0: Character of the Iliad by Homer. Is it 1, Odysseus? Is it 2, Hercules? Or is it 3, Achilles?
1: 오, 자, 호메로스의 서사시죠. 일리아스의 주인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Number 1, Odysseus. Number 2, Hercules. Or number 3, Achilles. This could be a little bit tricky, so I'm going to say heel. 발 뒤꿈치. 여기 좀 힌트가 되겠습니다.
0: Yeah. If you've seen the movie Troy, then he's probably featured in that more than the other two characters.
1: 그래요. 그리고 지금 좀 트리키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영어 발음이랑 그 우리 발음, 한국어 발음이 좀 다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보기를 우리식으로 한다면은 1번 오디스 2번 헤라클레스, 3번 아킬레스.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영어로 한 번만 더 해주세요. 1, 2, 3번.
0: 1 is Odysseus, 2 is Hercules, and 3 is Achilles.
1: 그래요. 자,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발 뒤꿈치가 힌트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EBS 반디 앱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로는 EBS 라디오 공식 채널 라이브 스트리밍 중입니다. 사연 좀 볼게요. 서띵나라님이 둘이 하나가 되는 21일이 부부의 날이군요. 부부의 삶의 굴곡진 산을 손잡고 헤쳐나가는 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Yeah, it's walking along all the paths, not just the smooth ones, but the rugged ones as well. That's what being a couple is all about.
0: Yeah, absolutely. Yeah.
1: 그래요, 맞죠. 자, 이혜진 님이 부부의 날이라 메시지 보냅니다. 대학생 때부터 모닝 스페셜의 열렬한 팬인 남편을 만나서 1년 반 연애를 하고 벌써 결혼한 지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0: 와우.
1: 결혼하고 저도 매일 아침 모스를 들으며 아침을 활기차게 열고 있어요. 근남 씨, 당신 덕분에 저도 좋은 습관이 생겼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아요. 사랑해요. 부부는 둘이 하나가 된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Oh, that's lovely.
0: Mm-hmm.
1: Goes to show how long this show has been around as well.
0: Yeah, exactly. But 20 years.
1: Wow. 한 분은 원래 모스 팬이셨고 또 한 분은 아니었다가 지금은 두 분이 같이 들으시니까 더 감사하네요. 네.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민영도님은 47년 전 오늘 저는 논산 훈련소로 군 입대를 했습니다. Started military service. 그때 날씨가 너무 좋아서 5월을 좋아하게 됐는데요. 언젠가부터 부부의 날로 지정이 됐더라고요. 마침 시원하게 비도 오니 아내와 짧은 드라이브하고 식사라도 해야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부부를 위하여. Ah, so 47 years ago, this whole concept of 부부의 날 didn't exist. And to this person, it was the day that they went to the military. Then years went by and all of a sudden people started saying, oh, that day is 부부의 날. So now it has two meanings, I guess. Mm-hmm. And this person's maybe going to go for a drive with their wife later on today.
0: Nice.
1: Hope the weather's okay where you are, but whatever you do, hope you have fun. 이은미님, 제이슨 쌤께서 일부에 always a bridesmaid, never a bride 라고 하신 거 맞아요? 하셨는데 맞아요. 저도 요거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Tell us again what this means.
0: Yeah, it means that you're always second place and you're never the winner, exactly. Essentially. Yeah.
1: 네. 그러니까 스포츠에서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죠.
0: Yeah, it can be, I guess if you're outside of sports, then you're talking about not being the star.
1: Yeah.
0: So let's say you're like a supporting actor instead of being the main actor. Or it could be like if you're up for a prize at the Academy Award. They always say this. I think it was like Susan Lucci or someone like that that was always nominated to be like best actress, but she never won. So she's like always the bridesmaid, but never the bride.
1: 그래. Bridesmaid는 우리 이제 들러리라고 하는데 신부를 돕는 역할을 하는 친구잖아요. 그래서 신부 서양에서는 항상 이 브라이드메이드가 신부를 도와서 뭐 우리식으로 하자면은 이제 뭐 이모님들이 하는 역할을 브라이드메이드가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이제 신부와 관련된 일을 많이 하는데 신부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항상 들러리는 하면서 본인이 정작 신부를 해보지는 못했다. 이 얘기는 이제

0: Good morning, baby. That was Dan Wilson with Bic Runga. 자, 지금부터 뉴욕타임스 기사로 만나는 뉴스 커버리지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제목부터 살펴볼까요? Jason, what's the title?
1: Archaeologists find Egyptian mummy buried with the Iliad.
0: 고고학자들이 고대 그리스 서사시 일리아스와 함께 매장된 이집트 미라를 발견하다. 이게 제목이고요. 제목만으로도 이미 흥미로운데 미라를 만들었던 고대 이집트와 호메로스가 썼다고 전해지는 서사시 일리아스를 배출한 고대 그리스는 서로 다른 문명권인데요. 이 둘이 한 장소에서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데는 고대 로마 제국이 또 작용을 했다는데 자, 고대 역사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Archaeologists working in Egypt have discovered a remarkable combination of Homeric epic and Egyptian ritual, a 2,000-year-old mummy with a papyrus

0: fragment of the Iliad sealed in a clay packet outside its wrappings. It is the first time a literary work has been found playing a functional spiritual role in the mummification process. And it suggests that for a Roman-era Egyptian, the Iliad, specifically some lines from Book 2's Catalogue of Ships, was perhaps as crucial for navigating the afterlife as a magical spell.
1: 이집트에서 작업 중인 고고학자들이 호메로스의 서사시와 이집트 의식이 결합된 놀라운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2000년 된 미라로서 그 미라는 외부를 감싼 천의 바깥쪽에 일리아스의 파피루스 조각이 봉인된 점토 주머니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문학작품이 미라 제작 과정에서 기능적인 동시에 영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 이번 사례는 최초인데요. 이는 로마 시대 이집트인들에게 호메로스의 일리아스가 그 중에서도 특히 제2권 선박 목록의 일부 구절이 내세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데 마법 주문만큼이나 필수적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Wow, that's really interesting. Homeric라고 하면은 이제 호머의가 되겠습니다. 호메로스의. 그 다음에 이제 mummy가 미라가 되겠죠. Mummification은 미라화이고. What's an afterlife?
0: Afterlife is basically what it literally says. So you have life and you have after. So it's what happens after your life is over. And, you know, there's a lot of debate as to what happens after you die. So, you know, you can talk about the different cultures, I guess, or different religions or different beliefs as to what happens in the afterlife. So after you die, well, yep. what happens at that point?
1: 네, 사후 세계, 내세, afterlife. 그렇다면은 전생, and past life라고 하겠죠. I don't know if you watched the movie. Was it Past Lives by Celine Song?
0: If not.
1: Yeah, so that talks about 인연, which could be related to your actual past life. Mm-hmm. But then it also talks about two kids who grow up to meet again after a very long time. They were childhood sweethearts, but then they went their separate ways. One ended up in America and the other stayed in Korea. And then they sort of reminisce about their past lives. Mm. But it's not necessarily the same as, you know, 전생 in this case. Mm-hmm. But that was an interesting movie. Hmm. I went off on a tangent there. Sorry about that. Afterlife는 내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magical spell 그러면은 마법의 주문이죠.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 All right, let's continue.
0: Traditionally, mummified bodies were buried with sepulchral texts such as the Book of the Dead and the Book of Breathing, formulaic manuals intended to protect and guide the deceased through the underworld. Yet, by the early Roman period, a major shift emerged. The introduction of sealed papyrus packets placed upon the dead. These new packets contained a surprising mix of texts, including Greco-Egyptian magic, documentary records, and even literary works like the Iliad, indicating a personalized alternative funerary practice.
1: 전통적으로 미라화된 시신은 이집트의 사자의 서 아니면 호흡의 서와 같은 문서와 함께 매장되었는데 이런 문서들은 저승에 간 고인을 보호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형화된 지침서였습니다. 그러나 이집트가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시대 초기에 들어서면서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고인 위에 이번에 발견된 것처럼 봉인된 파피루스 꾸러미를 놓는 관습이 도입된 거죠. 이 새로운 꾸러미들에는 놀랍도록 다양한 글들이 들어있었는데 그리스 이집트 마법, 기록용 문서, 심지어 이번 일리아스 같은 문학 작품까지 포함됩니다. 이런 모습들은 장래 관습이 개인화되고 대안적인 형태를 띠게 된 점을 시사합니다. Alright, formulaic. Let's have a look at that expression.
0: Yeah, formulaic would be the adjective form of

0: The Bangles' Eternal Flame was the song you heard just there. 자, 이번 뉴스 커버리지 시간에는 고대 이집트 미라에서 고대 그리스 시인 호메로스가 쓴 대서사시 일리아스의 파피루스 조각들이 발견됐다는 뉴스를 뉴욕타임스 기사로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 미라는 클레오파트라를 끝으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멸망한 후 이집트가 고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시기에 제작된 겁니다. 이때 이미 그리스 문학이 이집트 장래 문화에서 하나의 기능적이자 주술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추측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게 학계의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리아스의 텍스트가 쓰인 파피루스는 고인에게 주는 일종의 부적 같은 것이었다라는 해석이죠. 이때쯤 유행했다는 미라 장래의 그리스인 파피루스 꾸러미 함께 매장하기 풍습에 대해서 더 들어보겠습니다.
1: Mashia's findings reveal a deliberate, intimate act, a document prepared in a mummification workshop and placed directly upon the body of the deceased. These sealed papyrus packets may have been regarded as part of an alternative funerary procedure, she said, adding that further studies were essential to prove this hypothesis. This spiritual first aid follows a long tradition. Scalf noted that the Greco-Egyptian formularies suggest the Iliad doubled as a literal medical kit for a bedbound patient shivering with malaria. The prescription was simple. Brace your head against a papyrus scroll of Book 4 to break the fever.
0: 베를린 자유대학교의 고대 문헌 전문가인 마시아의 연구 결과는 미라 제작 작업에서 미리 준비된 문서가 고인의 시신 위에 직접 놓여졌다는 것은 매우 의도적이고 친밀한 행위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시아 연구원인 말하기로는 이 봉인된 파피루스 꾸러미들이 기존 정통과는 다른 대체 장례 절차의 일부로 간주됐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도 이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와 같은 영적 응급 처치술은 사실 오랜 전통에 따른 것인데 시카고 대학교의 이집트 학자인 스칼프는 문헌 중 그리스 이집트 처방집을 봤을 때 당시에 이 일리아스가 말 그대로 어떤 구급함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컨대 말라리아에 걸려서 온몸을 떨고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의 경우 여기 처방된 방법은 굉장히 간단했는데요. 열을 내리기 위해서

0: danger or disaster that might have otherwise hit you.
1: 길을 가다가 앞에 뭔가 밟으면 안 되는 게 있다든지 아니면 뭐, 뭐 공사 현장의 일부분이 이렇게 조금 뭐 커운이 삐져나와가지고 그걸 피해야 될 때 옆으로 싹 몸을 옮기잖아요. 이게 바로 사이드스태핑이에요. 그래서 몸을 옆으로 움직여서 피하다. 꼭 몸이 아니더라도 무언가를 피하다. And what about the great beyond?
0: The great beyond is just talking about the afterlife. So beyond what? Well, beyond life. So after, I think we talked about afterlife earlier. So
1: yeah, you did.
0: Yeah, it's another way of just saying after you've died, then what is there there? So we call that the great beyond.
1: Yeah, there's many names of describing,
0: yeah.
1: you know, the world mm-hmm. after hours. 그래서 이게 또 역시 사후세계라는 뜻인데요. 저승. 근데 다양하게 지금 묘사가 되어 있어요. The great beyond라고 말을 하고 있고 앞서서는 the Greek underworld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요. Mm-hmm. 다 우리가 모르는 그런 사후 세계입니다.
0: One other expression that was mentioned earlier that I did want to bring up was cheat code.
1: Oh, yeah.
0: And I think this is a great one because it's just kind of like a simple thing that you know or that you figure out to solve like a difficult or complex situation or problem. So it comes from like video games where there are certain things that you can do in the video game to make the game easier for you to suddenly get to the end or to beat a champion of sorts. But we use this expression quite a bit where you figure out like some easy way to solve a really difficult problem.
1: 네. 우리는 흔히 치트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cheat code.
0: Ah, okay. So there is a Korean version.
1: Yeah, but it's slightly different.
0: Ah.
1: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뉴욕타임스 기사로 준비한 오늘의 뉴스 커버리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복습 시간인데요. Let's look at five expressions. The first one is personalized.
0: Personalized meaning that it is made specifically for a person the way that they want. It could also just mean that it has their name on it.
1: 네. 개인 맞춤식의 예문 보겠습니다.
0: The safe had a personalized lock only his fingerprint could open.
1: 네. 그 safe는요. 그 저장고 같은 거 뭐라고 그러죠? I can't remember the name all of a sudden. 문, something 문. Anyway, the safe. Places where you put gold and jewelry and money inside. 금고, 금고. 가끔 단어가요. 그냥 생각이 안 나요. 아우, 죄송합니다. 금고, thank you. 금고는 지문으로만 열리는 자물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The safe had a personalized lock. Only his fingerprint could open. 자, 다음 단락 가보겠습니다.
0: Cornerstone is something that is very, very important within a bigger project or an organization.
1: 그래요. 무언가의 초석이라는 뜻이죠. Cornerstone. 자, 예문 볼까요?
0: He may have founded the company, but his brother was the real cornerstone of their business.
1: 그 회사를 설립한 것은 본인이었지만 그래도 이 사업의 진짜 어떤 핵심적인 인물이라 한다면은 그의 남동생 아니면 형, his brother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로 cornerstone. 자, 다음 표현은 가설, hypothesis.
0: Yeah, hypothesis is a theory or something that you think happened even though you don't have the evidence or proof for it yet.
1: 그래요. 자, 그럼 예문 보겠습니다.
0: His hypothesis was that the earth was not flat but round and he turned out to be right.
1: 지구는 납작한 게 아니라 구형으로 되어 있다라는 그의 가설은 맞는 것으로, 맞은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double as something?
0: Double as something means that it can be used for another cause or reason or function. So it's not only this, but it has other features.
1: 자, 그래서 double up as something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주된 용도 외에 또 다른 용도가 있다는 겁니다. 예문 볼게요.
0: The wagon can double up as a chair for kids if you fold down the side.
1: 그 아이들 끌고 가는 wagon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태우고 다닐 수 있는 그 웨건이 의자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옆 쪽을 내려 내리면은

0: 그러면 그냥 이제 야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의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sidestep.
1: Sidestep means to avoid something, to get out of the way, and yeah, avoid a bad situation, usually.
0: 네. 어려운 무언가를 피하는 거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1: He always knew how to sidestep sticky situations.
0: 좀 난감하고 곤란한 상황을 어떻게 피해야 할지 그는 항상 잘 알고 있었습니다. That's it for the main expressions. 자, 오늘의 퀴즈 정답 발표할 시간이 됐네요. What is it?
1: Well, the answer is number 3, Achilles.
0: 네. 아킬레스를 영어로는 Achilles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 3번이었고요. 오디세우스, 영어로는 Odysseus라고 하는데요. 호메로스가 쓴 또 다른 서사시 Odyssey의 주인공이죠.
1: Mm-hmm.
0: 그다음에 헤라클레스, 영어로는 Hercules. 이는 그리스 영화 속의 영웅이고요.
1: And of course, the Odyssey, the movie is coming out this summer. I think
0: is
1: in
0: it?
1: July, Matt Damon is playing Odysseus. Yeah,
0: oh,
1: it's kind of like it's sort of like the sequel to Troy. It's different directors, but it's the same, you know, storyline.
0: I didn't know that.
1: Yeah.
0: Oh, 그래요. All right. Well, congratulations to 이광자님 and 뒷번호 2431번 쓰시는 분 두 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광자님께는 시카크림과 앰플, 2431번님께는 곡물 라떼 파우더 보내드릴 거고요. 오늘 당첨되신 모든 분들은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당첨자 주소방에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세요. All right, let's move on with Robbie Williams and Nicole Kidman, Something Stupid.

2026학년도 EBS 꿈장학생을 찾습니다. EBS와 함께 꿈을 이룬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총 13명의 꿈장학생을 선발하여 대상 1,000만 원을 포함한 총 6,2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2026학년도 수시와 정시에 응시한 대학 신입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접수는 5월 31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I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BS와 함께한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이 공개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 그룹 휴명 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 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공개 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사스백살, 독일어고요. 말을 주고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베를린필의 2026-2027 시즌에 새로 선보이는 시리즈의 공연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베를린 국제문학 페스티벌과 콜라보로 진행되는 이 새로운 시리즈는 문학과 음악이 연계되는 공연인데요. 오는 9월 7일 열리는 저츠백셀 첫 개막 공연에 오르는 주인공, 바로 한강 작가입니다. 한강 작가가 최근작을 무대에서 직접 낭독하면

베를린 필 단원들이 그의 주제를 확장시키는 실내악곡을 연주한다고 하는데요. 자츠백셀이라는 말 그대로 문학과 음악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거죠. 이런 근사 무대에 한강 작가가 서는 게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론 우리 뇌 노벨문학상 작가를 부여하고 있으면서 이런 무대를 선보이지 못할까 아쉬움도 듭니다.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린 곡은 필립 글래스가 음악을 맡은 영화 The Hours OST 중에서 Morning Passes였습니다. 클래식 음악과 다른 장르가 결합하는 융복합 공연은 이제 공연계의 흐름이 됐죠. 화가가 무대 위에서 연주에 맞춰 그림을 그리는 라이브 페인팅 공연도 있고요. 뉴욕 카네기홀은 음악가 한 명에게 시즌 공연 기획을 맡겨 시, 에세이, 영상과 협업한 프로젝트를 자유롭게 펼치도록 하고 있는데요. 클래식의 독자적인 연주를 넘어 무대 예술의 플랫폼으로 진화 중인 것 같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함께합니다.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는 무료로 사연 보내실 수 있습니다. 2부 첫 곡 선곡도 부탁드립니다. 문득 이 음악이 듣고 싶은데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사연 없이 그냥 곡명만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작곡가 이름과 곡명도 아시는 만큼 짐작 가는 대로 적어주셔도 충분합니다. 유튜브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이전 방송 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최윤정님, 근사한 무대가 되겠어요. 어떤 무대인지 다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박양숙님, 작스 벨뱅이요. 흠, 뭔 단어인지 궁금 보내주셨습니다. 예, 제가 스펠링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SATZWECHSEL 정확히 자츠벡셀 독일어로 읽습니다. 자, 한강 작가가 최근작, 본인의 최신작을 무대에서 낭독을 하면은 베를린필 단원들이 글의 주제를 확장시키면서 실내악곡을 연주하는 겁니다. 이른바 영감과 영감이 만나는 건데요.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김민혜님, 오늘 오프닝도 기쁨과 아쉬움과 기대, 아티스트 간 콜라보가 왕성해질 그날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필립 글래스의 명곡, 아 정말 이 곡은 들을 때마다 인생의 미궁 속으로 빠져듭니다. 보내주셨습니다. 김민혜님 말씀하신 느낌을 저도 감상 내내 받았는데 신기합니다. 이석희님, 오프닝곡 피아노의 깊은 울림이 느껴지고 있네요. 특히 휴대용 라디오에 이어폰 꽂으니 더 그래요.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휴대폰도 참 음향이 좋죠. 저는 차에서 직접 들으는 라디오보다 휴대폰을 연결한 이 블루투스가 더 음질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석희님 잘 들으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멘델스존의 무언가, 작품으로 67의 희 알레그로 레체로입니다. 안드레아스 오텐잠보의 클라리넷, 유자왕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안드레아스 오텐잠마의 클라리넷, 유자왕이 피아노로 들어본 멘데스존의 무언가, 작품으로 67의 희, 알레그로 레제로였습니다. 박지영님, 개인적으로 정명호님과 한강님의 콜라보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소만입니다. 입하와 망정 사이의 절기로 모내기를 준비 시작하는 시기라고 하네요. 소만의 10평 텃밭에 조생종 쪽파심 구워서 정클클을 들어요. 입에서 듣고 자라는 제 농작물들 잘 자라라고 해주세요. 와... 오늘이 소만이군요. 박주영님, 10평 텃밭에서 조생종 쪽파, 아, 잘 자랄 겁니다. EBS를 들으니 애들이 더 잘 자랄 것 같은데요. 이은희님, 비 온 뒤 인동초 향이 가득한 아침입니다. 오늘도 멋진 선율과 함께 시작하니 행복합니다. 보내주셨고요. 김근아님, 한강 작가, 채식주의자가 영국 영어소설 중 백의안에 선정도 되었던데요.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에서 뉴욕타임즈 기사를 소개해줬어요. 보내줬습니다. 아우 그렇군요. 또 제가 몰랐던 정보.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좋은 정보. 김근아님 고맙습니다. 오늘의 클래식 퀴즈 나갑니다. 퀴즈를 풀면 공명이 머리에 자동 저장되는 효과가 있죠. 오늘의 퀴즈 음악은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베토벤 비창소나타 2악장, 2번 베토벤 엘리제를 위하여. 문자 샵 1045나 EBS 라디오 앞에 반대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번에는 알렉산더 츠파스만의 피아노와 오케스트라 모음곡 중 2악장 서정적 왈츠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또 미하일 플래튼 요프의 피아노

알렉산더 스파스만의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모은 곡중 2악장 서정적 왈츠, 미하일 플레트뇨프의 피아노, 켄트 나가노가 지휘하는 UBS 베리웨 페스티벌 채무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음악이 있는 풍경,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함께 들어봅니다. 오늘은 697번 78님의 짧은 사연인데요. 배보의 무도회의 권유. 파주시 법원읍 자원서원을 산책하면서 듣고 싶은데요. 가능할까요? 보내주셨습니다. 자원서원이 어떤 곳인가 좀 찾아봤는데 율곡 이의 유적지더라고요. 율곡 이의는 강릉 태생 아닙니까? 강릉이 고향인 줄 알았는데 강릉은 외가, 그러니까 신사임당의 고향이고요. 파주가 본가였습니다. 율곡이라는 호도 동네에 밤이 많아서 붙여진 거고요. 아, 6978님 덕분에 검색해서 몰랐던 것도 찾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즈넉한 숲으로 둘러싸인 자운서원 잔디 마당에서 우아하게 셸리 댄스하는 거 아닙니까? 와, 근사한데요. 배경음악 깔아드립니다. 베버의 무도회의 권유, 네빌 마리너가 지시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더 필즈가 연주합니다.

배보의 무도회의 권유,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더 필즈의 현주였습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는 매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홈페이지나 문자 반디로 신청해주세요. 2부 첫 곡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50원 유료 문자 샵1045나 반디로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오늘의 클래식 퀴즈 한 번 더 나갑니다.

보기 드립니다. 1번 베토벤 비창 소나타 2악장, 2번 베토벤 엘리제를 위하여. 문자 샵 1045나 EBS 라디오 어플 반대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8103님, 정원의 화초들이 비 머금은 모습이 이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예, 요즘 며칠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정말 운치 있더라고요. 어제 밤에도 한참 동안 봤습니다. 8103님 눈에는 정원의 화초들이 비를 잔뜩 머금고 있군요. 8737님, 클래식에 머물면서 클래식에 대한 역사 스토리를 듣는 게 재미있어요. 물론 음악에 마음을 많이 뺏기지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작곡가의 곡들을 연주를 통해서 음악을 듣지만 사실 그 스토리는 어마어마합니다. 그 스토리를 알면서 들으면 또 재밌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모르고 들어도 좋습니다. 8737님 말씀처럼 역사 스토리를 들으면서 재미있게 감상하시는 것도 좀 감상 접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영래님, 내일 후배가 직접 텃밭에 키운 야채로 고기쌈 싸먹기로 했어요. 고기는 선배님.

님이 사온다고 했습니다. 내일인데 벌써 신나요 보내셨습니다. 박용래님 가장 부자십니다. 후배가 직접 텃밭에서 야채 또 선배가 고기도 사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내일 즐거운 식사 시간 되시고요. 행복한 시간 듬뿍 되시길 바랍니다. 9512님 매일 아이들 학교 보내고 집안일하면서 조용히 듣기만 하다가 오늘은 문자를 보내봅니다. 오늘 퀴즈 음악 학생 때 즐겨 치던 곡이네요. 오늘 날씨와도 잘 어울리는 듯합니다. 9512님 메시지 반갑습니다. 애들 학교 보내고 집안일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하지만 가끔 이렇게 여유를 가져보시는 거 어떨까요? 메시지 보내주시니까 저는 너무 기쁜데요. 4713님 평소 듣고 싶었던 방송인데 휴직 중이라 요즘 매일 듣고 있습니다. 와, 아름다운 음악과 멋진 목소리의 진행자님 덕분에 멋진 오전을 선물 받은 기분입니다. 4713님 휴직 중이시군요. 아, 충전하는 시기라 생각합니다. 마음껏 충전하시고요. 그 오전을 전 그리 맡겠습니다. 메시지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4714님. 자, 소중한 사연으로 일상을 이렇게 나눠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거군요. 주세페 베르디 오페라 맥베스 중 사막입니다. 그 중에 나온 아리아인데요. 피에타 리스페토 아모레, 연민도, 명예도, 사랑도입니다. 유명한 바리톤 아리아입니다. 바리톤 레나도 브루손의 음성, 주세페 시노폴리가 지휘하는 베를린 도이치 오페라 오케스트라가 연주합니다.

바리톤 레나토 브루소니 부른 베르디 오페라 맥베스 3악 중 뷔에타 리스페토 하모레 연민도 명예도 사랑도 감상하셨습니다. 주세페 시노폴리가 지휘하는 베를린 도이치 오페라 오케스트라가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2153님 아기 자장가로 매일 밤 듣고 있는 곡이에요. 보내셨네요. 배수미님 노담의 칸타빌레에서 듣고 바로 빠져들었죠. 언젠가 직접 연주할 수 있는 날을 고대해봅니다. 와, 직접 연주하는 날 기대됩니다. 장홍중님, 중학생 때 따라 부르던 루이스 터커의 미드나잇 블루란 팝송이 떠오르네요. 벌써 40년이나 됐지만 아직도 흥얼거려지는 베토벤의 명곡이죠. 보내주었습니다. 와, 이 곡 하나로 참 여러 추억들이 여러분 많습니다. 매일 아기 자장가, 또 노담의 칸타빌레 듣고 바로 빠져들었었고 중학생 때 흥얼거리셨고 자,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1번 베토벤의 비창 소나타 2악장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홈페이지 당첨 선물방에 올려놓겠습니다. 당첨자 주소방에 주소와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이 처음 출판될 때 표지에 비창한 대소나타라고 적혀있었다고 합니다. 베토벤의 허락하에 출판사가 제목을 붙인 걸로 보이는데요. 만약 비창이라는 제목이 없었다면 월광, 열정과 함께 베토벤 3대 소나타로 꼽힐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 C단조 작품으로 13 비창 중 2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 라드로프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겠습니다.

라도 루프 연주로 전해드린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 시단조 작품으로 13 비창중 2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였습니다. 6936님 천안에서 당진까지 매일 출근하며 정클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출근길에 친구가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정클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매일 출근할 때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만나는 그 설레는 순간으로 매일매일 오는데요. 항상 우리는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6936님 앞으로도 기대해 주십시오. 클래식으로 출근길이 즐거워지실 겁니다. 오수미님 전에 몰랐는데 나이 들고 보니 클래식 음악 이렇게 좋습니다. 전생에 중세 귀족이나 무술이쯤이었나 모르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와 오수미님 제 생각에 전생에 귀족이셨을 것 같습니다. 이름도 아주 우아합니다. 오수미님 자 다음 주 월요일 부처님 오신 날이죠. 정클클 스튜디오에는 귀한 손님들이 오는 날이기도 합니다. 피아니스트 정예찬, 플루티스트 윤서영, 비올리스트 강현빈. 혹시 이 이름들을 기억하신다면 정클클 찐팬이 확실합니다. 어린 예수가 코너에 출연했던 세 명의 주인공이 어엿한 성인의 모습으로 좀 더 성숙한 음악으로 정클클을 다시 찾아옵니다. 음악을 전공하는 후배들, 또 음악 전공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물어보고 싶고 듣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글을 남겨주시면 25일에 방송되는 다시 만나는 어린 예술가에서 전해드립니다. 1부 끝곡은 드브르자크의 교향곡 7번 디단조 작품으로 70종 1악장 알레그로 마이스토소입니다. 구스타포 두다멜이 지휘하는 LA 피라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시고요. 잠시 후 2부 목요일에 클래식 살롱 코너에서 뵙겠습니다.

T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서울 강동구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조금 특별한 시설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맘 강동. 영유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인데요. 지역 곳곳에 문을 열어 강동구 주민 누구든 집에서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또 주민 회의를 통해 이들 스스로 원하는 행사를 기획한다는 것도 특별한 점이죠. 한여름 열대야엔 밤도깨비 시장, 반딧불 나라 같은 야간 이벤트가 열리는 식으로요. 더 많은 부모가 어려움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2: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0: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2: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0: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이지라이닝에서 만나요.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오늘 2부는 김연아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랜만에 오전 휴가로 출석합니다. 가브리엘 폴의 시실리안느 비오는 날에 듣기 좋아요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비오는 날 감성 가득하게 데이브 그루신의 피아노 릿 리나워의 기타로 재즈로 해석한 시실리안느를 들려드렸습니다. 김현정님 맘먹고 오전 산책하러 나왔는데 비가 와서 우산 쓰고 카페로 직행했어요. 비에 젖은 장미를 보는데 정클 크레스에 나오는 클라린의 연주와 어찌나 잘 어울리는지요. 2부 끝까지 잘 듣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날씨에 어울린다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클래식은 사계절 어느 날씨와 다 잘 어울립니다. 자, 이제 2부 순서 클래식 살롱 책으로 만나는 클래식 건너가 보겠습니다.

0: 음악의 다채로운 시선으로 다가가면서 클래식 세계에 한 걸음 더 깊이 더 넓게 들어가 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비올리스트 그리고 클래식 음악 작가인 박소연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클래식계 엔잠러 박소연입니다.
0: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1: 네, 아주 날씨가 들락날락했어요. 네. 나 엄청 더웠다가 추웠다가 하는데 그 날씨를 좀 온전하게 즐기면서 잘 지냈었던 것 같습니다.
0: 감기는 좀 나으셨습니까?
1: 네. 감기가 아주 오래 갔었거든요. 그런데 네. 걱정해 주신 덕분에 지금 완치가 되었습니다.
0: 다행입니다. 자, 바이올린과 비올라.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악기잖아요. 이 바이올린 하니까 비올라도 하겠다 이 이야기는 좀 어떻게 보면 할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두 악기를 다 하십니까?
1: 원래 바이올린은 취미로 했었어요. 네. 근데 어느 날 이제 제 나이 또래 많은 연주자들이 그렇듯이 정교화 선생님의 독주회를 우연히 보게 돼서 아, 저런 음악가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이올린을 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에 유학을 가서 바이올린을 전공을 하다 보니 이제 부전공으로 악기를 하나 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하프를 배우고 싶었었거든요.
0: 하프요?
1: 네. 하프가 우아해하고 되게 예뻐 보여가지고 해보고 싶었었는데 하필 하프 클래스에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바이올린과 비슷한 악기 다른 친구들이 하는 비올라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라즐은 다른 학교에 시험을 쳐가지고 그 두 악기를 모두 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0: 세상에. 만약에 하프 클래스가 꽉 차지

0: 않았다면 하피스트가 되셨을 수도 있겠네요.
1: 글쎄요. 또 평행 세계에서는 또 그렇게 하프를 또 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0: 네. 아,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또 우리 선생님의 바이올린, 비올라 연주를 모두 다 보고 싶어집니다. 자, 오늘도 박소연의 책과 음악 이야기로 기다리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50원 유료 문자, 샵 1041 반디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두 분께 리움북스에서 나온 박소연의 책 속에 스며드는 클래식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추리, 미스터리, 스릴러 소설을 갖고 오셨어요. 이쪽 분야 좀 클래식과는 좀 거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1: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장르물은 클래식과 가장 동떨어져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0: 네.
1: 근데 사실 공포 영화로 유명한 엑소시스트의 경우에도 펜데르츠키의 첼로 협주곡 2번이 등장을 해요.
0: 네.
1: 그 셔터 아일랜드에는 말러 피아노 4중주,
0: 아, 맞아요.
1: 네. 그 하니발 렉터로 유명한 양들의 침묵에서는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그리고 영화 조스의 유명한 BGM은 드보작의 교향곡 9번이죠. 신세계로부터의 4악장이 등장합니다. 오히려 더 잔혹하고 아주 긴장감이 극에 달하는 장면에서 아주 서정적이거나 아주 정돈된 클래식 명곡들이 등장하여서 좀 아이러니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하거든요. 이러한 장르 소설에서도 클래식이 중요한 복선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찾아보면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일본 작가인 나카야마 시치리의 제목도 음악가의 이름이 들어가요. 안녕 드뷔시라는 작품도 있고요. 또첫 시간에 만나봤던 이우혁의 퇴마록 같은 경우도 이런 장르 소설에서 클래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주 재미난 책들이죠. 특히 오늘 소개할 책들은 모차르트나 파가니니의 죽음에 대한 미스터리나 바흐의 악보 속에 숨겨진 비밀 등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한 작품들로 좀 많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0: 이야기를 들을수록 흥미도 당겨지고요. 또 생각도 다시 하게 됩니다. 워낙 그 유명한 스릴러에 나오는 영화 음악들은 어떤 분들은 클래식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1: 네,
0: 계십니다.
1: 그렇죠.
0: 오늘.
1: 조스가 특히 다란다라는 클래식을 들었을 때 이거 조스 배경 음악 아니야? 이런 식으로 더 생각을 하죠.
0: 아, 좋습니다. 모차르트만 해도 독살당했다는 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모차르트 정말 독살당한 걸까요?
1: 우선 모차르트가 35살이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0: 예.
1: 이유를 알수 없는 고열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났고요. 지금까지도 정확한 사인이 밝혀진 건 없어요. 그래서 독살설이 끊이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당시 유행했던 바이러스나 아니면은 뭐 폐혈성 인두염에 감염되어서 죽었다라는 설도 있고, 심지어 스트레스로 인한 과로사다라는 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영국의 작가 매트 리스의 소설 모차르트의 마지막 오페라는 이 독살설을 다른 시각에서 재조명하고 있어요. 우선 작가 이름에 굉장히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매트 리스를 붙여서 읽으시면 조금 매트리스가 되어서요.
0: 네.
1: 원래 이름은 매튜 베이넌 리스인데 줄여서 이제 필명으로 매트 리스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작가의 대표작이 바로 2011년에 출간된 모차르트의 마지막 오페라입니다. 소설은 모차르트의 누나였던 난네르리 모차르트가 죽었다는 편지를 받으면서 시작을 해요. 근데 동생이 죽음이 좀 석연치 않다고 생각한 안네르는 직접 모차르트의 죽음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나서는 것이 매우 흥미롭죠. 원래 제목은 모차르트의 마지막 아리아예요. 하지만 모차르트의 죽음의 비밀을 모차르트가 작곡한 마지막 흥행 오페라인 마술피리에서 찾고 있어서 번역될 때 마지막 오페라라는 제목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0: 선생님, 많은 분들이 관람한 영화 아마데우스에선 살리에리가 레퀴엠을 작곡을 의뢰하고, 그래서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죽인 건 나다, 이렇게
1: 네.
0: 이야기하잖아요.
1: 그럴 것 같은데.
0: 예, 이 소설도 독살의 범인으로 살리에리를 의심하는 겁니까?
1: 소설에서 주목하고 있는 독살설의 의심 인물은 안타깝게도 살리에리는 아니고요.
0: 네.
1: 비밀 단체인 프리메이슨의 회원 중한 명으로 의심됩니다. 모차르트가 프리메이슨의 은밀한 의식을 노출시키는 바람에 그 벌로 모차르트를 독살했다라는 내용이죠.
0: 네, 프리메이슨 어떤 조직입니까?
1: 프리메이슨은 17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시작된 비밀 결사단체예요. 원래는 대성당을 짓던 실제 석공들의 모임에서 시작을 했고요. 뭐 괴테, 하이든, 조지 워싱턴도 회원인 지금도 존재하는 사교와 자선 단체입니다. 근데 아주 오래된 역사도 오래된 역사지만 신비로운 의식 그리고 아주 모호한 상징들 때문에 음모론의 중심이

0: 있는 단체이기도 하죠. 모차르트가 매우 열렬한 프리메이슨이었다는 건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역사예요.
1: 네.
0: 더구나 아주 헌신적인 활동으로 가장 높은 지위에까지 올랐던 인물이 모차르트고요. 그는 프리메이슨의 장래 음악, 작은 프리메이슨 칸타타와 같은 작품들을 작곡을 하였죠.
1: 그렇군요. 자, 소설 제목이 모차르트의 마지막 오페라입니다. 마술피리가 모차르트의 마지막 오페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럼 마술피리가 모차르트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0: 사실 모차르트가 작곡한 마지막 오페라는 티토 황제의 잡이이잖아요.
1: 네.
0: 하지만 지금까지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모차르트의 최후의 오페라이자 그가 사망하기 두달 전에 완성한 작품이 마술피리이다 보니까 널리 알려지게 된 모차르트의 마지막 오페라가 마술피리가 되었어요.
1: 네.
0: 마술피리는 빛의 신전의 사제인 샤라스트로와 밤의 여왕이 대척하는 고대 이집트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밤의 여왕의 딸인 파미나 공주를 구하러 가는 타미노 왕자의 모험담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각본을 쓴 쉬카네더라는 이 극작가 역시 프리메이슨의 일원이었고요. 차라스트로의 모델로 설정되었던 인물 역시 프리메이슨의 리더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신과 상징들은 프리메이슨이 숭상하는 기호들을 사용을 했고요. 타미노 왕자가 치르는 시험인 침묵의 의식이나 타미노 왕자와 파미나 공주가 함께 치르는 불과 물의 시련은 프리메이슨 입단 의식을 은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명의 시녀, 그리고 지혜의 성으로 향하는 세 개의 문과 같이 숫자 3은 프리메이슨이 신성시하는 숫자이기도 하죠. 그럼 정말 프리메이슨의 비밀을 모차르트가 자신의 오페라 마술피리 속에 담았기 때문에 그를 독살을 했을까요?
1: 너무 재밌는데요. 마술피리를 우리가 다시 찬찬히 살펴봐야겠습니다. 모차르트의 죽음의 비밀을 알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자, 감상해 보겠습니다.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 중 밤의 여왕의 아리아입니다. Der Helle Reich hat in meinem Herzen. 지옥의 복수가 내 마음속에 불타오르고 소프라노 루치아 포프가 노래하고요. 오토 콜람페르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0: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 피리중 밤의 여왕의 아리아, 소프란 루차포프의 음성, 오토 클럼페러가 지휘하는 피라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3483님, 사이코패스 영화에는 살인 장면에 클래식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 듯해요. 실제 범인들이 그런 영화를 흉내내며 허세를 부리기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영화 그 마약 왕에서도 네, 그렇죠. 슈베르트의 마왕이 나오지 네. 않았습니까? 그런 뭔가 이 극적인 분위기, 네. 살인 장면 이런 경우에 생각해보니까 클래식이 많이 네, 나오네요.
1: 많이 등장하죠.
0: 박주영님, 저가이동 침 영화에서 베를리오즈의 환상경로 나올 때 소름 끼쳤어요. 아, 7906님, 모차르트의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는 언제나 흥미롭습니다. 아마데우스를 5번은 본 것 같아요. 초등학교 시절 신선한 충격을 받았었죠. 맞습니다. 이렇게 꽂히게 되는 영화는 계속 보게 되지 않습니까?
1: 아유, 웃음소리는 지금도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을걸요.
0: 따라하는 사람 많은데 아우, 그 흉내 그 원작을 이상 뛰어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죠.
0: 아, 알겠습니다. 자, 모차르트만큼 말씀하신 대로 미스터리로 둘러싸인 인물, 또 파가니니를 빼놓을 수 없는데 파가니니를 파헤친 작가 누굽니까?
1: 실제로 피아니스트였고요. 사실은 베토벤의 숨겨진 작품들을 발굴해서 널리 알리는 데 집중했던 베토벤 전문가로 알려진 스페인 출신의 작가 막시모 프라데라입니다. 그는 조셉 젤리네크라는 필명으로 작가로 활동하면서 네. 대표적인 스릴러 소설인 베토벤 10번 교향곡을 남겼는데요. 사실 베토벤은 9개의 교향곡을 작곡했고 10번째 교향곡은 사실 스케치만 남겼잖아요.
0: 네.
1: 그 작품을 소재로 한 어허. 작품인 거죠. 그 외에도 그는 모차르트의 두 죽음이라는 작품도 네, 출간을 했는데요. 조셉 젤리네크라는 필명 역시 베토벤과 크게 연관이 있는 이름입니다. 베토벤이 활동하던 당시에 베토벤과 피아노 대결을 벌였던 음악가가 있어요.
0: 네.
1: 근데 당연히 패배를 하였죠.
0: 아, 베토벤이 승리했습니까?
1: 네. 그래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피아니스트로 활동했었던 체코 출신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가 바로 요제프 겔리네크인데요. 이 겔리네크에게서 필명을 따와서 조셉 젤리네크라는 필명으로 활동을 하였죠.
0: 와, 이 필명에서부터 이 클래식 전문가의 포스가 풀풀 풍겨지는데요. 소설도 기대가 됩니다. 어떤 책일까요?
1: 제목도 아주 흥미로워요. 악마의 바이올린입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의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스페인의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아네 라라 사발이라는 인물이 파가니니의 협주곡을 협연하는 연주의 모습으로 소설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녀는 앵콜로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독주를 위한 24개의 카프리스 중 24번을 연주를 합니다.
0: 네.
1: 그리고 그 직후 무대 뒤에서 시체로 발견이 돼요. 그래서 시신의 가슴에는 악마라는 뜻의 이블리스가 피로 쓰여져 있었고요. 그다음에 스트라디바리우스의 명기들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악기인 악마의 얼굴이 새겨진 안내에 스트라디바리우스는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 바이올린은 파가니니가 남긴 스트라디바리우스들 중에 하나였으며 아주 거대한 비밀을 품고 있는 걸로 묘사되죠.
0: 와, 야, 이야기를 듣는 내내 뭔가 확 빨려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자, 파가니니의 24개의 카프리스, 바이올리니스트로서 어떤 곡입니까? 난이도가 높은 곡이죠?
1: 네, 너무 어렵죠.
0: 네.
1: 네, 저희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연주해야 되는 곡이고요.
0: 네.
1: 사실 저는 바이올린 할 때도 너무 힘들었는데 비올라를 이제 복수 전공을 해서 비올라를 하러 왔더니 교수님이 비올라로 하고 나면 바이올린이 쉬워질 거다.
0: 왜냐면 비올라가 더 어렵구나.
1: 네, 넓으니까요.
0: 그렇죠.
1: 그래서
0: 네.
1: 지금도 사실 약간 트라우마가 생겨서 악보를 볼 때마다 막 숨이 턱턱 막혀요. 근데 파가니니가 개척하거나 고난이도로 발전시킨 아주 새롭고도 화려한 주법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율을 활로 연주하면서 왼손가락으로 그 음을 짚은 상태로 다른 음을 튕기는 왼손 피치카토 같은 주법이 대표적이에요. 마치 두 사람이 연주하는 것 같은 효과를 주죠. 그 외에도 이제 화음을 짚는 더블 스톱이라고 하는 주법을 넘어서 이 더블 스톱으로 트릴을 하는 이중 트릴 같은 굉장히 어려운 주법들이 이 작품에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악마에게

0: 영혼을 팔았다. 인간이 아니라 악마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합니다. 자, 아닌 게 아니라 파가니니의 남겨진 초상화를 보면 외모가 좀 섬뜩하죠.
1: 네, 그렇죠. 독일의 시인 하인리히 하이네는 자신의 소설 피렌체의 밤에서 파가니니 모습을 묘사를 해요. 하이네는 1830년경에 연주회를 보고 그에 대한 느낌을 바이올린을 든 뱀파이어라거나 아니면 저승에서 막 올라온 모습이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0: 네.
1: 그이 모습은 프랑스의 화가 들라크루아가 그린 파가니니의 초상화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매우 퀭한 얼굴에 아주 심한 매부리코의 음산한 인상, 그리고 기형적인 손가락의 아주 무서운 악마와 같은 모습을 닮아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파가니니는 평생 유전병이랑 싸우면서
0: 네.
1: 그 병을 자신의 장점으로 승화시킨 음악가예요. 그러니까 엘러스 단로스 증후군이라는 병에 시달렸는데 이 유전적 희귀병은 손가락이 비정상적으로 길고요. 그리고 매우 유연해서 손가락을 이렇게 뒤로 젖히면 손가락 끝이
0: 닿는
1: 손등까지 닿는 그런 유연함을 지니고 있어서
0: 네.
1: 사실 악기를 연주하는 데는 굉장히 최적화된 병이기도 하죠. 그래서 좀 연주를 실제로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실제 사람이 할수 없는 것들을 해내니까 이 사람이 악마의 하수인이다.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을 가진
0: 어떻게
1: 거죠.
0: 보면 그 병으로 인해서 컴플렉스를 가질 만한데 그거를 장점화 시켜서
1: 네.
0: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테크니션을 만든 거군요.
1: 네, 거기에다 10시간이 넘는 매일 같은 연습이 더해졌던 거죠.
0: 와, 요즘 공연 중인 뮤지컬에선 파가니니의 매장을 둘러싸고 종교 재판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그 악마와 거래했던 이유로 매장을 거부당한 건데요. 실제로도 사후에 평안한 안식에 들지 못했습니까?
1: 네, 아, 뮤지컬 저 예매했거든요.
0: 아,
1: 네,
0: 예매하셨습니까?
1: 아, 네, 콘님이 바이올린으로 직접 연주하면서 파가니니로 연주를 하시는데,
0: 네.
1: 사실 파가니니는 정말 악마와 거래했다라는 이유로 오랜 시간 동안 묻히지 못했어요. 매장을 달아나지 못했어요. 57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0: 네.
1: 그다음에 고향에서도 또 눈을 감은 니스 교회에서도 안장을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악마의 하수인은 교회에 묻힐 수 없다라는 이유로. 그래서 방부 처리가 돼서 무려 36년간 떠돌다가 마침내 제노바 공동묘지에 안치가 되었지만 손자가 할아버지의 비밀을 풀겠다는 명목하에 또다시 파묘를 해야죠. 결국 고향이 아닌 파르마에 서 마지막 영원한 안식을 찾게 되었습니다.
0: 아, 가슴이 아픕니다.
1: 네.
0: 자, 파가니니가 쓰던 바이올린이라 바이올리니스트라면 혹하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그런데 그 바이올린이 연주한 대가가 죽음이라면 좀 이야기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정말 악마의 바이올린입니까?
1: 파가니니는 스트라디바리우스를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었대요.
0: 네.
1: 바이올린뿐만 아니라 첼로까지 한 11개 정도. 근데 사실 가장 아낀 바이올린은 과르네리 델제수의 일카노네라는 악기인데요.
0: 아, 그래요?
1: 네, 유언에 따라서 이 일카노네는 박물관의 유리창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전시만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파가니니가 나의 바이올린은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하라라는 유언을 남겼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악기는 물론이고 자신의 악보나 주법에 대한 비밀도 밝히지 않았던 것은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라는 점을 마케팅으로 활용하고 신비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파가니니 바이올린을 연주한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의문의 죽음을 맞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 역시 페르드모 경위라는 인물인데요. 그는 아내의 연주에 관객으로 왔으나 살인 사건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하게 됩니다.
0: 와.
1: 그래서 그 비밀이 밝혀졌는지 여부는 책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추리 소설의 결말을 저희가 미리 말씀드리면
1: 아,
0: 재미없겠죠?
1: 재미없죠.
0: 알겠습니다. 자, 음악 감상하겠습니다. 바이올린 독주곡 중에서도 악명이 높은 파가니니의 24개 카프리스 중 24번 A단조 들려드립니다. 율리아 피셔의 바이올린입니다.

0: 율리아 피셔가 연주한 파가니니 24개 카프리스 중 24번 A단조였습니다. 권정숙님, 세상 가장 유명한 클래식 음악가들을 파헤치는 숨은 이야기들. 너무나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호기심 가득 안고 집중하게 되네요.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3483님, 어렸을 적 파가니니에 대해 읽었을 때 악마의 재능이란 표현을 읽었어요. 아마도 21세기의 파가니니는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장까지 오르는 자수성가 예술인이 됐을 것 같아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또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니 이 상상력 3484님 놀랐습니다. 자, 책으로 만나는 클래식 회를 더 알고 싶은 분들은 50원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사연을 듬뿍 보내주세요. 박소연의 책 속에 스며든 클래식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책 받으실 분은 선물 당첨방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이야기할 책은 필립 드레리스의 마지막 칸타타라는 소설입니다. 파의 죽음도 미스터리입니까?
1: 프랑스 변호사이자 작가인 필립 들레리스의 책 마지막 칸타타는 사실 바흐의 죽음에 대한 미스테리를 다루는 게 아니라요.
0: 네.
1: 그의 악보 속에 숨겨진 비밀을 추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바흐가 활동하던 바로크 시대에는 대입법을 필요

0: 비롯하여 다양한 음악적 법칙들이 확립되어 가던 시기였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 토대로 완성한 인물들 중 선봉장에 있었던 인물이 바흐였습니다. 그 소설 마지막 칸타타 속에서 바흐는 음악의 봉헌이라고도 불리는 걸작, 음악의 헌정 구조 속에 자신만이 아는 비밀을 암호화해서 숨겨놓습니다. 그래서 천재 음악가만이 그 비밀을 알아차릴 수 있고, 이 비밀 암호가 몇 세기를 건너 후대까지 전달되도록 설계를 한 거죠. 그래서 바흐가 남긴 비밀이 모차르트에게 넘어가고, 베토벤, 바그너, 말러, 그리고 안톤 베베른까지 전해지며 후대 음악가 작품들에게 담겨진다는 것이 매우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죠.
1: 그렇군요. 이 바흐의 음악의 수학적 구조를 연구한 논문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피타고라스의 음계를 사용했다고도 하는데 바흐는 수학을 좀 좋아하고 잘했던 겁니까?
0: 숫자 놀이를 즐겼던 것은 확실합니다.
1: 네.
0: 알파벳 A를 1로 한다든지, 뭐, B를 2, C를 3, 이런 식으로 두고서 차례로 음을 부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신의 이름인 바흐의 스펠링 BACH는 2138로 숫자를 바꿔가지고 그 숫자에 맞는 음인 C라도, 그리고 한 옥타브 올린 라까지 해서 C라도 라로 연주를 하거든요.
1: 네.
0: 그리고 이 숫자의 합인 14를 자신을 상징하는 숫자로 사용하기도 하죠. 제가 노래를 잘못 부르는데
1: 아닙니다.
0: 앞에서 노래를 부르니
1: 잘 감상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네.
0: 그리고 또 성경적 의미를 숫자에 대입해서 작곡하기도 하였죠.
1: 그렇군요. 바흐가 숨겨놓은 비밀 암호가 들어있다는 음악의 헌정, 어떤 곡일까요?
0: 당시 프로이센의 왕이었던 프리드리히 2세는 60세가 된 노장 바흐에게 자신이 작곡한 주제 선율을 들려줘요.
1: 네.
0: 그리고 그 주제에 맞춰서 즉흥적인 연주를 하라고 명을 합니다. 그리고 바흐가 그 자리에서 삼성부의 푸가를 연주하는데요. 이 선율이 유명한 대왕의 테마입니다. 이후 바흐는 왕이 하사한 이 대왕의 테마 선율을 토대로 육성의 푸가, 카논, 뭐 소나타 등을 작곡하는데, 이 작품들을 모은 것이 바로 음악의 헌정이죠. 그중에 탐구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기악곡인 리체르 카레는 6개의 성부로 쌓아올린 바흐의 대입법의 완성을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 복잡한 구조 속에 바흐만의 수학적이고도 종교적인 암호가 숨어져 있는 거죠.
1: 아, 그렇군요.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바흐가 남긴 이 비밀 암호 이야기가 미스터리 스릴러는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0: 현대로 돌아와서요.
1: 예.
0: 파리의 국립고등음악원 학생들이 푸가와 대비법 졸업시험을 치르던 중에
1: 네.
0: 대왕의 테마를 거꾸로 뒤집은 주제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중 한 학생이 컴퓨터, 자신이 개발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왕의 테마를 넣고 작곡을 해봅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이 바흐의 실수라는 결론으로 도출을 해낸 거예요, 결론을. 그러니까 정말 바흐가 실수를 했을까? 그리고 이런 고민에 빠진 이 학생은 이것이 바흐가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실수라는 의심을 하게 되고 그 비밀을 파헤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숨겨진 사실을 알게 된 순간에 괴한에게 살해를 당하죠.
1: 세상에.
0: 친구가 밝히려다 묻혀버린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주인공인 레티시아를 중심으로 학생들은 바흐를 시작하여 모차르트 그리고 베베른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쫓는 여정을 그립니다.
1: 와, 근데 이렇게 되면 모차르트의 죽음에 새로운 설이 하나 더 생기는 거 아닙니까? 바흐가 남긴 비밀 암호를 풀어서 모차르트가 죽었다. 이런 스토리를 엮어낸 작가 대단한데요.
0: 저자인 필립 들레리스는
1: 예.
0: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법대를 다니면서 동시에 음악원에서 음악사와 작곡을 공부한 아주 능력자예요. 이분도 엔잡러죠. 네. 음악사를 꿰뚫는 통찰력과 전문적인 음악적 소양을 책에서 발휘하였기 때문에 매우 흥미로워요. 그가 남긴 작품이 이책한 권이라는 것이 너무 아쉽고요. 정말 저를 비롯한 수많은 독자들이 그의 다음 작품을 한 20년 가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와, 이번 주말에 서점에 갈 이유가 생겼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의 헌정을 배경음악으로 들으면서 책을 읽으면 책에 더 깊이 빠질 수 있겠죠. 타티아나 니콜라에바의 피아노 연주를 추천합니다. 바흐, 음악의 헌정, 바흐 작품으로 1079중 6성, 리체르 카레입니다.

0: 바흐의 음악의 헌정 중 육성, 르차르 칼의 발치로 들었습니다. 타티아나 니콜라에바의 피아노 연주였는데요. 자, 김민혜님, 와, 엄청난 스토리예요. 정클클에서 리차르 칼을 듣네요. 보내주셨습니다. 박지영님, 책을 고를 때 클래식을 기준으로 찾아볼 수 있다는 새로운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흥미로운 설명 때문에 책도 찾아보고 음악도 주의 깊게 들어봐야겠습니다. 성공한 것 같습니다.
1: 아, 네, 오늘 아주 성공한 것 같은데요.
0: 이런 피드백을 저희가 받았어요. 박지영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접근해서 책과 음악을 동시에 섭렵해 주시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 줄 책이 남았습니다. 어떤 책일까요?
1: 이 책은 사실 미스테리 소설이나 뭐 추리 소설이 아닌 가장 뛰어난 SF 소설에 주어지는 네뷸러상을 수상한 작가 엘리자베스 문의 대표작인 어둠의 속도라는 작품입니다.
0: 오, SF 소설이면 미래 사회가 배경일 텐데 어떤 줄거리일까요?
1: 소설은 자폐 스펙트럼을 치료할 수 있게 된 그리 멀지 않은 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0: 오.
1: 주인공인 루는 이 기술이 개발되기 전에 태어나서 치료를 받지 못한 마지막 세대의 인물이죠. 하나의 분야에서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던 루는 한 대기업의 특수분과에서 일을 합니다. 루는 반복되는 일상의 패턴 속에서 안정을 찾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회사에서 새로 개발한 정상화 수술의 효과를 실험하기 위해서 루에게 수술을 강요합니다. 작가는 자폐 스펙트럼이 없이도 나는 나일까라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루라는 한 특별한 인물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혹시 주인공 루가 천재적인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있는 걸로 나오는 건지 저는 좀 궁금하고요. 실제로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경우에 음악에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는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1: 아, 안타깝게도 루에게 음악적인 능력은 없고요. 네. 루는 어떤 현상에서 네. 아주 패턴을 발견해내는 수학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루의 취미가 펜싱이거든요.
0: 아, 근데
1: 펜싱에서는
0: 네.
1: 상대의 움직임에서 패턴을 읽어내면서 상대의 허를 찌르는 게 중요하잖아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루는 수준급의 펜싱 실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상 속의 사물과 상황까지도 패턴으로 이해하는 루에게 형식이 잘 갖춰져 있는 클래식 음악은 마음을 안정시켜주죠. 그리고 혼란스러운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이하였을 때 룰을 진정시키는 건 역시 클래식 음악들입니다. 그리고 펜싱 경기를 할 때 루가 떠올리는 음악이고 그녀가 평온함을 갖는데 즉각적으로 도움을 주는 음악이 바로 카르멘입니다.
0: 비제이 네. 카르멘.
1: 네.
0: 펜싱과 카르멘. 아, 신선합니다. 또 왠지 잘 어울리는데요. 열정, 에너지, 짧은 순간에 모든 걸 쏟아붓고 이렇게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 그럼 비제이 오페라 카르멘의 음악을 들어볼 차례입니까?
1: 책에 나오는 카르멘은 비제 오페라 카르멘을 토대로 에르네스트 귀로가 정리한 카르멘 모음곡입니다.
0: 오, 에르네스트 귀로. 좀 생소한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1: 에르네스트 귀로는 비제의 친구였어요.
0: 네.
1: 비제가 카르멘이 초연되고 석 달 뒤에 제대로 된 성공도 보지 못하고 36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사실 카르멘이 가장 유명한 오페라 중에 하나가 되었잖아요. 그런 성공을 직접 느끼지도 못하고 친구가 세상을 떠난 게 안타까웠던 에르네스트 귀로는 오페라를 관현악 모음곡으로 편곡을 해요. 그래서 각각 6곡으로 구성된 카르멘 모음곡 1번 그리고 2번을 완성하죠. 그리고 비제의 아르르의 여인 역시 관현악 모음곡으로 만들어지는데요. 그 두 번째 관현악 모음곡의 편곡도 귀로가 담당하였습니다.
0: 와, 자신의 곡을 작곡하기에도 시간이 바빴을 텐데 친구의 작품이 묻히는 게 안타까워서 편곡을 해준 거 아닙니까? 비제에게는 거의 뭐 은인 아닙니까?
1: 사실 귀로는 뭐 도깨비, 카니발, 피콜리노와 같은 오페라를 작곡한 작곡가이기도 하거든요.
0: 네.
1: 근데 자신의 명성 그리고 자신이 직접 작곡한 작품들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동료들의 미완성 작품을 완성하는

0: 전문가라는 수식어가 붙는 어쩌면 좀 비운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비제 카르멘뿐만 아니라 캉캉으로 유명한 작곡가 오펜바흐의 미완성 유작 오페라가 바로 호프만의 이야기잖아요.
1: 네.
0: 그 작품 역시 기로가 완성을 하였어요. 또 꽃의 이중창으로 잘 알려져 있는 오페라 라크메와 발레 코펠리아를 작곡한 작곡가 레오 들리브 역시 유작을 완성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1: 그렇습니다.
0: 자신의 유작인 오페라 카시아가 그 주인공인데요. 귀로는 역시나 들리브의 친구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오케스트라 편곡 작업을 맡게 됩니다.
1: 네.
0: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귀로 역시 이 작업을 다 끝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죠.
1: 아유.
0: 그렇게 에르네스트 귀로라는 이름은 사실 자신의 이름보다 다른 작곡가들의 작품으로 영원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1: 오늘 또 이렇게 선생님 덕분에 기로의 철학도 알게 되고, 놀랐습니다. 자, 다시요. 카르멘과 관련된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라사테의 카르멘 환상곡, 호로비츠의 카르멘 변주곡, 발레 음악, 카르멘 무음곡도 있습니다. 에르네스트 귀로의 카르멘 무음곡은 어떻게 다를지 이 곡은 오늘 끝곡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릴 거 약속드리면서 오늘 클래식 살롱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쉬운데요.
0: 오늘 너무 아쉽죠. 너무
1: 네.
0: 재밌는 소재여서 더 그랬었던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다음 주를 손꼽아 기다리고
0: 네,
1: 있겠습니다.
0: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한주 동안 건강하시고 다음
0: 네,
1: 주에 뵙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2: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빛나는 피부 아로셀에서 슈퍼 콜라겐 마스크팩, 다시제 한방병원에서 소화에 도움을 주는 다시제 위쾌한, 당신을 빛나게 할 아이웨어 스파클 리서치에서 안경과 선글라스, 국립합창단의 보이스스 오브 솔러스 CD, 바리톤 정경의 스위치온 도서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 초대권 선물입니다. 수요 초대석에서 이 이야기 많이 하셨던 게 기억나는데요. 바이올리니스트 김현미가 이끄는 제2회 평택실내악축제 5월 29일 금요일 첫날 공연에 여러분 초대합니다. 역시 수요초대석 손님이었던 음악감독 최재혁의 앙상블 블랭크 10주년 기념 콘서트는 6월 13일 토요일 예술의 전당 IBK의 기업은행 챔버리입니다. 6월 26일 금요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선 유럽 음악계의 신성한 돌풍을 일으킨 프랑스 바로크 앙상블 르콩소르의 첫 내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관람 원하는 분들은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홈페이지 공연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오늘 끝곡 말씀드린 대로 비제 에르네스트 귀로의 카르멘 무음곡 1번 중 제1곡 전주곡, 제2곡 아라곤의 노래, 제6곡 투우사의 행진입니다. 레나드 슬레트킨이 지휘하는 세인트 루이스 교향단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클래식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0: 전 요즘 고민이 있습니다. 책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리거든요. 빨리 읽고 싶은데 욕심일까요?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박영덕 작가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슬로리딩은 책과 함께 길을 떠나 언어가 빚어내는 풍경을 읽는 여행과 같다. 한 문장이 내 마음에 울림을 주는 날엔 잠깐 멈추어 생각에 빠져보기도 해야 책 읽기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다. 나에게 맞는 속도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책을 읽는 속도에 쫓겨 무턱대고 서두르다 보면 놓치게 되는 단어, 문장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면 거기서 생기는 울림도 전혀 느낄 수 없을 거고요. 아무리 향이 좋은 차라도 뜨거운 물에 충분히 우려야 음미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미녀를 품은 현악 앙상블, 인디팝, 서정적인 포크송, 신나는 팝펑크 사운드가 한자리에 모입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이 좀 더 특별해집니다. 국악 클래식 그룹 휴명삼각, 싱어송라이터 민수,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팝펑크 밴드 까치상과 함께하는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공개방송은 오는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그리고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성폭력 피해자는 죄인이 아니다. 그런데 왜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껴야 하지? 자신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접한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으면 가해자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법조문이 피해자다움에 대한 강요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아니면 무엇인가? 나는 고통스러웠지만 수치심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건 아니었다. 나의 고통은 가해자의 행위가 폭력이기 때문이었다. 나를 지배하는 주된 감정은 분노와 불쾌감이었지만 법의 언어는 외형상으로는 성폭력 피해자의 분노와 불쾌감을 죄의 성립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안드라데의 라이즈업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페 쓴 생각의 힘에서 나온 책입니다. 과가람 작가의 탁월한 피해자의 한 부분으로 깔아드렸습니다. 이 과가람 기자의 르포르타주입니다. 기자가 업무 중에 일면식도 없는 가해자의 스토킹 범죄 타깃이 된 겁니다. 7년 전의 일이었고요. 현재 그 이후 이제 한 6년여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제 느낀 바를 이렇게 책으로 묶어냈습니다. 가해자를 고소하고 또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느낀 어떤 우리 사회의 그 너무나 두터운 장벽에 관한 기록이라고 해야 할까요? 책에 보면 이런 구절도 있어요. 이 사건에 대한 분노가 너무 커서 공포마저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하는 그런 편지에 쓴 그 문장이 있는데 공포를 인정해버리면 지는 기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 심정이 너무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더불어서 좀 답답함도 느껴졌고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이 시스템에 대한 이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에서 공포심을 느꼈다고 말하기를 이 사회 구조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여러 그 장면에서 여러 그 국면마다 그런 기존 구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 르포르타주 읽으면서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무 이제 속상해서 이제 식당에서

우니까 지금 여기서 울지 말고 법정에서 우세요. 이런 조언. 너무 야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게 진짜 필요한 행위입니다. 재판부에 탄원서를 쓸 때도 기자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주변에서 기자처럼 따지듯이 쓰지 말라 이런 충고를 또 해주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원서 쓸 때마다 어휘 같은 것도 막 이제 스스로 언어 검열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이 과가람 작가가 질문을 던지는 거죠. 탄원서라는 그 용어부터가 사실은 피해자가 지극히 수동적인 위치에서 제발 이것을 좀 받아 드려주기를 요청하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탄원, 뭔가 시혜적인 구조를 기다리는 것처럼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통의 탄원서를 쓴 날, 그중에 세 통을 제목을 의견서로 바꿔버립니다. 도저히 그대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제 엄밀히 말하면 엄벌 요구서가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의견서 정도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피해자가 자신의 상황을 이 사건을 어디까지 알수 있는가 어디까지 또 이렇게 좀 정보를 잘 느낄 수 있는가 하는 그 상황에서도 이 사건의 당사자는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또 듣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법적 구조들 우리 사회의 시스템 안에서 내가 서사에 그 주도권을 쥐고 싶다라는 생각, 그리고 24년 차 기자에게도 이 상황이 이렇게나 힘들고 슬픈데 대체 이런 정보마저도 가까이 있지 않은 그런 더 많은 수많은 피해자들은 대체 어떻게 버티고 있는 걸까라는 질문을 이 작가가 끊임없이 던집니다. 그래서 사건의 당사자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결과물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탁월한 피해자. 너무너무 많이 공감하면서 읽은 책이라 오늘도 문장 카펫으로 깔아드렸습니다. 오늘 첫 곡이 많은 또이 울림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1867 쓰시는 카페인님, 오늘 문장 카페 들으시면서 왜 아직도 피해자한테 잘못을 묻는 몰상식한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 댓글을 보면 분노를 느낍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우리 사회 진짜 너무나 공감 능력도 부족하고요. 어제 우리 오셨던 하주원 그 작가님 책에 어제 우리 나눴던 책 있죠. 운동에 관한 책. 그 책에도 보면 공감을 이렇게 규정하는 문장이 두번 이상 나오더라고요. 공감은 남의 신발을 신는 그런 행위다. 타인의 신발을 신고 걸어보는 경험이 공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겪은 일이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그냥 생각 그냥 막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 권리가 부여된 것이 아니라 무지에서 비롯된 사실은 너무나 부끄러운 발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생각이 났습니다. 윤하의 빗소리 그리고 진혜림의 러버스 콘체리토 들으면서 이어갈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이 소만이라고 지금 배나리님이 알려주셨어요. 반짝 오늘은 소만이에요. 아, 24절기 중 소만. 산딸나무의 하얀 꽃받침이 예쁜 계절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잊지 말고 또 이렇게 눈으로 귀로 또 이렇게 챙겨야 할 그런 자연의 변화를 잊지 않고 우리 카페인분들이 사연으로 사진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주시는 거 이것도 너무 복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량즈치님 오랜만에 북카페 찾아왔어요. 첫째 키우던 시절 저는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외국인 엄마였어요. 낯선 나라에서 홀로 육아를 하며 외롭고 서툴렀던 날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 우연히 듣게 된 북카페는 제게 커다란 위로였어요. 아이를 재우고 라디오를 듣다 보면 고은님의 따뜻한 목소리와 좋은 책 소개 덕분에 힘든 시간들을 잘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저는 둘째를 출산하고 다시 독방 육아 중이에요. 신기하게도 또다시 북카페를 찾게 되네요. 첫째 때 제 외로운 청춘을 함께 지나와준 라디오가 이제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된 저를 다독여주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그 시절에 저를 위로해 주셔서 그리고 지금의 저까지 다시 안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와, 이렇게 이 량즈치님 보내주신 사연이 우리 북카페를 훅 안아주는 느낌이 듭니다. 예, 사연 보면서 아 진짜 라디오가 할 수 있는 좋은 일들, 어떤 역할들 다시 좀 떠올리기도 했고요. 또 거기서 조금 더 좁혀보자면 우리 또 북카페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아, 독박 육아 중이다라고 하셨는데 독박 아닙니다. 북카페가 함께 옆에 있을 테니까요. 힘들 때 그리고 또 좋은 날도 우리 북카페와 함께 늘 항상 매일매일 참새 방앗간처럼 그렇게 들러주시죠. 곁에 있겠습니다. 이번 주 일간 카페인 주제가 화양연화입니다. 화양연화, 과거형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카 만나오면서 월화수 통과하는 동안 화양연화 지금이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어요. 오늘 얘기는 또 어떨까 만나보시죠.

에나 메리 로버트슨 모지스. 일반 대중에게는 모지스 할머니라는 이름으로 더 친숙한 화가죠. 모지스 할머니는 그 특유의 따뜻한 그림만큼이나 아름다운 삶의 자세로 많은 이에게 영감과 울림을 전해주었는데요. 그림을 배운 적 없는 모지스 할머니가 처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은 그녀의 나이 76세 일이었습니다. 평소 앓던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더는 자수 바늘을 잡을 수 없게 되었을 때 할머니는 바늘을 내려놓고 붓을 들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림을 안 그렸다면 닭을 키우기 시작했을 거라고요. 자수든 그림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했을 거라는 의미였겠죠. 지금 내가 몇 살인가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모지스 할머니는 80살에 처음 개인전을 열었고 101살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1600점의 그림을 남겼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모지스 할머니들이 있습니다. 태블릿 PC에 그림을 그려 SNS에 올리는 그림 작가 유재순 할머니 역시 한 번도 그림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엔 컴퓨터도 켤 줄 몰랐다고 하죠. 주민센터에서 컴퓨터를 배운 뒤 무작정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림이 마음에 드는 날이나 그렇지 않은 날이나 꾸준히 그림을 업로드했는데요. 많은 이들이 그 그림에 환호했습니다. 유재순 할머니가 처음 그림을 SNS에 올리기 시작했을 때 아흔의 문턱 앞이었습니다. 올 초 총장 공로상을 받으며 미술대학을

졸업한 이군자 할머니도 계시죠. 85이라는 나이도 왕복 7시간이나 걸리는 통학거리도 할머니에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그 시간이 즐거웠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혹시 너무 늦은 건 아닌가 싶어 망설인다면 그냥 무작정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지금이 가장 좋은 때, 우리 인생의 화양연화입니다.

김정미의 봄 띄워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화양연화, 뭔가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오늘 일가 속 많은 할머니들이 이렇게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동기부여가 되겠죠? 지금 이승현님, 나이가 대수냐,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던 어느 트로트 가사가 생각납니다 라고 하셨고요. 맞아요. 우리 한번 이 라디오가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 사연을 보내는 그 행위가 어떻게 보면 타임캡슐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넣어두는 거랑 되게 비슷하기도 하잖아요. 닮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그걸 뭐 이렇게 일부러 개봉하지 않아도 뭔가 그 시간 틈에다가 딱 이제 나의 지금 현재 마음을 담아둘 수 있잖아요. 싹 이렇게 넣어둘 수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오늘부터 나 지금 당장부터 시작하고 싶은 거 그거 하나씩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생각만 했던 거 혹은 아직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 근데 오늘 읽어 보니까 마음이 동한다 하는 거 아주 작은 것도 되고요. 거창한 것도 되고 지금 당장 이렇게 좀 시도해 보겠습니다 하는 행동, 결심 무엇이든 좋습니다. 사연으로 지금 보내주시죠. 어떤 결심들을 하고 계신지 보겠습니다. 4835 쓰시는 카페인님, 90세 울 엄니, 아직도 마늘 농사 지으셔서 이번 연휴에 도와드리러 갈 겁니다. 당신이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하시겠다고 라고 하셨어요. 90살이신데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90살에 그 마늘 농사 계속 해오셨던 그 내공, 이거 우리가 정말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젊다고 해도요. 너무 놀랍습니다. 이 김지희님은 저희 엄마가 학원 다니시면서 이것저것 자격증 따시는 거 보면 저도 힘 좀 내야겠다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최근 바리스타 되셨다면서 뿌듯해 하시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았어요. 공부에 때는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전할 것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다가 안 맞으면 이건 아닌가 보다 하고 또 이제 다음 걸 찾아서 떠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 좀 자유롭게 도전 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마음 편하게. 이서우님, 울 할머니도 72세에 72살에 영어 공부 시작하셔서 뒤늦게 대학도 가시고 지금 83세신데 지금은 불어 공부에 빠져 계세요. 배움에 대한 열정이 넘치세요. 와, 72에 영어 공부 시작, 그리고 한 11년 후 이제 83세에 지금 불어 공부 시작.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배움에 대한 열정. 이게 또 우리를 젊게 만들죠. 생동감을 주잖아요. 그리고 3308 쓰시는 카페인님. 우리 어린이날 때 우리 카페인, 어린이 카페인 분들 어디 계실까요? 하고 이렇게 좀 즉흥적으로 찾아봤는데요. 그리고 선물도 보내드렸죠. 책 선물 받으셨던 카페인님 가족입니다. 지금 사연 보내주셨어요. 딸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첫째 중2 선율이는 뛸 듯이 기뻐했고 둘째 11살 딸 선이는 다음에는 자기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책도 받을 수 있게 사연 계속 보내라고 하네요. 저희에게 행복한 추억 선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선율이, 선의, 이름이 너무 예쁜데요. 의미도 있고 지금 요 두 자매가, 그쵸. 이렇게 지금, 자매 맞죠? 선율이, 선이. 아무튼 이 두 아이가, 지금 다음을 또 기약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연 기다릴게요. 열심히 부모님이 사연 많이 알려주시죠. 북카페에 또 좋은 책도 많이 있으니까요. 책 선물 어느 날 또 훅 갈 수도 있습니다. 니나 시몬의 음악 듣고 가겠습니다. I wish I knew how it would feel to be free. 듣고 이제 읽기 기쁨 이어갈게요.

0: 어제 북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읽기 기쁨 시간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복 있는 사람 출판사에서 펴낸 시몬 베유의 책 어느 수도자에게 보내는 편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적 그리고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신비에 대한 깊은 통찰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기적이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막 거창한 거 떠오르지 않나요? 그런데 이 시몬 베유는 사랑으로 흘리는 눈물 한 방울 이게 물 위를 걷는 것만큼이나 놀라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얘기인지 좀 깊게 들여다볼게요. 기적이 신앙을 입증해 주지는 않는다. 기적이 증거로 작용한다면 기적은 너무 많은 걸 입증한다. 모든 종교는 자체의 기적을 행하거나 늘 행했기 때문이다. 루키아노스의 글에도 죽은 이들의 부활 이야기가 나온다. 힌두교 전통들에는 이런 이야기가 넘쳐나는데 오늘날에도 인도에서 기적은 진부한 사건이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고 한다. 그리스도교의 기적들만 진짜고 다른 기적들은 거짓이라고 본다든지 그리스도교의 기적들만 신이 일으켰으며 다른 기적들은 악마의 소산이라 주장한다는 건 초라한 편법이다. 그건 독선에 불과하며 그렇게 되면

면 기적은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한다. 그런데 기적 자체가 입증될 필요가 있는 건 그 진위를 외부로부터 확인받기 때문이다. 하나의 현상은 세 가지 방식으로 초자연

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육신의 고통으로 울고 그의 곁에선 또 한 사람이 순수한 사랑으로 신을 생각하며 운다고 하자. 두 사람 다 눈물을 흘린다. 그 눈물은 심리 생리학적 메커니즘의 결과이다. 그러나 둘 중 하나는 그 메커니즘의 한 요소가 자아의 곧 초자연적인 무엇이다. 그런 의미에서 눈물 자체는 지극히 평범한 현상일지언정 신과의 진정한 합일 상태에 든 성인의 눈물은 초자연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직 그런 의미에서 어떤 성인이 일으킨 기적들은 초자연적이다. 자애가 가져다 준 모든 물질적 결과와 마찬가지로 초자연적이다. 순수한 자애에서 행해진 자선은 물 위를 걷는 것과 다름없는 놀라운 기적이다. 물 위를 걷는 성인은 눈물을 흘리는 성인과 모든 면에서 유사하다. 두 경우 모두 심리 생리학적 메커니즘이 작용하는데 그 한 요소는 자애이며 이 요소는 눈에 띄는 결과를 산출한다. 하나는 물 위를 걷는 것, 다른 하나는 눈물이라는 결과이다. 전자가 더 드물다는 것, 그것이 유일한 차이점이다. 육신만으로는 절대로 생성할 수 없는 현상, 오직 초자연적인 사랑 혹은 악마적인 증오가 한 요소로 작용하는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을까? 물 위를 걷는 것 역시 그런 메커니즘 중 하나일까? 그럴 수 있다. 이런 일을 두고 긍정 혹은 부정하기엔 우린 너무 무지하다. 기적이라 불리는 현상들에 대해 교회가 신조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종교와 과학 간의 명백한 모순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게 될 것이다. 신이 특별한 의도로 특별한 현상을 야기하기 위해 제2원인의 그물망 속으로 종종 개입해 들어온다고 믿는 무수한 이들이 길을 잃고 말 것이다. 신이 개입하지 않아 저질러지는 그 모든 잔혹한 행위들의 책임을 신에게 돌릴 테니 말이다.

사라 맥락클란의 오디너리 미라클 띄워드렸습니다. 시몬 베유의 어느 수도자에게 보내는 편지 읽고 있습니다. 이창실 번역으로 만나게 됐고요. 기적이라는 거 우리 모두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다라는 결론이 납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아끼고 흘리는 눈물 한 방울 정말 기적 같은 거다라는 이 저자의 얘기 듣게 됩니다. 이번에는 지성의 침묵에 관한 얘기 읽어드릴게요. 지성의 스위치를 잠시 끄고 완전한 침묵 속에 머무를 줄 알아야 한다고 시몬 베유가 강조하는데 어떤 얘기인지 따라가 볼게요.

신앙의 신비는 긍정 혹은 부정을 가능케 하는 능력인 지성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진실의 차원이 아닌 보다 높은 차원에 속해 있다. 그 신비와 실제로 접촉할 수 있는 영혼의 일부가 있다면 그건 초자연적인 사랑의 능력뿐이다. 결국 이 능력만이 그 신비에 동의할 수 있다. 영혼의 다른 능력들의 역할이 있다면 초자연적 사랑이 관계하는 건 실제이며 이 실제야말로 그 대상들보다 우월함을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초자연적 사랑이 실제로 영혼 속에서 눈 뜨는 순간 침묵하는 것이다. 애덕은 초자연적 사랑의 능력을 훈련시킨다. 신덕은 영혼의 능력 일체를 초자연적 사랑의 능력에 종속시킨다. 망덕은 영혼을 어떤 변모로 향하게 하는데 그 결과 영혼은 송두리째 사랑이 되어버린다. 다른 능력들이 사랑의 능력에 종속되려면 저마다 거기서 자체의 유익을 찾아내야 한다. 특별히 지성이 그러한데 그것은 사랑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능력이다. 정말로 그렇다. 지성이 사랑으로 하여금 영혼을 온통 잠식하도록 침묵한 뒤 새롭게 작동하기 시작하면 전보다 더 많은 빛을 담게 된다. 대상을 파악하는데 또 자체의 영역인 진실을 파악하는데 더 큰 역량을 발휘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내 생각에 이 침묵은 지성에 비길 데 없이 훌륭한 가르침으로 작용해 언제까지나 가려져 있었을 진실들을 포착할 수 있게 해준다. 지성이 가다울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는 진실들이 있다. 그러나 지성은 침묵 속에서 모호한 무언가를 통과한 후에야 그것들을 포착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성 요한이 믿음을 밤이라 부르며 하고자 하는 말이 아닐까? 지성은 오로지 경험을 통해 나중에서야 이처럼 사랑에 종속되는 행위의 이점을 깨닫게 된다. 처음엔 이 종속을 받아들일 그 어떤 그럴듯한 이유도 찾아내지 못한다. 그런데 이 종속이야말로 오로지 신에 의해 약이 되는 초자연적인 무엇이다. 겨우 한순간에 불과한 첫 침묵이 영혼 전체를 관통하며 초자연적인 사랑을 북돋는다. 이 침묵은 씨 뿌리는 자가 뿌린 씨앗이며 언젠가 십자가의 나무가 될 눈에 띄지 않는 겨자씨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완벽히 아름다운 음악에 온전히 집중할 때 지성은 거기 긍정하거나 부정할 그 무엇도 찾지 못한다. 그 순간엔 영혼의 모든 기능이 침묵하며 이 듣는 행위에 멎어 있다. 이해할 순 없어도 실제와 선을 내포하는 한 대상에 청각이 집중되는 것이다. 지성은 거기서 아무 진실도 포착하지 못하지만 그렇더라도 어떤 양분을 찾아낸다. 자연과 예술이 지니는 아름다움의 신비는 믿음의 신비의 감각적인 반영이다.

스팅의 더 브리지 듣고 왔습니다. 어느 수도자에게 보내는 편지, 시몬 베유의 책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진심으로 흘리는 눈물 한 방울, 그것이 기적일 수 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이 꼭 지성과 함께 오는 것은 아니다. 가끔 지성의 스위치를 일부러 의식적으로라도 끌 필요가 있다는 교훈을 또 이렇게 챙깁니다. 우리 카페이님들 지금 이 순간 시작하고 싶은 거 사연으로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게 진짜 타임캡슐 역할을 해서 1년 후, 2년 후, 한 10년 후, 20년 후 요거 딱 꺼내봤을 때 그때 내가 그렇게 갑자기 시작한 그날 그날의 경험이 지금 나를 있게 했구나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권경은님, 고은님, 저 다음 주 목요일부터 간호조무사 자격증 과정을 시작해요. 긴긴 육아와 경력 단절을 뚫고 드디어 사회로 다시 나가는 저에게 응원 한마디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요. 와, 너무 멋있습니다. 긴긴 육아, 경력 단절의 그 터널 다 뚫고 이제 정말 새로운 도전을 향해서 날아오르실 준비하고 계신 거잖아요. 다음 주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거, 저 어제 배운 그 개념이 하나 있어요. 둥근 가시곡선. 어제 그 하주원 작가님 책에서 발견한 그 그래프인데 둥근 가시곡선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요. 그런 거. 결국에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잠깐 정체 구간이 있긴 하지만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 아마 둥근 가시곡선처럼 행복을 향해서 성취를 향해서 가실 수 있을 겁니다. 화이팅입니다. 이수영님.

지금 중년이지만 할머니 그림책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에요. SNS에 툰도 올리고 그림책도 그리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이미 지금 하고 계시네요. 수양님, 할머니 그림책 작가. 할머니까지 안 가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할머니 돼서도 하시고요. 네,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오이 쓰시는 카페이님. 성악을 전공하고 프랑스에 유학 다녀왔어요. 프랑스에서 한국 문화의 영향력을 보고 귀국해서 한복을 배우고 있답니다. 제가 만든 한복을 입고 무대에 서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노래 선곡들이 다 너무 좋아요 하셨는데요. 와, 진짜 멋진 지금 공부를 시작하셨네요. 한복, 또 성악 전공하셨으니까 내가 만든 한복 입고 내 목소리로 무대에서 또 행복을 전하고 이런 모습, 너무 기대됩니다. 멋있습니다. 0686 쓰시는 카페인님, 언제나처럼 북카페 가족들의 사연 듣고 기운 냅니다. 저도 분발해야겠어요. 일의 생활에 쫓겨 시간을 흘리는데 뭘 새로 배울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그냥 궁금한 거 하나하나 이렇게 좀 이렇게 썸 타듯이 찔러보시죠. 네, 그러다가 마음에 맞는 게 있으면 또 거기에 약간 올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우리 이 노래 제목처럼 20년이 지난 뒤 오늘을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적의 20년이 지난 뒤 들으면서 입으로 건너가시죠.

0: 번개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

0: 방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우리 사회의 세대 갈등,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죠. 나이로 편을 가르고 갈등을 조장하는 사회. 어쩌다 나이는 차별과 혐오의 무기가 되었을까요? 똑똑 인문학, 오늘은 우리 안의 연령 차별주의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똑똑 인문학,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합니다. 미미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미미 박태근입니다.
0: 미미님은 지금 미미님 나이가 어떻게 느껴져요?
1: 좋습니다.
0: 아, 딱 좋아요, 지금이?
1: 늘 좋았던 것 같아요.
0: 아,
1: 그때그때 장점이 있는 것 같고.
0: 장점을 좀 보셨군요.
1: 이제 저는 중년에 접어들었거든요.
0: 네.
1: 그리고 한국 사회의 남성 기준으로 하면 살아온 날이 남은 날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체로 봤을 때
0: 네.
1: 저보다 젊은 분이 더 많은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좀 더 책임감?
0: 네.
1: 이런 게 생기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유가 좀 생겨요.
0: 여유도 생기고 네. 책임감과 여유, 네. 조바심이나 이런 건 아니네요. 저 같은 약간 조바심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니까요.
0: 그렇긴 하죠. 뭐 더 열심히 산다거나 뭐 이렇게 이어지면은 좋겠지만 사실은 마음만 괜히 분주하고 말면 의미가 없긴 하니까요.
1: 저는 더 여유가 생기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균형점에 와 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0: 네.
1: 신체가 노화가 오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경험하고 자각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마음에서는
0: 네.
1: 더 빨리 격하게 움직일 때가 있어요.
0: 아.
1: 그럴 때 뭐 실수로 다치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잖아요.
0: 아, 그렇죠.
1: 그렇게 부딪히고 나면 아직 갈 길이 멀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0: 더 여유를 갖자.
1: 네.
0: 그쪽으로 이제 계속 나아가겠네요.
1: 그렇죠.
0: 우리 카페인들은 지금 내 나이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1: 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내 네. 나이가 어때서 선곡을 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0: 오늘 선곡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지금 선곡표 보시면 아마 미미님의 선곡들이 올라와 있을 텐데 흥미로웠습니다. 어떻게 골라오신 건지도 얘기를 해주시겠죠. 오늘 우리 사회의 나이 문화 짚어보는 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떤 책인가요?
1: 맞습니다. 정회옥 저자의 책이고요. 제목이 나이 묻는 사회입니다.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나이를 보는 문화가 여전히 곳곳에 남아있고 한국에서는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나이를 얘기하는 게 너무 익숙한 문화잖아요.
0: 맞아요.
1: 뭐 예전엔 학번도 많이 묻고 뭐 이랬었는데 제가 이 책 보다가 한국에서 이 정도로 나이를 따지는구나 싶어서 웃었던 장면이 있어요. 쌍둥이를 만나도
0: 네.
1: 누가 위인지 아래인지 물어본다는 거예요.
0: 그렇긴 하네요. 진짜.
1: 네.
0: 시간 차 얼마나 난다고.
1: 그러니까 그게 물론 나이 자체에 대한 궁금증일 수도 있지만
0: 네.
1: 아주 솔직하게 우리를 돌아보면 그걸 묻고 확인함으로써 서로의 관계, 위계, 위아래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확인하고자 하는 의례 같다라는 거죠.
0: 우리는 왜 그런 위계 질서를 그렇게 잡으려고 할까요?
1: 그러니까요.
0: 정리정돈을 왜 그렇게 하려고 할까요? 사람들 사이를. 진짜 좀 누가 형이고 누가 아우인지 뭐 이 순서를 좀 잡고 나면 뭔가 이렇게 좀 파악된 느낌을 받는 걸까요?
1: 편안해지는 게 있겠죠. 네, 서로 그게 많은 걸 해결해 주니까.
0: 네.
1: 그런데 그게 편안함으로만 작동된다면
0: 네.
1: 크게 문제가 아닐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0: 그쵸?
1: 뭐 나이를 많이 먹거나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을 더 존경해주고 존중해주고
0: 네.
1: 이런 것도 필요한 덕목이잖아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0: 그쵸?
1: 사회에서. 그런데 우리는 위아래를 딱 나누면서 윗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고 아랫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윗사람은 아랫사람한테 이렇게 해도 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이렇게 해야만 하고 이게 약간 일방향이라는 거죠.
0: 네.
1: 위계와 권력이 작동하는 겁니다.
0: 우리 장유유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도 이제 어떤 상황에 놓느냐에 따라서 너무 이상하게 되기도 하고 원래는 좋은 의미였을 텐데요. 그렇죠.
1: 제가 일하는 회사가
0: 네.
1: 그런 부분들을 좀 벗어나고자 수평 호칭을 써요.
0: 요즘 그런 것들이 좀 있죠.
1: 네, 그러니까 직급도 네. 사내에서는 부르지 않는 거죠. 뭐 대표님, 사장님 이런 말을 사내에서는 쓸 일이 없습니다.
0: 네.
1: 다 각자의 그 호칭을 부르게 되니까. 근데 이게 확실히 장점이 있긴 하더라고요.
0: 어떤 면이 그래요?
1: 뭐 어쩔 수 없이 회사니까
0: 네.
1: 그 권력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회의 같은 걸 할 때 좀 부담이 덜합니다.
0: 아.
1: 이미 호칭을 부르면서 아 본부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시피
0: 네.
1: 이렇게 일단 직급을 얘기하면 그 자체로 말의 권위가 붙어요.
0: 그렇죠.
1: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좀 회사에서 태호라고 쓰이니까 네. 아 태호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앞에 본부장이라는 권위가 붙진 않잖아요.
0: 그렇죠.
1: 이게 한결 나아지는 측면은 있더라고요.
0: 아 그렇게 수평 호칭을 쓰는 곳들도 많다. 아 카페인님들 지금 사연을 주셨는데요. 이지은님은 심지어는 7, 8살짜리 아이들도 처음 만나면 나이부터 묻고 놀아요.
1: 사실 어릴 때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도 하죠.
0: 굉장히 중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1: 왜냐하면 비율로 따지면
0: 네.
1: 8살과 7살은 전체 이제 자기 살아온 삶의 생애에서의 그 한 살이 굉장히 큰 비중을 갖죠.
0: 맞아요. 뭐 47과 48에 비하면 훨씬 더 그런 거잖아요. 아, 이해갑니다.
1: 아, 홍은심님. 나이 묻는 사회 맞아요. 심지어 싸우다가도 너 몇 살이냐면 나이를 묻죠.
0: 네. 그렇죠. 이런 장면 익숙하죠, 우리.
1: 그러니까 그 싸움이 뭐 어떤 논쟁이 많잖아요.
0: 네.
1: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풀린다고 생각하면 당신 몇 살이야? 이걸 묻는다라는 거잖아요.
0: 아 근데 이게 옛날부터 이래 왔는데 요즘엔 좀 바뀌었을까 이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점점 이렇게 아까 수평적인 호칭을 쓰면서 그 문화를 추구하는 분위기도 생기고 하니까 이 예전부터 너 몇 살이야 누가 형이야 이것도 약간은 흔들리지 않을까 싶긴 한데.
1: 그렇죠. 그러니까 재미난 게 그런 큰 사회의 방향으로 보면 네. 나이를 좀 덜 따지고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뭘 굳이 재지 않고 예를 들면 회사도 예전엔 다 연공서열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뭐 팀장은 팀장의 역량이 있는 거고
0: 네.
1: 팀원으로서도 더 다른 역량을 발휘할 수도
0: 그렇죠.
1: 있고 이런 이해가 생겼잖아요.
0: 맞아요.
1: 그런 이해가 있는 한편 나이에 대한 멸칭.
0: 멸칭?
1: 네. 이 책에서는 그걸 강조해서 얘기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한국 사회를 보면 전 연령대에 다 멸칭이 있다는 거예요.
0: 아.
1: 노년층에 대해서는 뭐 연금층.
0: 아, 네.
1: 뭐 틀딱충.
0: 아.
1: 뭐 청년층에 대해서도 요즘 것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 요즘엔 MZ 세대라는 말도 멸칭으로 쓰이기도 하죠. 아, 요즘 MZ들이 이런 식으로.
0: 아, 그렇죠.
1: 그리고 어린이와 청소년도 많죠. 옛날에는 이거 많이 썼는데 유딩 초딩 많이 썼는데 요즘엔 뭐 잼미니,
0: 네.
1: 땡미니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이런 현상을 이 저자가 주목하는 거예요.
0: 네.
1: 과거에는 그런 것

0: 것들이 특정 연령층에만 있기도 했는데 한국 사회의 특성을 잘 들여다보니까 이게 거의 모든 연령층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를 멸칭을 부르면서 혐오하고 차별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문제를 던지는 거예요.
1: 이렇게 촘촘한 혐오와 차별이라니 정말 이 책을 지금 짚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네요.
0: 그렇죠. 그래서 이 저자는 이게 한국형 연령 차별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1: 그렇죠. 지금.
0: 네. 근데 누구도 벗어날 수 없어서 이게 대단한 차별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연령대 특성을 우리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문화야.
1: 네.
0: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익숙하게 쓰이다 보면 멸칭인지 모르고 쓰지만 그리고 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다고 얘기하지만
1: 네.
0: 그런 것들이 강화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죠.
1: 그리고 사회를 보는 이 집단의 시선 자체가 되게 부정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0: 그렇죠.
1: 뭐 좋은 시기가 하나도 없네요. 다 욕먹는 이름들만 있고
0: 맞아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게 모두가 괴로운 세상이 된다라는 거죠.
1: 그렇죠.
0: 근데 이런 나이를 가지고 어떤 기준을 세우고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하는 것이
1: 네.
0: 때로는 얼마나 무의미한가를 보여주는 이제 작품이 하나 있는데 이 정혜옥 교수가 그걸 인용을 해요.
1: 네.
0: 바로 소설이자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두근두근 내 인생입니다.
1: 김혜란 작가의 소설.
0: 맞아요. 여기 네. 보면 그 영화로는 제 기억으로는 강동원 배우랑 아마 송혜교
1: 맞아요.
0: 배우가 부모 역할을 했는데 부모는 30대 중반이죠. 근데 아이는 이미 몸이 노인이죠.
1: 네.
0: 그래서 어떤 세대의 질서가 역전돼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이걸 보면 나이가 갖는 사회적 의미가 그 사회적 의미가 그렇게 강력하다면 그 아이가 몸이 그렇다고 해도 그냥 아이로 봐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어서 사실
1: 맞아요.
0: 그렇게 안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이라는 게 결국 우리의 삶이라는 게
1: 네.
0: 생의 흐름이라는 게 그렇게 선형적으로 착착착 순서를 나누고 그걸로 위계를 나누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건가? 이런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을 깨주는 작품이라고 작가는 제시를 합니다.
1: 그렇군요. 이렇게 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니까 더 궁금해집니다. 아, 윤범이님은 나이만 먹은 느낌이에요. 한 10년 어려지고 싶어요. 저는 40대 83년생이라고.
0: 네, 일단 불가능합니다.
1: 아, 누구 몰라서 그런 건 아닌데.
0: 아, 제가 이거 회사에서 네. 정말 자주 듣는 말인데.
1: 어떤 거요?
0: 뭐 이렇게 사람들이 하소연을
1: 네.
0: 하면 제가 이런 식으로
1: 불가능하다고
0: 바른 말을 하면 아, 제가 몰라서 그런 얘기합니까? 이런 식으로.
1: 그렇죠. 아니 아주 네 단호하게 마음을 접었어요. 감사해요. 네 지금.
0: 네. 3483님 그냥 무사히 나이 먹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무탈하게 나이 먹으면 좋겠습니다.
1: 아, 그렇죠.
0: 이건 뭐 이제 초월하신 거죠. 지금 내 생이 중요하다. 살아있다라는
1: 것이
0: 너무.
1: 하루하루가 감사하다. 아,
0: 그럼요,
1: 정말
0: 그럼요.
1: 중요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0: 네,
1: 하는데요.
0: 공감합니다.
1: 네. 최유한님, 우리 형님, 이미 형님이신데 첫 만남에 동갑이라고 했더니 난 빠른인데? 대답은 저도요. 빠른인데 또 나도 빠른 이유.
0: 아,
1: 이러면 또 이제 또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네, 이게 뭐. 특정 이제 연령부터는 없어진 문화긴 한데
1: 네.
0: 이 빠른이 참 얼마나 한국 사회의 나이를 보여주는가를
1: 네.
0: 이걸로 인해서 막 그 친구 집단 안에서도
1: 맞아요.
0: 갈등의 요소가 되잖아요.
1: 이렇게는 또 반말하는데 이쪽은 또 선배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0: 그렇죠. 결국 한쪽이 열어주면 두 살 차이가 친구가 될 수 있어서
1: 그렇죠.
0: 이 질서를 이제 망가뜨린 사람이다. 이렇게 비판받기도 하죠.
1: 아니 그 달에 태어났을 뿐인데
0: 그러니까,
1: 질서를 망가뜨리는
0: 아닌데.
1: 그러니까 우리 카페인님들 나이로 인해서 겪은 불편했던 경험 억울했던 이야기 아 나 이거 진짜 어디다 얘기하고 싶었는데 하는 거 있으면 사연으로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샵1045 유료 문자 열려있고요. 반디 앱도 열려있습니다. 음악 듣고 가시죠.
0: 네, 가장 많이 오해받는 나이대인데요. 중2입니다.
1: 네.
0: 김창한 밴드가 불렀습니다.
1: 네. 아, 듣고 가시죠.

0: 목요일 2부 똑똑 인문학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책은 한겨레 출판에서 나온 한국형 연령차별주의와 멸칭 문화를 다룬 책입니다. 정회옥의 나이 묻는 사회입니다. 미미님과 이 책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카페인님들 맺힌 게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사연 보니까. 네, 정말 많이 사연들이 이 나이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1: 네, 3637님 저는 50대 중반 미혼인데 나이를 물어보고는 그러려니 하다가 미혼이라고 하면 나이를 다시 묻더라고요. 이것도 연령 차별주의의 한 장면이죠. 아, 무슨 얘기냐면 네. 어떤 나이 때 어떤 걸 해야 된다라는 답이 정해져 있는 사회인 거죠.
0: 그렇죠.
1: 그리고 맞아요. 그게 안 돼 있다고 생각하면 뭔가 어색하니까 다시 묻는 거잖아요. 아, 정말요? 이렇게. 네.
0: 그러니까 질문했을 뿐인데 사실 그런 어떤 제스처 자체가 이 과정 자체가
1: 그렇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리가
0: 맞아요.
1: 없죠.
0: 맞아요. 왜 멈칫하시지? 막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죠. 3393 쓰시는 카페인님. 10대 때는 모든 것에 불만이 가득했고 20대 때는 현실에 부딪혀 패배의 쓴맛을 봤고 30대엔 바쁜 생활에 계절 바뀌는 것도 몰랐고 40대엔 모든 일에 그럴 수 있지라고 해탈하네요. 50은 아직 안 와서 모르겠네요.
1: 3394님 공자님 말씀과 비슷한데요.
0: 그러네요. 진짜.
1: 30에 뭐 이립을 하고 40에 불혹이 되고.
0: 그거 가끔씩 떠올리게 되지 않아요? 저 학창 시절에 그거 이제 처음 접하고 나서 살면서 마흔 되고 나니까 예를 들면 불혹이다. 불혹인가? 그때의 기준의 마흔은 그 시대의 마흔이지만
1: 60대
0: 그죠? 60 정도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1: 가끔 생각해 보죠.
0: 네. 네. 맞게 살고 계세요?
1: 아, 그런데 지천명부터는 지금 3394님 50 안 와서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네. 지천명부터는 너무 어려운 얘기 같아요.
0: 그렇죠.
1: 불혹은 노력하면 됩니다. 미혹되지 않는 거니까.

0: 보니까 욕심을 좀 줄이고 천천히 가면 되는데 네. 지천명은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게 알매 방향이 좀 달라서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1: 노력해야 된다고요? 네. 오히려 조금 더? 우리 지천명 넘으신 우리 카페인 분들도 계시잖아요. 어떤 노력을 통해서 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이런 거 이런 태도는 어때요? 그 나이 때는 그러려니 지금 공자의 말을 우리가 빌어서 50대는 이러려니 하면서 지금 물어보는 태도. 이거 지금 제가 취한 이 태도는
0: 이게 우리가 또 이걸 너무 엄격하게 생각하면 네. 세상에 나이가 없을 순 없잖아요.
1: 아, 그렇죠.
0: 네, 생물학적으로 나이를 먹어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1: 맞아요.
0: 또 하나는 연령을 얘기할 때 기능 연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세가 돼도 내가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1: 아, 그렇죠.
0: 뭐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뭐 스포츠 선수를 했던 분이라면 네. 40대, 50대가 돼도 보통 사람의 20대만큼의 어떤 체력과 근력을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나이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나이로 모든 걸 재단하면 안 되고 나이로 그 사람의 특성 같은 것들을 안 보이게 하면 안 된다.
1: 네.
0: 나이도 어떤 특성을 보여줄 수 있죠. 대략의 그 나이대가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흐름은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지만 우리 각자를 보면 너무 다르잖아요. 같은
1: 맞아요.
0: 그 나이대에 있다고 해도.
1: 맞아요.
0: 특히 어릴 때 생각해보세요. 우리 학년에 막 몇백 명이 있는데 네. 키도 다 다르고
1: 그쵸.
0: 생김새도 다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1: 백혜진님. 나이를 모르면 나이 편견 없이 사람 자체로 보게 되는 장점은 있지만 상대가 나를 동갑처럼 대했는데 알고 보니 9살 연상이어서 다음부터는 불편해서 안 보게 된 경험이 있어요. 이 나이 공개가 되고 나니까 오히려 이게 장벽이 됐어요.
0: 우리한테 그만큼 안에 많이 들어와 있는
1: 네.
0: 거죠.
1: 네.
0: 1863님, 한국 사회 전 연령의 멸칭화를 듣자마자 우리는 모두 자기 혐오에 시달리고 있구나 싶어서 놀랍고 돌아보게 합니다.
1: 안지영님이 올해 지천명인데 그거 성공하면 내가 공자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부담이 그렇죠? 지금 이렇게 있다는 것을 네 이렇게 자, 그리고 8405 쓰시는 카페인님의 이 사연이 조금 더 우리가 그래도 취할 수 있는 태도 같기도 해요.
0: 네.
1: 지천명에 있는 저는 우기다가도 혹시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멈추는 버릇이 생겼어요. 이런 거 내가 틀릴 수도 있다.
0: 현명하죠.
1: 네,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0: 선배나 어른이 이 정도 역할만 해줘도 아마 세대 갈등이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요.
1: 네. 아까 그 얘기해 주신 그 멸칭들 너무 나열하기도 참 이 죄송스러울 정도로 너무 슬프더라고요.
0: 네. 근데 하나하나 이 책에서 그런 걸 짚어가면서 네. 이게 왜 문화적으로 멸칭인가? 우리가 왜 이걸 피해야 되는가?
1: 네.
0: 이런 걸 설명해 줘요. 노인부터 쭉 아래로 내려가 볼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인들에 대한 멸칭 중에 틀딱충이라는 게 있습니다.
1: 네.
0: 일단 충이 붙은 건 다 안 써야 됩니다.
1: 그렇죠.
0: 왜냐하면 사람을 다 비인간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랑 같은 세상에서 살면 안 되는 사람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충을 붙이는 것 자체가. 근데 틀딱은 이제 틀니 사용에 대한 얘기잖아요.
1: 네.
0: 그런데 왜 노인들이 틀니를 사용할 수밖에 없느냐 이런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작가가.
1: 네.
0: 물론 요즘엔 임플란트라는 기술이 개발되기도 했지만 틀니는 훨씬 저렴한 비용이고 보험도 적용을 하고
1: 그쵸.
0: 그리고 이런 틀니를 사용해야만 단백질 섭취 같은 걸 할 수가 있잖아요.
1: 네.
0: 이건 사실 건강과 직결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감안하고서도 이런 용어를 멸칭을 쓴다면 그건 너무 비정하고 잔인한 거 아니겠는가.
1: 맞아요.
0: 이런 얘기를 하고요.
1: 네.
0: 또 할매미라는 멸칭도 있습니다. 할머니 더하기 매미인 거죠. 그러니까 노년들이 어떤 카페 같은 데서 너무 네. 시끄럽게 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노년 건강에 대한 이해를 조금만 하면 그 상황과 장면들이 어느 정도 납득이 되거든요.
1: 네.
0: 왜냐하면 청력이 줄어들어요. 노년이 되면.
1: 맞아요.
0: 네, 우리가 막 아이들은 막 고주파수도 듣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1: 네.
0: 청력이 줄어들고 난청도 생기기 때문에 본인이 일단 내 목소리가 충분히 안 들려요.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이 상대에게 충분히 전달됐는지를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1: 네.
0: 그러면 목소리를 높이게 되는 거죠.
1: 그렇죠.
0: 이런 상황들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깊어지면 저 사람이 왜 저런 지금 모습을 보일까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고
1: 네.
0: 그러면 멸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1: 이렇게 하나하나 이 말을 어떤 연유로 탄생했으며 어째서 문제인지를 다 짚어주는 거군요.
0: 네. 이제 중년에 오면 제 나이대가 많이 듣는 말인데 첫째가 꼰대입니다. 이게 번데기의 방언인 꼰대기와 꼰대기에서 온 건데
1: 네.
0: 왜 번데기가 주름이 막 나 있잖아요.
1: 네.
0: 이것과 이제 노년의 주름살을 연결해서 꼰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설이 있고 이 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곰방대, 담배 곰방? 피는 어르신 아. 여기서 꼭 왔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또 일제강점기 때 왜 그 조선인 중에 일제 부역한 사람들이 네. 백작 같은 칭호를 얻었잖아요.
1: 아, 그쵸.
0: 그게 프랑스어로 꽁테라서 아. 그런 사람들을 좀 부정적으로 부르는 이 말에서 왔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네. 어쨌든 이 꼰대라는 말은 BBC에서 오늘의 단어로 선정하기도 했고요.
1: 꼰대가?
0: 네, 그때 나온 정의가 이거예요. 자신은 늘 맞고 다른 사람은 늘 틀리다고 하는 나이가 많은 사람. 나이 플러스 어떤 이제 이런 태도나 모습이 보이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는 그런 아재 개그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1: 그쵸.
0: 이 아재라는 말도 멸칭으로 자주 쓰이는 것이고 네. 아재 개그라는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시대를 못 따라가고 있다. 당신의 감각이 지금 속된 말로 너무 별로다. 구리다. 이래서 네. 이제 쓰는 거니까 네. 이런 말과 용어들도 사실은 멸칭으로 봐야 된다. 연령 차별적 용어다. 이게 저자의 설명입니다.
1: 아재라는 말도 이 최근에 그래요. 영포티라는 표현.
0: 이런 게 정말 묘한 건데 네. 이 말이 처음 쓰였을 때는 트렌드 분석에서 쓰인 말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어떤 멸칭이나 혐오의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냥 요즘에 40대 중에 자기 관리를 좀 하고 멋을 내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 네. 그 사람들이 소비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런 분석의 용어였는데 이게 지금은 40대인데 우리 것까지 뺏어가려고 해.
1: 아...
0: 이런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젊은 척을 하려고 해.
1: 젊은 척을 하려고 한다. 네,
0: 젊은 건 우리 거고 이제 40대는 그거 말고 다른 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런 세대 갈등 상명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뭐 여성에 대한 그 연령 차별주의가는 멸칭들도 있죠. 대표적인 게 아줌마.
1: 아줌마.
0: 네. 이게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멸칭으로 쓰였고 기분 맞아요. 좋게 듣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잖아요.
1: 맞아요.
0: 그리고 뭐 김여사 이런 것도 있죠.
1: 어.
0: 운전에 대한 어떤 네. 몇몇 이제 작은 사례를 전체로 확대해서 이렇게 멸칭을 부르는 거죠.
1: 이 씁쓸합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 지금 씁쓸한 표정으로 듣고 계실 것 같은데 아까 MZ세대도 이제 멸칭으로 통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그렇죠.
0: 그렇죠. 요즘 MZ세대라고 하면 네. 딱 떠올리는 이미지가 이기적이다. 끈기가 없다. 자기중심적이다. 개인주의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왜 MZ들 그 삼요주의보라는 게 회사에서 있거든요.
1: 맞아요.
0: MZ들한테 뭐 이제 업무를 지시하거나 얘기를 하면 MZ들이 이걸요? 제가요? 왜요? 네. 이거를 묻기 때문에 네. 이 답을 해줘야 된다. 근데 저자가 이 같은 MZ세대들이 불과 5년, 10년 전만 해도 3포 세대로 불렸다는 거예요.
1: 네.
0: 뭐 취업도 어렵고 뭐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 되는 맞아요. 세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상황은 사실 달라진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불리게 됐을까? 결국 이런 세대의 멸칭은 다른 세대가 그 세대를 바라볼 때 쓰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그 바라보는 관점이나 태도가 바뀌면 이런 호칭도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MZ라는 호칭 자체가 굉장히 기성세대 중심의 호칭이라는 거예요.
1: 이게 너무 약간 나쁜 의도도 갖고 있고 무시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혐오를 조장하는 표현이고 그리고 굉장히 편의주의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쟤네는 뭐야? 뭐 이렇게 해버리고 마는 거죠. 소통하려고도 하지 않고 묶어버리고
0: 그렇죠.
1: 이런 것들이 또 그 내부로서는 내부인으로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 있고 불편할 수도 있고 자 9569 쓰시는 카페인님 60대신데요. 이 나이가 되니 지천명은 내가 모든 걸 할 수 없음을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하늘의 뜻이라는 것이 살아보면 확실히 있는 것 같네요.
0: 와
1: 내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좀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 네. 지금 2789 쓰신 카페인님은 우리 아까 할 매미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 뭐 충도 있고.
0: 그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1: 그러니까요.
0: 곤충들이 얼마나 고귀하고 귀중한 존재인지 그 소중함을 알아가고 있답니다. 사람들이 충이라고 곤충을 붙여서 비하하는 것은 곤충에게도 정말 잘못하는 일입니다.
1: 곤충은 또 무슨 네? 안대없는 무슨 봉변이에요. 곤충 입장에선 또 그렇죠.
0: 네, 그리고 우리 얼마 전에 책 다룰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구에 있는 생명 중에 동물 중에 곤충의 생물량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1: 네.
0: 인간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1: 맞아요. 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서명희님 언제부턴가 나이를 잊고 싶어서일까요? 세지 않고 있어서 누군가 물어보면 글쎄요라고 대답해요. 글쎄요도 재밌는데요. 글쎄요라고 대답해요. 그런데 참 집요하게 띠를 물어보시고 그것도 모자라 몇 년생인지까지 물어보시네요. 제발 참아주세요. 몇 살이에요? 글쎄요 하면 이제

0: 가야
1: 그
0: 되는데.
1: 지나가야 되는 거 거긴 하네요. 그런데 몇 년생이세요?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하면
0: 당신이 정말 기억을 못한다면 띠를 얘기해 달라.
1: 내가
0: 내가 알.
1: 계산해 주겠다. 막 이런 거 지금. 아, 재밌습니다. 풍경이 그려집니다. 음악 듣고 갈까요?
0: 네, 나이를 뛰어넘어 활동했던 그룹이죠. 량현 량하가 부른 두살 많은 그녀 골라왔습니다.
1: 너무 오랜만이에요.
0: 네.
1: 네, 듣고 가시죠.

0: yeah.
1: Sorry about that.

0: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미미 박태근 편집자가 가지고 온 책은 정회옥 교수의 나이 묻는 사회입니다. 아, 띠를 누가 물어보면 서혜진님은 이렇게 대답하신대요.
1: 머리띠다 어쩔래.
0: 머리띠다고. 머리띠다 어쩔래. 아, 이렇게 아까 글쎄요에 이어서 참 우리 이렇게 위트 있는 걸로 피해가야 되는 건가요? 진짜 그렇죠. 아, 9082 쓰신 카페이님. 요즘 것들은 하며 혼잣말을 툭 내뱉는 순간 아 저도 어쩔 수 없는 기성세대인 걸 느끼고 한숨 짓네요. 아,
1: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생각되는 장면들이 있으실 거예요.
0: 어, 네. 맞아요.
1: 7609님께서 멸칭들을 들으니 너무 슬퍼지네요. 생각해보면 이게 다 서로에 대한 헤아림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0: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맞다라는 생각 때문에 서로를 오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1: 그쵸.
0: 네.
1: 서로에 대한 헤아림이라는 말을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0: 내가
1: 지금.
0: 다할수 없고 내가 다알수 없다라는 아까 지천명도 그렇게 설명해
1: 맞아요,
0: 주셨잖아요.
1: 맞아요.
0: 이런 겸손이 중요한 것 같아요.
1: 지금 이렇게 멸칭들 보다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좀 슬퍼졌는데, 아, 어린이 청소년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0: 여기는 특히
1: 네.
0: 굉장히 일방적인 상황이 많이 주어집니다.
1: 일방적인 상황.
0: 왜냐하면 본인들이 어떤 그런 행태를 한 것도 아니고
1: 네.
0: 어떤 책임이 실제로 있는 것도 아닌데 어른들이 그렇게 정하고 부르게 되는 상황 되는
1: 네.
0: 거거든요. 청소년들 급식충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실 텐데 이 말이 그런 한국 사회 무상급식 논란 이후에 생긴 말이에요.
1: 네.
0: 이게 학생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리고
1: 그쵸.
0: 그 나이 때는 당연히 사회와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아서 자라나야
1: 맞아요.
0: 될 시기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그것에 대해서 마치 너희들은 아무것도 사회에 기여하는 거 없는데 급식만 받아 먹는다. 이제 이런 의무를 쓰이는 거잖아요.
1: 너무 슬픕니다, 지금.
0: 그렇죠? 그리고
1: 네.
0: 아까 우리가 잠깐 나왔던 그 중2 여기에 병을 붙이잖아요.
1: 그쵸.
0: 중2병. 이게 일본의 어떤 방송에서 처음 나왔던 말인데 이제 사람들에게
1: 아,
0: 공감대를 얻으면서 쓰이기 시작한 거예요.
1: 네.
0: 근데 이 말이 뭐라 그럴까? 사춘기 어떤 특성들이 있죠.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병이 일단 붙기도 했고 아주 정말 이상한 행위처럼 상태처럼 얘기하는 이런 말로 쓰이는 거잖아요.
1: 그렇게 되고 막 희화화하기도 하고 그쵸?
0: 그렇죠.
1: 근데 그 희화화 행위 안에 혐오가 들어가 있는 거고 이런 게
0: 그렇습니다.
1: 참 위험한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요즘 가장 많이 쓰는 이 멸칭 이 땡린이입니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쓰이는데, 그리고
1: 네.
0: 이게 뭐 일상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방송에서도 이걸 주의하지 않고 많이 써요.
1: 맞아요. 한때 계속 이렇게 막, 그리고 스스로도 이렇게 쓰기도 하고
0: 네, 뭐
1: 이랬잖아요.
0: 요리 처음 배우는 사람 요리니, 주식 처음 하는 사람 주리니. 근데
1: 네.
0: 이게 왜또 멸칭이냐 이런 반론들도 꽤 있었는데, 이런 어린이라는 말 자체에 그 미숙함,
1: 네.
0: 부족함,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서 붙이는 거잖아요.
1: 그쵸.
0: 그런데 사실 어린이든 청소년이든 노인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다그 자체로 충만한 나이잖아요. 충만한 존재잖아요.
1: 네.
0: 그런데 우린 그게 아니라 뭔가 미완의 미숙한 존재라고 보고 있다라는 게 여기 반영되기 때문에 이건 멸칭이라고 봐야 되고요. 실제로 어린이 청소년들한테 당사자들한테 물어보면 이거 멸칭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말이 비하 의미가 담겼냐 물어봤을 때 1위로
1: 네.
0: 나오는 게 잼민이라는 거예요.
1: 잼민이.
0: 네.
1: 아, 참.
0: 그래서 저희가 지금 쭉 노년부터 쭉 살펴봤잖아요.
1: 네.
0: 작가는 비판적으로 한국 사회가 생애 주기별 맞춤형 연령 차별 사회다. 보통은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사회 같은 게
1: 아니,
0: 돼야
1: 그렇죠.
0: 되는데
1: 뭐라도 이게 다음 구간으로 넘어갈 희망이 있고 막 이래야 되는데 지금 모두 다 같이 욕먹으니 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조적인 거잖아요, 이거
0: 그렇죠.
1: 되게.
0: 아, 물론 이게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1: 아, 그래요?
0: 뭐 비슷하게 다 그런 문화들을 겪겠죠. 뭐
1: 네.
0: 미국 같은 경우도 그왜 화석을 뜻하는 단어 팥을 이 자체가 그냥 우리가 아까 뭐 노년을 비하하는 용어처럼 쓰인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화석이다. 우리말로 따지면 고인물 같은 의미 아닐까 싶고요.
1: 네.
0: 그리고 막 이렇게 세대 간의 논쟁이 벌어지면 오케이 부머, 베이비 부머 세대들한테 우리말로 번역하면 알겠습니다, 뭐 꼰대 어르신, 뭐 이런 정도 될
1: 네.
0: 텐데 그냥 대화를 더 하지 말자는 얘기처럼 들리는 거죠.
1: 그렇죠.
0: 알겠고, 뭐 꺼지세요. 이런 정도의 의미인 거예요. 이게 뭐 우리말에는 일본에도 있습니다.
1: 네.
0: 일본에는 노해라는 말이 있대요.
1: 네.
0: 노인 해약. 이런 말이 있다 보니까 반대로 또 젊은이들에게는 또 약해. 젊은 사람들 해약. 이런 말로 또 생기기도 하고. 이게 끊임없이 악화시키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1: 그리고 이런 말이 어떻게 누군가가 분명히 뭔가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유행을 하지? 이런 게또참
0: 이런 거죠.
1: 슬퍼지는 것 같아요.
0: 우리 사회에
1: 네.
0: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와 어려움이 있겠죠.
1: 네.
0: 뭐 예를 들면 노년을 얘기를 하면 뭐 요즘 연금 문제도 계속 나오고 근데
1: 그렇죠.
0: 이런 걸 사회가 좀 계산을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서로가 양보할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공론의 장이 잘안 펼쳐지니까
1: 네.
0: 개인들은 답답하죠.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1: 아.
0: 그 화를 누군가에게 전가해야 되는데
1: 네.
0: 그게 약자에게로 향하는 거죠. 때로는 노년에게, 때로는 아이들에게.

0: 이런 책을 읽고 모두가 좀이 인지를 제대로 해야 될것 같은데 행동도 바꾸고 참이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더 예의 차리고 공손한 말투를 찾다가 이중 높임까지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1: 아, 그렇죠.
0: 한쪽에서는 이렇게 막 벌레

0: 생산성 중심 사회라는 거예요.
1: 생산성 네. 중심 사회.
0: 한국 사회 굉장히 단기간에 경제 성장을 빠르게 이루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서 1번의 가치가 생산성인 거예요.
1: 아, 슬프네요. 너무.
0: 그러면 생산성이 떨어지는 연령, 노년과 생산성이 아직 올라오지 못한 연령, 어린이.
1: 아이들.
0: 여기가 네. 이제 그 연령 차별주의의 대상이 되기가 쉬운 상황이라는 거.
1: 그쵸.
0: 그리고 둘째는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인데
1: 네.
0: 과거에는 죽음이 일종의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마을의 잔치같이 벌어지기도 했잖아요.
1: 네.
0: 뭐 그런 영화들도 있었고
1: 그쵸.
0: 그런데 요즘엔 죽음을 그런 식으로 맞이하지 않잖아요. 대부분이 각자가 병원에서 맞이하죠.
1: 맞아요.
0: 그러니까 피하고 싶은 일인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가까이 가 있는 연령대에 대해서 그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냥 나 두려운 거예요.
1: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0: 그렇죠. 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또 멸칭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자기 관리가 너무나 중요한 사회다. 동안, 안티에이징,
1: 그렇죠.
0: 뭐 성형
1: 맞아요.
0: 이런 거 굉장히 우리 강조하고 마치 그걸 잘 안 하면 저 사람 좀 자기 관리 못 하는 사람,
1: 네.
0: 시대에 좀 뒤처지는 사람,
1: 네.
0: 왜 저렇게 자기 관리 안 해?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주름살이 있거나 검버섯이 있거나 이게 굉장히 무슨 그 잘못이나 문제인 것처럼
1: 뭔가 방치하고 있는 양, 그렇죠?
0: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생산성,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거리낌, 자기관리가 너무나 중요한 사회. 요 세 가지가 좀 한국 사회에서 특별히 이런 연령차별주의가 강화된 배경이 아닐까라고 저자는 분석하는 겁니다.
1: 와, 유원서님, 저도 어렸을 때 누군가에게 젊은이였는데 이젠 젊은 것들에 대해 얘기하는 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라고 하셨어요. 사실 지금 얘기해 주신 이 연령대, 이 멸칭의 나이들 우리 다 대부분은 통과하잖아요.
0: 그렇죠.
1: 이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인간의 생애 주기가 다 여기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마치 남의 얘기인 것인 것처럼. 아, 9908 쓰시는 카페인님. 요즘처럼 변화무쌍한 시대에 나이로 줄 세우고 규정 짓는 것처럼 의미 없는 일이 또 있을까요? 그야말로 어리석은 일반화의 오류 아닐런지요?
0: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처럼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나이가 아닌 다른 가치나 기준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1: 네.
0: 이게 더 강조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1: 그렇죠.
0: 홍은신님께서도 자신들도 지나온 시절, 훗날 겪어야 할 노년의 시간을 생각하지 않고 뱉어내는 단어에 상처받을 아이들과 노인분들 안타깝네요.
1: 진짜 이런 멸칭들 속에서 그래 내가 참자 상처받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잖아요.
0: 그렇죠. 그리고 이게 상대에 대한 공격이고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 네.
0: 그런 조사가 있어요. 주관적 건강 상태라는 게 있거든요.
1: 그러니까
0: 실제 연령대와 내 객관적인 건강 지표가 아니라
1: 네.
0: 나 지금 몇 살처럼 살고 있느냐, 내 몸이.
1: 실제로.
0: 이런 걸 조사해보면 한국이 OECD에서 최하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왜냐하면 한국 복지도 잘 돼 있고
1: 네.
0: 의료 시스템 너무 좋은 나라로 네. 꼽히잖아요. 그리고 되게 건강에 신경 쓰는 나라잖아요.
1: 네.
0: 그런데도 다 자기 나이에 비해서 나 늙었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작가는, 저자는 자기 연령주의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1: 네. 그러니까
0: 충분히 잘하고 있고 맑게 잘 살고 있는데도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강박을.
1: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이렇게 결합되어서 이 멸칭이 생애 주기별로 있는 이런 사회를 낳은 거네요. 음악을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자연스러운 나이의 흐름을 보여준 영화잖아요. 그 보이후드라는 영화의 네. OST에서 골라왔습니다. 히어로입니다.
1: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정회옥 작가의 책 나이 묻는 사회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3637 쓰시는 카페인님, 이 노인인 아빠를 모시고 있는데 주변의 시선들 부정적이라고 사례를 주셨습니다. 택시 타고 내릴 때, 엘리베이터 이용할 때 등등 천천히 움직이는 걸 자기들 시간 뺏는다고 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네.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0: 그쵸.
1: 내가 노년이 되면 나도 내 움직임이 천천히 느려질 텐데 그 한국 사회가 그 횡단보도 건너는 시간
0: 네.
1: 이게 조금 늦춰지고는 있는데
0: 어.
1: 그래도 세계 평균으로 보면 되게 빠른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0: 아, 맞죠. 누구나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횡단보도. 그리고 이게 점점 뭔가 최첨단 기술들이 많이 우리 사회에 유행처럼 빠르게 오고 이러니까 뭐 우리 빤히 얘기했던 뭐 키오스크 주문 같은 것도요. 뭐 저 자칫 잘못하면 사실 뭐 나이 상관없이도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은 계속 내가 뒤에 패를 끼치는 것이 아닌가 조급하게 되고.
1: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무슨 온갖 이벤트 때문에 팝업이 엄청 떠요. 저도 뭔가 그 직원분들하고 커피 마시다가
0: 네.
1: 잠깐 머뭇했더니 바로 저를 놀리더라고요.
0: 아, 이건 지금 뭔가 이 지금 스포츠가 아닌데 그냥 그렇죠. 우리 너무 시간이 쫓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들이 약간 또 이런 멸칭을 낳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배나리님. 어린이는 내가 만나는 가장 가까운 미래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김소영 작가의 책에서 보고 너무 공감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 후로는 어린이를 폄하하는 표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절대 사용하지 않게 됐어요. 네. 이 김소영 작가의 책에서 지금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김소영 작가가 언제 오는지 아세요?
1: 곧 오십니까?
0: 아, 네. 지금 갑자기 미미님. 네, 다음 주에 북카페 오실 예정입니다. 아, 잠시 또 반가움의 예고를 네, 해보았습니다.
1: 너무 기대가 됩니다.
0: 네. 네. 자, 얘기를 계속 해볼까요? 우리 어떻게 그러면 좀 이걸 약간 바꿔볼 수 있을까요?
1: 이런 고민과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0: 네.
1: 예를 들면 노인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어르신이라는 표현이 생겼어요. 요즘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0: 알아요.
1: 시니어.
0: 시니어.
1: 네. 이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비슷합니다. 미국도 예전에는 올드 피플이나 에이지드 퍼슨 이런 말을 썼는데 네. 요즘에는 그 노년들 자신들이 시니어 시티즌이라고 불리는 걸 가장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다 보니까
0: 네.
1: 예전에 이제 어르신이란 말을 처음 만들 때는 그 노인을 좀 긍정적인 의미로 쓰려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노인들이 엄청 늘어나고 그런 노인에 대한 그 혐오 정서들이 생기다 보니까
0: 네.
1: 어르신이란 말도 부정적 용어로 쓰이기 시작한 거예요.
0: 네.
1: 그래서 또 대체로 시니어라는 말을 만들었고 요즘에는 뭐 노년의 그 늙을 노자를 길 노자로 바꾸자는 제안도 있고 선배 시민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0: 선배 시민?
1: 네. 계속 고민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을 바꾼다고 지금 해결되는 상황이 아닌 거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새로운 말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 이게 문제는 바뀌지 않는 상황이 있는 거죠.
0: 이 우리 서로를 뭐 어떻게 해서 좀 이해하고 좁혀 나가면서 이 멸칭들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을까요?
1: 이게 저는 결국 아주 구체적인 상황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0: 구체적인 네. 상황.
1: 아, 그 나이들 다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0: 네.
1: 그래서 제가 노년들이 좀 억울할 만한 일, 그리고 청년들이 좀 억울할 만한 일을 하나씩 찾아봤어요. 이 책에서 네. 나오는 일단 고령은 이겁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가끔 뉴스에 나오죠.
0: 아.
1: 그래서 운전면허 반납 더 빨리 해야 된다 이런
0: 맞아요.
1: 얘기들도 나오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뭐 보상을 주기도 하고 이러는데
0: 그렇죠.
1: 그런데 왜 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 비율이 낮냐. 고령자들은 특히 한국은 지금 고령자들이 더 많이 거주하는 곳이 도시가 아니라 시골이죠.
0: 네.
1: 그러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습니다.
0: 그렇죠.
1: 생존을 위해서 자가 운전이 필수인 나라고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고령자의 취업 비율도 높은 나라라서
0: 네.
1: 그런 이동권이 또 보장이 필요한 거예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걸 나이로 딱 자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체의 기능이 어쨌든 저하되니까
0: 네.
1: 자기가 뜻하지 않게 그런 사고의 상황이 놓일 수 있잖아요.
0: 네.
1: 그러면 그 노년들을 탓할 게 아니라 사고의 상황을 방어해 줄 만한 기술들을 이제 개발해서 넣으면 된다라는 게 저자 얘기거든요. 실제로 일본 사례를 보면 75세 이상이 운전을 하려면
0: 네.
1: 자동 브레이크 기능이 있는 서포트카를 몰아야 됩니다.
0: 아.
1: 그래야만 허가가 나오는 거예요.
0: 이게 훨씬 구체적이네요.
1: 그렇죠. 이렇게 가면 이해가 되고 아 그렇게 하면 좀 해결할 수 있고 나아지겠네. 오해도 적게는 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0: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는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그리고 이제 청년층으로 가보면 네. 정치 문제가 나옵니다.
0: 아.
1: 어떤 거냐면 지금 연령대로 보면 노인은 과잉 대표, 청년은 과소 대표라는 거예요.
0: 네.
1: 국회의원이 이제 한 300여 명 되잖아요.
0: 네.
1: 평균 연령이 56세거든요. 근데 이거 평균에 함정이 있어요. 20대는 0명입니다.
0: 아.
1: 30대는 14명밖에 안 됩니다.
0: 네.
1: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가 아닌 여러 선거들을 보면 연장자 당선 규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대요. 뭐 대학 교수회에서 의장을 뽑을 때
0: 네.
1: 동수가 나온다. 그러면 나이 많은 사람이 자동 당선이라는 거죠. 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도 마찬가지래요.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도 마찬가지래요.
0: 아.
1: 이런 게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많이 남아있고.
0: 예, 경험이 더 많으려니 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었던 그렇죠. 거겠죠? 원래 그리고 기준은?
1: 이런 거 있잖아요. 헌법에. 대통령 피선거권은 40세 이상이어야 네. 되죠. 이게 근거가 뭐냐. 이것도 나라마다 다르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 삶의 가능성이 제한이 되어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자체가.
0: 그러네요. 아니, 이렇게 지금 수치로 보니까 더 정말 눈에 보여요.
1: 더 눈에 띄는 건 정년퇴직입니다. 우린 정년퇴직이 있을 법하고 너무 자연스러운 사회의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잖아요.
0: 네.
1: 정년퇴직이 우리처럼 규정되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0: 아.
1: 미국 없고요. 뭐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없거나 더 늘려가는 추세입니다.
0: 그렇죠.
1: 그러니까 우리도 이건 어쩔 수 없을 것 같기는 해요. 노년들이 노동에 참여해야 되고
0: 네.
1: 그래야 또 사회 생산성이 올라가고 각자 역할이 있어야 또 건강해지고 이런 선순환을 이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0: 그쵸.
1: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나아질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법으로 정년이라는 나이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0: 아.
1: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더 전향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0: 와, 이게 진짜 그냥 멸칭을 뭐 부르냐 안 부르냐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을 어떻게 우리가 좀 다르게 운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까지 제안을 하고 있네요.
1: 그렇죠.
0: 이 책이.
1: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어떤 연령대에 들어서 있는 집단 전체
0: 네.
1: 혹은 그냥 그 사람들의 특성 이렇게 얘기하면 계속 멸칭이 늘어나기만 할 겁니다.
0: 그렇죠.
1: 그리고 노인을 시니어나 선배 시민으로 바꾼다고 해서 이게 해결 안 될 거예요. 결국 핵심은 그냥 그 상황에 주어진 문제 상황이 뭐냐. 문제 네. 중심으로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고령화 사회가 됐잖아요. 교육에서부터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0: 그렇죠.
1: 우린 초고령화 사회가 됐고 이럴 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어떤 걸 고려해야 되고
0: 네.
1: 이런 멸칭을 부르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깊숙이 관여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0: 지금 얘기해 주신 부분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사회가 구조가 바뀌었으니까요. 그렇죠? 오수미님, 마당에 계절마다 수없이 피다가 또 모르게 지는 풀꽃들 보면서 인간도 저런 존재구나. 그냥 흐르는 대로 자연스럽게 살

0: 주면 될것 같은데 아 뭐가 이렇게 복잡하고 시끄럽고 힘든지 모르겠어요.
1: 네,
0: 하셨습니다.
1: 함께 살아가야 되니까요.
0: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책을 통해서 고민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너무너무 좋은 기회인 거잖아요. 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미미님과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오늘 끝곡 육중환 밴드의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내 나이 가을 무렵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EBS 캠페인 내 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직장에서 나와 타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비결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개인정보 문서는 내용을 가려서 보관하고 다 쓰면 파쇄기에 넣거나 알아볼 수 없게 찢어서 버립니다. 컴퓨터에 저장할 땐 파일 비밀번호를 걸고 메일을 보낼 땐 첨부 파일로 넣습니다. 본문에 직접 쓰는 건 상갑니다. 또 공용 네트워크를 쓰면서 이런 파일을 공유 폴더에 저장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여러분, 일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여러분, 영어로 말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있는 말이 입에서 안 나와 답답하셨죠?
1: 라이팅을 해보면 말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When you write, speaking gets easier.
0: 이제 Easy Writing에서 부담 없이 라이팅 시작해보세요. 라이팅이 쌓이면 말하기도 스무드하게 나와요.
1: Just like peanut butter. Writing is the building block for speaking.
0: 아는 영어가 아니라 하는 영어로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0: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발칸반도의 내륙국가인 북마케도니아, 이 나라의 수도 스코페. 스코페가 요즘 인기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인기의 배경에는 브루탈리즘, 건축 양식이 있다는데요. 노출 콘크리트로 건축물의 구조와 재료를 드러내며 기능성과 물질성을 강조한 건축 양식, 브루탈리즘. 우리에게도 뭐 낯설지 않은데요. 이 양식의 미학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도시가 바로 수도 스코페라고 합니다. 흥미로운 건 이 위상의 배경에 자연재해가 있답니다. 1963년 대지진으로 이 도시 건물 대부분이 무너지면서 스코페는 말 그대로 잿더미가 되었는데요. 이후 세계 각국의 건축가들이 재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스코페만의 독특한 브루탈리즘 도시 경관이 형성된 것이랍니다. 바야흐로 브루탈리즘 건축 투어 상품이 오늘날 생길 정도로 새로운 관광 수요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5월 21일 목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출발했고요. 오늘 첫 곡은 마케도니아 출신의 아티스트 카롤리나의 모요트스벳 나의 세상이었고요. 2007년 유로비전 마케도니아 대표로 출전해서 부른 노래였습니다. 브루탈리즘 얼마 전에 그 플랫폼에 에이드리언 브로디 주연의 브루탈리스트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이 좀 삭막한 외관은 건축 양식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으면서도 뭐 디스토피안 영화상 등장하는 이 건물들에게 그 외관의 묘한 매력 을 느끼는 것도 부인할 수 없어요. 예, 드니 빌레브의 블레이드러너 속편에도 이 브루탈리즘 건축물이 이 스케일의 압도가 되죠. 일단 예, 그 위용이라고 그래야 되나? 떡 버티고 있는 이 자세가 원래 정신은 뭐 재료에 정직하고 장식은 제거한다. 뭐 이런 거였다는데. 그 구소련 위성 국가들의 양식도 좀 이런 식이라지만 유고슬라비아는 조금 더 벗어난 그 위성 국가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자체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들만의 이상주의 그런 게 있었답니다. 유고가 다 해체되면서 그 마케도니아도 유고슬라비아의 일부로서 굉장히 복잡 미묘한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2014년에는 이 브루탈리즘 이 양식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뭐라 그래야 되나 씌우기, 지우기 작업도 일어났던 게 사실이랍니다.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이 옛 유고 시절에 이 기억을 덮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건축 양식에서 집단의 기억, 특히 집단의 트라우마 같은 게 사실 살아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어린 시절에 다녔던 초등학교 말고 국민학교 시절에 그 건물 양식을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지금 예,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새마을리즘인가 그거는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살아남지 못했죠.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양식들이 다 지워졌죠. 이게 뭐 예, 그런 의미에서 이 마케도니아 스코페의 이 개체 수가 이렇게 많다라는 거가 좀 놀라워요. 그러니까 아무도 돌보지도 않고 그냥 방치된 채 존재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소프트 파워? 뭐 이런 요소로 이제 각광을 받는다는 것도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한국에도 노출 콘크리트 많죠? 안도 다다오. 그거는 조금 가지치기 된

또 다른 미학의 양식이라고 하네요. 매일 오후 2시 한번, 밤 12시 한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게임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하고요. EBS 반디 앱으로도 사연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생방송 실시간 시청은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개방송 당첨 안내는 5월 30일 토요일 4시 예, 이 공연이죠. 오늘 밤에 하겠습니다. 세음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개방송 신청 게시판 오늘 밤 해치고 뭐 밤 되면 명단이 올라간다. 예, 그렇습니다. 당첨자 명단에서 본인의 이름 발견하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음악 두 곡 듣고 오죠. 유럽, 이탈리아와 프랑스 각각 최신곡 두 곡입니다. 이탈리아의 로렌소 살베티가 부르는 디멜로 뚜, 니가 말해줘. 이어서 프랑스의 크리스토프 마예가 부르는 라 룬, 저 달 두 곡입니다. 니치케

올해 1월 발표된 프랑스의 가수 크리스토프 마에의 라 룬, 저 달이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 4월 릴리스곡 이탈리아의 로렌소 살베티가 부른 디 멜로 두 니가 말해줘 들으셨습니다. 5월 21일 목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이죠. 새 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만나보죠.

아이고, 오늘은 정말 못 일어나겠다. 일요일 밤 한 잠도 못 잤네. 밤새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웃어대느라 출근해야 되는데 손 하나 까딱하기 싫으네. 파티와 음주로 밤새고 난 후 찾아온 월요일 아침 숙취와 피로를 핑계로 출근을 주저하는 청년. 스페인 그룹 메카노의 1982년 곡 Hoy no me puedo levantar. 오늘은 정말 못 일어나겠어의 화자입니다. 소비와 향락에 물든 청년 세대를 비판하는 노래처럼 들리죠. 그러나 당시 스페인 젊은이들은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해방감은 메카노의 의도에 적중한 리액션이었습니다. 1975년 드디어 40여 년의 프랑코 독재 정권이 막을 내리고 민주화의 과정을 밟게 된 1980년대 초반, 이 노래는 청춘의 송가가 되었습니다. 이젠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말해도 무사하다는 것, 기성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썼던 가면을 벗고

메카노를 이야기할 때마다 라 모비다 마드릴레냐의 역사 선상에 서게 되는데요. 마드리드 운동이라는 뜻의 라 모비다 마드릴레냐는 민주화를 맞이한 후 스페인 청년 세대가 마드리드를 중심으로 일으킨 총체적인 문화운동입니다. 당대 예술 전반에 급진적이고 구조적인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스페인 대중음악은 펑크, 뉴웨이브, 글램, 일렉트로니카 등등 이 다양한 스타일과 뒤섞이면서 달라진 시대의 인형, 새로운 문화적 정체성의 출현을 선언했습니다. 메카노는 그 최전선에 선 기수와 같았는데요. 아나토로화, 호세 마리아와 나초 까노 형제는 이 독재에서 민주화로 이행하던 스페인 도시 문화 속에서 성장한 전환기 세대로서 스페인 팝의 전통적 감수성과 영미 락, 뉴 웨이브 이것을 동시에 흡수하며 성장했습니다. 그 경험은 포스트 프랑코 제네레이션, 즉 민주화의 과정에서 자유 금기의 해제와 이 쾌락과 과잉, 혼돈과 무기력과 공허를 동시에 맛본 도시 청년들의 정체성을 그들의 언어와 감수성을 반영한 음악 서사로 구현했습니다. 1981년부터 1992년 사실상 해체를 선언할 때까지 뉴웨이브 댄스에서 이베리아 반도의 정서적 특성, 재즈, 심포닉 팝, 아트 팝에 이르는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뭐 소비와 일탈, 탐닉과 고립 같은 개인적인 문제부터 폭력, 범죄, 빈곤, 성정체성 등등의 사회적인 고찰까지 독백과 단편소설, 신화적 내러티브의 형식으로 다양하게 담아냈습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프랑코 독재 이후 그 제네레이션을 대표하는 팝 그룹, 민주화 이후의 청년 세대의 다양한 욕구와 좌절을 음악으로 대변한 스페인의 국민 밴드 메카노 만나봤습니다. 데뷔 초기와 중후반기 대표곡 각각 한 곡씩 들어봤고요. 82년도 데뷔 앨범에서 오이놈의 부에도 라반따라, 오늘은 일어나기 싫어 였습니다. 후기에 비해서는 차갑고 그리고 뭐 쾌락주의적이다 뭐 이렇게 음악에서 느낀다고 하면 좀 비약일 텐데요. 일단 뮤직비디오에서 아나토로와의 그 연출, 무대의 모습은 개슴츠레한 눈, 이것이 아주 도드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 당시 뭐 라모비다 마드릴레냐 시절에는 마드리드 시 당국이 즐겨라, 그것이 민주주의다라고 공공연히 청년 세대에게 그렇게 부추기었다라고 하네요. 뭐 그러니까 해방감은 당연한 것이었겠죠. 도시의 분위기도 마드리드는 잠자지 않는다 뭐 이런 말도 있었다고 하는데, 언더그라운드 문화공간 뭐 그런 예술가 집단도 많이 생겨났다고 하는데, 당시 영화계에서는 대표적으로 이런 시대상을 베드로 알모도바르 같은 작가가 그의 초기 영화를 통해서 포착해냈다고 합니다. 시대 감성을 잘 정확히 포착했다의 방점이 찍히는군요. 어떤 경우는 시대 감성을 정확히 빗나가거나 뭐 그런데, 그렇죠? 아니면 너무 앞서서,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이 경우는 정확히 포착했다. 두 번째 곡은 이들의 초반 시절이 아니라 중후반기, 이제는 다른 언어로 좀 확장해야겠다, 음악적인 언어가 좀 풍부해진 시대였고, 저희 새음행 전하는 노래를 통해서도 소개한 그런 신화를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의 이호 델라 루나, 달의 아들이었습니다. 86년 음반 수록곡이고요. 뭐 오케스트라의 현악, 그런 편곡도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의 곡이었습니다. 금주의 새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는 오늘 메카노 편을 끝으로 마치고요. 내일은 세아라 뒤풀이 음감회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네, 아바의 노래의 프랑스어 리메이크네요. 클라라 루치아니가 부르는 브라보 뚜아겐네, 축하해 네가 이겼어. 아바의 80년 곡이죠. The Winner Takes It All. 2022년 프랑스 팝 가수의 리메이크로 듣고요. 이어지는 곡은 아바 출신의 아티스트 프리다, 아니 프리드 링스타드, 그의 75년도 솔로 음반에서 이탈

이탈리안 팝의 리메이크인데요. 이쿠지니 디 캄파냐의 73년 곡 아니마미아의 스웨덴어 리메이크입니다. At Live Isolen, 태양 아래서의 삶. 이렇게 두곡 듣고 새 음행의 전환 노래 이어갑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 명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브라질의 자반, 그가 부르는 사무라이입니다. 싱어송라이터 자반이 1982년에 발표한 곡, 미국의 거장 스티비 원더가 백킹 보컬과 하모니카 연주로 참여해서 더 유명해진 곡입니다. 브라질 리듬과 스티비 원더의 소울풀한 코러스와 하모니카가 근사하게 어울린. 그런데 이 사무라이라는 제목이 조금 엉뚱하죠? 여기서 사무라이. 사무라이는 운명의 적수를 만나서 목숨을 건 싸움을 하려다 그대로 무릎을 꿇고 충성을 바치게 된 사람을 비유합니다. 그 적수는 바로 사랑이죠. 노랫말 낭독하겠습니다. 와, 내 심장은 너무도 큰 욕망에 터질 것 같다. 아, 그 욕망이 날 고통에 몰아넣었다. 숫제 날 죽일 지경이다. 죽일 수 없대도 기어코 만신창이로 만든다. 그것은 내겐 말도 없이 떠나선 정념의 처소로 간다. 제멋대로 오고 떠났다가는 다시 와선 저주를 안긴다. 그러면서 또 내 몸을 어루만진다. 달이여 빛을 더 뿌려다오. 정염의 짙은 어둠을 환히 비춰다오. 나 맞서고자 했었다. 사랑의 힘과 싸우고자 했었다. 그러나 결국 승자의 발 앞에 무너지고 말았다. 이제 나는 사무라이의 시종이다. 그러나 오히려 나는 가득한 행복을 얻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사랑이 서로를 끌어당겼기 때문이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사 음행이 전한 노래 브라질의 아티스트 싱어송라이터 자반의 1982년 발표곡 사무라이 노랫말과 함께 듣고 왔습니다. 스티비 원더의 백인 코러스 그리고 하모니카 연주도 멋지네요. 제가 아까 오늘 밤이라고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공개방송 당첨 발표한다고 그래요.

학교. 그래서 아마 더좀 막연한가?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너무 떨린다 뭐 이런 청취자 반응이 있어가지고요. 당첨자 발표 날이라 몹시 떨리네요. 초반에 문자도 보내고 게시판에 신청글도 썼는데 꼭 당첨됐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제작진 입장에서 이게 쉬운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거 뭐 선물 이런 거, 티켓 이런 거, 그한뭐 10분 정도 추첨하는 건데 이거는 그거에 비해서 좀 예, 많잖아요. 신청도 많이 왔고 또몇 분이죠? 한뭐 40~50분 당첨시키는 건가? 아무튼 이런 공개방송 신청 사연 뭐 전문가를 모실 수도 없고 이런 걸또 AI를 동원할 수도 없고 누가 채점을 하는지 채점이라고 그럴 수도 없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저도 신청하신 분들 뭐다 당첨되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예 공간이 한정된 좌석 수라 아무튼 굿럭입니다 굿럭 아 요런 또 사연은 또 저도 숙연해진다라고 해야 되나 마음도 아프고 숭인원 청취자님께서 새우맹 오랜만에 듣습니다 이 대학 때부터 당시 그 진행에는 권병준 씨가 할 때부터 들으셨다는데 같이 그 친구분과 들으셨나 봐요. 그 친구분은 작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한동안 마음 아파서 들을 수 없었어요. 그래도 오늘부터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라고 쓰셨습니다. 오늘 용기를 내신 건가요? 송인원님. 저희 새우맹의 타임라인에 그 초기 때부터 함께 하셨으니까 역사를 쭉 보신 분이네요. 송인원님도 신청하신 건가요? 요 사연은 당첨각인가요? 아무튼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 종종 편하실 때 그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순서 이하립의 음악 정찬이죠. 싱어송라이터 출판인 이하립의 음악으로 차린 정찬. 잠시 후 펼쳐집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브라질 아티스트 가우코스타의 우벵뚜 바람 이 노래 듣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법정에 선 판관이 아니라 피고인처럼 책을 읽어야 한다. 소설가 버지니아 울프의 말입니다. 피고인처럼 책을 읽는다. 왠지 벌써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일까요? 법정에서 판사는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냉철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에 비해 피고인은 판사의 날카로운 눈초리를 이겨내며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야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판사를 설득하고 결백을 입증할 수 있을지 식은땀을 흘리며 골몰할 겁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책도 이렇게 능동적으로 읽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책에 적힌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열심히 머리를 굴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작가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지 요리조리 궁리하면서 읽는 것. 훨씬 독창적인 독서를 할 수 있는 방법 아닐까요? 작가 버지니아 울프의 독서법이었습니다.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오늘 2부 첫 곡은요. 일본의 퓨전 재즈 그룹이죠. 카시오페아의 1999년 발표곡 프로모나드 산책 듣고 왔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1045 또는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실시간 신청곡은 문자 8813번으로 왔습니다. 비가 미스트처럼 오고 있어요. 잠깐 나갔다가 왔는데 이 노래가 생각나 신청해 봅니다. 라고 쓰셨네요. 그러게요. 미스트라고 하니까 더 분위기가 좋네요. 전 분무기처럼 오고 있다라고 지인하고 통화하다가 이야기했는데 분무기로 뿌려줄 듯이 미스트란 단어 기억해야겠네요. 소닉 뉴스의 슈퍼스타 신청하셨고요. 원곡은 카펜터스의 곡이죠. 94년도에 내가 카펜터라면 이라는 트리뷰트 음반을 발표했는데 그 수록 버전입니다. 원래는 그 원래 스토리가 스타 동경하는 그런 팬의 입장을 얘기했다면 소닉뉴스 버전은 조금 더 나아가서 스토커 성향의 화자라는데요. 괜찮으시겠어요? 8813님 신청곡 소닉뉴스 버전의 슈퍼스타 듣고요. 이하리의 음악정찬 이어갑니다.

0: 그녀가 음악으로 차려내는 식탁은 각별합니다. 음악가의 귀로 선별하고요. 책 만드는 사람의 눈으로 헤아린 후에 우리에게 손수 차려주는 맛있는 정찬이니까요. 목요일 2부 코너 이하립의 음악 정찬 시작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6월에
1: 네.
0: 공연하시네요.
1: 네, 네.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0: 소개를 좀 자세히 해주십시오.
1: 네, 자세하게 소개를 제가 아는 걸 하자면 그 음악가 오지은.
0: 네.
1: 네, 오지은 씨가 직접 기획한 페스티벌인데요. 이름하여 영희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그 여러 분야의 여성 뮤지션들, 예술가들 뭐 전시도 있고요.
0: 전시.
1: 토크쇼도 있고.
0: 네.
1: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 아티스트들의 무대를 준비하고 있고요.
0: 이 포스터 제가 얼핏 보니까 여기 요조 씨도 있고 이상은 씨도 있고.
1: 맞습니다.
0: 그다음에 물론 우리 예,
1: 네,
0: 이하립 씨도 당연히 계시고.
1: 있고.
0: 그러네요.
1: 네. 손종환님도 있고.
0: 네. 어제 소개했던 해파.
1: 네네.
0: 해파도 있네.
1: 해파도 제가 너무 좋아해서 네. 소개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어제 마침 소개해서.
0: 어제 저기. 박정영 씨가 소개하고 가셨어요.
1: 한말 늦었다. 네. 너무 좋아하는 뮤지션이고 네. 좋아하는 그 DDBB도 전에 TV에 가지고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 있었죠.
0: 예예. 예. 그리고 김사월 씨도 있고.
1: 네, 정우 씨도 있고.
0: 김진아.
1: 그래서, 네. 그래서 여기에 정말 좋아하는 뮤지션들 많은데 여기에 제 이름이 놓였다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비현실적인 가장 그게 비현실적인.
0: 저기 이게 지구본이라면
1: 네.
0: 이하립 씨는 저기 파푸아 누기니쯤인 것 같은데.
1: 아, 파파뉴기니구나.
0: 네.
1: 저는 약간 이 지구를 떠나서 안드라메다 쪽에.
0: 아, 그건 몰라요. 어딘지.
1: 느낌인데 네. 이렇게 또 하게 돼서
0: 네.
1: 뭐 얘기하자면 한국의 릴리스페어 이런 거를 만들고 싶었다.
0: 릴리스페어.
1: 네.
0: 이게 약간 그 음악계의 고질적인 여성 차별에 대한
1: 네.
0: 그런 한 거 하는 의미의
1: 네, 그런 거
0: 여성 약간... 온리 페스티벌이었잖아요.
1: 네, 그게 네. 이제 뭔가 한국에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0: 예, 예.
1: 생각해서 오지은 씨가 이 세상의 모든 영희를 위한 페스티벌을 만들겠다 하면서
0: 철수 오지 마.
1: 네. 자기가 자신의 어떤 인맥으로 그동안에 그 음악과 문학계에서 싸운
0: 오지은 씨 대단하네.
1: 네, 그래서 네. 다 전화를 돌린 거죠.
0: 네.
1: 그래서 섭외를 했는데 모두가 한결같이 너무 좋아,
0: 네.
1: 그래 하자 약간 이렇게 돼서
0: 네.
1: 심지어 한영애님도 전화를 드렸는데
0: 네. 그 고사하셨어요?
1: 아 고사는 아니고 네. 자기가 그날 마침 또 이 행사가 있어가지고
0: 다른 일정 때문에
1: 못 온다면서 막 너무 미안해 하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모임
0: 이거 3일 하는데?
1: 네, 아닌가? 3일 동안 합니다.
0: 3일 연속 뭐가 있으시구나.
1: 그러신가 보네요.
0: 아 농담이고요. 뭐 당연히 일정 때문에.
1: 그래서 네. 또 재미난 것은 여기에서 네. 나오는 출연하는 음악가들이 다음에 출연했으면 하는 여성 뮤지션 노래들을 또 카피해요.
0: 아,
1: 네.
0: 그 약간 세레네이드 같은 거네. 구애하는 거네.
1: 네, 구애 네. 세레나데처럼 그래서 네. 뭐 아이유 노래 부르시는 분도 있고, 뭐 비비 밤양갱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뷰욕도 있어요.
0: 아, 장르와 그 국적의 확장 막 이런 걸
1: 네,
0: 꿈꾸는구나.
1: 네, 네.
0: 오지은의 이 마스터 플랜은 한국에서
1: 네.
0: 릴리

0: 글쎄요. 예, 뭐그 이상의 어떤
1: 네. 그래서 차 내년 두 번째 세 번째가 기대가 되는 어떤 페스티벌을 만들고
0: 너무
1: 싶
0: 좋네요.
1: 네,
0: 예,
1: 그렇게.
0: 저도 여자이고 싶네요. 이런 이 순간에. 그 예전에요. 한
1: 네.
0: 십수 년 전에 그 선우정아 씨와 그 주변 여성 뮤지션들에 의해서 약간 그 이름이 굉장히 독특했는데 무슨 포도주 연합 뭐 이런 거였어요.
1: 저도
0: 그래서
1: 살짝 들어본 것
0: 예,
1: 같습니다.
0: 그런 자기네들 그한 4~5 개체 아티스트들의 연합이었는데 그런 게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오지은 씨가 이제
1: 네, 진짜 본격적으로.
0: 런칭을 하셨네요.
1: 네, 그래서 누가 이것을 하나하나 했는데, 아, 진 씨가 해냈습니다.
0: 이 자세한 일정은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1: 네.
0: 올해 6월 12일 금요일 그리고 15일 토요일 그리고 3일째는 14일 일요일이죠. 마포 아트센터 이를 통해서 예. 통해서가 아니라 여기서 예. 아트홀 맥이라고도 불리고 뭐 플레이 맥이라고도 불리고 갤러리 맥이라고도 아,
1: 아,
0: 이게 다
1: 이게
0: 마포 아트센터에 있는 공간이죠, 참. 예.
1: 맞습니다.
0: 아트홀 맥, 플레이 맥 갤러리 맥 그리고 야외 광장.
1: 야외 광장에는 이제 공연은 없고요.
0: 예.
1: 이렇게 세 군데에서 전시랑 공연이랑 토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0: 전시 공연 토크.
1: 네.
0: 이거 나중에 확장되면 뭐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규모의
1: 그럼 너무
0: 국제 행사 되는 거 아니야?
1: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네, 어쨌든 이렇게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많은 그 일권 예매가 벌써 다 완료가 됐다 그래서
0: 벌써 다
1: 오픈을
0: 팔렸어요?
1: 했는데 매진이 됐다 그래서
0: 와, 대박.
1: 그래서 너무나 또 반응에 감사하면서 뭐 이게 실화냐 뭐 우리들에게 톡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하면서 얘기 별로 하지 않지만 공지사항 계속 확인하는
0: 네.
1: 톡방에서 그래서 다들 놀라우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0: 아우,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잘 되시기 바랍니다.
1: 아휴.
0: 아립씨도 여기 약간 그 주최 측뭐 일을 좀
1: 아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0: 출연, 음악가로 출연만
1: 출연으로,
0: 하시는
1: 네,
0: 거예요?
1: 그냥 참여자로 출연을 해서 그리고 뭔가 토크에 잠깐 참여하는
0: 네.
1: 그런 걸 해서 아직도 믿기지 않아서 매일 볼을 꼬집고 있습니다.
0: 혹시 뭐 해외에서 뭐 키노트 스피커 뭐 모시고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건 아직 아니고.
1: 네네. 그런 거 잘
0: 토크의
1: 모르겠습니다.
0: 주제 뭐 이런 건 뭐예요?
1: 토크의 주제는 뭐 이제 여성 뭐 아티스트로 살아가는 것뭐 이런 거 되게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0: 알겠습니다.
1: 네.
0: 영희 페스티벌 6월 12일부터 15, 14. 공연은 며칠 날 하세요? 아립 씨는?
1: 저는 토요일 날.
0: 15, 13일.
1: 네, 13일
0: 13일.
1: 토요일 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놀러 오십시오.
0: 저 공연해요, 그날.
1: 피스트레인 그날입니까? 아,
0: 근데
1: 진짜.
0: 이날이 무슨
1: 제가 거기 가고
0: 손
1: 싶네요.
0: 없는 날인가? 왜요? 페스티벌이.
1: 제가 거기 가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구경하러 가고 싶은데 너무 좋다던데 분위기가.
0: 소닉 뉴스의 서스톤 뭐 보러 오셔요.
1: 아, 지금 슈퍼스타 듣고 좀또 다시 한번 젖어가지고 아, 정말 부럽습니다.
0: 자, 오늘 음악 정찬 메뉴
1: 네.
0: 소개해 주시죠. 아, 문소라님 이 사연 하나만 소개하고
1: 네.
0: 갈까요? 예, 네, 뭐라고
1: 문설아님,
0: 하셨는지.
1: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이 완전 대거 등장 이틀 전에 예매했어요.
0: 영희 페스티벌.
1: 전야제도 가고 싶었지만 그날 일정이 있어서 암튼 너무너무 기대돼요 하셨습니다.
0: 네.
1: 저꼭 공연 때 인사 나눠주세요. 제가 또,
0: 문소라님.
1: 네, 제 주변에 그 타임라인을 보니까 막 너무 또 쟁쟁한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 혼자 공연할 것
0: 약한 소리
1: 같은
0: 하시는 거예요?
1: 혼자 공연할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들어가지고 소라님 꼭 저한테 인사
0: 아니, 아니에요.
1: 전해주십시오.
0: 왜또 약한 모습을 또. 문설아님 비롯해서 우리 새우맹 청취자분들, 이하림님 응원하러 가시기 바랍니다.
1: 네. 아니 다 여기 오겠죠. 피스트레인 승열님 보러 가잖아요.
0: 피스트레인?
1: 네.
0: 피스트레인은 너무 멀어. 나라면 마포 아트센터
1: 뭔
0: 간다.
1: 진짜 안 됩니다. 오늘의 주제로
0: 거기
1: 넘어가겠습니다.
0: 광흥창역이잖아요, 근처가.
1: 맞습니다.
0: 그쵸? 그
1: 아
0: 바로
1: 대흥역.
0: 대흥역.
1: 대흥역 주변.
0: 5분 거리.
1: 네, 맞습니다.
0: 맞아요. 오늘 음악 정찬 메뉴 소개해 주십시오.
1: 네, 오늘 메뉴는 어제 진짜 세찬 봄비가 또 내렸습니다. 아,
0: 네.
1: 봄비가 아니라 여름비라고 해야
0: 장마가
1: 되겠죠?
0: 시작된 거 아닐까 불길한 느낌이 좀 약간 들긴 해요. 다음 주에도
1: 살짝
0: 주초에
1: 네, 비 소식이
0: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1: 있긴 있는데 오늘부터 또

0: 주말까지는 또 괜찮더라고요.
1: 맞아요. 비 없어요.
0: 네. 그래서 네. 어제 스찬 비가 내리길래 아 오늘은 이걸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비 그치면 산책할까?
1: 네.
0: 이 주제로 비겐디 산책 플레이리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1: 지난 시간에는 우리 뛰는 동안 네네네. 듣는 음악이었죠?
0: 맞아요. 그래서 뛰는 거 너무 힘들다. 워커스 네. 플레이리스트 좀 해달라고 어떤 청취자분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딱 그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1: 비겐디 산책 플레이리스트 첫 곡부터 만나보겠습니다.
0: 네. 그 우리 비 그치면 산책할까라는 그 제목은 스웨터라는 팀을 제가 하고 있을 때 네. 거기 노래 한 곡이었습니다. 무려 이한철 씨가 쓰신 노래였는데
1: 아, 한철 씨의 네. 그 자상함이 그분 약간 자상한가요?
0: 자상하고 오빠 같고 네. 약간 그런 느낌인데 네. 이 제목은 제가 지었어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노래가 나나나나나나나 너무 돌려가지고 못하네. 약간 이런
1: 춤새 넣어드려야 되는데
0: 나나나로 다 네. 이렇게 나온 노래인데 네. 그 제목을 빌려와서 오늘은 하지만 스웨터 노래는 나오지 않는다.
1: 스웨터 노래 왜요?
0: 네, 나오진 않고 네. 첫 번째로 가장 산책을 비가 이제 그치고 문을 쫙 열고 나왔을 때 초록초록한 이 느낌과 제일 잘 어울리는 음악을 한번 골라봤는데요. 비알리스톡스 한번 소개된 적이 있더라고요.
1: 맞아요. 이게 그 작년 아시안 팝페스티벌
0: 아파페
1: 예, 출연자였죠. 네. 일본의 듀오 비알리스톡스.
0: 네, 일본 듀오고 진짜 다재다능한 뭐 영화 음악가이자 예. 감독이죠.
1: 영화도 만들어요?
0: 네, 영화도 만들고 사실은 2016년에 자신이 감독하고 각본 편집을 맡은 어떤 단편 데뷔작 영화를 상연할 때 이 예. 노래를 그냥 음악도 한번 라이브를 해볼까 하면서 그때 라이브를 준비하다가.
1: 진짜?
0: 네, 키보디스트로 그날 이렇게 약간 함께 합을 맞추게 된 그 친구랑 듀오를 하게 된 거예요.
1: 그 어제 그 본 쇼트 중에 하나가 네. 정말 뭐 60, 70년대에 네. 정말 쥐락펴락하던 그런 세계적인 락밴드의 그 뭐 드러머도 있고 기타리스트도 있고 그들의 요즘 근황을 이렇게 AI 합성 영상으로 이렇게 착 그때 모습이 갑자기 크로스페이드라 그러나 하여튼 쫙 변하면서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는 뭐 의사 된 사람도 있고 무슨 전문 농업 전문가 무슨 예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의 CEO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도 약간 그런 소위 말하는 사기캐 뭐 이런
0: 사기캐죠. 네. 네.
1: 그런 거예요.
0: 영화를 만들고 막 네. 각본을 쓰고 이러고 있다 데뷔하는 날에 이제 아 음악과 함께 여기서 연주를 직접 해볼까 하면서 이제 피아니스트를 만나서 그 사람과 계속 합을 맞추면서 네. 공연을 하고 올해 3월에도 또 싱글을 네. 발매하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음악 이 노래 제목이 사시이로 약간 강조색 이라는 네.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인트 칼라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1: 우리 디자이너이신 우리 아립 씨도 강조색을 좀 많이 쓰시나요?
0: 강조색이 사실 필요하긴 합니다.
1: 필요한 네, 거예요.
0: 메인 테마처럼 메인의 어떤 색이 있어야 되고 그 색과 함께 이미지를 좀 풀어가는 게 있는데 요즘의 색은 초록이 아닐까?
1: 초록이 강조색인
0: 네, 초록색
1: 요즘.
0: 강조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여기에 가사를 보면 뭔가 내 마음 가는 대로 늘 걷던 거리를 호박빛으로 물들이며
1: 호박빛 약간 저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0: 호박빛. 네. 다른 데는
1: 방, 네. 방 칠했어요. 호박색으로.
0: 아, 진짜요? 네. 그게 포인트 컬러 색인가요? 너무 수다가 많았네요. 네.
1: 사실로 강조색은 호박색이다.
0: 네.
1: 비알리스톡스의 음악입니다. 들어보죠.

0: 나를 EBS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싱어송라이터이자 출판인이신 이하립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그가 차려낸 음악 코스 요리 이하립의 음악 정찬 오늘 첫 곡, 비겐디 산책 플레이리스트 첫 곡이었습니다. 일본 듀오 비알리스톡스의 사시로 강조색이었습니다. 3921님께서는 아파페에서 우연하게 비알리스톡스 정말 잘 들었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이 시작한 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 그쵸? 커리어가.
1: 네, 맞습니다.
0: 요즘 뮤지션인데 음악 듣다가 아리 씨의 느낌은 약간 90년대 음악 느낌도 나서 좀 착시 효과 같은 것도 있다.
1: 네,
0: 네,
1: 저는 음악이
0: 그러셨는데.
1: 너무 청량한데
0: 네.
1: 왠지 그리운 느낌이 드는.
0: 그리움을
1: 네, 그래서 옛날 음악인가 하고 봤는데 2022년도 앨범이어서
0: 네.
1: 네, 되게 재밌게 들었고, 마지막 솔로가 베이스잖아요, 독특하게.
0: 네.
1: 그래서 이 베이스가 나오는 부분에서는 이제 발 스텝을 막 맞추면서.
0: 무대에서 그런 모습을
1: 아니, 걸어야 될 것
0: 아.
1: 같아. 저희 산책할 때.
0: 네.
1: 아무도 안볼때 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지킬
0: 그럼
1: 수 있어요.
0: 이렇게 발 푸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약간
1: 약간 그리고 저
0: 발목.
1: 탭댄스 밟듯이 그렇게 맞추면 산책에 이 음악이 좋지 않을까?
0: 네.
1: 강조색이 될수 있지 않을까?
0: 강조색.
1: 해봤습니다.
0: 산뜻한 탭댄스와 함께 첫 음악 들어봤고요. 제 오늘 비겐디 산책 플레이리스트의 두 번째 곡은 누군가요?
1: 네, 두 번째 곡은 톰더 라이온이라는 뮤지션을 오늘 모셔와 봤습니다.
0: 네.
1: 산책할 때 저의 추구미는 혹시 있으세요? 혹시 추구미 있으세요? 산책할 때.
0: 저는 경치도 좋아야 되지만 이 향도 좋아야 되는 것
1: 그렇죠.
0: 같아요. 예. 네.
1: 피톤치드냐?
0: 막 경치는 막 초록초록 좋은데 어디서 이게 뭐지? 삼겹살을 굽네? 뭐 이런 냄새면
1: 아, 맞다, 맞다.
0: 정말 안될것
1: 네,
0: 같다는
1: 갑자기 좀.
0: 추구미는 그두 개의 완벽한 조화.
1: 향과,
0: 예. 네.
1: 경치.
0: 시각적인 뭐 푸르름 뭐 이런 것도
1: 네네네.
0: 좋고 근데 향.
1: 맞습니다. 그리고 뭔가 목적지가 없는 산책이 저는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산책이 좀긴 산책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0: 어느 정도 길게 하셔야
1: 한
0: 되죠?
1: 시간 정도?
0: 오.
1: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 되게 좋은 산책길들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0: 네.
1: 가는 길이라 하더라고요.
0: 아, 그분들이
1: 네.
0: 전문가이시구나.
1: 그 동네에 어르신들이 가는 길을

0: 쫓아가면 네. 제일 좋은 산책길이 된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저도 동의하고 그리고 제 산책할 때 추구미가 단조로움이거든요.
1: 단조로움.
0: 네네. 이게 좀 단조롭게 그 계속 걸을 수 있으려면 네. 음악이 좀 단조로워야 된다.
1: 걷는 것 자체가 단조로운 행위인 것 같다는 생각이 그쵸. 드는데
0: 그냥 꾸준하게 계속 왼발, 오른발 네. 이 두 가지를 반복이잖아요. 움직이는 거니까 네. 새로운 게 없는데 계속 펼쳐지는 환경들이 바뀌니까 그래서 음악은 좀 조금 그래도 제 나름 단조로운 느낌의 노래들로
1: 좀 너무 오버하면 안 되고 음악이
0: 네. 네. 어디 뭐 옆으로 확 튀고 네. 조가 확 바뀌고 아 그런 게 좀 있나? 네,
1: 리듬도 바뀌면 좀 안 좋을 것 같긴
0: 네,
1: 하다.
0: 그래서 네. 좀 단조로운 느낌의 어떤 비트의 노래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다가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톰 더 라이언이라는 사람을 발견했는데 그 런던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인디 팝 음악가이고요. 네. 뭔가 포크랑 드림 팝, 영화 음악적인 이런 느낌들이 좀 섞여가지고 뭔가 각 곡마다 약간 하나의 환경 처럼 느껴진달까? 그런 느낌이 드는 곡이고요.
1: 요 환경은 어디예요? 요 곡. All 요, I want.
0: 요 곡의 환경은 약간 그 옆에 수영장이 있어요.
1: 수영장이 네, 있어요.
0: 수영장 있는 주변을
1: 수영 좋아하시니까.
0: 네.
1: 수영장을 맴돋는 산책도 가능한가요?
0: 수영장이 정말 끝도 없이 길었으면 좋겠어요.
1: 아하.
0: 네. 그런 수영장이 옆에 있으면서 그냥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게 그냥 바로 탁탁 튀어나오는 그런 좀 산책길이면 어떨까?
1: 꿈에서 하셔야겠네요.
0: 바로 잠드는 것으로. 네, 그래서 2분 진짜 노래 슬립 이런 것도 있는데 네. 아무튼 굉장히 2분 음악의 특징은 그 톰 더 라이언이라고 해서 음악 자체는 굉장히 섬세하고 내성적인 음악인데
1: 내성적이에요. 네.
0: 막 라이언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음악에서 취약함이랑 힘을 동시에 표현하고 싶었대요.
1: 아.
0: 자신의 음악에서. 그래서 그 모습 자체 그런 약간 양립되고 모순되는 느낌 자체가 팀 더 라인의 음악이 아닐까라는 사람 얘기들을 또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1: 그렇군요.
0: 그 음악 중에 2024년 Farmers Lives 이 전쟁? 전생? 전생이라는
1: 아, 예, 전생이네요. Former 네, Lives.
0: Former Lives. 아, 예. 예, 발음이 진짜 너무 어렵죠.
1: 예, 예.
0: 거기에 수록된 All I Want.
1: All I Want.
0: 이 노래를 가져왔습니다.
1: 영국 싱어송라이터 톰 더 라이언의 All I Want 듣고 오죠.

0: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톰더 라이언의 All I Want였습니다. 이 어쿠스틱 기타 스트러밍 긁는 소리가 제가 좋아하는 루 리드 노래 중에서 Walk on the Wild Side 그 노래 느낌이
1: 너무 좋죠.
0: 좀 나네요.
1: 네,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0: 단조로움의 추구미를 말씀하셨는데 김지인님께서는 산책의 모토가 천천히 걷기라고 하시네요.
1: 너무 좋죠. 오늘 슬로우리라는 노래를 또 준비했다가
0: 어느 정도
1: 그건
0: 걸어야
1: 슬로우 비디오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0: 상대적인 개념이
1: 시속 한 5km?
0: 5km.
1: 아니야, 5km는 너무
0: 5km 좀
1: 빠른가?
0: 빠른데.
1: 그쵸? 시속 한 1, 2km?
0: 초속으로 해. 초속.
1: 초속 5cm?
0: 아무튼 개미보다는 빨라야 되나? 어떻게 이렇게 좀
1: 생각보다 개미가
0: 빠르죠,
1: 빠르더라고요.
0: 빠르죠, 빠르죠. 김지혜님.
1: 네, 좋습니다.
0: 네. 자, 이하림의 음악 정찬 오늘 테마 우리 비 그치면 산책할까? 비견 뒤 산책 플레이리스트 두 번째 곡까지 들어봤고요. 세 번째 곡 클래식한 노래 그러니까 고전 락앤롤이네요. 소개해 주시죠.
1: 네, 러빈 스푼풀 노래를 오랜만에 가져와 봤습니다. 1966년 데이드림에 이제 수록된 데이드림이라는 곡인데 그 저는 이 노래 듣는데 중간에 휘파람 솔로가
0: 맞다.
1: 나와요. 근데
0: 맞아요,
1: 그 휘파람 솔로가 정말 너무도 깜짝 놀라게 정말 새가 부르는 줄 알았어요.
0: 그렇게 청명하고.
1: 청명하고 쎄. 원래 휘파람이 이렇게 약간
0: 힘도 있고
1: 공기 반 소리 반이잖아요.
0: 맞아요.
1: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그 실제로 존 세바스찬이 작곡하면서 직접 부른 버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분들은 이제 뉴욕 중심으로 이제 탄생한 미국의 포크록 밴드인데 이 노래가 재밌게도 그분들이 미국 남부 투어를 하는 동안에 너무 지쳐가지고 그 투어 버스 안에서 20분 만에 작업한 노래라고 하고요.
0: 네네.
1: 뭔가 스스로 기분을 좀 좋아지게 만들고 싶어서 만든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0: 네네네.
1: 그러니까 뭔가 에너지를 끌어올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0: 이하림 씨도 싱어송라이터 송라이팅 작업하시면서 가장 빨리 완성된 곡은 어느 정도 작업 시간이 들었어요?
1: 저는 그 서라벌 호프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가사랑 노래가 이제 한꺼번에 쭉
0: 흘러나왔어요.
1: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쓴 곡이 아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날 정도로
0: 어떤
1: 누가 불러주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싹 써가지고 저도 많이
0: 5분?
1: 10분? 5분? 뭐 약간 이렇게 정리하면서 한 10분?
0: 10분? 와 이거 전설적인데?
1: 근데 저도 뭐 시간을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 노래가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이렇게 선물 같은 그런 시간들이 주어지는 노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노래가 있으신가요?
0: 저는 없어요. 저는 작정하고 빨리 해야지 하고서 실험을 해봤더니 반나절은 걸리더라고요.
1: 반나절.
0: 네. 그리고 요 분들 러빈 스푼풀 같은 경우 뭐 버스에서 투어 버스에서 함께 만들었다 그랬는데 같이 작업하면 그게 더 수월하긴 한 것 같긴 하네요.
1: 맞아. 네. 야 지쳤어?
0: 협업이지.
1: 야, 불러. 네. 막 이러면서 기타가 막 붕.

0: 동동동 하고 있으면 들어오고만.
1: 그거 좋아. 그거 계속 하고 있어. 뭐 이러면서.
0: 그 비트 계속.
1: 조합을 완성해 나가는.
0: 그래서 함께하는 게 진짜 네. 되게 부러워요. 이런 그렇죠. 거 보면. 네. 팀들이 정말 부럽습니다.
1: 미국 포크록 밴드 The Loving Spoonful의 대표곡 중 하나죠. 66.

0: 러빈 스푼풀의 데이드림. 오늘 이 아디베 음악 청천 비그치면 산책할까 비견디 산책 플레이리스트 세 번째 곡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네 번째 곡이네요. 소개해 주시죠.
1: 네, 네 번째는 여성 뮤지션입니다.
0: 예.
1: 오늘 첫 여성 뮤지션인데 예. 그 산책하면. 산책하면서 좋을 노래가 뭐 있을까 하면서 미리 이제 꼽아둔 노래들 중에 이 곡이 있었는데 펜넬 일리라는 뮤지션입니다.
0: 네.
1: 영국의 도시 출신으로 이제 뉴욕에서 활동하는 싱송라인데요. 뭔가 포크 처음에는 약간 포크 사운드 위주로 네. 이제 음악을 내다가 점점 더 밴드 사운드와 드림팝 이런 느낌의 질감으로 자신만의 흐릿하고 따뜻한 세계를 만들어가는 여성 뮤지션인데. 이분의 앨범 중에 빅피처라는 2023년에 수록된 라이트 라이트 업 약간 이런 노래인데요. 이분이 뭔가 이제 사랑 노래 같은 거를 잘 쓰지 않는데 유일하게 이제 현재 진행형인 사랑 노래를 이 곡으로 쓰셨다고 해요. 근데 이 곡조차도 뭔가 조금씩 어긋나고 균열을 일으키는 그런 관계에 대한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키스를 하고 있을 때 신호등이 켜져.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자동차 경적 소리도 막 울려. 약간 항상 어긋나고 있어. 나는 요즘에 혼자 매일 춤을 춰. 뭐 이런 가사들을 담고 있는데요. 페니 릴리 목소리가 뭔가 걸을 때 계속 단조로우면서 계속 쉼 없이 또 나아가게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오늘의 또 산책하기 좋은 날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0: 이게 뭐 자신의 그 관계가 끝날 것이라는 뭐 미리 감지하는 그런 느낌에서 쓰여졌다라는
1: 그렇죠. 헤어지기도 전인데 약간 감지하는.
0: 방금 음악 나가는 동안에 우리 네. 아립 씨도 그런 곡이 네. 바로 그런 서사의 곡이
1: 네.
0: 내가 이별하기도 전에 이별을 알아차린 어떤 곡으로 나왔다라고 얘기를
1: 했잖아요.
0: 네, 본인의 곡 중 하나가.
1: 저도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네. 노래를 썼는데 아까 말씀드린 게 빠르게 쓴 노래가 이별곡입니다. 그래서 네. 아니 왜 이별곡을 이렇게
0: 제목이 뭐예요?
1: 그게 서랍을 호프예요.
0: 서랍을 호프.
1: 네. 그래서 아니 왜 이 이별곡을 미리 썼지? 서랍을 호프 집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0: 실존하는 곳인가요?
1: 실촌 아니고 그냥 호프집이었는데
0: 서랍을 이름을 서랍을이라고
1: 네. 찾아보니까 경주에 있더라고요.
0: 네.
1: 예전에 서랍을 그래서 그래서 왜 이별 노래가 나왔지 했는데 이별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노래가 나보다 더 먼저 나의 미래를 점지해 주는구나 라는
0: 네.
1: 생각이 들었습니다.
0: 펜넬 릴리의 라이트

0: 쓰는 동안 자주 원본에 대해 생각했다. 어떤 게 원본일까? 작가의 책상 위에서 발견되는 것은 잔해뿐이다. 로켓 아랫단의 추진체처럼 이야기를 중력 너머로 쏘아올리기 위해 온몸을 불태우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버려지는 존재. 그러므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원본을 찾고 싶다면 독자의 책상으로 건너가야 한다. 우리가 읽던 책의 모서리를 삼각형으로 살짝 접을 때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거나 굳이 흔적을 남기지 않더라도 책 속의 말이 그걸 바라보는 이를 흔들 때 책은 비로소 원본이 된다. 하나뿐인 진짜가 된다. 안녕하세요. 윤고은입니다. 소설 불타는 작품에 적어둔 작가의 말 일부를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소설 쓰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책이 독자의 손과 마음에 닿았을 때 비로소 책은 생명을 얻는 것 같아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0: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K-POP 뉴스 앵커 진진입니다. 오늘도 가장 핫한 소식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스민 특파원 나와 계십니까?
3: 오나라 오나라 아주나. 네, 지금 아름다운 경복궁에 나와 있는데요. 찰칵 찰칵. 저는 지금 한복 인생샷을 찍느라 너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왼쪽 각도, 오른쪽 함성. 아, 이건 무조건 프로필 사진감이네요. 제 핑크 한복 너무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앵커?
2: 야스민 특파원, 취재를 하셔야지 사진을 찍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3: 네네네. 저는 현장에 나와 있는 야스민 특파원입니다. 2026 상반기 경복궁 야간 개장이라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저처럼 한복을 입으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니까 꼭 한복 입고 오셔서 빛나는 고궁의 매력 빠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 와, 저도 오랜만에 한복 입고 돌담길 좀 걸어봐야겠네요. 그리고 야스민 특파원, 이게 끝이 아니라면서요?
3: 네네, 맞습니다. 현재 시민들은 경복궁 야경을 본 뒤 한강으로 이동해 야식을 먹는 코스를 공식인 것처럼 따르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세종대왕도 올고 갈 야식 먹방, 궁궐 보고 떡볶이 먹는 케이크 감성 등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2: 그럼 저도 바로 지금 경복궁 찍고 한강으로 치킨에 떡볶이까지 접수하러 가볼게요. 먼저 갑니다.
3: 진짜네, 앵커. 저기요.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나도라는 스페셜 DJ 진진입니다. 후후. 네, 첫 곡으로는 IOI의 갑자기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항공이들의 출석 체크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브샤브 다나카님께서 찐디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감기에 걸려서 집에서 요양 중입니다. 식욕이 없어서 살이 빠지고 있지만 찐디가 응원해주면 힘이 날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요즘에 감기가 굉장히 유행이에요. 그래서 다나카님도 꼭 약 잘 챙겨 먹고 식욕이 없지만 그래도 약을 먹기 위해서 좀 챙겨 먹는다고 생각하고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진님께서 오늘도 김 묻은 잘생김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여기 묻었나요? 저기 묻었나요? 감사합니다. 세시 카메라님께서 목요일이 왜 이렇게 특별해졌을까 생각해봤어요. 아마 매주 진진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크. 지금 월요요정이 목요요정이 돼서 제 옆에 있지만 하지만 그래도 메인은 저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감사합니다. 아신님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듀오가 함께하는 행복한 목요일이네요.
1: 이거예요. 예.
0: 예, 맞습니다. 바로 또 제 옆에 계시는 목요일의 케미를 보여드리기 위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이돌 한국어의 샤이닝 스타 미니미니 야스민입니다. 웰컴!
1: 안녕하세요. 미니미니 야스민입니다.
0: 야하.
1: 샤이닝 스타.
0: 밤하늘 스타. 자, 저번 주
1: 네.
0: 한 주를 자리를 비우셨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1: 어떻게요? 좀 제 빈자리 좀 느껴졌나요?
0: 비어 있었어요.
1: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저는 다 봤거든요.
0: 네.
1: 너무 작으시더라고요. 진지님이 일부러 봤어요.
0: 아, 일부러 보셨어요?
1: 저는 제 것도 안 보는데.
0: 그러니까 보통
1: 일부러 아 내가 없을 때 어떤 일이 있었나 한번 봐보자. 자 보자 봤는데.
0: 네, 어땠어요?
1: 너무 착하게 나오시잖아요.
0: 그렇죠.
1: 착한 찐디가 좀 별로더라고요. 약간 올리고 그쵸. 좀 괴롭혀야지.
0: 너무 그 가면 쓴 느낌이 좀 티가 났나요?
1: 조금요. 아, 많이요.
0: 좀 친해야 많이요. 저도 이렇게 그러니까. 들어가고 하는데.
1: 아. 그래서 제가 또 왔죠.
0: 그러니까요.
1: Yes.
0: 자, 한 주 못 봤다고 또 굉장히 반갑습니다. 자, 아까 특파원으로 나가가지고 한복 입고 혼자서 놀고 계시던데.
1: 맞아요.
0: 오늘 K뉴스 어떤 이야기였는지 설명해 주세요.
2: Yeah, so the night tour of Gyeongbokgung Palace for the first half of 2026 has recently opened. Mm-hmm. Visitors can now walk through a Joseon era palace at night, mm-hmm. right in the heart of Seoul. The event runs for about a month from last week until June 14th, offering a chance to enjoy the palace's beautiful nighttime scenery.
0: Yeah. 벌써 준이라는 단어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 그러네요.
0: 5월 거의 이제
1: 우와,
0: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는데 시간 굉장히 빠릅니다. 음흠. 경복궁 가보신 적 있습니까?
1: 아 너무 많죠. 저는 오. 개인적으로 경복궁

0: 북극곰 좋아하기 때문에
1: 오.
0: 약간 진짜 역사 여행, 시간 여행 하고 싶을 때좀 가는
1: 실제로
0: 편이에요.
1: 한복도 입고 가세요?
0: 그렇죠.
1: 오,
0: 그랬죠.
1: 그랬죠.
0: 그랬죠.
1: 약간 지금은
0: 지금은 이제
1: 대한 외국인이 되셨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죠.
0: 네, 지금은 이제 지나가다가 아, 외국인들이 귀엽네. 이렇게 한복 입고 사진 찍어드릴까요?
1: 찍어드릴까요?
0: 이런 식으로 하죠,
1: 야,
0: 이제.
1: 이제는 여유가 생겼다.
0: 그렇죠.
1: 근데 옛날에 제가 누나랑 방송을 이제 거의 1년 반 동안 거의 같이 하다가 지금 최근에 누나의 발음을 들어보셨나요? 더 발전했어요.
0: 달라졌어요? 진짜요?
1: 네.
0: 아, 그럼 예전에 살짝 좀 부족했다는 뜻인 거네요?
1: 네, 맞아요.
0: 근데 그때 엄청 잘했다고 왜
1: 맞아요.
0: 거짓말을 쳤죠?
1: 네, 저는 가면을 잘 쓰는 남자. 아, 근데
0: 오케이.
1: 그때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발음이 제가 생각하는 외국인 분들은 조금 약간 귀여운 발음들이 좀 나올 때가 있단
0: 좀
1: 말이에요.
0: 있죠.
1: 어색하고. 근데 최근에는 약간 그런 게 많이 없어진 느낌이에요. 왜냐면,
0: 귀여운 느낌이 없어진
1: 예.
0: 거예요?
1: 지금 왜냐면, 되게 서운해 하시는데, 예. 오프닝에 되게 어려운 단어의 연속이었거든요. 근데, 물론, 당연히 어려운,
0: 어색했지만.
1: 어색했지만, 너무 좋았습니다. 아, 이건
0: 감사합니다.
1: 진심이에요. 아, 이거는
0: 그러면
1: 가면.
0: 또 1년 뒤에 보면은 또
1: 그쵸. 와,
0: 솔직히
1: 누나.
0: 누나 그때 발음이 좀 별로였어.
1: 그때보다 더 나아졌다. 막 이런 얘기 하겠죠.
0: 아하.
1: 자, 이미 경복궁 야간 관람 티켓은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도 한복을 입고 가면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는 소식. 자, 그러면 최근에 한복 언제 입으셨나요?
0: 마지막에 아마 촬영이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사실 촬영 아니면 한복 입을 일이 별로
1: 그쵸.
0: 없어서 살짝 뭐 이제 설날이나 추석 특집으로
1: 그쵸,
0: 해서 뭐 이렇게
1: 그쵸.
0: 찍을 때 좀 입었던 것 같아요.
1: 저희도
0: 마지막으로.
1: 뭔가 의상으로 입었으면
0: 그쵸.
1: 입었지. 평소에 뭔가, 특히 사진 찍거나 이럴 때 아니면 딱히 입지는 않지만, 최근에 제가 이제 미팅이 있어가지고
0: 네.
1: 명동 쪽을 갔습니다. 명동도 아니고 그 근처였어요.
0: 좀
1: 야,
0: 어땠어요?
1: 다 한복 입고 있고요. 한국 사람 찾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깜짝
0: 그러니까요.
1: 놀랐어요.
0: 외국인 진짜 많죠.
1: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와, 어떻게. 뭔가 명동이라는 공간 자체가 이제는 외국인분들이 훨씬
0: 맞아.
1: 많은 느낌이 좀 들어요.
0: 그러니까요. 그래서
1: 예.
0: 저도 최근에 촬영 때문에 가게 됐거든요, 명동. 지나가면서. 아, 외국인 왜 이렇게 많아? 근데 보니까 저도 외국인이더라고요.
1: 저희도
0: 제가 제 입으로
1: 망각하고 있는
0: 이렇게
1: 거죠.
0: 말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살짝 좀 그래서
1: 그래서
0: 그랬다.
1: 예.
0: 이런 에피소드였어요.
1: 맞아요.
0: 한번 얘기하고 싶었어요.
1: 그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발음 너무 좋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밤에도 보셨다고 했잖아요.
0: 맞아요.
1: 낮과 밤, 둘 중에 추천해주고 싶다면.
0: 아, 달라요.
1: 감성이.
0: 살짝 진짜 시간 여행, 막 한국 옛날 모습 보고 싶다. 그러면 저는 낮
1: 낮.
0: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1: 네네.
0: 밤에는 뭔가 진짜 힐링하고 싶다.
1: 오.
0: 낭만을 느끼고 싶다. 그러면 이제 밤을 저는 추천해드려요.
1: 야, 어쨌든 누나를 보면서 한국 사람 다 됐다고 얘기하는 게
0: 네.
1: 감성이라는 느낌보단 감성이 더.
0: 감성. 제가 아까 솔직히 헷갈렸거든요. 읽으면서 왜냐면 평소에 항상
1: 감성이라고
0: 감성이라고만
1: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K
0: 맞아요.
1: 감성이라고 얘기하시길래,
0: 감성.
1: 야, 누나 한국 사람 다 됐구나.
0: 투표 안 하면 안 되겠네요. 확실히 느꼈어요. 아, 나 진지한 거 하면 안 되구나.
1: 야, 그렇다면 경복궁을 딱 갔다라고 하면
0: 네.
1: 간다라고 하면 좀 추천해주고 싶은 필수템 이런 게 있을까요? 아,
0: 필수템.
1: 이건 무조건 가져가야지.
0: 필수템이요? 경복궁 갈 때? 삼각대요.
1: 야, 삼각대.
0: 삼각대.
1: 아.
0: 왜냐면 약간 이렇게 삼각대를 세워놓고 영상 같은 거 찍고 사진도 찍고 그러면
1: 그쵸.
0: 필수템이지 않을까 싶어요.
1: 그쵸.
0: 특히 외국분이라면.
1: 그리고
0: 맞았어.
1: 어쨌든 요즘에 이렇게 찍어주는 문화가 좀 인색해진
0: 그렇죠.
1: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0: 맞아요.
1: 각자 그냥 삼각대 들고 찍고 하는 문화가
0: 맞아요.
1: 좀 있기 때문에 좀 삼각대를 챙겨가시면 다 같이 한 명이 소외되는 일 없이 다 같이
0: 맞아요.
1: 사진을 좀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항공이들의 이야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주제는 나만 알고 싶은 야견. 나만 알고 싶은 야견.

0: 알고 싶은 야경 명소입니다.
1: 발음 좀
0: 외국인,
1: 보이네요. 진짜.
0: 저는 외국인이에요.
1: 여기 자리 바뀌었네요. 네. 긴장하셔야 될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어떻게 읽었냐 오프닝. 야경 명소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한옥들이 모여 있는 북촌의 밤. 뭐 역시 야경은 한강이 원조다. 우리 집 옥상이 야경 맛집 등등 나만 알고 싶은 야경 명소를 보내주세요.
1: Yay! Today's message topic is hidden night view spots I want to keep to myself. Hangang is still the original night view hotspot. My rooftop has the best night view, and so on. Share your own favorite night view spot with us, 한공이들.
0: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엠 메시지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노래 듣고 와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치드의 야경, 그리고 피프티피프티의 Midnight Special까지 이어집니다.

0: 네, 항공이들 지금 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이 코너를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 한국은!
1: 지금 한국은 Now in Korea is a quiz corner where you match standout Korean words or phrases from recent hot new topics. I'm going to try and guess the Korean word by asking 20 question-style questions. Listen along and see if you can guess it too.
0: 네, 지금 한국은 코너는 최근 이슈와 관련된 한국어 단어를 맞히는 퀴즈 코너입니다. 수민 누나, 오늘 뭐 자신 좀 있으신가요?
1: 오늘 자신 있을 것 같아요?
0: 없을
1: 0%예요? 아무 생각 없었어요, 오늘은.
0: 제가
1: 진짜로
0: 누나를 만나면 제가 항상 먼저 얘기하는 게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오늘은 자신 있나? 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마음을 비우고 오셨대요.
1: 맞아요.
0: 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누나가 아, 이거지. 너 이거지 이러면서 가스라이팅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1: 제 자신하고 진진님까지 이제 제가 가스라이팅하는 편이거든요.
0: 맞아요.
1: 이거 맞지?
0: 맞아. 이거 맞자.
1: 이미
0: 맞아. 이미 정답이 있어. 근데 저는 그걸 얘기해 줄 수 없잖아요. 그거 아니야라고 해도 아니 너 거짓말하지 마.
1: 속이는 거지.
0: 나 지금 속이는 거지. 막 이렇게까지도 얘기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마음을 비우고 오셨으니까 어떠한 것에 꽂히지 마시고
1: 오케이.
0: 네, 오늘 한번 꼭 맞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 좋아요.
0: 자, 어쨌든 자신이 빵프로다.
1: 빵프로다. 네. Yeah.
0: 자, 그렇다면 저희가 항공이들에게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수민님이 20곡의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정답을 추리해가는 코너인데요. 자, 오늘 과연 수민 누나가 정답을 맞출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희의 설명을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엠 메시지로 정답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장품 그리고 스페셜 선물을 준비해뒀고요. 힌트를 드리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Let's go.
0: 정답은
1: mm-hmm.
0: 비읍으로 시작합니다.

0: 자, 질문 주세요.
1: 오케이, 오늘 진짜 깔끔하게 바로바로 바로 가겠습니다.
0: Let's go.
1: 까먹었네요. 잠깐만요.
0: 정말 비우고 오셨네요.
1: 야. 비우고 왔어요. 네. 오케이, 오케이. 살아있는 거예요? Is it alive?
0: Nope.
1: Nope. Okay.
0: 아닙니다.
1: Is it related to the intro? 인트로하고 좀 상관이 있나요?
0: 인트로와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1: 없죠? 오케이.
0: 왜냐면 딱 힌트 오늘 좀 세게 드릴게요. 한강과
1: 한강
0: 관련.
1: 한강 냄새 나요? Is it smelly?
0: 어?
1: Does it have a smell?
0: 오면 냄새 나죠.
1: 아! 진짜 오늘... 머리를 이렇게 비우고 와야 되겠구나. 뭔지 알겠다.
0: 뭔지 아시겠어요? 네.
1: 한국 시스템에서 되게 잘 돼 있죠.
0: Yes. 감 잡았구만.
1: So it's a really good system here in Korea, yeah. right? 그러면 조금 이제 항공인들을 위해서 좀 어렵게 질문을 해야
0: 뭐
1: 될 것 같아요.
0: 그러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혹시나 그게 아니면.
1: 네. 좋아하세요? Do you like it?
0: 전 좋아합니다.
1: 어떤 거 좋아하세요?
0: 저는
1: 빨리 얘기하고 싶네요.
0: 저는 뭐 보통 거의 다 이거를 이용해요.
1: 네. 물어볼 게 없네요. 뭐 그러면 네. 그거를 하기 위해서 네. 뭘 하면 되죠? What do you have to do in order to do that thing?
0: 와, 이걸 알고 물어보니까 점점 날카로워지는데.
1: 할 말 없죠.
0: 일단 어플리케이션을 까셔야 됩니다.
1: 오케이. 야. 그러면 하나 더 뭐 여쭤볼까요? 저는 네, 되게 뭐. 시간이 많아서 오늘 시간도 비우고 머리도 네. 비우고 왔거든요. 그러면 보통 그거를 혼자서 하는 거 좋아하세요? 아니면 누구랑 같이 하는 거 좋아하세요? Do you like to do that thing with people or by yourself?
0: 일단 저는 보통 제가 이걸 많이 이용을 하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하죠. 야, 돈 보내. 야, 돈 보내. 얼마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1: 아하. 오케이. 와, 머리 이렇게 비우니까 여유가 나네.
0: 야, 이렇게까지 시간 남은 거 처음인 것 같아요.
1: 진짜 저도요.
0: 야.
1: 대박이다.
0: 야, 그러니까 이렇게 좀 비우고 오시면
1: 이건 찐디님 덕분이에요.
0: 아, 오늘은 좀 약간
1: 진짜 인생에서 배우게 됐다니까요. 진짜로. 진짜 평소에도 제가 지난주 안 나왔잖아요.
0: 맞아요.
1: 계속 막 이렇게 산책하면서 아 아니지 맨날 그 퀴즈에서 찐디님이랑도 이거 할 때 막 하나에 고쳐서 아니야.
0: 맞아.
1: 생각이야. 열려 있어야
0: 맞아,
1: 돼.
0: 맞아, 맞아.
1: 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 네. 계속 생각났어.
0: 제가 항상 누나한테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비우고 들어와라.
1: 꼭 열려 있어야 된다.
0: 네, 열려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누나 이거 아니면 어떡할 거야? 이거 아니면 누나 큰일 난다니까? 멘붕 온다니까?
1: 진짜.
0: 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우와. 드디어 마음을 비우고 오셨습니다. 예. 일주일 만에.
1: 감사합니다,
0: 진짜. 정말.
1: 진짜. 여러모로 그러니까. 감사해요.
0: 이거 이제 캠디 막디한테 왔을 때.
1: 또
0: 써먹으세요. 더 이상 누나가
1: 더 이상 당하지 않아요, 캠디님.
0: 바보 취급 당하는 걸 볼 수 없다.
1: 그러니까요. 둘 다 이제 들어오면은 항상은. 그러니까. 수민님 오셨어요? 뭐 생각하시는 거 있으시고?
0: 그렇죠.
1: 약간 만만하게 맞아. 보게 되니까 이제
0: 딱 보여주십시오. 찐디의 수제자 느낌으로
1: 하이파이브.
0: 자, 아무튼 우리 항공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74님께서 정답 받아. 근데
1: 받아.
0: 혹시 처음에 생각하셨던 게 받아죠? 그쵸. 제가 그래서 마음을 비우라고 했잖아요.
1: 진짜. 네. 와.
0: 왜냐면 비우부로 시작하고 그러니까요. 저희가 막 힐링에
1: 야경
0: 대해서
1: 뭐 이런 얘기도
0: 야경
1: 했으니까.
0: 막 이런 얘기 했었으니까 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1: 있어요.
0: 아닙니다. 민현이님께서 밤양갱 버스킹.
1: 와.
0: 이게 뭘까요? 밤양갱 버스킹?
1: 그 비입으로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밤양갱이나 버스킹이나 이런 느낌으로 보내주신 것 같아요.
0: 밤양갱 버스킹. 자, 조선경님께서 버스라고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기 저기

0: 다닐 때 버스를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비읍으로 시작하니까 버스라고 아마 대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1: 아하.
0: 자, 오늘은 다들 딜리버리 한 번씩 시켜드시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저희는 또 딜리버리의 민족이죠. 소란의 배달 아니고 딜리버리 듣고 올게요.

0: 네, 여러분은 지금 수민 누나의 발전이 너무 기분 좋은 진진과
1: 그리고 퀴즈를 드디어 맞출 수 있는 게스트 야스민이 함께하는 아이돌 한국어를 듣고 계십니다.
0: 네, 저희는 소라님의 배달 아니고 delivery 듣고 왔습니다. 아마 모두 정답을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정답 발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배달입니다.
1: 우후, today's screen answer is 배달, which means to bring something and distribute it. It's similar to the English word delivery.
0: 야오, 배달. Mm-hmm. 사실 전 세계 최고지 않나, 배달 시스템.
1: 아, 정말 좋아요.
0: 정말 좋습니다. Mm-hmm. 자, 국내 배달 앱을 이용해서 배달 음식을 시키는 외국인의 수가 작년에 비해서 크게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1: Yeah, foreign tourists visiting Korea are reportedly enjoying K-food through food delivery orders from their accommodations, and this has

0: became a new travel trend.
1: 야, 라임들이 박혀져 있네요. K-fruit, through food. 야, 랩하는 느낌이었습니다.
0: 아, 좋았습니다.
1: 자, 한국을 여행하는 글로벌 항공이들에게도 꼭 필요한 필수 한국어 배달이 오늘의 정답이었습니다.
0: Yeah.
1: 드디어
0: mm-hmm.
1: 박수. 드디어 수민 누나가 정답을 맞췄습니다.
0: 예. Yeah. 아, 원래 잘 맞췄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바보 이미지로 가게 됐는지
1: 아마
0: 아, 모르겠는데
1: 첫 번째
0: 똑똑한 친구였어요.
1: 네. 다른 친구 얘기하듯이 아, 얘기하시네요.
0: 저 아니에요.
1: 지금은 아니고
0: 다른 자가 네. 있기 때문에 네.
1: 약간 초반에만 그랬던 것 같아요. 한 2년 전?
0: 오래됐네.
1: 그렇죠? 오래됐죠. 네. 아무튼 배달 발음 배달. 어떻습니까?
0: 배달 되게 발음 깔끔한 것 같아요.
1: 깔끔한가요?
0: 네, 배달.
1: 앞에 뭔가 받침이 없으면 누나가 그렇게 어려워하지
0: 맞아요.
1: 않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딱
0: 맞아요.
1: 배달 이러면 뒤에는 이제 따라오면 되니까 리을 음흠. 자체가.
0: 음흠.
1: 자, 그러면 배달이 들어간 문장을 한번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봅시다.
0: 일단 짧게 한번 가볼게요.
1: 어, 좋습니다.
0: 우리 글로벌 항공이들 위해서
1: 네.
0: 저는 오늘 배고파서 샐러드를 배달로 시킬 예정입니다.
1: 오,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죠?
0: Uh-huh. 영어로 I will order salad as a delivery for today since I'm hungry.
1: 오, uh-huh. 자 그렇다면 긴 문장을
0: 길게 한번 가볼까요?
1: 가볼 텐데요.
0: 길게 한번 백화점에 가야 되는데 오케이 가봅시다.
1: 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백화점에도
0: 배달 시킬 시스템, 수 있어요.
1: 네, 배달 네. 시스템이 있어요.
0: 맞아요.
1: 네, 품절이 됐거나.
0: 그렇죠.
1: 네, 한번 가주시죠.
0: 오케이.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이제 상황극으로
1: 그렇죠.
0: 하는 느낌으로다가 네. 제가 백화점 갈 테니까 백화점 직원 해주시겠어요?
1: 아, 그럼요.
0: 오케이, 네. 가볼게요. 아, 제가 어제 정말 배고파서 좀 화려한 걸 먹고 싶었어요.
1: 음흠.
0: 그래서 친구가 추천해준
1: 네.
0: 백화점 안에 있는
1: 오.
0: 식당으로 가게 됐어요.
1: 오.
0: 근데 갔더니 줄 엄청 많이 서 있더라고요.
1: 네네네네.
0: 그랬더니 직원분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1: 어.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1: 어서 오세요.
0: 혹시 자리 있을까요?
1: 아, 자리가 지금 아, 저희가
0: 네.
1: 만석이어가지고
0: 아, 자리 없는 거예요?
1: 네, 지금 자리가 없으세요. 아마 지금
0: 있었는데
1: 4시 반 없어요.
0: 4시 아, 원래 반... 있었는데?
1: 아니요, 없어요.
0: 그냥 없어요?
1: 네, 지금 없으시고 5시 반이나 돼야 저희가 자리가 날 것 같은데 아니면 저희가 배달로 어떻게 좀
0: 아, 그러면 주문을... 그러면 준비해 주시면 뭐 이렇게 배달도 좋을 것 같아서
1: 아,
0: 배달로
1: 네,
0: 그러면 할게요.
1: 네, 여기에 주소 남겨 주시고요. 전화번호랑 네, 생년월일이랑 주민번호까지
0: 아, 지금... 아, 예, 예. 네,
1: 네. 네. 남겨 주시면 저희가
0: 어떤
1: 알아서...
0: 계약서인 거죠, 지금?
1: 자, 이걸 영어로 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0: 진짜로요?
1: 그냥 간략하게.
0: 간략하게. 자, I was so hungry yesterday, so I went to a restaurant that my friend recommended to me, which is located in a department store.
1: Yeah. Mm.
0: So I went, but the restaurant, it has a long queue.
1: Yeah.
0: I stayed in the queue when the... 왜 맨날 직원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기억을 못하죠, 저는? When the restaurant guy came to me.
1: Yeah, yeah. Server.
0: Server, yeah. yeah. And he asked me, hi.
1: Hello.
0: 같이 가는 거예요, 진디.
1: Hello.
0: 시키면 같이 가는 거예요.
1: Oh, we're so sorry. We're full. I'm sorry.
0: There are no seats.
1: Oh, no seats. But
0: at all.
1: We can deliver it to you.
0: Oh, you also have delivery system.
1: Of course.
0: Okay, can I order it as a delivery?
1: Of course.
0: Oh, thank you.
1: And could you give me some 인적사항, please? 주민번호 and something. Yes, please. Thank you.
0: Goodbye.
1: Goodbye. 자,
0: 아, 너무 좋다.
1: 좋죠.
0: 진짜.
1: 야, 재밌었다.
0: 재밌네요.
1: 아무튼 배달. 배달을 사실 배달을 안 하는 업체도 굉장히 많아요. 안 되는 저.

0: 얘기를 듣고 백화점에 모든 음식점에 가서 배달해 주세요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배달이 그렇죠.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1: 맞아요, 맞아요. 확인하고 가세요.
0: 자, 그러면 배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 텐데 일단 평소에 자주 시켜 드세요? 아니면 해 먹으세요?
1: 아, 둘 다 안 합니다.
0: 안 드세요, 그냥?
1: 그냥 안 먹어요. 아니, 장난이고 네. 배달을 저는 되게 딱 기분이 좋을 때 배달 시키는 것 같아요. 오! 뭔가 텐션 너무 올라왔거나 친구들이랑 있거나 우와. 아니면 혼자 우울할 때 우와. 반대로 중간 없어요.
0: 그래요?
1: 그러니까 딱 뉴트럴한 상태에서는 진짜 익숙한 음식만 먹게 되니까 아. 뭐 식단 관리할 때 뭐 계란이나 네. 간단하게 배만 재우는 그런 느낌인데 기분이 너무 좋거나 안 좋을 때 일부러 배달을 시켜 먹어요.
0: 저는 오히려 반대예요.
1: 아, 진짜요?
0: 그냥 뭔가 스페셜한 데이에 오히려 밖에서 나가서 먹어요.
1: 오~ 네,
0: 약간 그냥 집에서 해먹는 게 귀찮아서 배달을 그쵸? 시켜 먹는 건데 집에서 밥 먹는 게 일상이다 보니 뭔가 밖에서 친구들이랑 만나서 뭐 삼겹살 아니면 뭐 스테이크를 썰던가 뭔가 파스타 먹던가 이러면 저한테는 되게 스페셜한 날입니다.
1: 또 진디 잘 먹잖아요.
0: 아, 저 먹는 거
1: 저는 그게 약간 배달 안 시키게 되는 이유 아마 많은 분들 공감해 주실 텐데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이 이제 많이 못 먹을 때 근데 이제 가격이 있잖아요.
0: 맞아요.
1: 맞춰야 되는 다 못 먹어요. 맞아요. 아, 모르겠다. 그냥 배만 채우자. 아. 이렇게 될 때가 있는데 식욕이 이제 올라왔을 때 맞아요. 시키는 거죠.
0: 아, 이게 배달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특히 요즘에.
1: 맞아요.
0: 그러다 보니까 최소 주문 금액을 맞추는데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갑자기 저는 이제 커피 같은 경우 이제 땡스프레소 그 머신을 이용을 하는데 그게 만약에 떨어질 때 커피를 시켜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게 저는 제일 어려워요.
1: 맞아요.
0: 커피는 4,500원에서 5,000원 정도인데
1: 그러니까.
0: 최소 주문 금액은 15,000원, 이러면
1: 디저트 먹어야 되잖아요.
0: 디저트를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밥을 먹는 걸 좋아하지 디저트를 막 먹진 않는데 커피로 그걸 채우자니 4잔을 시켜야 되고 이러면
1: 안 돼요.
0: 어떡하지?
1: 그러면 저는 좋은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뭐죠? 하시고 네. 뭐 이제 아메리카노랑 네. 디저트 시키셔가지고 네. 디저트는 저한테 보내세요.
0: 아 저는 어쨌든 돈은 돈에 돈을 내서 누나한테 디저트를 보내줘라.
1: 네.
0: 오.
1: 정확합니다.
0: 오.
1: 어때요?
0: 놀러 오실 생각은
1: 없. Deal or no deal?
0: No deal. 자 아무튼 참나. 배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1: 네 잔 시켜서 드세요.
0: 네.
1: 카페인.
0: 저는 그래서 방법을 찾았어요. 왜냐면 저는 캔커피 배달하는 데를 찾아요. 그래서 no ice로 해가지고요. 냉장고에 넣어놔요.
1: 오, 독특한데?
0: 네, 그럼 그 다음날도 먹을 수 있고 다다음날도 먹을 수 있습니다.
1: 다시 바뀌잖아요?
0: 됐죠?
1: 쉽게 먹을게요.
0: 자, 아무튼 배달 토크까지 재밌게 나눠봤습니다. 이쯤에서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수민 씨?
1: 네, 이제 퀴즈 당첨자 발표를 할 건데요. 오늘은 어떤 당첨자 발표를 하실 건가요?
0: 왕사남 굉장히 또 핫하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0: 왕과 사는 남자가 아닌 궁에 살고 싶은 남자인 제가 사극 버전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와 기도해도 되나요?
0: 그럼요. 자 그럼 시작하겠소이다. 과인은 조선시대 가장 핸섬한 왕 핸섬 진이다. 여봐라 거기 누구 없느냐?
2: 네, 전하. 당첨자 발표를 부탁드려옵니다.
0: 그럼 시작하겠도다.

0: 오나라 오나라, 이제 당첨자를 발표할 시간이로구나. 과인은 공정하게 뽑았노라. 배달, 오늘 점심도 배달시켜 먹었는데 배달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어요 라고 보내준 우리 박지연 백성에게 내가 친히 화장품을 하사하겠노라. 그런데 이것을 바르면 필시 무광 피부가 될 것인데 네가 감히 감당할 수 있겠느냐?
1: 네, 성인이 망극하옵니다.
0: 저한테 진우의 사랑을 배달해주세요. 정답은 배달 이라고 보내주신 우리 0122

0: 백성에게 이 작은 상에 과인이 적어놓은 그런 선물을 친히 하사하겠노라. 이것은 평범한 물건이 아니니라. 내 이름이 담긴 국보나 다름없는 물건이니 배달 음식을 여기에 소중히 올리도록 하여, 이 물건은 제대로 쓰지 않는다면 네 죄를 알리겠다.
1: 아, 네, 성은이 많으하옵니다.
0: 요것이구나. 자, 당첨된 자들은 들어라. 아이돌 한국어 궁궐 홈페이지에 주소를 남기거라.
1: 전하, 이제 궁궐 야경과 함께 야식 배달을 즐길 시간이옵니다.
0: 그래? 춤이 절로 나오는구나. 그럼 배달 어플 켜기 전에 모두 모두 축하합니다.
2: 저 선물이 있는지 몰랐어요. 스페셜 나한테 설명을 해주고 이거 스페셜 선물이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이 상을 갖다 놓고는 저 이거 무슨 그 카세트 테이프 이거 그건 줄 알았잖아요.
1: 아 근데 이런 약간 한국말 서툰 전화를 좀 뵙는 것 같아요.
2: 그렇죠. 전화가 한국말을 절어요.
0: 아니 저 사실 중간에 제가 멘붕이 온 거예요.
1: 왜요? 왜요? 어?
0: 아무리 책상 위에 아무리 봐도 선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 선물이 뭐야? 선물이 뭐야? 아, 말은 스페셜 선물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 선물이 없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1: 근데 바로 이 퀴즈 발표하는 그런 느낌으로 원래 가는 거야. 그 맞아요. 맛으로 가는 거야 우리가.
0: 이게 생방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1: 그러니까요.
0: 예. Yeah. 자, 아무튼 우리 선물에 당첨된 항공이 두 분 다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연님에게 화장품 보내드리고 0122님께 스페셜 선물 이 미니 테이블이고요. 제가 사인과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와 홈페이지 게시판에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그리고요.
0: 네. 그리고 지금 항공이들의 메시지도 받고 있죠. 오늘의 메시지 주제는 나만 알고 싶은 야경 명소입니다.
1: 아하, 근데 이거 언제까지 들고 있을 거예요?
0: 이제 누나가 영어로 얘기하는 동안 제가 사인을 보여드릴게요.
1: 오케이, 빨리 해볼게요. Okay. Today's message topic is my hidden night view spot. You can send us messages like, the Hangang is still the original best night view spot. Or, my rooftop has the best night view ever. Please share where your own favorite night view spot is.
0: 좀 더 얘기하고
1: 끝났어요, 진디.
0: 아니요, 잠깐 얘기하고.
1: 이렇게 보내주시고. And by the way, you can also get that gift that has the sign of 진디.
0: Yay!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 앱으로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자,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아스트로의 All Night.

0: 아니 근데 진짜 항공이들이랑 반짝반짝 야경 보면서 야식 먹고 싶잖아.
1: It's time to chat with our 항공이들 about the messages you've sent us.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my hidden night view spot.
0: 네, 우리 항공이들 메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24님이 보내주셨고요. 아니 근데 진짜 대전의 야경 명소는 산으로 둘러싸인 대전이 다 보이는 식장산과 갑천에 비친 화려한 불빛이 예쁜 엑스포다리예요 라고 해주셨네요.
1: 와 이야, 진짜 예쁜데? 야, 저희가, 너무 예쁘잖아요.
0: 야, 대전의 견우직녀다리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1: 우와, 진짜
0: 엑스포다리
1: 예쁘네.
0: 진짜 예쁘다.
1: 와우.
0: 약간 이거 너무 좋다.
1: 그러니까요.
0: 항공이들의 명소를 보내주니까
1: 찜해놓고 나중에 네. 가면 되겠네요.
0: 그러니까요. 약간 대리 힐링하는 느낌입니다.
1: 맞아요.
0: 수민 누나.
1: Next one. 리알리아0315님. 집 근처에 길이 있어요.
0: 아하.
1: 여름밤에 가면 은하수를 볼 수 있어요. 정말 와. 아름다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은하수 얘기만 들어도 힐링되는데요.
0: 그러니까. 약간 해외에 계신 분인
1: 맞아요.
0: 건가?
1: 맞는 것 같아요.
0: 네. 뭔가 우와. 저도 밤하늘의 별 보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1: 저도요.
0: 저는 특히 옛날에 그 강 낚시를 할 때 별이 막 있고 물이 잔잔하잖아요.
1: 맞아요.
0: 그 호수 같은데 거기에 더블로 이제 별빛이 비추는 거예요.
1: 와.
0: 그래서 진짜 앞에가 우주가 펼쳐져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1: 와.
0: 그 감성이 아주.
1: 감성. 그럴 때는 어떤 노래 부르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별빛이 내린다 이거 하실 때.
0: 저는 뭐 아스트로 자체가 별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1: 예.
0: 아스트로 노래 들어줘야죠. 시간 날 때 전화해. 어디 갈 때 전화해.
1: 헤이.
0: 자 아무튼 다음 항공인 메시지 읽어볼게요. 6616님 아니 근데 진짜 창원의 용지호수요. 봄에는 벚꽃이 너무 이쁘게 피고 분수쇼도 하거든요. 밤에 달 보면서 호수 주변을 산책하기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와우
0: 이야.
1: 와 핑크 달 모형이네요.
0: 그러니까 모형도 있고 약간 전체적으로 딱 해질 때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해질녘에 이제 산책 코스를 살짝 보고 있는데 여기 이쁘다.
1: 너무 예뻐요.
0: 야, 우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딱 명소를 갔을 때 사진이 찍혔을 때 이쁜 데를 저희가 명소라고도 얘기하잖아요.
1: 맞아요.
0: 네, 옛날에는 참 조용한 곳이 명소였어요.

0: 명소였는데
1: 아.
0: 요즘엔 좀 화려한 곳이 명소가 된 느낌도 좀 있는
1: 오,
0: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0: 수민 누나.
1: Next one, 조성경님. 아니, 근데 진짜 저희 집 옥상이 야경 맛집이에요. 여기서 뿔똥별도 본 적도 있고 예쁜

0: 이제 원래 저런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1: 이런 램프.
0: 그렇죠. 이런 램프인데 저기에 이제 저희가 그걸 끼워 놓잖아요. 근데 아! 그걸
1: 예. 네. 저 이거 요런... 집에 있어요. 이거 집에, 좋아요. 약간
0: 집에 있는데 이름은 모르시고 사셨구나.
1: 몰라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아, 막 서치하, 검색하다 보니까 서치하다 이렇게 보니까. 사게 된다는 네. 설이 있는데
0: 최근에 이제 알정구 이렇게 라인에 묶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쫙 해놓잖아요. 맞아요.
1: 캠핑 할 맞아, 때도 맞아, 막 맞아.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예쁘게.
0: 그게 아주 감성이 넘치고
1: 감성 있잖아요. 아,
0: 감성 있는 알정구까지 해서 옥상 있는 집 부럽네요.
1: 그러니까요.
0: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아, 이렇게
1: 쌈으로
0: 김치까지 해가지고 이제
1: 아 오늘 해가지고. 음식 얘기 너무 안 하긴 했어요.
0: 야, 그니까 왜 우리가 음식 얘기를 빼놨지? 야 아무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1: 아니요.
0: 아닌가요?
1: 마무리 안 하실게요.
0: 야, 정말 빨리 갔어요 오늘.
1: 그니까요. 진짜 수다 떨다가 그러니까. 가는 느낌이니까 네. 아 오늘도 힐링 하고 갑니다.
0: 아 yeah. 어쨌든 뭐 다른 곳이 힐링이겠습니까? 지금 이 스튜디오 안
1: yes.
0: 여기가 바로 목요 요정의 힐링 공간이죠. 자 아무튼 나누다 보니 마칠 시간인데 끝곡으로는 있지의 모토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쉽네요 이렇게 끝내려니까.
1: 그러니까요. 네.
0: 하지만
1: yes!
0: 끝내야 된다는 사실. 아무튼 우리 배달 음식들 많이 많이들 시켜 드시고 정답을 맞춘 수민 누나 너무너무 축하하고 그럼 항공이들아 그리고 수민 누나 오늘도 잘 먹고 잘 살자.
1: 안녕.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어서 오세요. 저는 카페주기 윤고은입니다. 원하시는 차가, 아니 책이 있나요?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밖에 날씨는 어때요? 소설, 시, 에세이, 과학, 역사, 인문학 종류별로 다 있답니다. 오늘 같은 날엔 이 책이 딱 좋아요. 음악은 이게 좋겠네요. 화창한 날에도, 비 오는 날에도, 기분 좋은 날에도, 울적한 날에도 문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문을 엽니다. 놀러오세요.
1: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2: 매일 20분钟
1: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2: 매주 星期一到星期三早5点20分
1: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만나요.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메야, 줄을 서시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너 거기 있고 나 여기 있지? 이 명대사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사극인데요. 요즘 외국 관광객들 사이에서 궁궐 체험이 인기라고 하죠. 이른 아침 창덕궁 후원을 산책하거나 달빛을 받은 창덕궁 야경을 즐기기도 하고 덕수궁에서 연회 음식을 직접 경험하기도 하고요.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창덕궁 야간 개장은 기간이 조금 남았더라고요. 서울 나들이 계획하고 계시다면 한 번쯤 가보시는 것도 좋겠죠. 자, 그럼 뉴스로 오늘을 읽고 영어로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의 첫 곡입니다. Take That. Shine.

0: 5월 21일 목요일 EBS FM 이브닝 스페셜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입니다. 궁궐 체험 이야기로 시작을 좀 했는데요. 4월 25일부터 5월 3일까지 진행한 봄 궁중 문화 축전 방문객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K-dance 뭐 체험, 뭐 K-food 체험, K-궁궐 체험. 이제 뭔가 어깨가 이렇게 막 뿜뿜, 뿜뿜 하게 됩니다. 자, 이럴 때 한 분 모셔야겠습니다. 웬지 창덕궁 가면 영어로 외국인들에게 한 명 한 명 안내해 주고 계실 것 같은 그런 쌤. 크리스틴 쌤.
1: 웬지 선생님 is here.
0: 친절하게 해주실 것 같아요, 느낌이요.
1: I have actually acted as a personal tour guide for a very famous doctor, psychoanalyst, from Canada one time.
0: Oh my!
1: Really, I did. I spent the whole day with the couple.
0: Oh, 그럼 막 그런 뭐 궁 같은데 막 돌아다니고.
1: Yeah, we did the whole tour.
0: Oh, that's nice.
1: Very nice.
0: 자, 미경킴님이요. 전 주말에 강북 역사 탐방 가요. 전 송파구 역사 탐방도 하고 한성 도성도 신청해서 다녀왔답니다. 와, 찾아보면 주말에 역사 공부하기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1: That sounds fantastic.
0: 역시 찾아봐야 돼요.
1: Yeah.
0: 김희정님이요. 친 언니가 고궁 해설사인데 요즘 바쁘. 게 일한대요. 내일은 경복궁 해설 간다고 하더라고요.
1: Oh, wow. So cool.
0: 진짜 뭔가 K-궁궐 막 이런
1: 느낌이
0: 그러니까요.
1: K-palace. Okay. Stephen Yim says it's good to listen to ES on the way back home after working using the subway. Thank you so much, Stephen.
0: 감사합니다. Evening special 계속 또 약간 K evening special 이렇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Let's do it.
0: Yes.
1: Okay.
0: EBS FM evening special 라디오와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화면 지금처럼 보실 수 있습니다. Evening special 1부는요 영어 헤드라인으로 국내외 뉴스 만나보는 시간이죠. Evening headlines 함께하고요. 6시부터 시작되는 2부에서는 미국 뉴욕 타임스 기사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Deep Dive Daily.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배워보는 하루 한 문장도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스 만나볼까요?
1: U.S. federal prosecutors have indicted Raul Castro, the former Cuban president and widely regarded as the country's de facto power broker. The charges stem from the 1996 shoot-down of a U.S. civilian aircraft over international waters. The bold move is sending shockwaves through U.S.-Cuba relations, with tensions now running high once again.
0: 미국 사법 당국이 쿠바 전 대통령이자 실질적 권력자로 꼽히는 라울 카스트로를 기소했습니다. 기소 이유는 1996년 공해상에서 발생한 미국 민간 항공기 격추 사건인데요. 이번 강경 조치로 미국과 쿠바 관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으며 양국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1: The prolonged conflict in the Middle East is leaving many South Koreans feeling the pinch. According to a Media Research Center poll of 1,000 adults, nearly 73% of respondents said that the crisis has hit them where it hurts, forcing them to tighten their belts on dining out, travel, and personal vehicle use.
0: 중동 전쟁 장기화로 한국인의 상당수가 경제적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미디어 연구센터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약 73%는 실제 소비 생활에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으며 외식, 여행, 자가용 이용 등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South Korea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has upheld the license revocation of a driver who refused a breathalyzer test. The commission noted that had the driver complied, the outcome could have been very different. But refusing the test altogether leaves authorities with no choice but to revoke the license.
0: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운전자의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행정 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0: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측정에 응했다면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지만 측정 자체를 거부하면 면허 취소는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1: A UK consumer group is urging people to take a closer look at their use of plastic containers. Repeatedly freezing and microwaving food in plastic can cause microplastics to seep into your meals. The group is calling for a switch to glass or stainless steel, especially for freezing and reheating.
0: 영국의 한 소비자 단체가 플라스틱 용기 사용 습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에 음식을 넣어 냉동과 전자레인지 가열을 반복하면 미세 플라스틱이 음식 속으로 스며들 수 있다는 건데요. 단체는 특히 냉동 보관과 재가열 용도에는 유리나 스테인리스 용기로 바꿀 것을 권고했습니다. Evening headlines 소개해드렸는데요. 첫 번째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1: U.S. federal prosecutors have indicted Raul Castro, the former Cuban president and widely regarded as the country's de facto power broker. The charges stem from the 1996 shootdown of a U.S. civilian aircraft over international waters. The bold move is sending shockwaves through U.S.-Cuba relations, with tensions now running high once again.
0: 미국 사법당국이 쿠바 전 대통령이자 실질적 권력자로 꼽히는 라울 카스트로를 기소했습니다. 기소 이유는 1996년 공해상에서 발생한 미국 민간 항공기 격추 사건인데요. 이번 강경 조치로 미국과 쿠바 관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으며 양국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미국 법무부가 라울 카스트로를 전격 기소를 했죠. 30년 전인 1996년 2월 당시 쿠바 국방장관이던 카스트로가 미국 마이애미에 기반을 둔 쿠바 망명자 단체 구조 형제단 소속 민간 경비행기를 두 대를 격추하라고 지시해서 미국 시민 3명을 포함한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라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이 외국의 전직 국가 정상을 기소한 게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소로 고령의 카스트로가 감옥에 갈 가능성은 희박하긴 한데요. 그럼에도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나선 이유가 전술적인 압박 카드다. 이런 분석이 좀 있습니다. 라울 카스트로 어떤 인물이죠?
1: So Raul Castro help lead, actually he is the brother of mm-hmm. Fidel Castro. Mm-hmm. And he helped his brother along with Che Guevara okay. During the Cuban Revolution in 1959. Mm-hmm. And in 2008, he was actually Cuba's president for 10 years.
0: Okay.
1: So even though he is currently not the president, mm-hmm. Many believe that he holds a lot of power okay. in the country.
0: 지금은 퇴임을 했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영향력을 지닌 인물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네요.
1: Absolutely.
0: 이렇게 좀 쿠바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인 긴장 고조는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미국의 목표는 쿠바를 해방시키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All right. 자, 한 문장씩 어떤 표현 나왔는지 살펴볼게요.
1: U.S. federal prosecutors have indicted Raul Castro, the former Cuban president and widely regarded as the country's de facto power broker.
0: 미국 사법 당국이 쿠바 전 대통령이자 실질적 권력자로 꼽히는 라울 카스트로를 기소했습니다. 라는 문장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일단 U.S. federal prosecutors, 미국 사법 당국이 indicted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Castro를. 근데 이게 indicted라고 잘못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True.
0: Right? Indict 한다는 게 이 accuse 한다는 거 아닌가요?
1: Yeah. Yes. Mm-hmm. Right. So basically, they're taking legal action.
0: Mm-hmm. 뭔가 기소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지금 이 인물은 바로 de facto power broker이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아니 브로커는 뭐 이렇게 연결해 주는 사람 아닌가요?
1: Let's break this down. Right. So de facto comes from Latin mm-hmm. and it means in reality or in fact.
0: In fact.
1: Even if it is not officially recognized. Mm-hmm. So basically what that means is that they don't officially mm-hmm. have the power.
0: Right.
1: But they actually do. Okay?
0: Okay.
1: And power broker is just another way of saying power player.
0: Right.

0: And he has a lot of influence and a
1: Okay.
0: lot of control and a lot of power.
1: 아, 그러니까 정식적인 어떤 포지션에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네요.
0: Right. So he doesn't have the power of presidency at the
1: Right.
0: current moment,
1: Okay.
0: but this he's a de facto power player, meaning, he may not seem like it, but he has a lot of power and influence.
1: Okay. So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마크 실력자라고 볼수 있겠네요. 뭔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을 이제 de facto power broker. Okay. All right. 자, 연결해 볼게요.
0: The charges stem from the 1996 shootdown of a U.S. civilian aircraft over international waters.
1: 기소 이유는 1996년 공해상에서 발생한 미국 민간 항공기 격추 사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charges 뭐랄까 기소에 대한 이유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뭐 stem from 한다는 게 어디서 가지가 뻗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기인하다라고 볼수 있는데, 자, 이유가 바로 1996년에 shoot down of a U.S. civilian aircraft라고 얘기 나왔습니다.
0: Now, this is used as a noun, and it comes from the phrasal verb shot down. So basically, what they did was they shot down, okay, destroyed an aircraft,
1: Okay.
0: but it was not a military aircraft. It was a civilian aircraft. And that's the key point. If
1: Okay.
0: it were military, then there could be maybe reason to shoot it down,
1: Right.
0: but it was just non-military, and they shot it down. So they're saying, hey, you're in the wrong.
1: Right. 그러니까 이게 뭐 밀리터리 쪽이면 모르겠는데 민간 항공기여가지고 큰 문제가 또 됐던 거고, 지금 슛다운 한다는 거가 진짜 쏴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격추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전에 take down the 뭐 whatever 해서 take down도 한번 썼던 기억이 나네요.
0: Yeah, you could
1: Right?
0: take that down too,
1: Okay.
0: but they literally, in this case, they shot it down.
1: 뭐 missiles, whatever they were, right? So 그런 것을 얘기를 한 거죠. So shoot down of a U.S. civilian aircraft는 미국 민간 항공기 격추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0: Yes.
1: 그런 데서 이유가 생겼다. 자, 이어가 볼게요.
0: The bold move is sending shockwaves through U.S.-Cuba relations, with tensions now running high once again.
1: 이번 강경 조치로 미국과 쿠바 관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으며 양국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bold move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bold move가 shockwaves를 막 여기저기에 이제 퍼뜨리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bold move에서 bold는 저는 그런 데에서 많이 우리 보잖아요. 그 font가 bold로 돼 있는 거
0: bold.
1: 그렇잖아요.
0: That's right. I forgot
1: Right.
0: about that. Yes, absolutely. It stands out, doesn't it? Okay. Now, move in this case is basically what the US is doing.
1: Okay.
0: Okay, their action. The word bold is very interesting. The bold means courageous, but also daring. A bit like they're taking a little bit of a risk. It's like, whoa,
1: Oh.
0: they're doing that?
1: Wow,
0: Well,
1: 대단한데.
0: that's pretty bold.
1: Bold?
0: Yeah.
1: Okay.
0: So it is that idea of kind of like, well, that's really surprising. And sometimes it could be provoking.
1: Okay.
0: So it is more than just courageous.
1: 단순하게 용기보다는 리스크를 담고 있는 수준의
0: Yes.
1: 대담한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도 멋진 표현인데 이거는 정말 남한테 그러니까 뭐랄까 화를 살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인 거네요.
0: So in the office, for example, if an employee talks back to his superior
1: Right.
0: at a meeting, like really aggressively,
1: Yes.
0: everyone's like, wow, that was bold.
1: 와, 어떻게 저럴
0: I mean,
1: 수가
0: it was
1: 있지?
0: courageous, but it was also kind of dangerous, kind of
1: 그렇죠.
0: a little risky.
1: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0: Yes.
1: Okay, so bold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런 font로 생각하면 굵은 거니까 뭔가 굵게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될것
0: Yeah,
1: 같아요.
0: that's it.
1: 그래서 굉장히 강경한, 뭐 대담한, 하지만 약간의 리스크를 담고 있는 그런 move라고 볼수 있겠고요. 여기서 move는 몸의 움직임이라기보다는 그런 방금 말씀하신 듯이 액션, 뭐 조치,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U.S. federal prosecutors have indicted Raul Castro, the former Cuban president and widely regarded as the country's

0: EBS FM Evening Special.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보겠습니다.
1: The prolonged conflict in the Middle East is leaving many South Koreans feeling the pinch. According to a Media Research Center poll of 1,000 adults, nearly 73% of respondents said the crisis has hit them where it hurts, forcing them to tighten their belts on dining out, traveling, or travel and personal vehicle use.
0: 중동 전쟁 장기화로 한국인의 상당수가 경제적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미디어 연구센터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약 73%는 실제 소비 생활에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으며 외식, 여행, 자가용 이용 등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한국 언론진흥재단 미디어 연구센터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응답자 10명 중에 8명꼴인 약 78%죠. 굉장히 큰 수치인데 중동 전쟁으로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답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불안이 이제 역시나 기름값, 저도 포함해서 그리고 뭐 물가 상승이라든가 경제 침체 이런 식이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국방이나 안보 문제를 걱정한다는 응답은 좀 적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결과가 중동 전쟁을 군사적 문제가 아니라 이 생활 경제 문제다.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체감하고 있음을 보여준 준다라고 이제 재단은 설명했다고 합니다.
1: Mm-hmm. 네. Yeah. So this is on the minds of many people, but especially for women, they say the anxiety from this energy crisis and inflation for women, it's 82% compared to men, that's around 73%.
0: Okay.
1: Not a big difference, but nonetheless, women are a little bit higher.
0: Okay.
1: And that makes sense because they usually, you know, do the grocery shopping.
0: Right.

0: they do the cooking, and they, you know, pay the bills. That is not all women, right. but in most households, women take care of those things. And they're seeing evidence.
1: 눈에 보이니까요.
0: Every day.
1: Okay.
0: And to be honest, Sam, I mean, I really do love grocery shopping.
1: Yes.
0: And I don't like to be sort of restricted. Mm-hmm. Like, I want to eat what I want to eat and cook what I want to cook. But even I feel like, whoa, what?
1: 이거 좀 줄여야겠다.
0: Well, okay, this is a little much, you know? Like, no, I will not do that.
1: 쌤은 왜냐면 일도 하시지만 동시에 이제 이런 그 생활, 돈 관리도 그렇고 다 하시잖아요.
0: Very much, very much.
1: 그래서 지금 보니까 성별로 살펴보면은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여성 쪽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런 게 이제 이유이고 또 특히나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특히나 이제 여성분들이 생활비를 좀 직접 관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나가가지고 장을 본다든가 뭐 이런 걸 할 때 체감이 되니까.
0: Oh, you see it.
1: 숫자가 눈에 보이잖아요.
0: You know, last week I went to buy something and before I could really buy it at maybe 3,000원 or 3,500원, it was 6,000원.
1: Oh,
0: and
1: my.
0: I was like, my God. Okay, I'm not. Nothing.
1: 이게 이거면 또 다른 거 다 올라 있고, 그렇죠?
0: That's right.
1: 아이고. 자, 연령대별로는요. 50대에서 30대, 50대와 30대에서 불안을 느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해요. 자, 뉴스 속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0: The prolonged conflict in the Middle East is leaving many South Koreans feeling the pinch.
1: 중동 전쟁 장기화로 한국인의 상당수가 경제적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conflict가 계속 길어지면서 그게 많은 South Koreans를 feeling the pinch 하게 남겨뒀다, leave했다. 근데 leave는 여러분들 그냥 남겨두는 것도 되지만 어떤 결과로 그냥 만들어버리다라는 것도 돼요. 근데 그나저나 feeling the pinch 하는 상태로 남겨뒀다는데 그게 무슨 말일까요? 아야, 꼬집는 거 아니에요?
0: So feeling the pinch has to do with having financial difficulty.
1: Okay.
0: But the financial difficulty is not so tremendous. It just feels like, ow.
1: 아, 약간.
0: You know, like, ow. It still hurts.
1: Yes.
0: You still have difficulty, but it's you can still shop, you can still eat,
1: right.
0: you can do those things, but you are definitely feeling some sort of pain.
1: 깜짝 놀래잖아요.
0: Yeah.
1: Right? 진짜 핀치를 생각하면 되겠네요. 핀치라고 하는 거 진짜 여러분 꼬집다 아니면 꼬집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렇게 느낀다. 그거는 특히나 이제 경제적인 압박을 느끼는데 지금 쌤 말씀에 의하면 그러니까 큰 엄청난 막 충격이라기보다는 이거 뭐지?
0: No.
1: 이 정도.
0: Yeah. Right.
1: 이거 왜 6,000원이지? 이런 느낌이잖아요.
0: Exactly.
1: Right.
0: So it's like you're cutting back on the non-essentials. So the essentials you probably can have, no problem. But it's like, do I really? It makes you think, do I really need to eat this? Or do I really need to wear this? Those things you're cutting back on, you're feeling the pinch.
1: 그렇죠. 이거는 꼭 무조건 사야 되는 뭐 necessities가 아닌 이상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있잖아요.
0: Yes.
1: All right. 자, 이어가 보겠습니다.
0: According to a Media Research Center poll of 1,000 adults, nearly 73% of respondents said that the crisis has hit them where it hurts, forcing them to tighten their belts on dining out, travel, and personal vehicle use.
1: 한 미디어 연구센터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약 73%는 실제 소비생활에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으며 외식, 여행, 자가용 이용 등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어요. 지금 뭐라 그럴까요? 이 경제적인 크라이시스 이런 그 문제가 그들을 힛했다고 하는데 때렸는데 근데 아무데나 때린 게 아니라 하필 where it hurts라고 돼 있네요.
0: The most. Yeah, where it hurts. So it's the kind of, it affects you in your most vulnerable place.
1: Okay.
0: In your most sensitive area. And we are all sensitive to financial issues, right? Because it's a matter of like living, you know, living day by day. So here, where it hurts the most means the things that we need and do just to survive.
1: 그러니까 뭐 그런 필수로 꼭 있어야 되는 것들. 그 부분이 우리가 제일 올라갈까 봐.

0: 걱정이 되는데 음식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Right. 근데 그 부분을 에 대해서 힛했다는 거는 가장 좀 아픈 곳을 타격하는 거 결국 직격타를 맞았다.
1: Yeah.
0: 이런 뜻이 될 수가 있겠네요.
1: So I mean, we don't have to dine out. Well, the next expression is dine out.
0: 어, 중요하죠.
1: Okay. I mean, it's good to eat at home, but we all want to go out. We don't want to cook. So the whole family goes out to eat out.
0: Yes.
1: And dine out is the more formal term for eat out. We could say, oh, you want to go eat out today? We wouldn't say, oh, shall we dine out today? It sounds very formal.
0: 어, 그러니까 외식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방금 쌤이 얘기하신 것처럼 dine out, 그게 조금 formal하고 eat out, right? 조금 더 casual하고. 그러니까 you don't even have to say go out to eat. 길게 할 필요도 없는 거네요.
1: No,
0: right?
1: eat out.
0: Okay.
1: Let's eat out.
0: 근데
1: okay.
0: 그거 누구나 하고 싶은데.
1: Right. So these things you're going to have to really cut back on. Travel.
0: Yes.
1: And also we all drive.
0: Yes.
1: And so these are the things that we need to cut back on. Well, it affects us. It makes us feel like it really it's 아파.
0: 거기 아파. 제일 아픈 데인데 거기를 또 히트했어. 이런 느낌이 되겠네요.
1: Right.
0: 어 그리고 반갑게도 여기 또 tighten their belts라는 게 나왔습니다. 우리 허리띠 졸라맨다. 그리고 얼마 전에 했었던 뭐 pull back.
1: Yeah.
0: Right, cut back. 다 나왔습니다. 줄인다라는 표현.
1: These expressions are just trending right now everywhere.
0: 진짜 특히나 이런 like, 경제에 관련해 가지고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1: Yeah. 네. And I think that's really great for English language learning is that learning things that affect you or that that you're experiencing, it makes you learn that expression. Much easier.
0: Right. And remember those even
1: and
0: longer.
1: And remember it.
0: Right? Yeah. Okay. So, 뉴스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1: The prolonged conflict in the Middle East is leaving many South Koreans feeling the pinch. According to a Media Research Center poll of 1,000 adults, nearly 73% of respondents said the crisis has hit them where it hurts, forcing them to tighten their belts on dining out, travel, and personal vehicle use.
0: 네, 다음 뉴스 만나볼게요.
1: South Korea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has upheld the license revocation of a driver who refused a breathalyzer test. The commission noted that had the driver complied, the outcome could have been very different. But refusing the test altogether leaves authorities with no choice but to revoke the license.
0: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운전자의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측정에 응했다면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지만 측정 자체를 거부하면 면허 취소는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음주 측정을 방해를 하거나 아니면 나 안 하겠다 이렇게 거부하는 사례가 매년 3천 건이 넘게 발생을 한대요. 네.
1: 그래서,
0: Yes. 그래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이 경찰 공무원은 음주 운전이 의심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호흡 측정을 요구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거부했다. 그러면 관할시 뭐 경찰청장은 해당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특히나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만약 거부를 하면 이게 뭐 취소 이거를 떠나서도 굉장한 문제에 처할 수가 있잖아요.
1: They could arrest you.
0: Yes. 그리고 또 그 와중에 엄청나게 문제가 또 많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또 뉴스인 것 같아요.
1: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we should not drink and drive.
0: Never ever, never,
1: and
0: ever,
1: never, ever,
0: never, ever.
1: Right. You would never even have this issue had you not.
0: 그러니까요.
1: You know.
0: Exactly.
1: Okay.
0: 자, 하나씩 표현 볼게요.
1: South Korea's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has upheld the license revocation of a driver who refused a breathalyzer test.
0: 네,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운전자의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행정 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upheld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Has upheld the license revocation이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Uphold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license revocation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1: Okay, you will hear this word later in the headline, but to revoke something means to officially cancel something. So license revocation.

0: means that they are taking away your license. Your license is being canceled.
1: 여기서 license는 그럼 driver's license.
0: Driver's license, that's correct.
1: Okay, so revoke라는 게 revoke하는 게 뭔가를 원래 어떤 policy를 내면 그거를 냈다가 폐지하는 것도 될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서는 그런 것을 면허를 줬다가 다시 뺏는 거,
0: yeah.
1: 취소하는 것을 mm-hmm.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누구의 license를 revoke 할 수 있냐면 바로 breathalyzer test를 refuse 거부한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자 breathalyzer test 설명해 okay. 주세요.
0: So you've seen this in the movies. Yeah. Maybe you've experienced it mm-hmm. yourself. Mm-hmm. It's where it's that test you blow into it,
1: right?
0: And then they figure out if you drank or not.
1: Mm-hmm. Mm-hmm.
0: So breathalyzer test is that sort of device that yes. the police use.
1: Mm-hmm.
0: Okay, blow into this,
1: mm-hmm.
0: and then. Right?
1: Harder.
0: So, yeah. So in this word here, uh-huh. you see the word breath.
1: Uh-huh.
0: Right?
1: 숨이네요.
0: Yeah, that's uh-huh. right. So breathalyzer. So it is kind of analyzing your breath.
1: 아, 그걸 통해 가지고 음주 측정을 하는 거잖아요. Mm-hmm.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음주 측정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미국에서도 저도 한참 그런 거 너무 많았어요. 동네에서 보면은
0: oh, yeah, 뭐, they'll stop you.
1: 뭐 언덕을 올라가면 그 위에서 뭐 이렇게 기다리고
0: They're
1: 있다든가
0: waiting.
1: 막 uh-huh. 이상하게 여기저기 많더라고요.
0: I remember mm-hmm. when I lived in Hadong, mm-hmm. this was very common.
1: Okay.
0: In the countryside at night, a lot, you know,
1: Yeah.
0: They would just block it off okay. and you would have to go and take
1: yes.
0: that test.
1: 근데 그거를 이제 refuse 하면 안 된다.
0: No.
1: 그렇죠? Mm-hmm. 자, 이어가 볼게요.
0: The commission noted that had the driver complied, the outcome could have been very different. But refusing the test altogether leaves authorities with no choice but to revoke the license.
1: 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측정에 응했다면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지만 측정 자체 를 거부하면 면허 취소는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제가 조금 알려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 여기서 the commission noted that had the driver complied. 왜 driver 앞에 had가 나오고 comply 하고 이거 무슨 말이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에 comply 한다는 건 일단은 응하고 준수하고 법 같은 것을 얘기를 하고요. had 뭐뭐 그다음에 PP 형태가 나오게 되면 이건 마치 If someone had done something. 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엔 if the driver had complied 했더라면 이 정도의 뜻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it could have been different, right? 뭔가 달라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테스트를 altogether 아예 거부하는 거. 그거는 여기서 중요한 거 나옵니다. Leaves authorities with no choice. But to revoke the license. So.
0: Oh, thank you for that intro. That was like a great explanation.
1: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0: Oh, very nice.
1: 길을 막 열심히 깔았어요.
0: I loved it. 네. Yes, that was a very good point. And they left authorities with no choice.
1: Right.
0: So the expression is to leave someone uh-huh. with no choice.
1: Yes.
0: Means that they had no option.
1: Mm-hmm.
0: This was the only thing that they could do.
1: 아,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없다.
0: No, not at all. Not at all. So, for instance, like we have a lot of teachers listening to EBS, probably the show.
1: Mm-hmm.
0: Maybe or a professor and they didn't show up The student didn't show up in class,
1: mm-hmm.
0: and you know they failed the student.
1: Mm-hmm.
0: You know they left them with no choice.
1: 아,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는 거네요. 남기지 않는 거네요. 어쩔 수 없다.
0: 어쩔 수 없다. Yeah, there you go.
1: 그리고 보통 이거 나오면 뒤에 but to do something 뭐뭐 하는 거 외에는 you leave me with no choice but to give you some fried chicken 말하면서요. 네. Okay.
0: Oh, that's a good choice.
1: 좀 이상하죠?
0: Okay.
1: 네. 뉴스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0: South Korea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has upheld the license revocation of a driver who refused a breathalyzer test. The commission noted that had the driver complied, the outcome could have been very different. But refusing the test altogether leaves authorities with no choice but to revoke the license.
1: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볼게요. 막간 복습 퀴즈인데요. 두 번째 뉴스에서 배웠던 feel the pinch. What does feel the pinch mean?
0: Number one, to feel jealous of someone. Number two, to struggle financially. Number three, to miss someone deeply.
1: 네, 다시 한번 퀴즈 드리면요. Feel the pinch, 어떤 의미일까요?
0: Number one, to feel jealous of someone. Number two, to struggle financially. Number three, to miss someone deeply.
1: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반디 유튜브.

0: 댓글로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 보내드립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1: Okay, let's listen to one of my favorite artists. It's John Batiste with It's All Right.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Evening Special, Evening Headlines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희황님이요. Kristen Sam, I love your hairstyle and you look younger. 거의 베이비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베이비 수준으로.
2: Okay, teenager.
1: 아, teenager. Okay, 알겠습니다.
2: Teenager.
1: 적당히.
2: Okay, all right. Thank you so much.
1: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2: All right. The question was, what does feel the pinch mean? And the answer is to struggle financially.
1: 네. 자,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는요. 2503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2: Congratulations.
1: All right. 자, 그럼 마지막 뉴스 만나볼게요.
2: A UK consumer group is urging people to take a closer look at their use of plastic containers. Repeatedly freezing and microwaving food in plastic can cause microplastics to seep into your meals. The group is calling for a switch to glass or stainless steel, especially for freezing and reheating.
1: 영국의 한 소비자 단체가 플라스틱 용기 사용 습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에 음식을 넣어 냉동과 전자레인지 가열을 반복하면 미세 플라스틱이 음식 속으로 스며들 수 있다는 건데요. 단체는 특히 냉동 보관과 재가열 용도에는 유리나 스테인리스 용기로 바꿀 것을 권고했습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게 영하 온도에서 좀 단단해지면서 작은 금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과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입자가 이렇게 막 떨어져 나올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전자레인지 사용까지 막 왔다 갔다 반복이 되면은 표면 손상이 더 심해질 거고, 그리고 이런 뭐 미세 플라스틱, 나노 플라스틱 같은 화학 성분 같은 게 이제

0: 스며들 수도 있다. 저 같은 경우도 저 너무 귀찮아가지고 무슨 뭐 어디에 또 옮겨 담아요. 그냥 플라스틱에 돌리고 심지어 그 위에 또 제 간에는 이 랩 같은 걸 또 씌워요. 그걸 해서 가열을 하니까 그게 또 고기에 달라붙으면서 근데 또 그게 또 왠지 멋있어 보여요. 그렇게 평생을 먹어왔습니다. 큰일 났네요.
1: I understand. I mean, listen. When I was growing up, my mom used to always heat her rice with the plastic covered in the microwave. I had a lot of plastic in my body.
0: 다들
1: you know?
0: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1: Everybody, come on. But I think it's awareness now that all of these things can get into your food. So these plastic containers, especially if it's dry, it's somewhat okay. But if it's like wet or if it's there's acid and if you're putting it in the freezer and then especially reheating food in plastic containers is a big no-no.
0: 아, 그러면 진짜 스테인리스 같은 데로 이제 옮겨서
1: glass
0: 해야겠네요.
1: Glass,
0: glass나
1: just
0: 마른 식품을 보관하고 이런 건 괜찮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1: Well, they say you know, experts say it's acceptable,
0: right.
1: but I mean, really, if 여전히. You try to avoid plastic
0: 아,
1: containers.
0: 워낙 또 플라스틱이 편하다 보니까.
1: It is. It's lighter.
0: I know. Okay,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까요?
1: A UK consumer group is urging people to take a closer look at their use of plastic containers.
0: 영국의 한 소비자 단체가 플라스틱 용기 사용 습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요. 사람들한테 urge, 강력 권고 를 했대요. 근데 뭐 하라고요? To take a closer look이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 그러니까 그냥 look at something이 아니라 take a closer look이라고 했네요.
1: That's right. So take a closer look means to examine something more deeply and carefully.
0: Okay.
1: So like you're so you don't think about using these plastic containers, but everyone maybe tonight open your shelves,
0: right.
1: and see how much plastic you're using,
0: 아,
1: for example.
0: 한번 봐라.
1: That is taking a closer look.
0: 근데 그냥 보는 것도 아니라 closer니까 좀 자세히 보라는 느낌이겠네요.
1: That's correct.
0: Okay, so take a closer look. 여기다 이제 at something까지 하면 뭔가를 더 자세히 살펴보다 면밀히 점검하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게 우리는 look 하면은 그냥 look at something. So look 자체가 verb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1: sure.
0: 여기서는 noun으로 쓴 거네요.
1: Yes.
0: 그러면 쌤 궁금한 게 take a listen도 가능할까요?
1: Yes.
0: Okay.
1: Yes. And this is where you're upgrading your English a little bit because your typical verbs listen, look, okay, it's just a verb, but now you see that we use this as a noun. Sometimes it's used as an adjective. Yeah. You got to have that flexibility.
0: 아,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네요.
1: Yeah.
0: Take a listen. 그다음에 뭐 to something, right? Okay. Good.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 Repeatedly freezing and microwaving food in plastic can cause microplastics to seep into your meals.
0: 플라스틱 용기에 음식을 넣어 냉동과 전자레인지 가열을 반복하면 미세 플라스틱이 음식 속으로 스며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이것을 계속 freeze하고 heat up하고 하는 거가 이런 microplastics로 하여금 your meals 식사에다가 seep into하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1: Okay, seep is spelled S-E-E-P. If something seeps into, you can think of it as kind of leaking into
0: okay.
1: or spreading.
0: All right.
1: But it is a bit slow and gradual. If you ever on your shirt,
0: okay.
1: like spill like ink or something.
0: Okay.
1: First it's a dot, and then it starts to seep into your shirt, and then it becomes like...
0: You cannot reverse it.
1: Right.
0: I mean, it's permanent.
1: It's permanent, right?
0: 그러니까 들어가는데 쑥 하고 들어가는 거죠.
1: Yes, so here, by microwaving and putting it in the freezer, it seeps into your food. So the plastic is spreading into your food. It's going into your food.
0: Okay. 그러니까 이 seep 자체가 스며들다라는 느낌이 있으니까 얘는 on 이런 게 안 되겠네요.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무조건 into겠네요.
1: Into.
0: 어, okay. 자, 연결해 볼까요?
1: The group is calling for a switch to glass or stainless steel, especially for freezing and reheating.
0: 네. 단체는 특히 냉동 보관과 재가열 용도에는 유리나 스테인리스 용기로 바꿀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So glass나 stainless steel로 가는

0: 그런 스위치를 쪽으로 calling for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call for 하는 거가 어디 연락하는 건가요?
1: Okay, so we have call on, call for. Oh, that's confusing. How do you make
0: okay?
1: Because oftentimes in the news we hear like, this administration is calling on the other country to do something. They're asking someone. They're asking them to do something. Call for is more of a request or a demand. Okay. So the group is really strongly asking for or requesting for people to switch to glass or stainless steel.
0: 아, 그렇게 좀 우리 좀 바꿔 보자라고 요청을 요구를 하는 거네요. 촉구하는
1: Strong
0: 거.
1: Request.
0: 좀 근데 조금 강하다.
1: Yeah.
0: 아 그러니까 단순하게 request를 쓰거나 ask for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공식적이고 그리고 좀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게 되겠네요.
1: Correct.
0: Call for. Okay, very very nice. 자 뉴스 다시 들어볼까요?
1: A UK consumer group is urging people to take a closer look at their use of plastic containers. Repeatedly freezing and microwaving food in plastic can cause microplastics to seep into your meals. The group is calling for a switch to glass or stainless steel, especially for freezing and reheating.
0: 네. 자, 이렇게 이브닝 헤드라인 모두 만나봤는데요. 오늘 함께한 헤드라인은 이브닝 스페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표현들이 또 좋은 게 많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좀 중요한 거, 더 중요한 쪽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리뷰 표현들 가지고 영작 하나에 한 50개씩 하세요. 네, 정말 영어가 안 늘 수가 없습니다. Alright?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Bold move라고 하는 거 네, 뭔가 굵은 거잖아요. 그죠? So bold move, 대담한 행보, 뭐 과감한 결정.
1: Quitting your stable job to start a business is a bold move.
0: Oh, it is.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는 건 과감한 결정이에요. 굉장히 bold한 move입니다. 이해가 났고요. Feel the pinch. 이것은 꼬집 거죠. 꼬집음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압박을 느끼다. 뭐 이 정도로 해석이 되겠네요.
1: Small businesses are feeling the pinch of higher rent.
0: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상승으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딱 느꼈을 때 뭔가 다른데? 이거 불안한데? 이런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외식하다. 저는 이런 거 오히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Dine out, eat out. 두 개나 했어요. Right?
1: Dining out has become more expensive.
0: 네, 외식비가 더 비싸졌어요.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license revocation이라는 건 면허 취소를 얘기하는 거죠.
1: Drunk driving can lead to license revocation.
0: 네, 음주운전은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표현이 완성이 됐고요. Take a look, take a closer look. 더 자세히 살펴보다.
1: Before signing the contract, make sure you take a closer look at the fine print.
0: 네, 그래서 참고로 at과 같이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정도 이걸 해석하자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작은 글씨로 된 조항들을 꼭꼭 꼼꼼히 살펴보세요.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리뷰 마무리해 봅니다. All right. That's it for part 1 and coming up in part 2, 2부에선 뉴욕 타임스 기사로 Deep Dive Daily 함께 할게요. 어떤 곡 듣고 올까요?
1: We're going to wrap up part 1 with a song by Vitamin C. Okay, the song is Graduation.
0: All right, stick around. 2부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tay tuned.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서울 강동구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조금 특별한 시설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맘 강동. 영유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인데요. 지역 곳곳에 문을 열어 강동구 주민 누구든 집에서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또 주민 회의를 통해 이들 스스로 원하는 행사를 기획한다는 것도 특별한 점이죠. 한여름 열대야엔 밤도깨비 시장, 반딧불 나라 같은 야간 이벤트가 열리는 식으로요. 더 많은 부모가 어려움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0: 시사 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1: 제임 선생님, My mind went blank라고 하는 문장, 과연 무슨 뜻일까요?
2: Blank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니까 If you say that your mind went blank, you're saying that what you were about to do or say, your thoughts just disappeared.
1: 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이럴 때 쓰는 말이군요.
2: Exactly.
1: 자, 두 번만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2: My mind went blank. My mind went blank.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이비트 있는 영어에서는 이러한 표현들을 매일매일 배우실 수 있습니다.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이비트 있는 영어에서 함께하세요.
2: Join us every day.

0: EBS FM Evening Special 2부 시작됐습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2부는 Deep Dive Daily. 매일 하나의 뉴욕타임스 기사를 깊이 있게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사람들의 관심을 다시 받게 된 운동법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인데요. 과연 어떤 운동일까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우선 오늘의 미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 스펠링을 조합을 해서요. 순서를 잘 조합을 해서 우리 에어로빅 있잖아요. 그 에어로빅이라는 단어를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letters들이 있을까요?
1: Okay, here we go. It's E-O-A-R-S-C-I-B.
0: 한 번 더 주시면 안 돼요?
1: E-O-A-R-S-C-I-B. I-B.
0: 네. 이 철자들을 활용을 해서 뭔가 mm-hmm. 에어로빅, 이 운동,
1: yeah.
0: 요거를 좀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세요.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article 만나볼까요?
2: Deep Dive Daily.
0: 자, 오늘 기사 제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1: TikTok has discovered Tai Bo, the beloved 90s workout.
0: 틱톡이 발굴해낸 90년대 전설의 운동법, 태보 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일부를 4개의 파트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요. 태보, 어떤 운동일까요? 저는 이제 왠지 태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I mean, 뭐 태권도 그리고 boxing이라고는 yeah. 알고 있는데 don't take my word for it because I mean I could be wrong.
1: Well, I think you're right. You're right. So? It was kind of okay. aerobic movement back in the 1990s. I remember this very well.
0: okay.
1: So it's table, mm-hmm. but Americans said Taibo.
0: Taibo. Yeah. Okay.
1: And so it's a kind of high energy cardio workout. It's mm-hmm. like, you know, and you're doing a little like mm-hmm. boxing uh-huh. and a little kicking, martial arts.
0: 머릿속에 그려져요. uh-huh.
1: It's and a little bit of dancing uh-huh. because aerobics was a very big thing
0: yes, yes.
1: for a long time, 80s, mm-hmm. 90s. Mm-hmm. And 80s was like more Jane Fonda. Mm-hmm. 90s became like, let's add a little martial arts to it.
0: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에어로빅스만 이제 했었는데 그렇죠? 한 명 누가 이게 나와 있으면 리더가 있으면 뒤에서 다 같이 막
1: That's
0: 이렇게
1: it.
0: 하다가 약간 어떻게 보면 살짝 댄스 위주의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그거를 무술과 결합을 해서 90년대 넘어가면서 그렇게 좀 변화가 있었던 거네요.
1: That's right. So 네. we're going to talk about this gentleman, Billy Blanks. He was a martial artist and he's the one who kind of developed this exercise.
0: Okay. 이 외국에서 Billy Blanks라는 사람이 태보를 또 유행시켰다면 또 한국에서는 코미디언 조혜련 씨가 태보 다이어트 비디오를 제작을 해가지고 또 많은 인기를 얻었었죠. 근데 이 태보 운동 영상이요. 온라인에서 다시 사람들의 주목을 역주행하는 느낌 있잖아요.
1: Yeah.
0: 네,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해요. 자, 첫 번째 파트부터 들어보시죠.
1: In the original videos, Blanks is usually dressed in a tight tank top and silky boxing shorts and leads a group of mostly women through a series of punching, kicking, and twisting sequences. He cries, "Work it! Work it! Work it!" Between the group's cheerful eight counts, everyone is slick with sweat and smiling.
0: 원본 영상에서 블랭크스는 보통 딱 붙는 민소매와 부드러운 복싱 반바지 차림으로 대부분 여성으로 이루어진 그룹을 이끌며 펀치, 킥, 트위스팅 동작을 연달아 선보입니다. 그룹이 경쾌하게 여덟 박자를 세는 사이사이 그는 열심히 해요. 열심히 열심히를 외칩니다. 모두가 땀에 번들거리면서도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저는 벌써 이 얘기를 안 그래도 하려고 그랬어요. 이상하게 그런 앞에 서 있는 분들이 남자분들이 또 많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좀 굉장히 짧은 탑에다가 바지도 짧아요. 그리고 굉장히 파이팅이 넘친다는 거.
1: Yeah, Richard, was it Richard Simmons too? He was a famous one.
3: That's exactly what I was talking
1: That's
3: about.
1: Right.
3: Like with the
1: curly hair. That's right.
3: Right. And very, very short shorts.
1: Short shorts right. and very tight, you know.
0: okay. 자,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1: In the original video.

0: Because Blanks is usually dressed in a tight tank top and silky boxing shorts and leads a group of mostly women through a series of punching, kicking, and twisting sequences.
1: 원본 영상에서 블랭크스는 보통 딱 붙는 민소매와 부드러운 복싱 반바지 차림으로 대부분 여성으로 이루어진 그룹을 이끌며 펀치, 킥, 트위스팅 동작을 연달아 선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So Blanks is usually dressed in a tight tank top, right? See? 그래서 그런 것을 입고 있고요. 뭐 이런 바지를 입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동작들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오네요. 그죠? Series of punching, kicking, and 여기서 중요한 거. Twisting sequences, right?
0: Yeah, twisting sequences.
1: Yes.
0: Okay, twisting is like this. Mm-hmm. You're twisting, mm-hmm. right? Okay. But sequences means that there are variations mm-hmm. of these twists.
1: Okay.
0: One could be like, you know, going to the side and twisting this way, or you know, like.
1: 이래서 보이는 라디오를 이렇게 시청을 하셔야 돼요.
0: You must.
1: 지금,
0: absolute.
1: 지금 크리스틴 쌤이 동작을.
0: I wish I was standing up so I could show you, but I'm sitting down.
1: Okay.
0: So sequence is a series of movements, mm-hmm. and twisting is basically the idea of rotating.
1: Uh-huh.
0: It could be your torso, your waist.
1: Uh-huh.
0: It could be your hips, mm-hmm. or it could be even your legs.
1: Okay, so twisting 하는 게 몸을 뭔가 비트는 느낌인데 뭐 몸의 부위는 다양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뭐 허리가 될 수도 있고 골반이 될 수도 있고 다리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이 sequences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동작의 연속이잖아요.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variations를 막 주면서 그런 것들로 이루어진 그런 뭐라 그럴까요? choreography라고 좀 해도 될까요?
0: Yeah, kind of. Right? Yeah, you could.
1: Okay. So 이렇게 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어가 보겠습니다.
0: He cries, work it! Work it! Work it! Between the group's cheerful eight counts, everyone is slick with sweat and smiling.
1: 그룹이 경쾌하게 여덟 박자를 세는 사이사이 그는 열심히 해요. 열심히! 열심히! 를 외칩니다. 모두가 땀에 번들거리면서도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진짜 영상 보시면요. 다들 해맑게 웃고 있어요. 그렇게 힘든데도 그렇죠?
0: Yeah. Yeah.
1: 자, 일단은 he cries 했는데 갑자기 우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냥 scream 한다는 느낌이죠. yell 하는 거예요. 외치는 겁니다. Work it, work it, work it이라고 그랬네요. 근데
0: okay.
1: 갑자기 왜 일을 해라.
0: Oh, I know, right? So, this usually is used when you're either exercising, dancing, or you're doing some sort of physical movement.
1: Okay.
0: And what it means is that like, okay, you're doing good.
1: Uh-huh.
0: It is a form of encouragement.
1: Okay.
0: And it's like provides motivation
1: mm-hmm.
0: to keep going. So not only in the exercise,
1: yes.
0: maybe you are in a spinning class
1: uh-huh.
0: and like spinning, spinning and like, all right, guys, come on, let's work uh-huh. it. Let's work it. You know, it's like, work your butt or work your legs or work your arms. Basically, it includes all of that.
1: 아, 그러니까 만약에 그 앞에서 트레이너가 work it, work it 하면은
0: yeah.
1: 어? 지금 출근해. 이런 뜻이 아니라 너의 muscles들을 훈련을 시키란 말이야. 일하게끔 만들어.
0: There you go.
1: 이 느낌.
0: There you go.
1: Work it, work it, work it.
0: Work it, work it.
1: 알겠습니다.
0: Uh-huh.
1: 앞으로 이제 한국에서도 그런 클래스가 있으면 그 지도 하시는 분들 이거 쓰지 않을까요?
0: Oh, yeah, even in a dance class, like you know, you're doing the dances,
1: yeah.
0: and they're like, work it. Like you worked it yesterday with Michael Jackson.
1: I did.
0: You did.
1: 자, 백혜진님이요, 저 태보 비디오 갖고 있어요. 그걸로 살 많이 뺐었죠 하셨네요. 오, 효과를 보신 분이네요.
0: See, I'm telling
1: see?
0: you.
1: 네, 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근데 여기서 everyone is slick with sweat and smiling이라고 돼 있습니다.
0: Okay, when something is slick, it's kind of wet. And smooth. Okay. But what this really is saying is that people are really sweating.
1: Sweating hard.
0: Yeah, that's right. So you're slick with sweat. You're sweating so much that it's like almost shiny.
1: 아, 그냥 피부가 원래 이렇게 물광 피부인가 보다 할 정도로 너무나 그만큼 힘들어 있으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 sweat 정도가 아니라 And smiling.
0: And smiling.
1: Right. 웃으면서 땀을 흘리고 번들번들 거리는 것을 슬릭하는 것 자체가 형용사로 번들번들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Yeah.
1: Okay. 자,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0: In the original videos, Blanks is usually dressed in a tight tank top and silky boxing shorts and leads a group of mostly women through a series of punching, kicking, and twisting sequences. He cries, "Work it!

0: 이브닝 스페셜 2부 딥다이브 데일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다시 인기를 얻게 되자 70세가 된 빌리 블랭크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이제 제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시 태보를 찾는 이유가 뭘까요? 그중 하나는 아무 장비도 필요 없고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볼 수 있다는 점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 두 번째 파트 이어서 만나볼게요.
1: Most new Taibo converts are working out with Blanks on YouTube, where many of his old videos have been uploaded in full. But some are digging out old DVD and VHS players and buying Taibo tapes at thrift stores. Everyone wants to go back in time, said Westlande John Baptiste, 36, who remembered Taibo from infomercials she had watched as a child. We just want things that are much simpler.
0: 새롭게 excuse me. 새롭게 태보에 입문한 사람들 대부분은 유튜브에서 블랭크스와 함께 운동합니다. 그의 옛날 영상 대부분이 전체 분량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는 오래된 DVD나 VHS 플레이어를 꺼내고 중고 가게에서 태보 테이프를 사기도 합니다. 다들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요. 어릴 때 TV 광고로 태보를 접했던 36세 웨슬란드 장 바티스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훨씬 더 단순했던 것들이 그리운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네요.

0: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그런 운동 자체도 즐거웠지만 그때 그 에너지라든가 그런 것들 뭔가 레트로 감성도 좀 있고요.
1: Yeah.
0: 그런 yeah. 것들을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런 움직임 말고도 그때 입었던 그런 옷들 같은 것도 있잖아요. 뭐 촌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 Yeah. Right. Yeah. I mean, right now there are a lot of like, you know, there's CrossFit, there's yoga, there's Pilates, right. but it is fun actually. It just keeps you constantly moving.
0: 어, 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 Be careful.
0: Why?
1: It's hard.
0: Oh, okay. Never mind.
1: You're slick with sweat,
0: 아니,
1: Sam.
0: 그렇게 벌써 워닝을 주시면 어떡해요. 네. 자, 첫 번째 표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Most new Taibo converts are working out with blanks on YouTube where many of his old videos have been uploaded in full.
0: 새롭게 태보에 입문한 사람들 대부분은 유튜브에서 블랭크스와 함께 운동합니다. 그의 옛날 영상 대부분이 전체 분량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Most new Taibo, right? Taibo converts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Right.
1: Okay. Now, this is interesting because originally it is used in the religious context.
0: Converts, right?
1: Converts, yeah. It means that they converted their religious faith. They changed their religious beliefs.
0: 맞아요. 원래 개종한다 그래서 원래 종교가 뭐 이런 A라는 종교가 있었는데 B로 옮겨가는 거잖아요.
1: Yeah, or maybe you didn't believe in God and now you believe in God. You're a convert.
0: Okay.
1: Now, this is used more lightly. And basically, it's saying Taibo converts are people who have discovered Taibo, who are enthusiastic about Taibo, and they feel like, oh, this is it. This is the best.
0: Okay. 그러니까 이게 converts 잃어버리니까 뭐 개종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거기서 사실 여기서 보면은 새롭게 입문한 사람도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네요. 아예 운동에 관심이 없다가 어떻게 보면 운동하는 쪽으로 convert가
1: 된 거네요. They're a convert, yeah. Maybe they're like, no, yoga is not for me, for example.
0: Right.
1: Then they discover, excuse me.
0: Right.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그거를 전향을 하면서 굉장히 원래 하던 사람들보다 더 급격하게 passionate해진다고
1: That's
0: 그러더라고요.
1: Right.
0: 그래서
1: yeah.
0: 저도 지금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본 거죠.
1: I mean, someone maybe who doesn't listen to ever radio and you know study English over the radio, they can be a convert too.
0: Oh, yes. 혹시 이브닝 스페셜 들으면서 같이 이렇게 convert가
1: oh,
0: 되는 게 아니고.
1: This is so fun.
0: 이거 같이 한번 해볼까요? Okay. okay. So they are working out with blanks on YouTube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아시겠지만 workout 한다는 거는 특히나 이제 gym 같은 데 가서 뭐랄까 여러 세트로 이렇게 하고 그런 운동을 얘기를 하게 되죠.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1: But some are digging out old DVD and VHS players and buying Taibo tapes at thrift stores.
0: 네, 하지만 일부는 오래된 DVD나 VHS 플레이어를 꺼내고 중고 가게에서 태보 테이프를 사기도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혹시나 지금 굉장히 어리신 분들이 듣고 계시다면 VHS는 이제 비디오 테이프를 이렇게 그 돌아가게 하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1: That's right. And also DVD.
0: Right.
1: And one of our listeners also has a tape. So we've got some listeners in their 40s and 50s. Okay.
0: 근데 이 오래된 DVD하고 VHS를 dig out하게 만든다는 거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1: Well, okay. So for me too, I have DVDs.
0: Okay.
1: I don't have VHS, but I do have DVDs, and they are in boxes. So if I want to find something, I have to dig it out.
0: Okay.
1: You know, just like you dig out for the bargains that we learned, you're like digging, sorting through, and digging out.
0: 찾았다.
1: That's
0: 그렇죠.
1: Right.
0: 왜냐하면 너무 오래된 거니까.
1: Yeah.
0: 특히나 오래된 물건이나 그런 거 이게 그냥 방치해뒀던 거를 이제 꺼낸다라고 할 때는 단순하게 꺼내다, take out 그것보다는 dig out.
1: Dig out. Yeah. It does feel like it's been locked away or stored away, and it's you have to really kind of take everything out to get it.
0: Okay. So dig out something 한다는 거는 오래된 물건 같은 것을 꺼내다, 뭐 찾아내다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테이프스를 사고 있는데 thrift stores 오랜만에 들었네요. 이게 보통 이제 중고 물건 같은 거 할인해서 파는 곳이잖아요.
1: That's right.
0: 아, 맞습니다. 기억이 막 납니다. 자, 이어가 볼게요.
1: Everyone wants to go back in time, said Wesleyn Jean-Baptiste, 36, who remembered Taibo from infomercials she had watched as a child. We just want things that are much simpler.

0: 다들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어릴 때 TV 광고로 태보를 접했던 36세 웨슬란드 장 바티스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훨씬 더 단순했던 것들이 그리운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 왠지 노래에서 많이 들어봤던 표현이 하나 나오는 것 같은데요. Everyone wants to go back in time.
1: Go back in time. There has to be a song.
0: Right.
1: And we talk about it too. Like,
0: yes.
1: Jose, remember that time?
0: Mm-hmm.
1: And we kind of long for it. There's a nostalgia.
0: Yes. Uh-huh.
1: So to go back in time just means that physically, literally, you cannot go back in time.
0: Right.
1: But you feel like you are longing for the past.
0: Mm-hmm.
1: You are nostalgic for the past.
0: Mm-hmm.
1: And you want to remember those times.
0: Okay. Mm. So 이 go back, 돌아가는 거네요. In time.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다, 옛날로 돌아가다인데 이 뉘앙스 자체가 단순하게 time travel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뭔가 향수에 젖어서 그런 뉘앙스 들어가 있네요.
1: That's right.
0: 어, 근데 쌤, infomercials라고 하는 게 뭘까요?
1: Okay, infomercials. I used to work for a company that actually dealt with infomercials.
0: Oh.
1: Yeah. So what we did is we bought TV time for infomercials.
0: All right.
1: And commercial, you know commercial.
0: 광고, right.
1: Okay. Mm. So infomercials were long commercials, like 30-minute commercials.
0: 이런 것들은 보통 근데 대놓고 광고하는 것보다 그냥 이거의 장점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indirectly.
1: They were very popular at that time.
0: Okay, so infomercials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information이랑 commercials를 섞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So 장시간의 TV 광고 프로그램, 하지만 간접적인 프로그램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Most new Taibo converts are working out with blanks on YouTube, where many of his old videos have been uploaded in full. But some are digging out old DVD and VHS players and buying Taibo tapes at thrift stores. Everyone wants to go back in time, said Westland Jean-Baptiste, 36, who remembered Taibo from infomercials she had watched as a child. We just want things that are much simpler.
0: 네, 오늘의 미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 스펠링을 조합해서 에어로빅 단어를 완성해 주세요.
1: E-O-A-R-S-C-I-B
0: 자, 다시 한번 에어로빅인데요. 명사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실수가 나올 수도 있으나 아무튼 이거로 에어로빅 단어 완성해 주세요. 한 번 더 주세요.
1: E-O-A-R-S-C-I-B
0: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세요.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 건데요. 오늘 제가 추천한 노래입니다. 왜 추천했는지는 노래 듣고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 Okay, here we go. Let's go ahead and listen to Paula Abdul with Straight Up.

0: 네, EBS FM 이브닝 스페셜 2부 딥 다이브 데일리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어떻게 됐죠?
1: Oh, the title is TikTok has discovered Taibo, the beloved 90s workout.
0: 틱톡이 발굴해낸 90년대 전설의 운동법 태보 이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정은 님이요. 밥하다가 영상 나와서 따라했네요 하셨는데 놀라운 거는 저희 PD님도 밖에서 계속 주먹을 left, right, 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다 같이 파이팅이 지금 되고 있어요. 95066님이요. 마유쌤 추천곡 들으면서 퇴근 중인데 어깨 들썩하네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1: Love it.
0: 괜찮죠?
1: You know, 네. we need to just listen. Yeah. We need to embrace the 80s and 90s. It is just the best.
0: The best
1: A lot of things,
0: era.
1: good things. Yeah.
0: 이 빌리 블랭크스가 1990년대 첫 유명인 고객인 누구를 가르치기 시작했을까요? 바로 폴라 압둘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노래를 또 추천한 이유가 이것도 있었지만 제가 너무 좋아했어요. 그 당시에. 'Cause, I mean, she would wear everything black, like from the shirt, you know, to the pants, you know, the tights, the shoes, everything, black everything. I mean, 그래서 왜 제가 오늘 블랙 입고 갈게요?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 nice. 최근에 제가 소셜 미디어에 폴라 압둘이 활동한다는 걸 듣고 글을 남긴 적이 있었어요. Hello from Korea라고. 근데
1: really?
0: 댓글을 달아줬습니다.
1: No.
0: Hey there. 한마디였지만. 한마디였지만 저 충격 먹었어요.
1: That is so nice. Hello from Korea. Hey, you know, that gives me courage to do that. Oh, very good.
0: You can try it. Okay. All right. 이 한 수업에 100명이 넘게 몰리는 일도 되게 많았대요. 그리고 유명인하고 운동선수들이 할머니와 10대 청소년들과 다 같이 나란히 막 주먹을 날리면서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파트 들어볼게요.
1: When Blank started filming workout videos, he said he hoped to replicate the energy of his studio workouts and scale it to televisions across the country. In his videos, Blanks addresses the viewer directly, offering modifications and pointers while repeating, "Good job!" At the end of most workouts, the group cheers and joins hands, forming a glistening chain of muscles around Blanks.
0: 운동 영상을 찍기 시작할 때 스튜디오에서의 그 에너지를 그대로 재현해 전국의 TV 화면으로 전달하고 싶었다고 블랭크스는 말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는 시청자에게 직접 말을 건네며 변형 동작과 조언을 제시하고 잘하고 있어요를 반복합니다. 대부분의 운동이 끝날 무렵 그룹은 환호하며 손을 잡고 블랭크스 주위로 땀에 빛나는 근육들의 고리를 만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표현 나왔는지 살펴볼게요.
1: When Blank started filming workout videos, he said he hoped to replicate the energy of his studio workouts and scale it to television.

0: Televisions across the country.
1: 네, 운동 영상을 찍기 시작할 때 스튜디오에서의 그 에너지를 그대로 재현해 전국의 TV 화면으로 전달하고 싶었다고 블랭크스는 말했습니다.라고 했는데요. 그는 그 에너지 있잖아요. 그 스튜디오 워크아웃의 에너지를 replicate 하고 싶었대요.
0: Okay, so replicate means simply to reproduce mm-hmm. or to recreate.
1: Right.
0: So. You know, his studio workouts were mm-hmm. very dynamic. Yes. It was kind of electric and mm-hmm. just like good energy. Mm-hmm. And he wanted to make that same energy mm-hmm. and he wanted to do it to television.
1: 아, 그게 쉬운 게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replicate 한다는 게 거의 복제하다, 똑같이 뭐 재현하다, 거의 레플리카를 만든다라는 느낌인 거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마인드가 좀 있긴 있었어요. 솔직히 뭐냐면 이런 오프라인 같은 데서의 그런 열정이 좀 다르잖아요, 이게 뭔가.
0: Sure.
1: 근데 그거를 온라인으로 좀 구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진짜 운동을 그렇게 보여주려고 노력을 한 거네요.
0: That's right.
1: Replicate. Huh? Mm-hmm. 자, 그리고 이것을 scale it to televisions across the country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 Yes, that's right. So he wanted to take that same vibe, mm-hmm. as we say these days, and make it for TV.
1: Mm-hmm.
0: And so if you scale it to television, if you scale something, mm-hmm. it means to expand or adapt to a much larger audience or market.
1: 이게 그러니까 scale이라고 하는 게 동사로 바뀌니까 자연스럽게 작은 스케일이라는 뜻은 없고 크게 확대한다는 뜻이 돼버리겠네요.
0: Yeah, so okay. it's not only this example, but mm-hmm. often we talk about business scaling,
1: mm-hmm.
0: meaning that it was a small business okay. and they need to make it larger.
1: 아.
0: So how are we going to scale this business?
1: 거의 expand 같은 단어네요.
0: In a way, yes.
1: Okay. Mm. 자, 이어가 볼게요.
0: In his videos, Blanks addresses the viewer directly, offering modifications and pointers while repeating good job.
1: 네, 영상 속에서 그는 시청자에게 직접 말을 건네며 변형 동작과 조언을 제시하고 잘하고 있어요. 이것을 반복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viewer들이랑 소통을 막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런데 offering modifications 하면서 라고 했네요.
0: So any modification is a big word mm-hmm. for change.
1: Okay. 약간 so, 수정하는 거네요.
0: To modify. Yeah, mm-hmm. that's right. And so oftentimes in these videos, mm-hmm. and I also mm-hmm. watched many exercise videos, right. and some people are really good, mm-hmm. but some people are beginners.
1: Okay.
0: It's too hard.
1: Mm.
0: So he makes modifications. Okay, if this is too hard for you guys, uh-huh. you can do this gesture instead of like, you know, this gesture.
1: So he made modifications, right? And then he made them, like those, you know, moves easier for the beginners.
0: Right. Oh, so okay. as they're doing the exercise, mm-hmm. he tells the viewers, okay, if this is too hard for you, you can do this,
1: mm-hmm.
0: you know, instead of like jumping.
1: 너무 어려울 필요 없다.
0: Yeah.
1: Okay, so offer modifications,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pointers까지 나왔는데요. Mm-hmm. 변형 동작, 그리고 여기서 pointers는 tips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yeah. 조언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어가 볼까요?
0: At the end of most workouts, the group cheers and joins hands, forming a glistening chain of muscles around Blanks.
1: 대부분의 운동이 끝날 무렵, 그룹은 환호하며 손을 잡고 블랭크스 주위로 땀에 빛나는 근육들의 고리를 만듭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glistening chain of muscles가 저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원래 glisten 이렇게 하면
0: yeah.
1: 그 뭐죠? Winter Wonderland 노래가에서 보면 뭔가 yeah. glisten 한다고 나와요. 이게 번쩍거리는 거 아닌가요?
0: Yeah. That's right. So it's just it's a fun way of saying that they're all sweating and uh-huh. their muscles are just like wet
1: uh-huh.
0: and they made a chain. They're all holding hands.
1: Holding hands.
0: Yeah.
1: Making chains, right.
0: right?
1: All right. 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When Blank started filming workout videos, he said he hoped to replicate the energy of his studio workouts and scale it to televisions across the country. In his videos, Blank addresses the viewer directly, offering modifications and pointers while repeating, "Good job." At the end of most workouts, the group cheers and joins hands, forming a glistening chain of muscles around Blank.
1: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Let's go ahead and listen to Alan Walker with the drum.

0: 이브닝 스페셜 딥 다이브 데일리 마스터 유진 앤 크리스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보 영상을 찾아보고 운동하는 모습을 이제 소셜 미디어에 올린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 중 한 명인 애슐린 밀러는요. 어린 시절 집 거실에서 엄마와 함께 태보를 하던 그런 추억을 떠올리면서 운동 영상을 올렸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파트입니다.
1: Miller decided to give it a try and posted a video of her third attempt at the workout. Her comments were flooded with notes of encouragement. I'm a year 2000 Taebo lady. It's hard work, but it's worth it, one user commented. Original Taebo girly, another wrote. So glad to see it's making a comeback. Keep up the great work.
0: 밀러는 한번 해보기로 결심하고 세 번째 도전 영상을 올렸습니다. 댓글에는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2000년부터 태보해온 언니예요. 힘들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한 사용자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오리지널 태보걸 또 다른 사람이 썼습니다. 다시 유행하는 거 보니 너무 반가워요. 계속 열심히 해요. 아, 이렇게 응원들을 하고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샘도 느끼시겠지만 왜 이런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면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챗룸 같은 것들을 뭐 예를 들어 이지 라이딩이라든가 뭐 TV 쪽에서도 있으면 서로 그런 공부 인증하는 거를 올리잖아요. 그 응원을 서로 해주는 거예요.
1: Yeah.
0: 그러니까 영어 자체도 즐겁지만 이렇게 남이 같이 encourage를 해주고 이렇게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거가 또 여기에 문화적으로 좀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1: Oh, it's right? so important for mm-hmm. anything that you do, exercise, mm-hmm. study. Right. It's great to have a community.
0: Exactly. Mm-hmm. Right. 자, 표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Miller decided to give it a try and posted a video of her third attempt at the workout. Her comments were flooded with notes of encouragement.
0: 밀러는 한번 해보기로 결심하고 세 번째 도전 영상을 올렸습니다. 댓글에는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밀러가 give it a try 하겠다고

0: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여름을 맞이해서 운동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태보 저랑 같이 한번 도전해보시죠. 자, 그럼 오늘의 미션 정답 알려드려야죠. 다음 스펠링을 조합해서 에어로빅 단어를 완성해 주세요 였는데요. E-O-A-R-S-C-I-B를 활용해서 명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정답 뭘까요?
1: Well, it is A-E-R-O-B-I-C-S, aerobics.
0: 중요한 건 이거 명사 있잖아요. 에어로빅이 아니라 aerobics.
1: Aerobics.
0: S가 들어간다는 게 함정이었습니다. Alright, TOEIC speaking 정기시험 응시권은 정답 맞춰주신 이재 형님께 보내드릴게요.
1: Congratulations.
0: Alright, 노래 한 곡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갑니다.
1: Let's listen to Meghan Trainor featuring John Legend with Like I'm Gonna Lose You.

0: 오늘의 딥 다이브 데일리 관련해서 하루에 한 문장씩 만나보고 있죠. 우리말 대화 먼저 들어볼까요?
1: My Sam, 태보가 틱톡에서 다시 엄청 유행하는 거 들었어?
0: 말도 안 돼. 그 운동 완전 90년대 감성이잖아.
1: 재미있고 은근 힐링도 돼서 사람들이 좋아한대.
0: 아, 그나저나 나 태권도 노란 띠인데 태보 감당할 수 있을까? 자, 다 같이 왼쪽, 왼쪽, 오른쪽,
1: 기울죠.
0: 이렇게 하고.

0: 오케이.
1: 잘 못하시네요. 저는 굉장히 열정인인 줄 알고 제가 미리 트레이닝을 좀 시켰는데 생각보다 느렸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하루 한 문장은 태보가 틱톡에서 다시 엄청 유행하는 거 들었어 해서 나온 말이죠. 바로 엄청 유행하다, 대박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표현은 무엇일까요?
0: Okay, so the expression that we use or often hear is the expression blow up. Did you know Taibo is blowing up on TikTok again?
1: 오, 이 blow up은 터지는 거 아니에요?
0: Yeah.
1: Why?
0: It's kind of like 대박 터져. 대박 All of those 터져. things.
1: 바로 딱 느낌 확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설명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0: Yeah.
1: 아, blow 한다는 거가 뭐 터지다, 폭발하다 이런 느낌인데 보통 up이라는 게 희한하게 쌤 동사 뒤에 들어가면 강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0: Absolutely. Right? It's really blowing up. Mm-hmm. So, of course, you know, mm-hmm. social media is a place that you often see this, like, right. oh, certain trends or mm-hmm. a certain video mm-hmm. is really blowing up.
1: Right.
0: But it could be just like a kind of a certain sector, mm-hmm. like travel. Mm-hmm. You know, there's like K-beauty or mm-hmm. K-medicine. All mm-hmm. of those things are really blowing up mm-hmm. around the world.
1: 아, 어떤 산업의 어떤 특정 분야도 blow up 할 수도 있다.
0: It can blow up. Yeah.
1: Okay. So literally blow up 한다는 게 진짜 폭탄이 터진다라는 뜻도 될 수는 있을 거잖아요.
0: Yeah.
1: 그렇죠?
0: Yeah.
1: 하지만 거기에서 따와서 아, 폭발한다. 대박이 난다. 유행한다라는 뜻으로
0: really 쓴 게 popular.
1: 아, 될 수 mm-hmm. 있겠습니다. Mm-hmm. 자, 그리고 사실 추가적으로도 너무 좋은 표현들이 많아서요. 그 마유가요. 그 운동 완전 90년대 감성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어떤 어디서 완전히 나온 거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0: Oh, this is great. Mm-hmm. Straight out of the 90s. So that workout is straight out of the 90s.
1: 와. 그러니까 90년대에서 바로 스트레이트하게 나왔다. 한마디로 딱 그때 감성이다. 딱이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을까요?
0: Yeah, absolutely. So it's really coming directly from. Mm-hmm. So sometimes you see something and you're like, oh my gosh, this seems like it's straight out of the movies.
1: 맞아요. 영화에서.
0: You hear this a lot.
1: Yes, 영화에서 딱 나온 것 같아.
0: Yeah, uh-huh. or that story. Sounds like it's straight out of the movies. Oh. Is that true, really?
1: Uh-huh.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느낌인데, 감성인데.
0: And there's a movie right. that was made a few years ago, Straight Out of Compton. Mm-hmm. Did you see that?
1: It was... 보지는 못했지만 들어봤어요.
0: Okay, mm-hmm. okay. So it's about like, you know, the whole first generation rappers
1: yeah, right.
0: in Los Angeles. Uh-huh. And so straight out of Compton, straight out of Compton uh-huh. is the feeling that like, this is where you're from and mm-hmm. I'm proud of it.
1: Yeah. 그때 감성이나 상황이나 느낌 같은 것을 그대로 이렇게 가져다 놓은 것을 얘기를 하겠네요. Mm-hmm. Okay. Mm-hmm. 자, 그렇다면 배운 표현들 떠올리시면서 영어로 정리한 대화문 들어보겠습니다.
0: Sam, did you know Taibo is blowing up on TikTok again?
2: No way. That workout is straight out of the 90s.
0: Apparently, people love it because it's fun and low-key therapeutic.
2: By the way, I'm only a yellow belt in Taekwondo. Do you think I can still handle Taibo?
0: Oh?
2: Left.
0: Oh, left.
2: Right.
0: Right.
2: Oh, work it.
0: Oh, work it.
2: Oh, work it.
0: Ooh.
2: Work it.
0: Okay.
3: 이브닝 스페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M 한국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1: 네, 이슬님이요. 아침에 출근할 때 날이 흐려서 기분이 처졌는데 퇴근길엔 해가 나왔네요. 매일 하루 힘들어도 6시 땡 퇴근과 동시에 이브닝 스페셜 들으면서 퇴근길에 웃으면서 간답니다. 매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리스닝 실력도 느는 게 체감되고 좋아요 하셨습니다.
0: 아유, Thank you so much.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lright. 자, 오늘 방송 마칠 시간입니다. 2시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크리스틴 쌤 수고하셨습니다.
0: Oh, likewise. We're going to wrap up the show with our last song for the evening. It is by Oasis. And the song is Whatever.
1: Whatever. 자, 저희는 내일 저녁 5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이었고요.
0: And I've been Kristen Cho.
1: Have a very special evening, you guys.
0: And we'll see you tomorrow.
1: Yes.
0: Be safe.

0: EBS 캠페인 내 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직장에서 나와 타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비결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개인정보 문서는 내용을 가려서 보관하고 다 쓰면 파쇄기에 넣거나 알아볼 수 없게 찢어서 버립니다. 컴퓨터에 저장할 땐 파일 비밀번호를 걸고 메일을 보낼 땐 첨부 파일로 넣습니다. 본문에 직접 쓰는 건 상갑니다. 또 공용 네트워크를 쓰면서 이런 파일을 공유 폴더에 저장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여러분, 일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1: (2026학년도) EBS 꿈장학생을 찾습니다. EBS와 함께 꿈을 이룬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총 13명의 꿈장학생을 선발하여 대상 1,000만 원을 포함한 총 6,2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2026학년도 수시와 정시에 응시한 대학 신입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접수는 5월 31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I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BS와 함께한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아니에요. 다를 수,
1: 어, 다른가요? 모르겠네요. 아, 저는 클래식 음악을 사용하지 않고요. I used a different song, like a completely different song. 네.
0: For a Korean wedding, she used a different song.
1: Yeah. 네. 요즘은 이렇게 좀 다르게 많이 하는 신랑 신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말로 축하를 해볼까요?
0: Well, today's expression is just a general wish of goodness for the couple. Best wishes to the bride and groom.
1: Best wishes to the bride and groom. 신랑 신부에게 최고의 축복을 보냅니다. 라는 뜻이죠. 만약에 내가 결혼식에 참석을 못한다. 그럴 때 아마 제가 Best wishes to the bride and groom. 이렇게 전해달라고, 뭐 안부를 전해달라. 이럴 때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스피치를 해야 되거나 뭐 이럴 때도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0: Right. And you don't say this directly to the bride and groom.
1: No.
0: This is when you're talking to somebody else or to everybody.
1: Right. Bride and groom. 신랑 신부에게 직접 얘기할 때는 사용하지 않지만 옆에 있어도 돼요. 그쵸?
0: Right.
1: 옆에는 있으나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거나 뭐 그럴 때 보통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right.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우리 축가 부르거나 할 때 그럴 때도 중간에 필러로 네. Best wishes to the bride and groom 이런 모두 right. 다 이제 박수를 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yeah. 표현이죠.
0: If you're speaking to them directly, you can just say best wishes to you.
1: 그렇죠.
0: To you both.
1: 맞아요. To you both. Best wishes to you 라고 하면 이제 너희들에게 모든 좋은 축복이 있기를 바래. 뭐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자, 그럼 먼저 이 표현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0: Ready, start!
1: Alright, today's mission sentences once again.
0: Best wishes to the bride and groom.
1: Best wishes to the bride and groom이죠. 자, 최고의 축복을 빈다. 축복을 빈다라고 할 땐 무조건 그냥 best wishes부터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Best wishes. 요 자체로도 축복을 빈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best wishes 한 세트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누구누구에게 이 축복을 주는지 그 말을 하기 위해서는 to로 이어줍니다. 그래서 to를 꼭 써줘야 그 뒤에 대상을 말할 수 있어요. Best wishes to 누구누구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to 이하에 누구에게 이 축복을 비는지 말하면 되는데 바로 신랑 신부, bride and groom이라고 얘기하죠. 자, 우리는 신랑 신부 이 순서를 쓰는데 영어는 groom and bride보다는 bride and groom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뭐가 맞았다 틀렸다는 아니고 우리도 신부 신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입에 굳은 거잖아요. 신랑 신부가 영어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Bride and groom이 groom and bride보다는 훨씬 더 자연스러운 순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 종합해보면 Best wishes to the bride and groom인데요. 왜 the bride and groom이냐? 지금 바로 결혼하는 여기에 있는 신랑 신부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the bride and groom, 특정 신랑 신부잖아요. 그래서 the가 꼭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연습해 볼까요?
0: Best wishes to the bride and groom.
1: Best wishes to the bride and groom.
0: Best wishes to the bride and groom.
1: Best wishes to the bride and groom. Good job. 자, 그럼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보겠습니다.
0: Pattern practice.
1: All right, what's today's pattern?
0: Well, today's pattern is best wishes to Momo.
1: Best wishes to 뭐뭐라고 해서 누구누구에게 최고의 행운 혹은 축복을 빌어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사실 뭐 말을 해도 되겠지만 편지나 카드 같은 데 쓰기에 굉장히 좋은 문구고요. 이메일 쓸 때도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0: And this is not only for people getting married.
1: No.
0: It could be for someone who is in the hospital or someone who is moving to a new place. Many different reasons you could wish

0: good wishes for someone.
1: 그렇죠. 그래서 입원해 있는 사람이거나 뭐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축복을 빌때 다 쓸 수 있겠죠. So mm-hmm. who should we start with?
0: Well, let's say that you've met a friend
1: mm-hmm.
0: and that friend, you're leaving. You've finished your meeting and that friend is going home.
1: Mm-hmm.
0: And you know the friend's wife, so you want to say, best wishes to your wife.
1: 아하, 자 이제 회의가 끝났고 다들 인사하는데 요 친구가 집으로 가는데 집에 와이프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와이프에게 안부를 전해주고 싶은데 당신 아내에게 평안을 빌어요. Best wishes to your wife.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Mm-hmm. 좋은 친구네요.
0: 네.
1: 네.
0: Oh, and then how about this one? We already said this before.
1: Mm-hmm.
0: Best wishes to you both.
1: 아, 두 분 모두에게 행운을 빌어요. 물론 best wishes to you라고 해도 두 명을 얘기하지만 조금 더 둘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you both라고 한 거죠. 왜냐하면 mm-hmm. you가 단수도 될 수 있기 때문이죠.
0: Best wishes to the happy couple.
1: Best wishes to the happy couple. 행복한 커플에게 축복을 빌어요. 여기서 행복한 커플은 뭐 바로 engaged를 했을 수도 있고요. Married, 뭐 결혼했을 수도 mm-hmm. 있고요. Or maybe they have a newborn baby. 새로 아이가
0: right.
1: 태어났을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happy하다 그럴 때 best wishes to the happy couple 이라고
0: right.
1: 하면 되겠네요.
0: Kaylin,
1: mm-hmm.
0: I have a card here.
1: Okay.
0: Can you write a note in the card? 카드에 축하 메시지 좀 써줄래?
1: 누구 주는 카드인데요?
0: It's for the newlyweds.
1: 아, 새로 결혼하는 그 신혼부부요? Okay, sure. Best wishes to the newlyweds. 아, 알겠어요. 신혼부부에게 축복을. Here you
0: 좋습니다.
1: go.
0: 좋습니다.
1: 자, the newlyweds라고 했는데요. Newlyweds가 바로 신혼부부라는 뜻입니다. New가 들어갔죠. 근데 거기에 ly를 붙이고 newly, 그 다음에 wedding 할 때 weds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래서 newlyweds가 신혼부부라는 뜻이에요. 아주 좋은 표현 또 배워봤네요.
0: Best wishes to your family.
1: 아, 가족에게도, 그쵸, 이렇게 축복을 빌 수 있겠네요. 당신의 가족에게 축복을 빌어요. Best wishes to your family.
0: Now, we did best wishes to you both.
1: Mm-hmm.
0: We could also do best wishes to you three.
1: 그렇네요.
0: Mm-hmm.
1: You three는 그럼 몇 명일까요, 여러분? 세 명입니다. 세 분 모두에게 축복을 빌어요. Best wishes to you three. 그럼 you four, you five,
0: sure.
1: you ten, you 20.
0: It starts to get a little awkward at higher numbers. But
1: 그렇죠. 보통은 five 이상은 조금 어색한 것 같아요. 그래도 뭐 할 수는 있습니다. Any mm-hmm. more examples?
0: Sure. Best wishes to your cousin.
1: Oh, cousin. Yeah. 사촌이죠.
0: Maybe somebody in your family is telling you news
1: mm-hmm.
0: about their cousin, something that they're doing. So you can say, best wishes to your cousin.
1: Okay, best wishes to your cousin. 그 사촌에게 뭔가가 좋은 일이 있나 보네요.
0: Mm-hmm.
1: Maybe they're newlyweds. Or maybe
0: right.
1: she got a promotion. I don't know, whatever. Good news. 좋은 소식이 있을 때 또 이렇게 사촌에게도 축복을 빌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많은 축복을 빌어봤어요. 그렇죠? 다 기억나시나요? 우리 처음부터 그럼 복습하면서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게요.
0: Best wishes to your wife.
1: Best wishes to your wife.
0: Best wishes to you both.
1: Best wishes to you both.
0: Best wishes to the happy couple.
1: Best wishes to the happy couple.
0: Best wishes to the newlyweds.
1: Best wishes to the newlyweds.
0: Best wishes to your family.
1: Best wishes to your family.
0: Best wishes to you three.
1: Best wishes to you three.
0: Best wishes to your cousin.
1: Best wishes to your cousin. 네, 커즌까지 우리가 축복을 빌어봤습니다. 자, 이 표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오늘의 대화를 들을 텐데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들도 생각해 보세요.
2: 카드에 뭐라고 써야 할까?
3: 신랑 신부에게

0: 최고의 축복을 보냅니다.
1: 완벽해. 또 뭐가 있을까?
0: 개인적인 메시지도 함께 써봐.
2: 아, 요즘은 이렇게 카드를 쓰는 경우가 많이 없는데 카드 써주면 좋을 것 같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결혼 축하 카드를 작성하고 있는 상황인데 친구가 카드에 뭐라고 써야 할까라고 질문을 했어요. 뭘 써야 할까니까 what로 시작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쓰다는 write죠. 카드는 뭐 card이고요. 신랑 신부에게 최고의 축복을 보냅니다.
1: 아하.
2: 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wish 나오는 그거죠. 완벽해. 또 뭐가 있을까? 완벽하다. 뭐 요거는 뭐 perfect 쓰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게 또 뭐가 있을까라는 말은 영어로 생각보다 굉장히 짧습니다. 짧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어요. 개인적인 메시지도 함께 써봐 라고 했는데 개인적인 메시지? 일단 메시지는 영어로 message이죠.
1: Right.
2: 근데 개인적인, personal 일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걸 조합해서 한번 영어로 문장들을 생각해 보시고요. 이제 우리는 전체 대화를 영어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What should I write in the card?
4: Best wishes to the bride and groom.
3: That's perfect. What else?
4: Write something personal too.
2: 카드에 뭐라고 써야 할까?
3: What should I write in the card?
2: 자, what으로 시작했네요, 그쵸? 다시 한번.
1: What should I write in the card?
2: What should I write in the card? 라고 했어요. 자, what should I write? 뭘 쓸까요? 라는 말이고요. In the card. 카드 안에 라는 말이죠. 그래서 카드에 뭐라고 작성을 할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자, 대답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표현이죠. 신랑 신부에게 최고의 축복을 보냅니다.
4: Best wishes to the bride and groom.
2: 다시 한번.
1: Best wishes to the bride and groom.
2: Best wishes to the bride and groom. 자, 기억나시죠? 그럼 이어서 완벽해. 또 뭐가 있을까?
3: That's perfect. What else?
2: 아주 간단했네요. 그렇죠? 완벽해.
1: That's perfect.
2: That's perfect. 그건 완벽합니다. 뭐 또 뭐가 있을까?
1: What else?
2: What else? 라고 했는데요. else는 또 다른 무언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what else? 뭐가 또 있을까라는 뜻이죠. What else? 아주 간단한 표현이네요. 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개인적인 메시지도 함께 써봐.
4: Write something personal too.
2: 다시 한번 뭐라고 했죠?
1: Write something personal too.
2: Write something personal too. 자, write something. 무언가를 쓰세요. 근데 어떤 무언가? personal. 그쵸? something, someone 이런 단어들은 꾸며주는 단어가 뒤에 오죠. 그래서 something personal이지 personal something이라고는 하지 않죠. So write something personal to. 그것 또한 써봐 함께 뭐 이런 의미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제 대화 내용을 쭉 봤고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죠. 배웠던 내용들 다시 상기시키면서 우리 다시 한번 들으면서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게요.
1: So here's the whole dialogue all the way through.
3: What should I write in the card?
4: Best wishes to the bride and groom.
3: That's perfect. What else?
4: Write something personal too.
2: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5: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2: 발음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미션 문장은요, 다시 한번.
1: Best wishes to the bride and groom.
2: 자, best wishes이죠. 그래서 best, T 발음 거의 안 나요. 만약에 생략하고 싶으면 생략해도 될 정도예요. Best wishes 이렇게 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to the, 여기는 아주 짧게 발음을 보통 하죠. 우리는 신랑 신부지만 영어는 bride and groom, 신부가 먼저 온다고 했는데요. 자, 신부, bride,

0: 그래서 be하고 are로 시작하지만 두 개의 철자는 마치 하나처럼 발음이 돼야 돼요. 그럴 때는 뒤에 거 먼저 연습하면 좋다고 했죠? So ride, ride, bride. B는 살짝 앞에 붙여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bride하고 and가 연음이 되면서 D 소리가 모음 소리 사이에 끼게 돼요. 그래서 리을처럼 부드럽게 발음이 돼서 bride and, bride and으로 발음이 되죠. 그리고 and는요, D 발음이 거의 대부분 생략이 됩니다. So bride and groom이라고 해도 되겠지만 bride and groom 이렇게 D 발음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리고 신랑이라는 뜻의 groom 같은 경우는 여기도 역시 room, room 요게 발음이 잘 되면 앞에 g 소리만 넣어주면 되죠. groom, room이 더 크게 들려야 돼요. 그 여기서 O가 두 개 있는데 그냥 우우 소리가 아니라 우 소리예요. 그래서 groom 이렇게 발음이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그럼 종합해 보면 best wishes to the bride and groom 이 되겠죠? 우리 세 글 따라해 볼까요?
1: Best wishes to the bride and groom.
0: Best wishes to the bride and groom.
1: Best wishes to the bride and groom.
0: Best wishes to the bride and groom. Good job, everyone. 모두 다 열심히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신랑 신부에게 말할 수 있는 best wishes to the bride and groom. 아, 대놓고 직접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네, 옆에 두고 얘기할 수 있는 이 표현을 같이 한번 배웠죠? 자, 이번 주에 이렇게 새로 결혼하는 커플들을 위한 표현들을 배우고 있는데요. 꼭 잘 외우셔서 결혼식에 갔을 때 한 번쯤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장이 너무 길다. 그러면 꼭 외워야 할 거는 best wishes 요 부분이라고 했죠. 요거 자체만으로도 축복을 빌어요 라는 뜻이니까 잘 외워보세요.
1: Excellent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1: Zach였습니다.
0: Speak now.
1: Start English.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2: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1: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이지라이팅에서 만나요.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0: Easy English.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ello everyone, this is Juch.
0: 네, 자 오늘은 21일 목요일입니다. 110쪽에서 여러분 뵙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런 얘기 좀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저 제 말 좀 잘해주세요. 뭐 이런 말이죠.
1: 제 말 좀 잘해주세요.
0: 네, 저에 대해서 좋은 말 좀 해주세요. 라고 할 때.
1: 그 말, 네. 말이 영어로 word이잖아요.
0: Word. 네, 단어가 word이긴
1: 단어,
0: 하지만.
1: Word. 네. We say put in a good word for me.
0: Put in a good word for me.
1: Yes.
0: 오, 하나하나는 다 알만한 단어들인데 put in, 뭐 어디 안으로 집어넣어라 이런 말이겠고.
1: Put right.

0: in. 그다음에 a good word 하면은 좋은 단어 하나 정도 for me 저를 위해서.
1: Right.
0: 그러니까 다른 어떤 내가 누구 누구를 좀 아는데요. 뭐 이런 말 하게 되면 어머
1: right.
0: 그러세요. 그러면 제기 좀 좀 좋게 좀 해드려 주세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 Right. So we say instead of saying please say nice things about me, we always say put in a good word for me.
0: Put in a good word for me.
1: Yes.
0: That many, many good words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1: right.
0: 그냥 하나 정도 a good word for me. 그러니까 단어라고 아까부터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만은 아까 mm-hmm. 주주생 말씀처럼 word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에 대한 말 정도가 되는 거죠. 말한다
1: right.
0: 할 때 그 말. 네,
1: right.
0: 자 어떤 상황인지 먼저 우리말로 들어보세요.
1: Oh, 나 그 새 직책에 지원해 볼까 생각하는데.
0: 오, 정말? 야, 너는 아주 적격일 거야.
1: 부장님한테 내 얘기 좀 좋게 해줄 수 있어?
0: 오, 그렇지 뭐. 네가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인지 내가 잘 말씀드릴게.
1: 오.
0: Yeah,
1: 이런 부탁이 참 어려운데, 그렇죠?
0: 근데 선생님 어때요? 그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물론 일반화, generalize 하기는 참 어렵긴 한데 비교적 서양에서 온 분들은
1: right.
0: 이런 말을 좀 비교적 편하게 하더라고요.
1: You're right. You're absolutely right. We kind of easily ask somebody to say something nice about me, recommend me, give me good reference.
0: 아.
1: 이런 표현들이 한국에서도 익숙하긴 한데
0: 네네.
1: we say it a little bit, I guess, more easily in the West. Right?
0: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말하기가 너무 저 같은 경우는 참 아주 좀 개면적기도 하고 이렇게 아유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제 얘기 좀 잘해주세요 라는 말을 근데 굉장히 편하게 뭐 어때?
1: 근데 한국에서도 많이 하긴 해요.
0: 식으로.
1: 이제 요새는
0: 아, 그래요?
1: 예전보다 좀 더 이제 편하게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0: 예. 네, 그러니까 지나친 겸손이라기보다도 너무 네.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1: right.
0: 좋은 인맥이 있어? 그럼 내 얘기 좀 잘해줘라는 걸
1: right.
0: 편하게 하는 것이 나쁘진 않다. 뭐 이런 건가 봐요.
1: 네. 둘 관계가 편하면 이런 얘기도 편하게 나올 수 있는데
0: 네, 네.
1: 잘 모르는 사람한테 좀 그렇게 편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Can you put in a good word for me? 이렇게 하기는 어렵죠.
0: 아, 그건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1: Same in the West. Yes.
0: 아, 그렇구나. 네. 자, 편한 사이에서 그렇습니다. 자, 회사 안에 새로운 자리가 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톰은 그 자리에 apply, 지원을 해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그 reputation, 아까 말씀하신 평판, reputation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1: Right.
0: 자, 그래서 상사에게 내 얘기를 좀 잘해달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톰이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요즘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새로 난 직책 있잖아, 그 자리에 한번 내가 지원해 볼까 해 라는 말을 하죠.
1: I'm thinking about applying for that new position.
0: I am thinking about applying for that new position. 그렇습니다. Mm-hmm. 그러니까 position, 직책이라는 말, position이라고 하는군요.
1: Position.
0: Position.
1: Z-Z-Z 발음이죠.
0: 네, 그럼 이걸 position 이러면 못 알아들었겠네요.
1: Position 하면 이해는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맥락상.
0: 네.
1: 근데 뭐 이왕 배우는 거.
0: 아.
1: It's a Z sound.
0: 아.
1: Position.
0: 그러면 우리가 언뜻 떠오른 단어가 이 말을 하고자 할 때 position 네. 말고 job이 떠올랐다.
1: Okay.
0: 그럼 job 해도 돼요?
1: It's not wrong. For that new job, it's okay.
0: For that new job.
1: For that new job. But position is better. It's always better to say a specific position at a job.
0: I see.
1: At a company.
0: 아, 그렇죠. job 하게 되면 그냥 누구나 하는, 누구에게나 맡겨진 어떤 일거리라는 뜻이 강하다고 할 때 position 하게 되면 내가 apply for a job 이렇게 말하기도
1: yeah.
0: 하지만 apply for that new position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바로 그 새로 난 직책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1: Mm-hmm.
0: I'm thinking about ing 이렇게 말하면 이제 동사 원형이 될 텐데요. 여기서는 apply가 되겠습니다.
1: Right.
0: 그러니까 그 동사를 할까 말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뜻이 되죠. 여기선
1: right.
0: I'm thinking about applying 그리고 apply for 뭐뭐뭐를 알고 계시다고 한다면 훨씬 쉽게 이 말이 나올 텐데요. 어떤 것에 지원한다. 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apply for that new position인데 apply가 about 뒤에 오게 되니까 이 자리 때문에 위치 때문에 applying이라고 해서 뒤에 ing가 붙은 뭐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1: Right. When somebody says I'm thinking about doing something.
0: Yes.
1: I'm thinking about going to Paris. I'm thinking about studying English. It usually means

0: means you're almost decided to do it.
1: Mm.
0: It's like 70-80% I will do it.
1: 아.
0: You're not just thinking, you're really wanting to do it.
1: 아, 그러니까 yeah. 그런 그 desire가 있는 거네요. Yes, 하고자 하는 의욕이 사실은 마음속에 가득한데 내가 yeah. 이럴까 싶어. 우리말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0: Right, right.
1: 자, 그 sentence once again please.
0: I'm thinking about applying for that new position.
1: I'm thinking about applying for that new position. 자, 그 말을 듣고 Sarah는 약간 놀랐어요. 그래서 어머, 정말?
0: Really?
1: Really? 하고 놀랐다는 거죠. 그런 다음 mm-hmm. 야, 너는 너라면 아주 그 자리에 적격일 거야.
0: I think you'd be a great fit for it.
1: I think you would be a great fit for it. 이렇게 말할 것을 조금 짧게 줄일 거 줄여서 말하다 보니까요.
0: Right. I think you'd be. I think you'd be a great fit for it.
1: I think you'd be a great fit for it.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I think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내 생각엔 이래. I think라고 말문을 연 다음에
0: yeah.
1: 너라면 아주 훌륭하게 그것에 딱 들어맞는 그런 사람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you would be 일종의 좀 가정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 네가 만약에 지원한다면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You would be a great fit. 자, 이거 fit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0: Right. When something is a good fit, you would like it's like putting on clothes, like a shirt, pants, jacket. Oh, that's a good fit on you. It looks well on you is one thing. 그리고 둘이 내가 입었을 때 잘 맞는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1: 네네.
0: It's a good fit. 잘 어울린다는 표현도 있고.
1: right. 그러니까 잘 맞고 어울리는지를 네. 알아보는 방이 fitting room.
0: Fitting room.
1: 네,
0: That's
1: fitting
0: right.
1: room이 되는 거잖아요.
0: We go there often. That's 네. right. Oh, this is not a good fit.
1: 네.
0: fitting room 다음에.
1: 그렇구나. 그렇죠. 근데 지금 아까 주주생 말씀하신 거 보면 a good fit라는 말을 자주 하셨는데
0: yeah.
1: 아주 딱 잘 맞아떨어지는 어떤 것 혹은 어떤 사람 이런 뜻으로
0: right.
1: a good fit라는 말을 쓸 수 있다는 거군요.
0: Right.
1: 여기서는 a great fit라고 해서 아주 훌륭하게 딱 right. 맞아떨어지는 사람이란 뜻으로 이 보통 fit는 방금 들으신 것처럼 규모, 크기, 역할 등이 잘 맞는다라고 할 때 a good fit, a perfect fit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0: 제가 이 great fit 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1: 네.
0: 우리 한 3년 전에 우리 방송 같이 시작했을 때
1: 네네.
0: 저한테 전화 왔었잖아요. EBS에서 연락이 왔는데
1: 네.
0: Easy English 좀 맡아주면 어떻겠냐라는
1: 네.
0: 이제 문의가 왔었는데
1: 네.
0: 저랑 좀 상의하면서
1: 네네.
0: 제가 반응했던 게 이 표현이에요. 보영쌤, it would be a, you would be a
1: 아,
0: great fit.
1: 아, 제가 얘기했다고? 오, 네네네.
0: So I told you,
1: 맞아요,
0: you
1: 선생님.
0: would be a great fit for Easy English.
1: 그래 맞아요. 그때
0: 너무나 좀... 당연한 얘기지만.
1: 아니, 아닙니다. 네.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I think you would be a great fit for it. 아주 너라면 거기 딱 맞아떨어지는 적격일 것이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0: That's right.
1: 자, 여기까지 들어보세요.
2: I'm thinking about applying for that new position.
3: Really? I think you'd be a great fit for it.
1: 네, 여기까지 그 어떤 자리에 지원한다, applying for가 있었고요. 그 다음,
0: yes.
1: you would be a great fit for it. 너라면 아주 훌륭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적격일 것이다. You would be a great fit for it. 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라는 거 보셨습니다.
0: Mm-hmm.
1: 자, 이제 본격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자, 부장님한테 내 얘기 좀 잘 해줄 수 있겠니?
0: Could you put in a good word for me with the manager?
1: 네, 아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put in a good word for me, 그러니까 가장 뼈대가 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0: Yes.
1: 나를 위해서 좀 좋은 말을 넣어준다, 넌지시 이렇게. So put in a good word for me,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이 될 텐데 부탁을 하는 거니까 could you? 라고 시작하는 게 가장 안전하겠죠.
0: Right.
1: Could you put in a good word for me? 그런데 to the manager라고 할 것 같은데 with the manager라고 with를 쓰는군요.
0: So we say with the manager because you're going to him
1: 네.
0: and talking with him, speaking with him,
1: 아.
0: right? So as you're talking with, you know, talking with him together, hey, put in a good word, which means good recommendation, right?
1: 그렇죠. 나를 좀 잘 추천해 주는 말을
0: yes.
1: 넣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이때 특히 with 다음에 사람이 오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잖아요.
0: Yeah.
1: 그럼 그 사람에게라는 뜻이 되기는 하는데 보통 이렇게 취업, 뭐 승진 혹은 어떤 기회 등을 얻기 위해서 추천을 부탁할 때 이렇게 with 사람을 넣어서 please speak highly of me 뭐 이런 뜻으로 옛날에 교과서에 참고서에 그런

0: 몰랐다. Speak ill of someone 하면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험담하는 거고
1: That's right.
0: Speak highly of someone or speak yeah. well of someone yeah.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거고 뒤에서
1: right. 우리가 네. 아플 때 ill 그러잖아 네. I am ill, I am sick 응. So if you speak ill of Diane 응. you're saying something bad
0: 그렇죠.
1: about someone
0: 그렇죠. 뒤에서 그것도 막 네.
1: That's
0: 특히
1: right.
0: 뭐 앞에서 하겠어요 근데 speak highly of someone 하면 누구를 높여서 아주 right. 칭송하는 말을 한다라는 뜻도 있다는 거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 That's right.
0: 자, Could you put in a good word for me with the manager? 여기 까지 들어보죠.
2: Could you put in a good word for me with the manager?
0: Could you put in a good word for me with the manager? 자, 그랬더니 Sarah는 그 말을 듣고 뭐 맨입으로라고 한다거나 생각해 볼게 뭐 이렇게 말하지 않고 흔쾌히 아유 그러지 뭐.
1: Sure.
0: 네, 그런 다음 좀 더 좀 내 말을 믿어봐라는 말을 마음으로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네가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내가 꼭 언급을 할게.
1: I'll mention your reliability.
0: I will mention your reliability. 자, 말씀드릴게, 말할게 라고 할 때 speak, talk, tell이 아닌 혹은 say도 아니고 mention이라고 합니다.
1: Mention.
0: 네.
1: When you mention something, it's something simple and short to the point. I'll mention this, I'll mention that. 다 얘기는 못하니까 짧고 굵게 I'll mention your reliability.
0: 그렇죠, 그렇죠.
1: 그게 제일 좋은 퀄리티인가 봐요.
0: 네, 맞습니다.
1: reliability.
0: 그렇죠. 이 사람은 딴 것도 물론 훌륭하지만 무엇보다 일을 믿고 맡겼을 때 확실한 사람이다. 사람이 틀림이 없다라는 말하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이 reliable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성향을 가리켜서 reliability라고 말하게 됩니다.
1: Right.
0: So your reliability, reliability를 내가 꼭 언급하겠다. I will mention your reliability.
1: Right.
0: 네.
1: So we often talk about a person that is reliable. 보양쌤 is reliable. Means I can trust you. I can lean on you.
0: 그렇죠. 그렇죠.
1: 그냥 그렇죠, 믿고, 그렇죠. 믿고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0: 네, 믿고 맡겨.
1: reliable.
0: 네. 그럼 어디 잠수 타거나 어디 멀리 그런 일이 없다 이거죠.
1: That's right.
0: 네. 그래서 믿을 Never. 만한 right. 일이다. 아니, 믿을 만한 사람이다. 신뢰성을 가리켜서 reliability. 그래서 이 예문에 하나 이런 걸 언급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고용주들은 그 사람을 이렇게 고용을 할 때 신뢰성을 정말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right. 문장을 말한다면 뭐 employers value reliability.
1: Right.
0: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1: Employers really value reliability.
0: 그렇습니다. Value 아주 가치 있게 여긴다는 말이 되는 거죠.
1: There's another word we probably mentioned in this program. Trustworthy.
0: Trustworthy.
1: Can I trust you?
0: 그렇죠.
1: Can I rely on you? So it's a similar context. Trustworthy, reliability, right?
0: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I will mention that you are trustworthy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1: Absolutely.
0: 아, 그렇죠? Yeah. 혹은 your trustworthiness라고 해야 되나요?
1: Oh, that's the noun form, right?
0: 네네.
1: Trustworthiness.
0: 아,
1: trustworthiness.
0: 그렇죠. Yeah. I will mention your trustworthiness. 아주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임을
1: right.
0: 내가 언급하겠다라고 한다든지.
1: Right.
0: 네. 그러니까 I will tell him about your reliability라고 말하는 것보다 내가 넌지시 꼭 반드시 언급을 할게. I will mention your reliability. 조금 의미가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1: Yeah. 자, the feeling is a little different.
0: 네.
1: Instead of saying I will tell him. But it has a deeper meaning. I will mention it to him
0: right.
1: so yeah. that he remembers.
0: 예. 그렇죠. 부드럽게 그러나 확고하게 할 때 mention 이런 단어 잘 쓰겠습니다.
1: Yes.
0: 자, 이 부분 들어보죠.
3: Sure. I'll mention your reliability.
0: 네. 자, 전체 대화 들어보죠.
2: I'm thinking about applying for that new position.
3: Really? I think you'd be a great fit for it.
2: Could you put in a good word for me with the manager?
3: Sure. I'll mention your reliability.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1: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I'm thinking about applying for that new position. 그리고 I think you would be a great fit for that new position 이런 말도 있었고
1: You are a good fit.
0: 그렇죠. You are a good fit.
1: You are a great fit.
0: 어, 너는 진짜 이미 확고하게 아주 딱 잘 맞는 사람이야 라는 뜻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부탁한

0: 는 뜻으로 could you라고 일단 시작한 다음에 내 얘기 좀 잘해줄래? Put in a good word for me with the manager라는 uh-huh. 문장도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드리지만 문장 자체가 좀 길다 싶으면은요 뚝뚝 의미대로 이렇게 잘라서 한번 그 부분만 right. 집중 연습해 보시고 나중에 이어서 또 말씀해 보는 연습해 보시면 어떨까요?
1: Uh-huh.
0: 네, 자 이제 여러분과 함께 각 문장 큰 소리로 두 번씩 말해 볼게요.
1: Let's go.
0: 나 그 새 직책에 한번 지원해 볼까 해.
2: I'm thinking about applying for that new position.
1: I'm thinking about applying for that new position.
0: 어, 정말? Really?
1: Really?
0: 야, 너라면 아주 적격일 거야.
2: I think you'd be a great fit for it.
1: I think you'd be a great fit for it.
0: 그럼 부장님한테 내 얘기 좀 좋게 해줄 수 있겠니?
2: Could you put in a good word for me with the manager?
1: Could you put in a good word for me with the manager?
0: 어, 그러지 뭐. Sure.
1: Sure.
0: 네가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인지 내가 넌지시 꼭 말씀드릴게.
2: I'll mention your reliability.
1: I'll mention your reliability.
0: 여기까지입니다.
1: Good job.
0: 아, 정말 잘하셨어요. Mm-hmm. 네. 그 이제까지 사실 별로 나오지 않았던 a great fit for right. 뭐뭐라든지 mm-hmm. put in a good word for me with 누구누구까지 이제 켜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Yeah.
0: 그다음에 reliability 이렇게 right. 명사형으로 사실 mm. 간단하게 말하는 경우는 참 흔히 있는 것 같아요.
1: Oh,
0: 우리가 잘 안 써서 그렇지.
1: All the time, right?
0: 네.
1: 그래서 great fit 보니까 어, 너무 잘 맞아.
0: 어.
1: 잘 맞을 것 같아.
0: 네.
1: 근데 너 딱 맞아.
0: 어.
1: 완벽하게. 네. 그럴 때는 it's a perfect fit라고도 표현하잖아요.
0: 그렇죠. 맞아요. A good fit가 있고 a great fit가 있고 a perfect fit가 있네요.
1: 100% you're the best person.
0: 안성맞춤 이렇게.
1: That's right. Perfect fit.
0: 네, 그렇습니다. Mm-hmm. 자, 사람도 뽑을 적에 혹은 사람과 뭐 사귄다거나 할 적에도 그 여러 가지 뭐 reliability도 있지만 뭐 punctuality,
1: That's right.
0: 뭐 creativity. 자, 생각해 보니까 그런 명사형이 많네요. 그죠?
1: That's right.
0: 네,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ge.
0: 함께하신 이 모든 내용은요. 오디오 어학당 통해서 또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1: Mm-hmm.
0: 영어 배워 쉽고 확실하게
1: Easy English.

0: EBS 캠페인 가족관계.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순재입니다. 슬픔을 나누면 정말 반이 될까요? 속상한 일이 생길 때마다 가족이 늘어놓는 불평불만을 듣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도 우울해집니다. 가까운 사이니까 속마음을 털어놓는 거라지만 일방적인 하소연은 고민 상담과 다릅니다. 이야기를 듣는 게 버겁다고 느껴지기 시작하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날이 선 가족과 마주치고 대화하는 상황부터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바쁘니까 이따 보자는 식으로 상대가 감정을 가라앉힐 때까지 자리를 피하는 게 좋고요. 내가 느끼는 불편함을 솔직히 말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화제를 돌려 대화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힘들었겠네, 그렇구나 정도로 상대와 나의 감정을 분리해 대화를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사랑한다고 상대의 기분마저 늘 맞춰줄 필요는 없어요. 건강한 관계는 나를 지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generate, 뜻은 창출하다, 발생시키답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2: The number of foreign medical tourists in Korea surpassed 2 million in 2025, nearly doubling the previous year's total and generating an estimated 12.5 trillion won in tourism-related spending.
3: 여기서 generate이라는 표현은 어떤 결과나 수치를 만들어내거나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2: The new policy is expected to generate more jobs.
3: 그 새로운 정책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스에서 generate revenue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무언가를 만들어내거나 발생시키는구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0: generate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죄인이 아니다. 그런데 왜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껴야 하지? 자신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접한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으면 가해자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법조문이 피해자다움에 대한 강요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아니면 무엇인가?

나는 고통스러웠지만 수치심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건 아니었다. 나의 고통은 가해자의 행위가 폭력이기 때문이었다. 나를 지배하는 주된 감정은 분노와 불쾌감이었지만 법의 언어는 외형상으로는 성폭력 피해자의 분노와 불쾌감을 죄의 성립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안드라데의 라이즈업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장카페 쓴 생각의 힘에서 나온 책입니다. 과가람 작가의 탁월한 피해자의 한 부분으로 깔아드렸습니다. 이 과가람 기자의 르포르타주입니다. 기자가 업무 중에 일면식도 없는 가해자의 스토킹 범죄 타깃이 된 겁니다. 7년 전의 일이었고요. 현재 그 이후 이제 한 6년여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제 느낌바를 이렇게 책으로 묶어냈습니다. 가해자를 고소하고 또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느낀 어떤 우리 사회의 그 너무나 두터운 장벽에 관한 기록이라고 해야 할까요? 책에 보면 이런 구절도 있어요. 이 사건에 대한 분노가 너무 커서 공포마저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하는 그런 편지에 쓴 그 문장이 있는데 공포를 인정해버리면 지는 기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 심정이 너무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더불어서 좀 답답함도 느껴졌고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이 시스템에 대한 이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에서 공포심을 느꼈다고 말하기를 이 사회 구조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느낌이 아니라 여러 그 장면 장면에서 여러 그 국면마다 그런 기존 구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 르포르타주 읽으면서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무 이제 속상해서 이제 식당에서 우니까 지금 여기서 울지 말고 법정에서 우세요. 이런 조언. 너무 야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게 진짜 필요한 행위입니다. 재판부에 탄원서를 쓸 때도 기자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주변에서 기자처럼 따지듯이 쓰지 말라 이런 충고를 또 해주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원서 쓸 때마다 어휘 같은 것도 막 이제 스스로 언어 검열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이 과가람 작가가 질문을 던지는 거죠. 탄원서라는 그 용어부터가 사실은 피해자가 지극히 수동적인 위치에서 제발 이것을 좀 받아 드려주기를 요청하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탄원 뭔가 시혜적인 구조를 기다리는 것처럼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통의 탄원서를 쓴 날 그중에 세 통을 제목을 의견서로 바꿔버립니다. 도저히 그대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제 엄밀히 말하면 엄벌 요구서가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의견서 정도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피해자가 자신의 상황을 이 사건을 어디까지 알 수 있는가 어디까지 또 이렇게 좀 정보를 잘 느낄 수 있는가 하는 그 상황에서도 이 사건의 당사자는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또 듣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법적 구조들 우리 사회의 시스템 안에서 내가 서사에 그 주도권을 쥐고 싶다라는 생각 그리고 24년 차 기자에게도 이 상황이 이렇게나 힘들고 슬픈데 대체 이런 정보마저도 가까이 있지 않은 그런 더 많은 수많은 피해자들은 대체 어떻게 버티고 있는 걸까라는 질문을 이 작가가 끊임없이 던집니다. 그래서 사건의 당사자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결과물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탁월한 피해자. 너무너무 많이 공감하면서 읽은 책이라 오늘도 문장 카펫으로 깔아드렸습니다. 오늘 첫 곡이 많은 또 이 울림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1867 쓰시는 카페인님 오늘 문장카페 들으시면서 왜 아직도 피해자한테 잘못을 묻는 몰상식한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 댓글을 보면 분노를 느낍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우리 사회 진짜 너무나 공감 능력도 부족하고요. 어제 우리 오셨던 하주원 그 작가님 책에 어제 우리 나눴던 책 있죠. 운동에 관한 책. 그 책에도 보면 공감을 이렇게 규정하는 문장이 두 번 이상 나오더라고요. 공감은 남의 신발을 신는 그런 행위다. 타인의 신발을 신고 걸어보는 경험이 공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겪은 일이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그냥 생각 그냥 막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 권리가 부여된 것이 아니라 무지에서 비롯된 사실은 너무나 부끄러운 발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생각이 났습니다. 윤하의 빗소리 그리고 진혜림의 어러버스 콘체리토 들으면서 이어갈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이 소만이라고 지금 배나리님이 알려주셨어요. 반짝 오늘은 소만이에요. 24절기 중 소만. 산딸나무의 하얀 꽃받침이 예쁜 계절이에요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잊지 말고 또 이렇게 눈으로 귀로 또 이렇게 챙겨야 할 그런 자연의 변화를 잊지 않고 우리 카페인 분들이 사연으로 사진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주시는 거 이것도 너무 복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량즈치님 오랜만에 북카페 찾아왔어요. 첫째 키우던 시절, 저는 한국에 온지 얼마 안된 외국인 엄마였어요. 낯선 나라에서 홀로 육아를 하며 외롭고 서툴렀던 날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 우연히 듣게 된 북카페는 제게 커다란 위로였어요. 아이를 재우고 라디오를 듣다 보면 고은님의 따뜻한 목소리와 좋은 책 소개 덕분에 힘든 시간들을 잘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저는 둘째를 출산하고 다시 독박 육아 중이에요. 신기하게도 또다시 북카페를 찾게 되네요. 첫째 때제 외로운 청춘을 함께 지나와 준 라디오가 이제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된 저를 다독여주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그 시절에 저를 위로해 주셔서, 그리고 지금의 저까지 다시 안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와, 이렇게 이 량즈치님 보내주신 사연이 우리 북카페를 훅 안아주는 느낌이 듭니다. 이 사연 보면서, 진짜 라디오가 할수 있는, 좋은 일들, 어떤 역할들 다시 좀 떠올리기도 했고요. 또 거기서 조금 더 좁혀보자면 우리 또 북카페가 할수 있는 역할은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독박 육아 중이다라고 하셨는데 독박 아닙니다. 북카페가 함께 옆에 있을 테니까요. 힘들 때, 그리고 또 좋은 날도 우리 북카페와 함께 늘 항상 매일매일 참새 방앗간처럼 그렇게 들러주시죠. 곁에 있겠습니다. 이번 주 일간 카페인 주제가 화양연화입니다. 화양연화, 과거형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카 만나오면서 월화수 통과하는 동안 화양연화 지금이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어요. 오늘 얘기는 또 어떨까? 만나보시죠.

에나 메리 로버트슨 모지스. 일반 대중에게는 모지스 할머니라는 이름으로 더 친숙한 화가죠. 모지스 할머니는 그 특유의 따뜻한 그림만큼이나 아름다운 삶의 자세로 많은 이에게 영감과 울림을 전해주었는데요. 그림을 배운 적 없는 모지스 할머니가 처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은 그녀의 나이

76세 일이었습니다. 평소 앓던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더는 자수 바늘을 잡을 수 없게 되었을 때 할머니는 바늘을 내려놓고 붓을 들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림을 안 그렸다면 닭을 키우기 시작했을 거라고요. 자수든 그림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했을 거라는 의미였겠죠. 지금 내가 몇 살인가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모지스 할머니는 80살에 처음 개인전을 열었고 101살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1600점의 그림을 남겼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모지스 할머니들이 있습니다. 태블릿 PC에 그림을 그려 SNS에 올리는 그림 작가 유재순 할머니 역시 한 번도 그림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엔 컴퓨터도 켤 줄 몰랐다고 하죠. 주민센터에서 컴퓨터를 배운 뒤 무작정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림이 마음에 드는 날이나 그렇지 않은 날이나 꾸준히 그림을 업로드했는데요. 많은 이들이 그 그림에 환호했습니다. 유재순 할머니가 처음 그림을 SNS에 올리기 시작했을 때 아흔의 문턱 앞이었습니다. 올 초 총장 공로상을 받으며 미술대학을 졸업한 이군자 할머니도 계시죠. 85이라는 나이도 왕복 7시간이나 걸리는 통학거리도 할머니에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그 시간이 즐거웠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혹시 너무 늦은 건 아닌가 싶어 망설인다면 그냥 무작정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지금이 가장 좋은 때, 우리 인생의 화양연화입니다.

김정미의 봄 띄워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화양연화, 뭔가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오늘 일가속 많은 할머니들이 이렇게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동기부여가 되겠죠? 지금 이승현님, 나이가 대수냐,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던 어느 트로트 가사가 생각납니다 라고 하셨고요. 맞아요. 우리 한번 이 라디오가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 사연을 보내는 그 행위가 어떻게 보면 타임캡슐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넣어두는 거랑 되게 비슷하기도 하잖아요. 닮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그걸 뭐 이렇게 일부러 개봉하지 않아도 뭔가 그 시간 틈에다가 딱 이제 나의 지금 현재 마음을 담아둘 수 있잖아요. 싹 이렇게 넣어둘 수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오늘부터 나 지금 당장부터 시작하고 싶은 거 그거 하나씩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생각만 했던 거 혹은 아직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 근데 오늘 읽어 보니까 마음이 동한다 하는 거 아주 작은 것도 되고요. 거창한 것도 되고 지금 당장 이렇게 좀 시도해보겠습니다 하는 행동, 결심 무엇이든 좋습니다. 사연으로 지금 보내주시죠. 어떤 결심들을 하고 계신지 보겠습니다. 4835 쓰시는 카페인님, 90세 울 엄니, 아직도 마늘 농사 지으셔서 이번 연휴에 도와드리러 갈 겁니다. 당신이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하시겠다고 라고 하셨어요. 90살이신데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90살에 그 마늘 농사 계속 해오셨던 그 내공, 이거 우리가 정말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젊다고 해도요. 너무 놀랍습니다. 이 김지희님은 저희 엄마가 학원 다니시면서 이것저것 자격증 따시는 거 보면 저도 힘 좀 내야겠다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최근 바리스타 되셨다면서 뿌듯해 하시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았어요. 공부에 때는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전할 것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다가 안 맞으면 이건 아닌가 보다 하고 또 이제 다음 걸 찾아서 떠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 좀 자유롭게 도전 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마음 편하게. 이서우님, 울 할머니도 72세에 72살에 영어 공부 시작하셔서 뒤늦게 대학도 가시고 지금 83세이신데 지금은 불어 공부에 빠져 계세요. 배움에 대한 열정이 넘치세요. 와, 72에 영어 공부 시작, 그리고 한 11년 후 이제 83세에

지금 불어 공부 시작.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배움에 대한 열정. 이게 또 우리를 젊게 만들죠. 생동감을 주잖아요. 아, 그리고 3308 쓰시는 카페인님. 우리 어린이날 때 우리 카페인 어린이 카페인 분들 어디 계실까요? 하고 이렇게 좀 즉흥적으로 찾아봤는데요. 그리고 선물도 보내드렸죠. 책 선물 받으셨던 카페인님 가족입니다. 지금 사연 보내주셨어요. 딸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첫째 중2 선율이는 뛸 듯이 기뻐했고, 둘째 11살 딸 선이는 다음에는 자기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책도 받을 수 있게 사연 계속 보내라고 하네요. 저희에게 행복한 추억 선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선율이 선의, 이름이 너무 예쁜데요. 의미도 있고, 지금 요 두, 자매가, 그쵸. 이렇게 지금, 자매 맞죠? 선율이, 선이. 아무튼 이두 아이가, 지금 다음을 또 기약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연 기다릴게요. 열심히 부모님이 사연 많이 날려주시죠. 북카페에 또 좋은 책도 많이 있으니까요. 책 선물 어느 날또훅갈 수도 있습니다. 니나 시몬의 음악 듣고 가겠습니다. I wish I knew how it would feel to be free. 듣고 이제 읽기 기쁨 이어갈게요.

0: 그때부터 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읽기 기쁨 시간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복 있는 사람 출판사에서 펴낸 시몬 베유의 책 어느 수도자에게 보내는 편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적. 그리고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신비에 대한 깊은 통찰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기적이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막 거창한 거 떠오르지 않나요? 그런데 이 시몬 배우는 사랑으로 흘리는 눈물 한 방울, 이게 물 위를 걷는 것만큼이나 놀라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얘기인지 좀 깊게 들여다볼게요. 기적이 신앙을 입증해 주지는 않는다. 기적이 증거로 작용한다면 기적은 너무 많은 걸 입증한다. 모든 종교는 자체의 기적을 행하거나 늘 행했기 때문이다. 루키아노스의 글에도 죽은 이들의 부활 이야기가 나온다. 힌두교 전통들에는 이런 이야기가 넘쳐나는데 오늘날에도 인도에서 기적은 진부한 사건이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고 한다. 그리스도교의 기적들만 진짜고 다른 기적들은 거짓이라고 본다든지, 그리스도교의 기적들만 신이 일으켰으며 다른 기적들은 악마의 소산이라 주장한다는 건 초라한 편법이다. 그건 독선에 불과하며 그렇게 되면 기적은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한다. 그런데 기적 자체가 입증될 필요가 있는 건 그 진위를 외부로부터 확인받기 때문이다. 하나의 현상은 세 가지 방식으로 초자연적인 것과 연관된다. 어떤 현상들은 육신 안에서 일어난 무언가의 결과물이거나 영혼에 작용한 악마의 행위 혹은 신의 행위의 결과물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육신의 고통으로 울고 그의 곁에선 또 한 사람이 순수한 사랑으로 신을 생각하며 운다고 하자. 두 사람 다 눈물을 흘린다. 그 눈물은 심리 생리학적 메커니즘의 결과이다. 그러나 둘 중 하나는 그 메커니즘의 한 요소가 자아의 곧 초자연적인 무엇이다. 그런 의미에서 눈물 자체는 지극히 평범한 현상일지언정 신과의 진정한 합일 상태에 든 성인의 눈물은 초자연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직 그런 의미에서 어떤 성인이 일으킨 기적들은 초자연적이다. 자해가 가져다 준 모든 물질적 결과와 마찬가지로 초자연적이다. 순수한 자해에서 행해진 자선은 물 위를 걷는 것과 다름없는 놀라운 기적이다. 물 위를 걷는 성인은 눈물을 흘리는 성인과 모든 면에서 유사하다. 두 경우 모두 심리 생리학적 메커니즘이 작용하는데 그 한 요소는 자해이며 이 요소는 눈에 띄는 결과를 산출한다. 하나는 물 위를 걷는 것, 다른 하나는 눈물이라는 결과이다. 전자가 더 드물다는 것, 그것이 유일한 차이점이다. 육신만으로는 절대로 생성할 수 없는 현상, 오직 초자연적인 사랑 혹은 악마적인 증오가 한 요소로 작용하는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을까? 물 위를 걷는 것 역시 그런 메커니즘 중 하나일까? 그럴 수 있다. 이런 일을 두고 긍정 혹은 부정하기엔 우린 너무 무지하다. 기적이라 불리는 현상들에 대해 교회가 신조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종교와 과학 간의 명백한 모순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게 될 것이다. 신이 특별한 의도로 특별한 현상을 야기하기 위해 제2 원인의 그물망 속으로 종종 개입해 들어온다고 믿는 무수한 이들이 길을 잃고 말 것이다. 신이 개입하지 않아 저질러지는 그 모든 잔혹한 행위들의 책임을 신에게 돌릴 테니 말이다.

사라 맥락클란의 오디너리 미라클 띄워드렸습니다. 시몬 베유의 어느 수도자에게 보내는 편지 읽고 있습니다. 이창실 번역으로 만나게 됐고요. 기적이라는 거 우리 모두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다라는 결론이 납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아끼고 흘리는 눈물 한 방울 정말 기적 같은 거다라는 이 저자의 얘기 듣게 됩니다. 이번에는 지성의 침묵에 관한 얘기 읽어드릴게요. 지성의 스위치를 잠시 끄고 완전한 침묵 속에 머무를 줄 알아야 한다고 시몬 배우가 강조하는데 어떤 얘기인지 따라가 볼게요.

신앙의 신비는 긍정 혹은 부정을 가능케 하는 능력인 지성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진실의 차원이 아닌 보다 높은 차원에 속해 있다. 그 신비와 실제로 접촉할 수 있는 영혼의 일부가 있다면 그건 초자연적인 사랑의 능력뿐이다. 결국 이 능력만이 그 신비에 동의할 수 있다. 영혼의 다른 능력들의 역할이 있다면 초자연적 사랑이 관계하는 건 실제이며 이 실제야말로 그 대상들보다 우월함을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초자연적 사랑이 실제로 영혼 속에서 눈뜨는 순간 침묵하는 것이다. 애덕은 초자연적 사랑의 능력을 훈련시킨다. 신덕은 영혼의 능력 일체를 초자연적 사랑의 능력에 종속시킨다. 망덕은 영혼을 어떤 변모로 향하게 하는데 그 결과 영혼은 송두리째 사랑이 되어버린다. 다른 능력들이 사랑의 능력에 종속되려면 저마다 거기서 자체의 유익을 찾아내야 한다. 특별히 지성이 그러한데

그것은 사랑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능력이다. 정말로 그렇다. 지성이 사랑으로 하여금 영혼을 온통 잠식하도록 침묵한 뒤 새롭게 작동하기 시작하면 전보다 더 많은 빛을 담게 된다. 대상을 파악하는데 또 자체의 영역인 진실을 파악하는데 더 큰 역량을 발휘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내 생각에 이 침묵은 지성에 비길 데 없이 훌륭한 가르침으로 작용해 언제까지나 가려져 있었을 진실들을 포착할 수 있게 해준다. 지성이 가다울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는 진실들이 있다. 그러나 지성은 침묵 속에서 모호한 무언가를 통과한 후에야 그것들을 포착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성 요한이 믿음을 밤이라 부르며 하고자 하는 말이 아닐까? 지성은 오로지 경험을 통해 나중에서야 이처럼 사랑에 종속되는 행위의 이점을 깨닫게 된다. 처음엔 이 종속을 받아들일 그 어떤 그럴듯한 이유도 찾아내지 못한다. 그런데 이 종속이야말로 오로지 신에 의해 약이 되는 초자연적인 무엇이다. 겨우 한순간에 불과한 첫 침묵이 영혼 전체를 관통하며 초자연적인 사랑을 북돋는다. 이 침묵은 씨 뿌리는 자가 뿌린 씨앗이며 언젠가 십자가의 나무가 될 눈에 띄지 않는 겨자씨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완벽히 아름다운 음악에 온전히 집중할 때 지성은 거기 긍정하거나 부정할 그 무엇도 찾지 못한다. 그 순간엔 영혼의 모든 기능이 침묵하며 이 듣는 행위에 멎어 있다. 이해할 순 없어도 실제와 선을 내포하는 한 대상에 청각이 집중되는 것이다. 지성은 거기서 아무 진실도 포착하지 못하지만 그렇더라도 어떤 양분을 찾아낸다. 자연과 예술이 지니는 아름다움의 신비는 믿음의 신비의 감각적인 반영이다.

스팅의 더 브리지 듣고 왔습니다. 어느 수도자에게 보내는 편지, 시몬 베유의 책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진심으로 흘리는 눈물 한 방울, 그것이 기적일 수 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이 꼭 지성과 함께 오는 것은 아니다. 가끔 지성의 스위치를 일부러 의식적으로라도 끌 필요가 있다라는 교훈을 또 이렇게 챙깁니다. 우리 카페이님들, 지금 이 순간 시작하고 싶은 거 사연으로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게 진짜 타임캡슐 역할을 해서 1년 후, 2년 후, 한 10년 후, 20년 후 요거 딱 꺼내봤을 때 그때 내가 그렇게 갑자기 시작한 그날 그날의 경험이 지금 나를 있게 했구나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권경은님, 고은님, 저 다음 주 목요일부터 간호조무사 자격증 과정을 시작해요. 긴긴 육아와 경력 단절을 뚫고 드디어 사회로 다시 나가는 저에게 응원 한마디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요. 와, 너무 멋있습니다. 긴긴 육아, 경력 단절의 그 터널 다 뚫고 이제 정말 새로운 도전을 향해서 날아오르실 준비하고 계신 거잖아요. 다음 주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거, 저 어제 배운 그 개념이 하나 있어요. 둥근 가시곡선. 어제 그 하주원 작가님 책에서 발견한 그 그래프인데 둥근 가시곡선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요. 그런 거. 결국에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잠깐 정체 구간이 있긴 하지만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 아마 둥근 가시곡선처럼 행복을 향해서 성취를 향해서 가실 수 있을 겁니다. 화이팅입니다. 이수영님, 지금 중년이지만 할머니 그림책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에요. SNS에 툰도 올리고 그림책도 그리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이미 지금 하고 계시네요. 수영님, 할머니 그림책 작가, 할머니까지 안 가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할머니 돼서도 하시고요. 네,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오이 쓰시는 카페이님, 성악을 전공하고 프랑스에 유학 다녀왔어요. 프랑스에서 한국 문화의 영향력을 보고 귀국해서 한복을 배우고 있답니다. 제가 만든 한복을 입고 무대에 서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노래 선곡들이 다 너무 좋아요 하셨는데요. 와, 진짜 멋진 지금 공부를 시작하셨네요. 한복, 또 성악 전공하셨으니까 내가 만든 한복 입고 내 목소리로 무대에서 또 행복을 전하고 이런 모습, 너무 기대됩니다. 멋있습니다. 0686 쓰시는 카페인님, 언제나처럼 북카페 가족들의 사연 듣고 기운 냅니다. 저도 분발해야겠어요. 일의 생활에 쫓겨 시간을 흘리는데 뭘 새로 배울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그냥 궁금한 거 하나하나 이렇게 좀 이렇게 썸 타듯이 찔러보시죠. 네, 그러다가 마음에 맞는 게 있으면 또 거기에 약간 올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우리 이 노래 제목처럼 20년이 지난 뒤 오늘을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적의 20년이 지난 뒤 들으면서 입으로 건너가시죠.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여러분, 아침에 주로 뭐 하세요?
1: 저는 제일 먼저 DM과 메일을 확인해요.
2: 저는 매일 아침 등산을 합니다.
3: 우리 아기 맘마부터 만들죠.
0: 지하철 타고 출근해요. 각자의 아침이 다 달라도 오전 8시엔 모닝 스페셜을 듣습니다. 세대를 넘는 아침의 시작. EBS FM 모닝 스페셜.
4: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5: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우리 사회의 세대 갈등,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죠. 나이로 편을 가르고 갈등을 조장하는 사회. 어쩌다 나이는 차별과 혐오의 무기가 되었을까요? 똑똑 인문학, 오늘은 우리 안의 연령 차별주의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똑똑 인문학,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합니다. 미미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미미 박태근입니다.
0: 미미님은 지금 미미님 나이가 어떻게 느껴져요?
1: 좋습니다.
0: 아, 딱 좋아요, 지금이?
1: 늘 좋았던 것 같아요.
0: 아,
1: 그때그때 장점이 있는 것 같고.
0: 장점을 좀 보셨군요.
1: 이제 저는 중년에 접어들었거든요.
0: 네.
1: 그리고 한국 사회의 남성 기준으로 하면 살아온 날이 남은 날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체로 봤을 때
0: 네.
1: 저보다 젊은 분이 더 많은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좀 더 책임감?
0: 네.
1: 이런 게 생기

0: 생기는 부분도 있고요.
1: 어.
0: 또 한편으로는 여유가 좀 생겨요.
1: 여유도 생기고 네. 책임감과 여유, 네. 조바심이나 이런 건 아니네요. 저 같은 약간 조바심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급함.
0: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니까요.
1: 아, 그렇긴 하죠. 뭐 더 열심히 산다거나 뭐 이렇게 이어지면은 좋겠지만 사실은 마음만 괜히 분주하고 말면 의미가 없긴 하니까요.
0: 저는 더 여유가 생기면 좋겠어요.
1: 어.
0: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균형점에 와 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1: 네.
0: 신체가 노화가 오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경험하고 자각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마음에서는
1: 네.
0: 더 빨리 격하게 움직일 때가 있어요.
1: 아.
0: 그럴 때 뭐 실수로 다치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잖아요. 아,
1: 그렇죠.
0: 그렇게 부딪히고 나면 아, 아직 갈 길이 멀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1: 더 여유를 갖자.
0: 네.
1: 그쪽으로 이제 계속 나아가겠네요.
0: 그렇죠.
1: 우리 카페인님들은 지금 내 나이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0: 네. 아,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내 네. 나이가 어때서 선곡을 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1: 아, 오늘 선곡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지금 선곡표 보시면 아마 미미님의 선곡들이 올라와 있을 텐데 흥미로웠습니다. 어떻게 골라오신 건지도 얘기를 해주시겠죠. 오늘 우리 사회의 나이 문화 짚어보는 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떤 책인가요?
0: 맞습니다. 정회옥 저자의 책이고요. 제목이 나이 묻는 사회입니다.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나이를 보는 문화가 여전히 곳곳에 남아있고 한국에서는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나이를 얘기하는 게 너무 익숙한 문화잖아요.
1: 맞아요.
0: 뭐 예전에는 학번도 많이 묻고 뭐 이랬었는데 제가 이 책 보다가 아, 한국에서 이 정도로 나이를 따지는구나 싶어서 웃었던 장면이 있어요. 쌍둥이를 만나도
1: 네.
0: 누가 위인지 아래인지 물어본다는 거예요.
1: 아, 그렇긴 하네요. 진짜. 네. 와, 시간 차 얼마나 난다고.
0: 그러니까 그게 물론 나이 자체에 대한 궁금증일 수도 있지만
1: 네.
0: 아주 솔직하게 우리를 돌아보면 그걸 묻고 확인함으로써 서로의 관계, 위계, 위아래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확인하고자 하는 의례 같다라는 거죠.
1: 우리는 왜 그런 위계 질서를 그렇게 잡으려고 할까요?
0: 그러니까요.
1: 정리정돈을 왜 그렇게 하려고 할까? 사람들 사이를. 진짜 좀 누가 형이고 누가 아우인지 뭐 이 순서를 좀 잡고 나면 뭔가 이렇게 좀 파악된 느낌을 받는 걸까요?
0: 편안해지는 게 있겠죠.
1: 아.
0: 네, 서로 그게 많은 걸 해결해 주니까.
1: 네.
0: 그런데 그게 편안함으로만 작동된다면
1: 네.
0: 크게 문제가 아닐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1: 아, 그쵸?
0: 뭐 나이를 많이 먹거나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을 더 존경해주고 존중해주고
1: 네.
0: 이런 것도 필요한 덕목이잖아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쵸? 사회에서. 그런데 우리는 위아래를 딱 나누면서 윗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고 아랫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윗사람은 아랫사람한테 이렇게 해도 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이렇게 해야만 하고 이게 약간 일방향이라는 거죠.
1: 네.
0: 위계와 권력이 작동하는 겁니다.
1: 우리 장유유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도 이제 어떤 상황에 놓느냐에 따라서 너무 이상하게 되기도 하고 원래는 좋은 의미였을 텐데요. 그렇죠.
0: 제가 일하는 회사가
1: 네.
0: 그런 부분들을 좀 벗어나고자 수평 호칭을 써요.
1: 아, 요즘 그런 것들이 좀 있죠.
0: 네, 그 직급도 네. 사내에서는 부르지 않는 거죠.
1: 뭐
0: 대표님, 사장님 이런 말을 사내에서는 쓸 일이 없습니다.
1: 네.
0: 다 각자의 그 호칭을 부르게 되니까. 근데 이게 확실히 장점이 있긴 하더라고요.
1: 어떤 면이 그래요?
0: 뭐 어쩔 수 없이 회사니까
1: 네.
0: 그 권력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회의 같은 걸 할 때 좀 부담이 덜합니다.
1: 아.
0: 이미 호칭을 부르면서 아, 본부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시피
1: 네.
0: 이렇게 일단 직급을 얘기하면 그 자체로 말의 권위가 붙어요.
1: 그렇죠.
0: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전 회사에서 태호라고 쓰이니까
1: 네.
0: 아, 태호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앞에 본부장이라는 권위가 붙진 않잖아요.
1: 그렇죠.
0: 이게 한결 나아지는 측면은 있더라고요.
1: 아, 그렇게 수평 호칭을 쓰는 곳들도 많다. 아, 카페인님들 지금 사연을 주셨는데요. 이지은님은 심지어는 7, 8살짜리 아이들도 처음 만나면 나이부터 묻고 놀아요.
0: 사실 어릴 때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도 하죠.
1: 굉장히 중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0: 왜냐하면 비율로 따지면
1: 네.
0: 8살과 7살은 전체 이제 자기 살아온 삶의 생애에서의 그 한 살이 굉장히 큰 비중을 갖죠.
1: 맞아요. 뭐 47과 48에 비하면 훨씬 더
0: 맞아요.
1: 그런 거잖아요. 아, 이해갑니다.
0: 아, 홍은심님. 나이 묻는 사회 맞아요. 심지어 싸우다가도 너 몇 살이냐면 나이를 묻죠.
1: 네. 그렇죠. 이런 장면 익숙하죠, 우리.
0: 그러니까 그 싸움이.

0: 뭐 어떤 논쟁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풀린다고 생각하면 당신 몇 살이야? 이걸 묻는다라는 거잖아요.
1: 아 근데 이게 옛날부터 이래 왔는데 요즘엔 좀 바뀌었을까 이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점점 이렇게 아까 수평적인 호칭을 쓰면서 그 문화를 추구하는 분위기도 생기고 하니까 이 예전부터 너 몇 살이야 누가 형이야 이것도 약간은 흔들리지 않을까 싶긴 한데.
0: 그렇죠. 그러니까 재미난 게 그런 큰 사회의 방향으로 보면 네. 나이를 좀 덜 따지고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뭘 굳이 재지 않고 예를 들면 회사도 예전엔 다 연공서열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뭐 팀장은 팀장의 역량이 있는 거고 네. 팀원으로서도 더 다른 역량을 발휘할 수도 그렇죠. 있고 이런 이해가 생겼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 이해가 있는 한편 나이에 대한 멸칭.
1: 멸칭?
0: 네. 이 책에서는 그걸 강조해서 얘기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한국 사회를 보면 전 연령대에 다 멸칭이 있다는 거예요.
1: 아.
0: 노년층에 대해서는 뭐 연금층.
1: 아, 네.
0: 뭐 틀딱충.
1: 아.
0: 뭐 청년층에 대해서도 요즘 것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 요즘엔 MZ세대라는 말도 멸칭으로 쓰이기도 하죠. 아, 요즘 MZ들이 이런
1: 아,
0: 식으로.
1: 아, 그렇죠.
0: 그리고 어린이와 청소년도 많죠. 옛날에는 이거 많이 썼는데 유딩 초딩 많이 썼는데 요즘엔 뭐 잼미니,
1: 네.
0: 땡미니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이런 현상을 이 저자가 주목하는 거예요.
1: 네.
0: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특정 연령층에만 있기도 했는데 한국 사회의 특성을 잘 들여다보니까 이게 거의 모든 연령층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를 멸칭을 부르면서 혐오하고 차별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문제를 던지는 거예요.
1: 이렇게 촘촘한 혐오와 차별이라니 정말 이 책을 지금 짚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네요.
0: 그렇죠. 그래서 이 저자는 이게 한국형 연령 차별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1: 네.
0: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1: 그렇죠. 지금.
0: 네. 근데 누구도 벗어날 수 없어서 이게 대단한 차별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연령대의 특성을 우리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문화야.
1: 네.
0: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익숙하게 쓰이다 보면 멸칭인지 모르고 쓰지만 그리고 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다고 얘기하지만
1: 네.
0: 그런 것들이 강화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1: 그리고 사회를 보는 이 집단의 시선 자체가 되게 부정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0: 그렇죠.
1: 뭐 좋은 시기가 하나도 없네요. 다 욕먹는 이름들만 있고
0: 맞아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게 모두가 괴로운 세상이 된다라는 거죠.
1: 그렇죠.
0: 근데 이런 나이를 가지고 어떤 기준을 세우고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하는 것이
1: 네.
0: 때로는 얼마나 무의미한가를 보여주는 이제 작품이 하나 있는데 이 정혜옥 교수가 그걸 인용을 해요.
1: 네.
0: 바로 소설이자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두근두근 내 인생입니다.
1: 김혜란 작가의 소설.
0: 맞아요. 여기 네. 보면 그 영화로는 제 기억으로는 강동원 배우랑 아마 송혜교
1: 맞아요.
0: 배우가 부모 역할을 했는데 부모는 30대 중반이죠. 근데 아이는 이미 몸이 노인이죠.
1: 네.
0: 그래서 어떤 세대의 질서가 역전돼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이걸 보면 나이가 갖는 사회적 의미가 그 사회적 의미가 그렇게 강력하다면 그 아이가 몸이 그렇다고 해도 그냥 아이로 봐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어서 사실
1: 맞아요.
0: 그렇게 안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이라는 게 결국 우리의 삶이라는 게
1: 네.
0: 생의 흐름이라는 게 그렇게 선형적으로 착착착 순서를 나누고 그걸로 위계를 나누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건가? 이런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을 깨주는 작품이라고 작가는 제시를 합니다.
1: 그렇군요. 이렇게 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니까 더 궁금해집니다. 아, 윤범이님은 나이만 먹은 느낌이에요. 한 10년 어려지고 싶어요. 저는 40대 83년생이라고.
0: 네, 일단 불가능합니다.
1: 아, 네. 아, 누구 몰라서 그런 건 아닌데.
0: 아, 제가 회사에서 네. 정말 자주 듣는 말인데.
1: 어떤 거요?
0: 뭐 이렇게 사람들이 하소연을
1: 네.
0: 하면 제가 이런 식으로
1: 불가능하다고.
0: 바른 말을 하면 아, 제가 몰라서 그런 얘기합니까? 이런 식으로.
1: 그렇죠. 아주 네, 단호하게 마음을 접었어요. 감사해요. 네, 지금.
0: 네, 네. 3483님. 그냥 무사히 나이 먹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무탈하게 나이 먹으면 좋겠습니다.
1: 아, 그렇죠.
0: 이건 뭐 이제 초월하신 거죠. 지금 내 생이 중요하다. 살아있다라는
1: 것이
0: 너무.
1: 하루하루가 감사하다. 아니,
0: 그럼요,
1: 정말
0: 그럼요.
1: 중요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0: 네,
1: 하는데요.
0: 공감합니다.
1: 네. 최유한님, 우리 형님, 이미 형님이신데 첫 만남에 동갑이라고 했더니 난 빠른인데? 대답은 저도요. 빠른인데 또 나도 빠른 이유. 이러면 또 이제 또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네. 이게 뭐 특정 이제 연령부터는 없어진 문화긴 한데 네. 이 빠른이 참 얼마나 한국 사회의 나이를 보여주는가를 네.

0: 이걸로 인해서 막그 친구 집단 안에서도
1: 맞아요.
0: 갈등의 요소가 되잖아요.
1: 이렇게는 또 반말하는데 이쪽은 또 선배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0: 그렇죠. 결국 한쪽이 열어주면 두 살 차이가 친구가 될 수 있어서.
1: 그렇죠.
0: 이 질서를 이제 망가뜨린 사람이다. 이렇게 비판받기도 하죠.
1: 아니 그 달에 태어났을 뿐인데 그러니까, 질서를 망가뜨리는. 그러니까 우리 카페인님들 나이로 인해서 겪은 불편했던 경험, 억울했던 이야기, 아 나 이거 진짜 어디다 얘기하고 싶었는데 하는 거 있으면 사연으로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샵 1045 유료 문자 열려있고요. 반디 앱도 열려있습니다. 음악 듣고 가시죠.
0: 네, 가장 많이 오해받는 나이대인데요. 중2입니다.
1: 네.
0: 김창한 밴드가 불렀습니다.
1: 네. 아, 듣고 가시죠.

0: 목요일 2부 똑똑 인문학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책은 한겨레 출판에서 나온 한국형 연령차별주의와 멸칭 문화를 다룬 책입니다. 정회옥의 나이 묻는 사회입니다. 미미님과 이 책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카페이님들 맺힌 게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사연 보니까. 네, 정말 많이 사연들이 이 나이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1: 네, 3637님, 저는 50대 중반 미혼인데 나이를 물어보고는 그러려니 하다가

0: 미혼이라고 하면 나이를 다시 묻더라고요. 이것도 연령 차별주의의 한 장면이죠. 아, 무슨 얘기냐면 네. 어떤 나이 때 어떤 걸 해야 된다라는 답이 정해져 있는 사회인 거죠.
1: 그렇죠.
0: 그리고 맞아요. 그게 안 돼 있다고 생각하면 뭔가 어색하니까 다시 묻는 거잖아요. 아, 정말요? 이렇게. 네.
1: 그러니까 질문했을 뿐인데 사실 그런 어떤 제스처 자체가 이 과정 자체가
0: 그렇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리가
1: 맞아요.
0: 없죠.
1: 맞아요. 왜 멈칫하시지? 막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죠. 3393 쓰시는 카페인님. 10대 때는 모든 것에 불만이 가득했고 20대 때는 현실에 부딪혀 패배의 쓴맛을 봤고 30대엔 바쁜 생활에 계절 바뀌는 것도 몰랐고 40대엔 모든 일에 그럴 수 있지라고 해탈하네요. 50은 아직 안 와서 모르겠네요.
0: 3394님 공자님 말씀과 비슷한데요.
1: 그러네요. 진짜.
0: 30에 뭐 이립을 하고 40에 불혹이 되고.
1: 그거 가끔씩 떠올리게 되지 않아요? 저 학창 시절에 그거 이제 처음 접하고 나서 살면서 마흔 되고 나니까 예를 들면 불혹이다. 불혹인가? 그때 기준의 마흔은 그 시대의 마흔이지만
0: 60대
1: 그죠? 60 정도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0: 가끔 생각해 보죠.
1: 네. 네. 맞게 살고 계세요?
0: 아, 그런데 지천명부터는 지금 3394님 50 안 와서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네. 지천명부터는 너무 어려운 얘기 같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불혹은 노력하면 됩니다. 아. 미혹되지 않는 거니까 욕심을 좀 줄이고 천천히 가면 되는데 네. 지천명은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게 앎의 방향이 좀 달라서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1: 노력해야 된다고요? 네. 오히려 조금 더? 우리 지천명 넘으신 우리 카페인 분들도 계시잖아요. 어떤 노력을 통해서 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이런 거 이런 태도는 어때요? 그 나이 때는 그러려니 지금 공자의 말을 우리가 빌어서 50대는 이러려니 하면서 지금 물어보는 태도. 이거 지금 제가 취한 이 태도는
0: 이게 우리가 또 이걸 너무 엄격하게 생각하면 네. 세상에 나이가 없을 순 없잖아요.
1: 아, 그렇죠.
0: 네, 생물학적으로 나이를 먹어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1: 맞아요.
0: 또 하나는 연령을 얘기할 때 기능 연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세가 돼도 내가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1: 아, 그렇죠.
0: 뭐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뭐 스포츠 선수를 했던 분이라면 네. 40대, 50대가 돼도 보통 사람의 20대만큼의 어떤 체력과 근력을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나이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나이로 모든 걸 재단하면 안 되고 나이로 그 사람의 특성 같은 것들을 안 보이게 하면 안 된다.
1: 네.
0: 나이도 어떤 특성을 보여줄 수 있죠. 대략의 그 나이대가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흐름은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지만 우리 각자를 보면 너무 다르잖아요. 같은
1: 맞아요.
0: 그 나이대에 있다고 해도.
1: 맞아요.
0: 특히 어릴 때 생각해보세요. 우리 학년에 막 몇백 명이 있는데 네. 키도 다 다르고
1: 그쵸.
0: 생김새도 다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1: 백혜진님, 나이를 모르면 나이 편견 없이 사람 자체로 보게 되는 장점은 있지만 상대가 나를 동갑처럼 대했는데 알고 보니 9살 연상이어서 다음부터는 불편해서 안 보게 된 경험이 있어요. 이 나이 공개가 되고 나니까 오히려 네, 이게 장벽이 됐어요.
0: 우리한테 그만큼 안에 많이 들어와 있는
1: 네.
0: 거죠.
1: 네.
0: 1863님, 한국 사회 전 연령의 멸칭화를 듣자마자 우리는 모두 자기 혐오에 시달리고 있구나 싶어서 놀랍고 돌아보게 합니다.
1: 안지영님이 올해 지천명인데 그거 성공하면 내가 공자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부담이 그렇죠? 지금 이렇게 있다는 것을 네 이렇게 자, 그리고 8405 쓰시는 카페인님의 이 사연이 조금 더 우리가 그래도 취할 수 있는 태도 같기도 해요.
0: 네.
1: 지천명에 있는 저는 우기다가도 혹시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멈추는 버릇이 생겼어요. 이런 거 내가 틀릴 수도 있다.
0: 현명하죠.
1: 네,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0: 선배나 어른이 이 정도 역할만 해줘도 아마 세대 갈등이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요.
1: 네. 아까 그 얘기해 주신 그 멸칭들 너무 나열하기도 참 이 죄송스러울 정도로 너무 슬프더라고요.
0: 네. 근데 하나하나 이 책에서 그런 걸 짚어가면서 네. 이게 왜 문화적으로 멸칭인가? 우리가 왜 이걸 피해야 되는가?
1: 네.
0: 이런 걸 설명해 줘요. 노인부터 쭉 아래로 내려가 볼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인들에 대한 멸칭 중에 틀딱충이라는 게 있습니다.
1: 네.
0: 일단 충이 붙은 건 다 안 써야 됩니다.
1: 그렇죠.
0: 왜냐하면 사람을 다 비인간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랑 같은 세상에서 살면 안 되는 사람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충을 붙이는 것 자체가. 근데 틀딱은 이제 틀니 사용에 대한 얘기잖아요.
1: 네.
0: 그런데 왜 노인들이 틀니를 사용할 수밖에 없느냐 이런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작가가.
1: 네.
0: 물론 요즘엔 임플란트라는 기술이 개발되기도 했지만 틀니는 훨씬 저렴한 비용이고 보험도 적용을 하고 그리고 이런 틀니를 사용해야만 단백질 섭취 같은 걸 할 수가 있잖아요.

0: 네. 이거는 사실 건강과 직결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감안하고서도 이런 용어를 멸칭을 쓴다면 그건 너무 비정하고 잔인한 거 아니겠는가.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요.
1: 네.
0: 또 할매미라는 멸칭도 있습니다. 할머니 더하기 매미인 거죠.
1: 아.
0: 그러니까 노년들이 어떤 카페 같은 데서 너무 시끄럽게 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노년 건강에 대한 이해를 조금만 하면 그 상황과 장면들이 어느 정도 납득이 되거든요.
1: 네.
0: 왜냐하면 청력이 줄어들어요. 노년이 되면.
1: 맞아요.
0: 네, 우리가 막 아이들은 막 고주파수도 듣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1: 네.
0: 청력이 줄어들고 난청도 생기기 때문에 본인이 일단 내 목소리가 충분히 안 들려요.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이 상대에게 충분히 전달됐는지를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1: 네.
0: 그러면 목소리를 높이게 되는 거죠.
1: 그렇죠.
0: 이런 상황들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깊어지면 저 사람이 왜 저런 지금 모습을 보일까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고
1: 네.
0: 그러면 멸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1: 이렇게 하나하나 이 말을 어떤 연유로 탄생했으며 어째서 문제인지를 다 짚어주는 거군요.
0: 네. 이제 중년에 오면 제 나이대가 많이 듣는 말인데 첫째가 꼰대입니다.
1: 아.
0: 이게 번데기의 방언인 꼰대기와 꼰대기에서 온 건데
1: 네.
0: 왜 번데기가 주름이 막 나 있잖아요.
1: 네.
0: 이것과 이제 노년의 주름살을 연결해서 꼰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설이 있고 이 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곰방대, 담배 피는 어르신 여기서 왔다는 얘기도 있고요.
1: 네.
0: 또 일제강점기 때 왜 그 조선인 중에 일제 부역한 사람들이
1: 네.
0: 백작 같은 칭호를 얻었잖아요.
1: 아, 그쵸.
0: 그게 프랑스어로 꽁태라서 그런 사람들을 좀 부정적으로 부르는 이 말에서 왔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1: 네.
0: 어쨌든 이 꼰대라는 말은 BBC에서 오늘의 단어로 선정하기도 했고요.
1: 꼰대가?
0: 네, 그때 나온 정의가 이거예요. 자신은 늘 맞고 다른 사람은 늘 틀리다고 하는 나이가 많은 사람. 그러니까 나이 플러스 어떤 이제 이런 태도나 모습이 보이는 것이고요.
1: 네.
0: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는 그런 아재 개그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1: 그쵸.
0: 이 아재라는 말도 멸칭으로 자주 쓰이는 것이고
1: 네.
0: 아재 개그란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시대를 못 따라가고 있다. 당신의 감각이 지금 속된 말로 너무 별로다, 구리다. 이래서 네. 이제 쓰는 거니까
1: 네.
0: 이런 말과 용어들도 사실은 멸칭으로 봐야 된다. 연령 차별적 용어다. 이게 저자의 설명입니다.
1: 아재라는 말도 이 최근에 그래요. 영포티라는 표현.
0: 이런 게 정말 묘한 건데
1: 네.
0: 이 말이 처음 쓰였을 때는 트렌드 분석에서 쓰인 말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어떤 멸칭이나 혐오의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냥 요즘에 40대 중에 자기 관리를 좀 하고 멋을 내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
1: 네.
0: 그 사람들이 소비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런 분석의 용어였는데 이게 지금은 40대인데 우리 것까지 뺏어가려고 해. 이런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젊은 척을 하려고 해.
1: 젊은 척을 하려고 한다.
0: 네, 젊은 건 우리 거고 이제 40대는 그거 말고 다른 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1: 네.
0: 그러니까 이런 세대 갈등 상명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뭐 여성에 대한 그 연령 차별주의가는 멸칭들도 있죠. 대표적인 게 아줌마.
1: 아줌마.
0: 네. 이게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멸칭으로 쓰였고 기분
1: 맞아요.
0: 좋게 듣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잖아요.
1: 맞아요.
0: 그리고 뭐 김여사 이런 것도 있죠.
1: 운전에
0: 대한 어떤 네. 몇몇 이제 작은 사례를 전체로 확대해서 이렇게 멸칭을 부르는 거죠.
1: 이 씁쓸합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 지금 씁쓸한 표정으로 듣고 계실 것 같은데 아까 MZ세대도 이제 멸칭으로 통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그렇죠.
0: 그렇죠. 요즘 MZ세대라고 하면
1: 네.
0: 딱 떠올리는 이미지가 이기적이다. 끈기가 없다. 자기중심적이다. 개인주의다. 이런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왜 MZ들 그 삼요주의보라는 게 회사에서 있거든요.
1: 맞아요.
0: MZ들한테 뭐 이제 업무를 지시하거나 얘기를 하면 MZ들이 이걸요? 제가요? 왜요?
1: 네.
0: 이걸 묻기 때문에
1: 네.
0: 이 답을 해줘야 된다. 근데 저자가 이 같은 MZ세대들이 불과 5년, 10년 전만 해도 3포 세대로 불렸다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뭐 취업도 어렵고 뭐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 되는
1: 맞아요.
0: 세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상황은 사실 달라진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불리게 됐을까? 결국 이런 세대의 멸칭은 다른 세대가 그 세대를 바라볼 때 쓰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그 바라보는 관점이나 태도가 바뀌면 이런 호칭도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MZ라는 호칭 자체가 굉장히 기성세대 중심의 호칭이라는 거예요.
1: 이게 너무 약간 나쁜 의도도 갖고 있고 무시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혐오를 조장하는 표현이고 그리고 굉장히 편의주의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쟤네는 뭐야? 뭐 이렇게 해버리고 마는 거죠. 소통하려고도 하지 않고.

0: 묶어버리고
1: 그렇죠.
0: 이런 것들이 또 그 내부로서는 내부인으로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 있고 불편할 수도 있고. 자, 9569 쓰시는 카페인님 60대신데요. 이 나이가 되니 지천명은 내가 모든 걸 할 수 없음을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하늘의 뜻이라는 것이 살아보면 확실히 있는 것 같네요.
1: 와.
0: 아, 내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좀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 네. 아, 지금 2789 쓰신 카페인님은 우리 아까 할 매미 이런 표도 있었잖아요. 네. 지금 뭐 춤도 있고
1: 그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곤충들이 얼마나 고귀하고 귀중한 존재인지 그 소중함을 알아가고 있답니다. 사람들이 충이라고 곤충을 붙여서 비하하는 것은 곤충에게도 정말 잘못하는 일입니다.
0: 그래, 곤충은 또 무슨 안대없는 무슨 봉변이에요. 곤충 입장에선 또.
1: 네,
0: 그렇죠?
1: 그리고 우리 얼마 전에 책 다룰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구에 있는 생명 중에 동물 중에 곤충의 생물량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0: 네.
1: 인간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0: 맞아요. 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서명희님 언제부턴가 나이를 잊고 싶어서일까요? 세지 않고 있어서 누군가 물어보면 글쎄요 라고 대답해요. 글쎄요도 재밌는데요. 글쎄요 라고 대답해요. 그런데 참 집요하게 띠를 물어보시고 그것도 모자라 몇 년생인지까지 물어보시네요. 제발 참아주세요. 몇 살이에요? 글쎄요 하면 이제
1: 지나가야 되는데
0: 아, 그 지나가야 되는 거, 거긴 하네요. 그런데 몇 년생이세요?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하면
1: 당신이 정말 기억을 못한다면 띠를 얘기해달라.
0: 내가 계산해주겠다. 이런 거 지금 아 재밌습니다. 풍경이 그려집니다. 음악 듣고 갈까요?
1: 네. 나이를 뛰어넘어 활동했던 그룹이죠. 량현 량하가 부른 두 살 많은 그녀 골라왔습니다.
0: 너무 오랜만이에요.
1: 네.
0: 네 듣고 가시죠.

0: 울타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미미 박태근 편집자가 가지고 온 책은 정회옥 교수의 나이 묻는 사회입니다. 아, 띠를 누가 물어보면 서혜진님은 이렇게 대답하신대요.
1: 머리띠다 어쩔래.
0: 머리띠다고? 머리띠다 어쩔래? 아, 이렇게 아까 글쎄요에 이어서 참 우리 이렇게 위트 있는 걸로 피해가야 되는 건가요? 진짜 그렇죠. 아, 9082 쓰신 카페이님. 요즘 것들은 하며 혼잣말을 툭 내뱉는 순간 아 저도 어쩔 수 없는 기성세대인 걸 느끼고 한숨 짓네요. 아,
1: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생각되는 장면들이 있으실 거예요.
0: 네. 맞아요.
1: 7609님께서 멸칭들을 들으니 너무 슬퍼지네요. 생각해보면 이게 다 서로에 대한 헤아림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맞다라는 생각 때문에 서로를 오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서로에 대한 헤아림이라는 말을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지금.
1: 내가 다 할 수 없고 내가 다 할 수 없다라는 아까 지천명도 그렇게 설명해 맞아요. 주셨잖아요. 맞아요. 이런 겸손이 중요한 것 같아요.
0: 지금 이렇게 멸칭들 보다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좀 슬퍼졌는데 아, 어린이 청소년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1: 여기는 특히 굉장히 네. 일방적인 상황이 많이 주어집니다.
0: 일방적인 상황?
1: 왜냐하면 본인들이 어떤 그런 행태를 한 것도 아니고 네. 어떤 책임이 실제로 있는 것도 아닌데 어른들이 그렇게 정하고 부르게 되는 상황들인 네. 거거든요. 청소년들 급식충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실 텐데
0: 그렇죠.
1: 이 말이 그런 한국 사회 무상급식 논란 이후에 생긴 말이에요.
0: 네.
1: 이게 학생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0: 그쵸.
1: 그리고 그 나이 때는 당연히 사회와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아서 자라나야
0: 맞아요.
1: 될 시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마치 너희들은 아무것도 사회에 기여하는 거 없는데 급식만 받아먹는다. 이제 이런 의무를 쓰이는 거잖아요.
0: 너무 슬픕니다, 지금.
1: 그렇죠? 그리고 네. 아까 우리가 잠깐 나왔던 그 중2, 여기에 병을 붙이잖아요.
0: 그렇죠.
1: 중2병. 이게 일본의 어떤 방송에서 처음 나왔던 말인데 이제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얻으면서 쓰이기 시작한 거예요.
0: 네.
1: 근데 이 말이 뭐라 그럴까? 사춘기 어떤 특성들이 있죠.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병이 일단 붙기도 했고 아주 정말 이상한 행위처럼 상태처럼 얘기하는 이런 말로 쓰이는 거잖아요.
0: 그렇게 되고 막 희화화하기도 하고 그쵸?
1: 그렇죠.
0: 근데 그 희화화 행위 안에 혐오가 들어가 있는 거고.
1: 그렇습니다.
0: 이런 게 참 위험한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요즘 가장 많이 쓰는 이 멸칭이 땡린이입니다.
0: 아...
1: 거의 모든 분야에서 쓰이는데 그리고 네. 이게 뭐 일상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방송에서도 이걸 주의하지 않고 많이 써요.
0: 맞아요. 한때 계속 이렇게 막 그리고 스스로도 이렇게 쓰기도 하고 네, 이랬잖아요.
1: 뭐 요리 처음 배우는 사람 요리니 주식 처음 하는 사람 주리니
0: 네.
1: 근데 이게 왜 또 멸칭이냐 이런 반론들도 꽤 있었는데 이런 어린이라는 말 자체에 그 미숙함,
0: 네.
1: 부족함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서 붙이는 거잖아요.
0: 그쵸.
1: 그런데 사실 어린이든 청소년이든 노인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다 그 자체로 충만한 나이잖아요. 충만한 존재잖아요.
0: 네.
1: 그런데 우린 그게 아니라 뭔가 미완의 미숙한 존재라고 보고 있다라는 게 여기 반영되기 때문에 이건 멸칭이라고 봐야 되고요. 실제로 어린이 청소년들한테 당사자들한테 물어보면 이거 멸칭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말이 비하 의미가 담겼냐 물어봤을 때 1위로 네. 나오는 게 잼민이라는 거예요.
0: 잼민이.
1: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쭉 노년부터 쭉 살펴봤잖아요.
0: 네.
1: 작가는 비판적으로 한국 사회가 생애 주기별 맞춤형 연령 차별 사회다. 보통은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사회 같은 게 돼야
0: 그렇죠.
1: 되는데
0: 뭐라도 이게 다음 구간으로 넘어갈 희망이 있고 막 이래야 되는데 지금 모두 다 같이 욕먹으니 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조적인 거잖아요. 이거
1: 그렇죠.
0: 되게.
1: 아, 물론 이게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0: 아 그래요?
1: 뭐 비슷하게 다 그런 문화들을 겪겠죠.
0: 네.
1: 뭐 미국 같은 경우도 그 화석을 뜻하는 단어 파슬 이 자체가 그냥 우리가 아까 뭐 노년을 비하하는 용어처럼 쓰인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화석이다. 우리말로 따지면 고인물 같은 의미 아닐까 싶고요.
0: 네.
1: 그리고 막 이렇게 세대 간의 논쟁이 벌어지면 오케이 부머, 베이비 부머 세대들한테 우리말로 번역하면 알겠습니다. 뭐 꼰대 어르신. 네. 뭐 이런 정도 될 텐데 그냥 대화를 더 하지 말자는 얘기처럼 들리는 거죠.
0: 그렇죠.
1: 알겠고 뭐 꺼지세요. 이런 정도의 의미인 거예요. 이게 뭐 우리만 있는 게 일본에도 있습니다. 일본에는 네. 노해라는 말이 있대요.
0: 네.
1: 노인 해약. 네. 이런 말이 있다 보니까 반대로 또 젊은이들에게는 또 약해. 젊은 사람들 해약. 이런 말로 또 생기기도 하고. 이게 끊임없이 악화시키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0: 그리고 이런 말이 어떻게 누군가가 분명히 뭔가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유행을 하지? 이런 게 또 참 그러니까 슬퍼지는 거죠. 것 같아요.
1: 우리 사회에 네.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와 어려움이 있겠죠.
0: 네.
1: 뭐 예를 들면 노년을 얘기를 하면 뭐 요즘 연금 문제도 계속 나오고
0: 그렇죠.
1: 이런 걸 사회가 좀 계산을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서로가 양보할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공론의 장이 잘 안 펼쳐지니까
0: 네.
1: 개인들은 답답하죠.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 화를 누군가에게 전가해야 되는데
0: 네.
1: 그게 약자에게로 향하는 거죠. 때로는 노년에게, 때로는 아이들에게.
0: 자, 이런 책을 읽고 모두가 좀 이 인지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행동도 바꾸고 참 이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더 예의 차리고 공손한 말투를 찾다가 이중 높임까지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1: 아, 그렇죠.
0: 한쪽에서는 이렇게 막 벌레에 빗대고 막
1: 커피를 높이면서 사람을 지금 멸칭하는 거니까
0: 그렇죠. 왜 이렇게 말꼬리 잡히고 싶지 않아 가지고 막 높임을 겹겹이 쌓다 보니까 문법적으로 너무 이상한데도 막 우리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되는 이런 사회에 왜 이렇게
1: 이 저자가 한국 사회의 그 특수성을 세 가지로 분석하더라고요.
0: 세 가지로요?
1: 이렇게 연령차별주의가 강화되는 맥락이 있는데
0: 네.
1: 첫째는 생산성 중심 사회라는 거예요.
0: 생산성 네. 중심 사회.
1: 한국 사회 굉장히 단기간에 경제성장을 빠르게 이루다 보니까
0: 네.
1: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서 1번의 가치가 생산성인 거예요.
0: 아, 슬프네요.
1: 너무. 그럼 생산성이 떨어지는 연령 노년과 생산성이 아직 올라오지 못한 연령 어린이
0: 아이들
1: 여기가 네. 이제 그 연령 차별주의의 대상이 되기가 쉬운 상황이라는 거.
0: 그쵸.
1: 그리고 둘째는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인데
0: 네.
1: 과거에는 죽음이 일종의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마을의 잔치같이 벌어지기도 했잖아요.
0: 네.
1: 뭐 그런 영화들도 있었고
0: 그쵸.
1: 그런데 요즘엔 죽음을 그런 식으로 맞이하지 않잖아요. 대부분이 각자가 병원에서 맞이하죠.
0: 맞아요.
1: 그러니까 피하고 싶은 일인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가까이 가 있는 연령대에 대해서 그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냥 나 두려운 거예요.
0: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1: 그렇죠. 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또 멸칭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자기관리가 너무나 중요한 사회다. 동안, 안티에이징,
0: 그렇죠.
1: 뭐 성형
0: 맞아요.
1: 이런 거 굉장히 우리 강조하고 마치 그걸 잘 안 하면 저 사람 좀 자기관리 못하는 사람,
0: 네.
1: 시대에 좀 뒤처지는 사람
0: 네.
1: 왜 저렇게 자기관리 안 해?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주름살이 있거나 검버섯이 있거나 이게 굉장히 무슨 그 잘못이나 문제인 것처럼
0: 뭔가 방치하고 있는 양. 그렇죠?
1: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생산성,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거리낌, 자기 관리가 너무나 중요한 사회. 요 세 가지가 좀 한국 사회에서 특별히 이런 연령 차별주의가 강화된 배경이 아닐까라고 저자는 분석하는 겁니다.
0: 와. 유원서님, 저도 어렸을 때 누군가에게 젊은이였는데 이젠 젊은 것들에 대해 얘기하는 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라고 하셨어요. 사실 지금 얘기해 주신 이 연령대, 이 멸칭의 나이들 우리 다 대부분은 통과하잖아요.
1: 그렇죠.
0: 이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인간의 생애 주기가 다 여기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마치 남의 얘기인 것인 것처럼. 아, 9908 쓰시는 카페인님. 요즘처럼 변화무쌍한 시대에 나이로 줄 세우고 규정 짓는 것처럼 의미 없는 일이 또 있을까요? 그야말로 어리석은 일반화의 오류 아닐런지요?
1: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처럼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나이가 아닌 다른 가치나 기준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0: 네.
1: 이게 더 강조되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0: 그렇죠.
1: 홍은신 님께서도 자신들도 지나온 시절, 훗날 겪어야 할 노년의 시간을 생각하지 않고 뱉어내는 단어에 상처받을 아이들과 노인분들 안타깝네요.
0: 진짜 이런 멸칭들 속에서 그래 내가 참자 상처받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잖아요.
1: 그렇죠. 그리고 이게 상대에 대한 공격이고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0: 네. 그런 조사가 있어요. 주관적 건강 상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연령대와 내 객관적인 건강 지표가 아니라 네. 나 지금 몇 살처럼 살고 있느냐, 내 몸이.
1: 실제로.
0: 이런 걸 조사해보면 한국이 OECD에서 최하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왜냐하면 한국 복지도 잘 돼 있고 네. 의료 시스템 너무 좋은 나라로 네. 꼽히잖아요. 그리고 되게 건강에 신경 쓰는 나라잖아요. 네. 그런데도 다 자기 나이에 비해서 나 늙었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1: 아.
0: 이걸 작가는, 저자는 자기 연령주의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1: 네. 그러니까
0: 충분히 잘하고 있고 맑게 잘 살고 있는데도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강박을.
1: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이렇게 결합되어서 이 멸칭이 생애 주기별로 있는 이런 사회를 낳은 거네요. 음악을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자연스러운 나이의 흐름을 보여준 영화잖아요. 그 보이후드라는 영화의 네. OST에서 골라왔습니다. 히어로입니다.
1: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정회옥 작가의 책 나이 묻는 사회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3637 쓰시는 카페인님, 이 노인인 아빠를 모시고 있는데 주변의 시선들이 부정적이라고 사례를 주셨습니다. 택시 타고 내릴 때, 엘리베이터 이용할 때 등등 천천히 움직이는 걸 자기들 시간 뺏는다고 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네.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0: 그쵸.
1: 내가 노년이 되면 나도 내 움직임이 천천히 느려질 텐데 그 한국 사회가 그 횡단보도 건너는 시간
0: 네.
1: 이게 조금 늦춰지고는 있는데
0: 어.
1: 그래도 세계 평균으로 보면 되게 빠른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0: 아, 맞죠. 누구나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횡단보도. 그리고 이게 점점 뭔가 최첨

0: 기술들이 많이 우리 사회에 유행처럼 빠르게 오고 이러니까 뭐 우리 빤히 얘기했던 뭐 키오스크 주문 같은 것도요. 뭐저 자칫 잘못하면 사실 뭐 나이 상관없이도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은 계속 내가 뒤에 패를 끼치는 것이 아닌가 조급하게 되고.
1: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무슨 온갖 이벤트 때문에 팝업이 엄청 떠요. 저도 뭔가 그 직원분들하고 커피 마시다가
0: 네.
1: 잠깐 머뭇댔더니 바로 저를 놀리더라고요.
0: 아, 이건 지금 뭔가 이 지금 스포츠가 아닌데. 그렇죠? 우리 너무 시간이 쫓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들이 약간 또 이런 멸칭을 낳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배나리님. 어린이는 내가 만나는 가장 가까운 미래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김소영 작가의 책에서 보고 너무 공감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 후로는 어린이를 폄하하는 표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절대 사용하지 않게 됐어요. 네. 이 김소영 작가의 책에서 지금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김소영 작가가 언제 오는지 아세요?
1: 곧 오십니까?
0: 아, 네. 지금 갑자기 미미님. 네, 다음 주에 북카페 오실 예정입니다. 잠시 또 반가움의 예고를
1: 네,
0: 해보았습니다.
1: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0: 네. 자, 얘기를 계속 해볼까요? 우리 어떻게 그러면 좀 이걸 약간 바꿔볼 수 있을까요?
1: 이런 고민과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0: 네.
1: 예를 들면 노인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어르신이라는 표현이 생겼어요. 요즘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0: 알아요.
1: 시니어.
0: 시니어.
1: 네. 이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비슷합니다. 미국도 예전에는 올드 피플이나 에이지드 퍼슨 이런 말을 썼는데
0: 네.
1: 요즘에는 그 노년들 자신들이 시니어 시티즌이라고 불리는 걸 가장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다 보니까
0: 네.
1: 예전에 이제 어르신이란 말을 처음 만들 때는 그 노인을 좀 긍정적인 의미로 쓰려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노인들이 엄청 늘어나고 그런 노인에 대한 그 혐오 정서들이 생기다 보니까
0: 네.
1: 어르신이란 말도 부정적 용어로 쓰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또 대체로 시니어라는 말을 만들었고 요즘에는 뭐 노년의 그 늙을 노자를 길 노자로 바꾸자는 제안도 있고 선배 시민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0: 선배 시민.
1: 네. 계속 고민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을 바꾼다고 지금 해결되는 상황이 아닌 거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새로운 말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 이게 문제는 바뀌지 않는 상황이 있는 거죠.
0: 이 우리 서로를 뭐 어떻게 해서 좀 이해하고 좁혀 나가면서 이 멸칭들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을까요?
1: 이게 저는 결국 아주 구체적인 상황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0: 구체적인
1: 네.
0: 상황.
1: 아, 그 나이들 다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0: 네.
1: 그래서 제가 노년들이 좀 억울할 만한 일, 그리고 청년들이 좀 억울할 만한 일을 하나씩 찾아봤어요. 이 책에서
0: 네.
1: 나오는. 일단 고령은 이겁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가끔 뉴스에 나오죠. 그래서 운전면허 반납 더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0: 맞아요.
1: 나오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뭐 보상을 주기도 하고 이러는데
0: 그렇죠.
1: 그런데 왜 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 비율이 낮냐? 고령자들은 특히 한국은 지금 고령자들이 더 많이 거주하는 곳이 도시가 아니라 시골이죠.
0: 네.
1: 그러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습니다.
0: 그렇죠.
1: 생존을 위해서 자가 운전이 필수인 나라고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고령자의 취업 비율도 높은 나라라서
0: 네.
1: 그런 이동권이 또 보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0: 그렇죠.
1: 나이로 딱 자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체의 기능이 어쨌든 저하되니까
0: 네.
1: 자기가 뜻하지 않게 그런 사고의 상황에 놓일 수 있잖아요.
0: 네.
1: 그러면 그 노년들을 탓할 게 아니라 사고의 상황을 방어해 줄 만한 기술들을 이제 개발해서 넣으면 된다라는 게 저자 얘기거든요. 실제로 일본 사례를 보면 75세 이상이 운전을 하려면
0: 네.
1: 자동 브레이크 기능이 있는 서포트카를 몰아야 됩니다.
0: 아,
1: 그래야만 허가가 나오는 거예요.
0: 이게 훨씬 구체적이네요.
1: 그렇죠. 이렇게
0: 그쵸?
1: 가면 이해가 되고, 아, 그렇게 하면 좀 해결할 수 있고, 나아지겠네. 오해도 적겠네. 이런
0: 네.
1: 생각이 들잖아요.
0: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는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그리고 이제 청년층으로 가보면
0: 네.
1: 정치 문제가 나옵니다. 어떤
0: 아.
1: 거냐면, 지금 연령대로 보면 노인은 과잉대표, 청년은 과소대표라는 거예요.
0: 네.
1: 국회의원이 이제 한 300여 명 되잖아요.
0: 네.
1: 평균 연령이 56세거든요. 근데 이거 평균에 함정이 있어요. 20대는 0명입니다. 30대는 14명밖에 안 됩니다.
0: 네.
1: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가 아닌 여러 선거들을 보면 연장자 당선 규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대요. 뭐 대학 교수회에서 의장을 뽑을 때
0: 네.
1: 동수가 나온다. 그러면 나이 많은 사람이 자동 당선이라는 거죠. 변호사 협회 협회장 선거도 마찬가지래요.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도 마찬가지래요. 이런 게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많이 남아 있고.
0: 예, 경험이 더 많으려니 하면서 이제 그렇게

0: 했었던 그렇죠. 거겠죠? 원래 그리고 기준은?
1: 이런 거 있잖아요. 헌법에. 대통령 피선거권은 40세 이상이어야 네. 되죠. 이게 근거가 뭐냐. 이것도 나라마다 다르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 삶의 가능성이 제한이 되어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자체가.
0: 그러네요. 아니 이렇게 지금 수치로 보니까 더 정말 눈에 보여요.
1: 더 눈에 띄는 건 정년퇴직입니다. 우린 정년퇴직이 있을 법하고 너무 자연스러운 사회의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정년퇴직이 우리처럼 규정되어 있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0: 아...
1: 미국 없고요. 뭐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없거나 더 늘려가는 추세입니다.
0: 그렇죠.
1: 그러니까 우리도 이건 어쩔 수 없을 것 같기는 해요. 노년들이 노동에 참여해야 되고 네. 그래야 또 사회 생산성이 올라가고 각자 역할이 있어야 또 건강해지고 이런 선순환을 이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0: 그쵸.
1: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나아질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법으로 정년이라는 나이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0: 아.
1: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더 전향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0: 와 이게 진짜 그냥 멸칭을 막 부르냐 안 부르냐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을 어떻게 우리가 좀 다르게 운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까지 제안을 하고 있네요.
1: 그렇죠.
0: 이 책이.
1: 그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어떤 연령대에 들어서 있는 집단 전체
0: 네.
1: 혹은 그냥 그 사람들의 특성 이렇게 얘기하면 계속 멸칭이 늘어나기만 할 겁니다.
0: 그렇죠.
1: 그리고 노인을 시니어나 선배 시민으로 바꾼다고 해서 이게 해결 안 될 거예요. 결국 핵심은 그냥 그 상황에 주어진 문제 상황이 뭐냐. 문제 중심으로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고령화 사회가 됐잖아요. 교육에서부터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0: 그렇죠.
1: 우린 초고령화 사회가 됐고 이럴 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어떤 걸 고려해야 되고
0: 네.
1: 이런 멸칭을 부르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깊숙이 관여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0: 지금 얘기해 주신 부분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사회가 구조가 벽 바뀌었으니까요. 그렇죠? 오수미님, 마당에 계절마다 수없이 피다가 또 모르게 지는 풀꽃들 보면서 인간도 저런 존재구나. 그냥 흐르는 대로 자연스럽게 살려주면 될 것 같은데 아 뭐가 이렇게 복잡하고 시끄럽고 힘든지 모르겠어요.
1: 네.
0: 하셨습니다.
1: 함께 살아가야 되니까요.
0: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책을 통해서 고민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너무너무 좋은 기회인 거잖아요. 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미미님과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오늘 끝곡 육중환 밴드의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내 나이 가을 무렵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이 공개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 그룹 휴명 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0: 새로운 시작은 우리를 늘 설레게 하죠.
1: It's a brand new beginning.
0: 하나씩 차근차근 알고 있던 단어도 한 번 더 짚어보며 영어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거 어떨까요?
1: Come and start English again. Monday to Saturday at 7 a.m. Start English에서 만나요.
0: Speak now.
1: Start
0: English.
2: English.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2: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우리요. 지쳐 보이는 친구한테 이렇게 응원할 때가 있죠. 어깨 펴. 힘내. 그런데 가끔은요. 힘을 내라는 말보다 힘을 빼라는 말이 더 큰 위로가 된다는 것. 그런 느낌 없으세요? 잠깐 힘을 빼고 쉬어가는 것도 다시 앞으로 가기 위한 방법일 수 있을 테니까요. 괜찮은 척 하느라 꽉 쥐고 있었던 마음, 무너지지 않으려고 잔뜩 버티던 어깨, 오늘만큼은 조금 내려놓아도 된다고 말해주고 싶은 밤, 정승재의 경청 지금 시작합니다.

정선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 경청. 안녕하세요. DJ 생선님 정승재입니다. 소유와 권정열이 함께 부른 어깨 들으면서 5월 21일 목요일 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힘내! 보다는 계속 힘내고 버텨나가면서 좀 이렇게 큰 위로가 되려면 힘내라는 말보다는 좀 힘빼라는 말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우리 너무 힘든데도 계속 힘내고 버티면서 스스로를 이렇게 막 몰아붙일 때가 있잖아요. 잘하려고 버티는 마음도 좋지만 가끔은 쉬어가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리하게 막 힘내고 막 이런 거 대신 힘을 좀 편안하게 빼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오늘 밤 우리 바다님들과 함께하는 이 경청, 우리 바다님들 어깨에 잔뜩 들어간 힘. 저는 지금 목이 아파서 목 디스크 때문에 어깨까지 지금 너무 아프거든요. 첫 곡 노래도 어깨였는데 그런 어깨에 들어간 힘을 쫙 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효근님, 정승재 생선님 안녕하세요. 남효근입니다. 경청 처음 듣는다고 너무 따뜻하다고 생선님 힘내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반갑습니다. 효근님 자주 방문해 주세요. 김민재님은 생선님 안녕하세요. 매일 밤 경청 즐겨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라라 333님 살면서 힘 빼라는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어본 그쵸? 저는 살 빼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그러고 보니까 힘 빼라는 얘기는 저도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앞으로 그 얘기를 들으면 아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 게 맞구나 싶어서 찐 위로가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민정님 조금은 내려놔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의 마음이 눈물나게 고마울 때가 있다고요. 그냥 나 자신으로만 충분하다고 말해주는 것 같아서 좋다고 김민정님도 이렇게 보내주셨고 GKD님은 경청 들으려고 밤 10시 전까지 숙제 완료하고 아우 잘했다. 시험 공부하다가 왔어요. 어우 너무 기특해. 벌써 기말이 한 달밖에 안 남았다니 끝이 365일이 시험 기간 같네요. 아, 맞아. 고생이 많아요. 우리 바다님들. 김설민님 안녕하세요. 경청 공개방송 영상 보고 오느라 조금 늦었어요. 맞아요. 오늘 공개방송 영상이 올라왔어요. 이향이님도 생선님 안녕하시죠. 방금 유튜브 경청 채널에 공개방송 영상 올라왔다고. 공개방송 날 입으셨던 아우터가 잘 어울린다고요? 그거 은색? 그 갈치색? 그랬구나. 그날 공개방송 못 와서 아쉬웠던 바다님들 계시잖아요.

아니면 그날의 추억을 한 번 더 느끼고 싶은 바다님들 유튜브 경청 채널 오셔서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지금 말고요. 오늘 경청 끝나고. 공약하러 갈까요? 다음번 공개 방송은 100만 조회수가 나오는 순간 제가 책임지고 여러분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조회수입니다. 100만 조회수가 되는 순간에 저희 경청 공개방송 두 번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한테도 상의하지 않았던 저만의 독단적인 생각이지만 이뤄내겠습니다. 100만 조회수. 지금 경청이나 보이는 라디오, 경청은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유튜브나 반디 앱으로 들어오시면 경청의 따뜻한 이 스튜디오 분위기, 저의 얼굴도 감상하실 수 있고요. 노래 들으면서 가끔 가다가 제가 리듬을 타면 그 리듬 타는 모습도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싶으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1045 좋고요. 무료인 유튜브 댓글도 좋고 반디 앱 메시지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반짝반짝 빛나는 날이에요. 반짝반짝 블링블링한 주얼리 윤혜정쌤 모시는 날이니까 이따가 혜정쌤이랑 혜정승재 크로스 함께 할 거니까 윤혜정 선생님께 상담받고 싶은 이야기도 지금 미리미리 보내주세요.

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이야기 속 함께 나누면 좋은 양질의 재료만 엄선해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으로 잘 버무려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봐요. 생각의 재료. 오늘 도착한 재료는 세계에서 가장 걷기 좋은 도시입니다. 와, 최근에 영국의 한 매거진에서 세계에서 가장 걷기 좋은 도시를 발표했대요. 1위가 어딜까요? 뉴욕? 어딜까요? 런던? 어딜 것 같아요? 바로 서울이었답니다. 와, 전 세계 150개 도시, 약 2만 4천 명이 실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였다고 하는데, 한강 청계천 같은 도심 속 자연길도 있고, 남산이나 북한산 둘레길 같은 가벼운 산책 코스도 있고, 또 밤에 비교적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그 치안 환경, 그게 좋은 평가를 받아서 1위로 뽑혔다고 합니다. 정말 치안은 전 세계 1위죠 뭐.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른 의견은 이런 것도 있었대요. 서울은 출퇴근길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복잡하다라는 의견, 미세먼지 때문에 걷기 힘든 날도 있다라는 의견, 이런 의견도 나왔다고 합니다. 서울의 매력이 인정받았다는 건 참 기분 좋은 일인데, 서울 정말로 걷기 좋은 도시 맞을까요?

없는 그네들과 딱 그네들과 좀 늦어버린 친구들은 툭하면 떠나겠다 해 난 끄적거려 보지만 웃질 못해 너무 인정하기 싫지만 이미 난 너의 미움과 그 역겨움까지 다 사랑해 청계천의 비린을 사랑해 선유도의 쓸쓸함을 사랑해 돈만 있으면 사기 좋아

RM의 노래 서울 듣고 왔습니다. 제가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노래 불렀었던 게 서울이라는 노래였는데 그때는 이용 아저씨의 이용님의 서울이었고요. 그 뒤에는 조용필님의 서울 서울 서울이 있었는데 RM의 서울 버전 듣고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이 영국의 한 매거진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걷기 좋은 가장 걷기 좋은 도시 1위로 뽑혔다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쵸? 라라라333님 방금 생각의 재료 마지막 멘트 하실 때 그것이 알고 싶다. 김상중님 같았어요. 흐흐흐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제가 그랬나요? 과연 걷기 좋은 도시일까요? 이랬나? 정8087님은 서울 도심 속에 고궁이 있어서 아름답다고 맞아요. 걷기뿐만 아니라 뛰기도 좋아요. 맞아. 뛰기도 너무 좋지 않아요? 정말? 한강에도 뛰기 되게 좋게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강이 이렇게 큰 도시도 거의 없는 것 같고. 클로버님은 맞아요. 서울은 고궁도 있고 한강도 있고 공원도 있고 둘레길도 있고 진짜 걷기 좋은 도시 같아요. 가우디 가우스님은 서울은 걷기 좋은 도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단 벤치가 없고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일 여유가 없다고 느꼈어요. 라고 가우스 가우디님이 찬물을 흠뻑 뿌려주셨습니다. 한강을 따라서 이렇게 걷고 뛰고 저는 한강에서 많이 뛰었었던 기억이 나요. 청계천도 너무 좋잖아요. 천천히 걸을 수도 있고 동네 하천에 또 이렇게 산책로도 잘 만들어져 있고 이게 우리한테는 참 익숙한 풍경인데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는 좀 특별한 매력으로 느껴졌나 봐요. 물론 문제도 많아요. 맞아. 가우디 가우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벤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앉아서 좀 이렇게 사람들 지나

지나다니는 것도 구경하고 막 그러고 싶은데 그런 게 없다라는 거는 조금 아쉽긴 하고 막 그렇죠. 또 출퇴근길은 정말 복잡하고 지하철도 너무 복잡하고 미세먼지 생각하면 정말 그쵸. 마스크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아쉬운 점도 많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도 너무 좋아합니다.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걷기 힘들지만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걷기 힘들지만 지금과 같은 계절 봄 가을만 되면 저 카메라 딱 들고 너무 좋아. 어디서 찍어도 다 작품이 되는 것 같이 되게 예뻐요. 더군다나 최고는 안전인 것 같고요. 그쵸? 맞습니다. 노래 한곡 듣고 저 다시 오겠습니다. 태연이 부릅니다. 꿈.

앞에서 우리 무슨 얘기했어요?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이 세계에서 가장 걷기 좋은 도시로 뽑혔다는 소식 전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우리 바다님들이 좋아하는 산책 코스. 다들 하나쯤은 있잖아요. 뭐가? 나는 이 길을 걸을 때 행복해져요. 이 길을 걸으면 마음이 좀 편안해져요. 이런 느낌. 여행 갔을 때 우연히 걷다가 반한 길도 좋고요. 아니면 유명한 길이 아니어도 좋아요. 학원 끝나고 집에 오는 이 길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우리 동네 편의점 가는 길 너무 좋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우리 바다님들의 최애 산책로 그리고 그 길을 좋아하는 이유까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저의 마음에 들어오는 사연을 보내주신 바다님들께는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무료인 반디앱 유튜브 댓글로 지금 보내주십시오. 기다리는 동안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김동률이 부릅니다. 출발.

최애 산책로는 어디입니까? 저는 석촌호수 되게 좋아하고요. 석촌호수를 이렇게 동호, 서호를 한 바퀴 쫙 돌면 그게 2.5km 나오거든요. 그거 한두 바퀴 정도 돌면 되게 기분 되게 좋아진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지금 여기 EBS도 일산인데 예전에 20대 때 제가 한 2, 3년 정도 일산에서 살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한 번도 못 가보고 아직까지 한 번도 못 가본 게 일산 호수공원이 그렇게 좋다 그러네요. 근데 한 번도 안 가봐서 언젠가는 좀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0316님, 학교 가는 길이요. 친구들 우연히 만나면 기분이 좋아요. 초등학교 4학년 박선율 바다님이 보내주신 것 같아요. 뭐 줄까? 뭐 좋아할래나? 햄버거 좋아할래나? 0316님께 햄버거 집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4062님, 최고의 길은 금요일 퇴근길 같습니다. 와, 금요일 퇴근길 정말 좋죠. 김정헌님은 저희 집 뒤에 철길이 있는데 그 길을 걸으면 사계절을 다 느낄 수 있다고. 숲도 있어서 봄이 되면 벚꽃도 볼수 있고 꽃 구경할 수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요즘은 좀 더워졌다가 비가 와서 기온이 좀 내려갔네요. 맞아요. 약간 쌀쌀하기도 하고 지금은 그쵸. 8359님은 저는 밤에 차 불빛과 가로등으로 반짝이는 도시거리 걷는 걸 좋아합니다. 풍경도 아름답고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사는 사람들 보면 감동적이고 밤길이라 그래서 감성적이어서 참 좋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밤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게참 좋은 도시인 것 같아요. 서울이라는 게. 그쵸?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죠, 뭐. 김희정님은 세종호수공원 주변에서 대전으로 넘어가서 대전의 유명한 빵집 가서 빵 사왔던 길. 가족들과 재밌고 신나게 행복하게 다녀왔다고. 가족들과 신나고 재밌게 치킨 한 마리 드실래요? 김희정님께 치킨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설민님, 저의 최애 길은 운동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아침에 아이 등교시키고 운동하러 가는 길은 정말 너무 가기 싫고 힘든데 운동 후 집으로 돌아올 때는 밥 먹을 생각에 발걸음이 아주 가벼워진답니다. 너무 좋아요. 이러니 살이 안 빠지는 듯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이고 되게 그려지네요. 정말 애들 등교시키고 운동하러 가서 땀뺀 다음에 집에 막 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게 조그마한 행복이 느껴지는 일상인 것 같아요. 이시윤님은 저희 마을은 밭도 있고 산도 있는 마을이라고 너무 좋겠다. 조용하고 새소리도 들리고 너무 좋겠다. 마을을 걸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생각이 없어지는 것 같다고. 이시훈님께 마을에 밭도 있고 산도 있으니까 화장품 가게 없죠.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유림님 집 뒤에 공원이 있는데 이어폰 끼고 음악 들으면서 공원 한 바퀴 도는 게제 산책로예요. 너무 좋아요. 맞아요. 음악 들으면서 그쵸. 마음이 힘들 때나 몸이 지쳐 있을 때한 바퀴 돌면 슬픈 일과 힘든 일다 날리고 기분 좋은 생각만 하게 된다고 또 남겨주셨어요. GKD님은 몽골이 정말 좋다 그랬네요. 어딘데? 아, 울란바토르 수도죠, 그죠? 거기 작년에 갔다 왔는데 너무 좋다고. 특히 말 타면서 보면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생선님도 꼭 가보시라고 이렇게 정보를 또 주셨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몽골이 우리나라랑 되게 비슷하다면서요. 건물 모양새도 그렇고. 되게 좋다는 얘기 저도 한번 들어봤었는데. 4688님은 늦은 가을밤 시험 기간에 공부하다가 시원한 새벽 공기 마시면서 집에 돌아가는 길 행복했다고. 집에 돌아가서 치킨 드실래요? 4688님에게도 치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방송 끝난 다음에 경청 홈페이지에 오셔서 이름, 아이디 확인하고 주소, 연락처 꼭 남겨주세요. 노래 한곡 듣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시던 해정승재 크로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적재가 부릅니다. 별 보러 가자.

0: 때로는 따뜻하게 안아주고
1: 때로는 정신이 번쩍 드는 현실적인 조언도 해드립니다.
0: 우리 바다님들 고민에 딱 맞는 온도로 답해드리는 온도차 상담 시간.

0: 목요일에는 주얼리윤으로 직접 출연해주시고 월화수금에는 바다님으로 또 참여해주시는 늘 함께하는 경청 패밀리 주얼리윤 윤혜정 쌤 모셨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0: 아 오늘 되게 컨디션 좋아 보이세요.
1: 오늘요?
0: 네.
1: 그렇진 않지만 여기 네. 오면 기분이 좋아지네요.
0: 여기 오면 기분 좋아져요. 패밀리라서 그래요. 패밀리라서. 아니 지난번에 만났을 때도 경청 이렇게 하셨잖아요. 아니 들으면서 막 댓글도 막 남겨주시고
1: 네.
0: 어디서 들으시는 거예요? 차 안에서?
1: 언제요?
0: 그 보통 댓글 남겨주실 때.
1: 네네네.
0: 차 안에서 들으세요?
1: 차 안에서 들을 때도 있고.
0: 네.
1: 뭐 집에서 들을 때도 있고
0: 저는 평생 못 들을 거 아니에요. 라디오 나오는 저의 목소리를 평생.
1: 아,
0: 그렇죠.
1: 유튜브로 들으시면 되죠. 다시 듣기.
0: 근데 그 느낌이 안 살잖아요.
1: 맞아요. 그 실시간으로 이제
0: 그 느낌, 그 창밖에
1: 댓글에, 맞아요, 맞아요.
0: 창밖에 탁 막 이렇게 막 그 나무도 지나가고
1: 맞아요.
0: 그 느낌. 라디오 딱 들으면서 운전하면서 네. 그렇죠.
1: 저 지금도 오면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15분쯤에 도착했기 때문에
0: 네.
1: 이제 시작할 때. 근데 아 오늘 그 오프닝에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그 힘내보다 힘빼라는
0: 말
1: 그게 저한테도 너무 위로가 됐어요.
0: 진짜.
1: 그래서 아 우리 바다님들이 받는 그 위로가 이 느낌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0: 네.
1: 약간 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0: 진짜 힘빼라는 말 한마디에 너무 감성적이다 쌤.
1: 맨날 힘주면서 살잖아요.
0: 힘주면서 사는구나.
1: 얘들아 따라와 이러면서.
0: 맞아. 이제 힘빼도 돼 이런 얘기 참 감동적인 얘기 오프닝 얘기를 해주셨고 온채원님이 수행평가 준비하다가 잠깐 힐링하러 들어왔다고. 아유 고생이 많아 정말.
1: 맞아. 지금 수행평가 막 쏟아지고 있어요.
0: 아 쏟아지고 있어요. 정말.
1: 저도 이제 그거 다 채점해야 돼요.
0: 그것도 어떻게 채점해. 엄청난 일일 거야 정말. 맞습니다. 앞에서 해정승지 크로스 코너를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때로는 따뜻하게 안아주고 때로는 현실 조언도 해드린다 그랬었는데 지난주에 선생님이 애들 혼낼 때 무섭게 혼낸다 그러고 우리가 좀 톤이 달라지잖아요. 국어 얘기할 때랑 수학 얘기할 때는.
1: 그렇죠.
0: 근데 진짜 무섭게 혼내세요? 애들이 운다고도 얘기했었잖아요.
1: 근데 네. 이제 제가 제일 무서웠던 건 이제 가장 이제 초창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고 제가 또 엄마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네. 요즘에 되게 착해요. 되게 착하고 따뜻하고.
0: 그렇구나. 애들도 되게 좋아하겠다. 그렇죠?
1: 우리 학교 애들이요?
0: 네. 인기 많죠.
1: 그러니까 애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0: 네. 아 그럴
1: 좋아할까요?
0: 거예요.
1: 좋아할까요? 저 진짜
0: 거예요.
1: 혼낼 때는 많이 혼내는데.
0: 혼낼 때는. 그런데 혼낼 때도 혼내야죠 뭐.
1: 맞아요. 그래. 위에서 혼내주는 거야 사실.
0: 맞아. 아 당연하죠. 오늘도 어김없이 펼쳐질 저와 윤혜정쌤의 온도차 상담. 때로는 다정하게 때로는 단호하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혜정승지 크로스 오늘 첫 번째 사연 만나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생인 홍주환입니다. 저는 뮤지컬 배우의 길을 가고 싶어서 중학교 1학년이었던 작년 7월에 학교를 돌연 자퇴했습니다. 이후 4개월 동안은 부모님과 갈등도 많았고 저도 많이 방황했습니다. 그러다 작년 12월부터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제대로 공부를 시작했고요. 올해 4월 평균 95점으로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검정고시 공부를 하면서 생각보다 공부의 재미와 성취감을 느껴서요. 지금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뮤지컬의 길로 가야 할지 새롭게 흥미가 생긴 공부의 길로 가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뮤지컬을 정말 좋아하고 그래서 대극장에서 공연하는 배우가 되고 싶지만 제가 그만큼 재능을 가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공부는 흥미가 생겼고 뮤지컬보다 안전한 길로 느껴집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고 혼자 공부하다 보니 이 고민을 이야기할 사람이 많지 않아서요. 정승재 생선님과 윤혜정 선생님께 꼭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0: 홍주한 바다님의 사연.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어서 중학교를 자퇴를 했대요. 검정고시 공부를 하면서 공부가 재밌다는 걸 또 느꼈고. 네. 와,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니까 직접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 홍주한 친구 나와 있어요? 안녕?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어, 안녕하세요? 주한이 좀 바꿔주세요. 학부모님 아니세요?
1: 아, 저 홍주한입니다.
2: 주한 안녕.
1: 안녕하세요.
0: 어, 왜 지금 어디예요? 집이에요?
1: 네, 집이에요.
0: 지금 엄마 아빠 주무셔서 지금 조그맣게 얘기하는 거예요?
1: 어, 아니요. 제가 그 방 안이라서.
0: 방 안이라서. 아, 지금 네네. 목이 좀 잠겼네. 엠 한번 해봐요. 귀여워. 어떡하면 좋아요. 중학교 2학년 나이인데 자퇴를 했다 그랬어요. 그쵸?
1: 네네.
0: 어, 일단 자기소개부터 한번 해볼래요? 좀 길게 한번 해볼래? 짧게 해도 되고.
1: 어,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생 서울 강동구에 살고 있는 홍주환입니다.
0: 그러니까 자퇴를 하다 보니까 보통은 학교로 설명을 하는데 2012년생이다.
2: 강동구 그러네요. 우리 학교 동네인데.
0: 그러네. 어, 어느 동인지 얘기할 수 있어요?
1: 저 그 고덕동.
0: 고덕동. 딱 거기죠.
2: 강일구로 올 수 있겠는데.
0: 진짜 그렇겠다. 그 집에서 보통 고등학교 갈 때 강일고등학교로 많이 가요?
1: 어, 그 광문고나 한영고, 강일고,
0: 오, 그래요? 그럼 진짜 만날 수도 있겠다. 윤혜정생 만날 수도
2: 있겠다. 내가 담임하는 거 아니야? 어? 전화?
0: 그럴 수 있겠다, 진짜. 지금은 학교 안 다니잖아요.
1: 네네.
0: 하루 일과는 어떻게 돼요?
1: 아, 제가 그 평일이랑 그 주말이랑 온도차가 좀 큰데, 어. 평일은 이제 7시 일어나서 9시부터 이제 12시까지 3시간 동안 도서관 갔다가 어, 집에 와서 밥 먹고 운동했다가 또 2시에 또 나가서 이제 어머니가 5시에 오셔서 5시에 또 들어와요.
0: 오.
2: 너무 훌륭하다.
0: 아니 그러면 하루에 야 벌써 순공시간 6시간이 확보가 됐네.
1: 그렇게 아, 알지. 어. 아니.
0: 어, 왜 왜?
1: 인강 시간 포함인데 엄마가 인강 수공 시간이 아니라고.
0: 어, 맞아요. 이 강의 듣는 거는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지. 맞아. 그래도 되게 기특하다. 이 나이에 2012년에 늦게 태어나서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1: 네네.
0: 고등학교는 입학할 거죠?
1: 어, 네네.
0: 중학교 검정고시를 합격했으니까 95점으로 그러면 올해 들어갈 수도 있고 올해 들어가면 다른 친구들보다 1년 빨리 가는 거죠. 올해가 어, 아니라 내년.
1: 네네 맞아요.
0: 그렇죠. 어떻게 갈 생각이에요?
1: 아, 제가 사실 내년에 갈지 아니면 그냥 친구들하고 같이 입학을 할지 아,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제가 한번 중학교 때 좀 공부 준비를 제대로 안 하고 가서 아 조금 힘들었던 좀 경험이 있어갖고 옆에 분들은 다 내 후년으로 추천을 해주시는데 아 근데 저는 확실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2: 그러면 혼자 이렇게 어, 하루 일과 보내면서 스스로 공부하는 게 힘들지는 않아요?
1: 어, 네 힘들지는 않아요.
0: 야 그러면 아니 그 지금 그러니까 준비를 덜 했었던 것 때문에 1년을 더 공부한다라는 게 어떤 얘기인지는 이해가 되는데
1: 네네.
0: 그 준비가 올해 딱 공부하고 나면 중학교 준비가 아직 덜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루에 6시간씩 아, 계속 공부하고 있잖아.
1: 아 근데 이게 좀 어 제가 사실 중학교 때 선행을 막 많이 하고 들어간 케이스는 아니라서 어. 조금 그래도 선행을 이게 수학이든 국어든 영어든 좀 그래도 최대한 하고 들어가고 싶어서
0: 아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기초를 다 닦고 고등학교도 어, 예습 다 하고 들어가고 싶다라는 얘기구나. 그래도 늦는 건 아니니까 어,
2: 중학교 과정이라도 탄탄하게 하고 싶다는 뜻인 것 같아요.
0: 그래요?
1: 네.
0: 뮤지컬 배우의 꿈은 어떤 계기로 꾼 거예요? 언제?
1: 아, 그 제가 초등학교 그 3학년 때 아, 그 친구들, 아니, 그, 저, 친한 친구 아버님이 뮤지컬 배우셨는데, 한 번 그 친구 아버님 뮤지컬을 그 친구랑 같이 보러 갔는데, 어. 아, 그때 너무 재밌어갖고, 그,

0: 충격이었어요.
1: 그때 그래서 진짜 빠져나올 수 없는 길을 걷게 돼서
0: 진짜
1: 아
0: 되게 멋있으셨나 보다. 뮤지컬
1: 그것도
0: 배우의 어떤 점이 좋아 보였어요? 연기하는 모습, 노래하는 모습, 아니면 무대에 관객들이랑 같이 있는 모습?
1: 연기보다는 그 무대에서 있는 모습이랑 노래하는 모습이 좀 컸던 것 같아요.
0: 노래 잘해요?
1: 누구?
0: 주안이.
1: 그냥 평균에서 조금.
0: 해봐. 좋아하는 노래 하나만. 보통 이 나이가 되면 애들 보면 노래 시키고 싶거든요. 노래
1: 아, 오케이.
0: 짧게 하나만, 짧게. 내가 진로를 결정해 줄게요.
1: 제가 변성기가 와서.
0: 변성기가 왔어요.
2: 맞아, 그런 느낌이야, 목소리가 딱.
0: 진짜 그러네. 그래서 그랬구나. 어?
1: 어제 왔어요.
2: 어제
0: 어제,
2: 왔어? 변성기가?
0: 어제 변성기가 왔어요? 대박이다. 사춘기는 언제 올 거예요? 사춘기는. 내일 와요? 작년에
1: 작년에 왔어요.
0: 왔어요. 작년에 사춘기 오고. 어제, 변성기 2일차네요, 그러면?
1: 맞아요.
0: 아, 나 너무 귀여워. 어떡하면 좋아요. 그런데 왜 자퇴를 한 거예요? 뮤지컬 배우는 꿈은 계속 꿀수 있잖아.
1: 아, 근데 사실 열심히 이게 가고 싶은 예술고등학교가 그 개원예술고등학교라는 데인데, 그 고등학교가 중학교 내신을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반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희 첫 시험이 중1 9월인가 10월이었는데, 날짜가 점점 다가가면서 아, 이게 내가 공부를 안 했더니 계속 불안해지면서. 아, 근데 그러다가 계속 불안해져서 공부도 내가 막상 엄청 해놓은 건 없고. 그러다가 이제 처음 그냥 찾아보는 김에 검정고시를 한번 봐봤는데, 그게 검정고시 95점이나 100점을 맞으면은 그 내신 산출 점수 만점을 준다 해서. 그래서 그냥
0: 내신
1: 반영.
0: 때문에, 내신 때문에 자퇴를 결심해서 지금 혼자 공부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건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왜 갑자기 뮤지컬 배우로 갈지, 아니면 공부를 할지, 그 얘기는 뭐예요? 왜 갑자기 고민이 생긴 거야?
1: 아, 이게 제가 처음에는 이게 다 예술 고등학교를 가고 또 좋은 예술 대학교를 가서 연극영화과에 딱 이렇게 해서 졸업을 하면은 다 대극장에 있는 조연 배우가 되는 줄 알았는데
0: 주연 배우는 보통 아이돌 출신이 많이 하잖아요.
1: 네, 맞아요. 방금
0: 그러니까
1: 주신
0: 봐봐. 저런 거지 뭐. 뮤지컬 배우가 되는 꿈을 가지고 진학할 수 있는 학교는 있지만
1: 네.
0: 주연 배우가 되는 학교는 없어요. 그렇잖아.
1: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무명으로 시작해서 무명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0: 아, 그거는 싫어요?
1: 저는 그럴 바에는 그냥 안 하는 게 낫더라고요.
0: 그것도 뭐야? 아유, 나 미치겠다, 정말. 진짜, 그럴 바에 안 하는 게 나아.
2: 주하나?
0: 아, 나 미치겠어,
2: 너
0: 정말.
2: 그냥 우리 학교로 와. 쌤 담임하자.
0: 혜정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다시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공부는 되게 재밌다면서요.
1: 아, 그게 제가 일단 제가 처음에 뭐 수학은 어느 정도 했어도 사회 과학하고 국어가 중학교 진도를 안 나갔었어요, 아예. 이게 제가 작년 12월부터 준비해서 그 검정고시 공부할 시간이 4개월 정도 됐는데 4개월 되는데 그게 저는 솔직히 불안했어요. 이게 어떻게 4개월 만에 전범위를 다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냥 해볼까 하고 해봤는데 막한달 만에 그 과학 2학년 거 끝내고 또 다음 진도 나가고 그러다가 또 플래너에서 또 색칠하고 그러다가 또 공부하고 그게 생각보다
0: 재밌어?
1: 생각보다 막 나쁘진 않은

0: 같아갖고.
1: 그래서 지금은 예고로 갈지 아니면 일반 고등학교로 갈지는 고민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0: 네.
1: 그치.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일단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더군다나 뮤지컬 배우로서 연기를 계속 꾸준히 하고 싶다라는 느낌이라기보다 스타가 되고 싶은 거잖아 지금.
0: 네 맞아요.
1: 그러면 일단 공부를 먼저 시작해보는 게 난 좋을 것 같다.
0: 아 네.
1: 왜 그러냐면 그때도 여기 이렇게 가수분들 많이 나와서 경청 초대석에 나오는데 그분들도 네. 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고등학생 때나 중학생 때 꿈을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예체능을 위해서 공부를 일부러 안 하는 그걸 방패막이로 하지 마라. 공부 네네. 안 하는 그런 핑계로 삼지 말라라는 얘기를 그때 해준 적이 있었거든.
0: 네네.
1: 그러니까 음악을 하거나 아니면 뮤지컬 배우가 되거나 더군다나 지금 우리 주한이는 스타가 되고 싶은 거니까
0: 네네.
1: 일단 먼저 공부를 좀 해두고
0: 네.
1: 그 과정 안에서 또 새로운 발견을 또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새롭게 더 멋있어 보이는 직업도 가질 수 있고 또 이거가 될 수, 되고 싶다라는 막 꿈도 계속 바뀌고 막 그러거든.
0: 네, 맞아요.
1: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배우 한쪽으로 해가지고 예고를 가는 것보다는 내 생각은 지금까지 우리가 면담한 결과 그냥 일반 네. 고등학교 가서 공부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0: 네.
1: 괜찮겠지?
0: 네네.
1: 우리가 지금 시간이 다 끝나서 1부 끝날 시간이 됐어요. 우리 홍주한 학생이 좋아하는 신청곡 있죠? 신청곡이 뭔지 기억이 안 나요? 따라해보세요. 프로미스 나인의 Stay This Way 듣고 싶어요. 해봐.
0: 프로미스 나인의 Stay This Way 듣고 싶어요.
1: 너무 좋아요. 우리 주한이 또 어떻게 됐는지 또 사연 남겨주고
0: 네.
1: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목요일에 이 해정승제 크로스 또 참여해 주세요.
0: 아 그리고 저
1: 얘기하세요.
0: 제가 승재쌤 진짜 팬이거든요.
1: 네.
0: 제가 그냥 말하고 싶었어요.
1: 나 귀여워 죽겠네. 어떡하면 좋아. 꼭 해정쌤 학교 강일고등학교 가서 저 한번 불러주세요.
2: 아 진짜요?
1: 보러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좋습니다. 우리 홍주한님의 신청곡 프로미스나인의 Stay This Way 들으면서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T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법정에 선 판관이 아니라 피고인처럼 책을 읽어야 한다. 소설가 버지니아 울프의 말입니다. 피고인처럼 책을 읽는다. 왠지 벌써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일까요? 법정에서 판사는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냉철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에 비해 피고인은 판사의 날카로운 눈초리를 이겨내며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야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판사를 설득하고 결백을 입증할 수 있을지 식은땀을 흘리며 골몰할 겁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책도 이렇게 능동적으로 읽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책에 적힌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열심히 머리를 굴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작가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지 요리조리 궁리하면서 읽는 것. 훨씬 독창적인 독서를 할 수 있는 방법 아닐까?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1: EBS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2부 시작했습니다. 저는요, DJ 생선님 정승재고요.
2: 저는 주얼리 윤 윤혜정입니다.
1: 이야.
2: 아, 오늘 기네요.
1: 기네요. 11초짜리 마법 뿌리는 소리를 방금 들으셨습니다. 우리 바다님들에게 따뜻한 응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는 시간이죠. 해정 승재 크로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윤성님이 주한군 너무 귀여웠어요. 꼭 멋있는 어른이 돼서 대한민국을 발전시켜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전화통화를 들어보면 확실히 현재는 공부의 재미를 더 느끼는 것 같은데 어떤 선택을 하던 응원합니다. 팽수리님이 또 남겨주셨고, 정8087님은 주한학생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어떤 일을 하든 분명히 플러스가 될 거예요. 꿈을 이루길 응원합니다. 이현철님, 주한군 너무 귀여웠어요. 꼭 멋있는 어른이 돼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나중에 스타가 돼서 경청의 게스트로 나와주세요. 라라라 333님도 응원글 남겨주셨고요. 레오니님은 저는 지금 별을 보고 있답니다. 경청에 나온 주얼리 윤이 바다의 별이시잖아요. 라고 재미없는...
2: 왜요? 되게 재밌는데?
1: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는... 글을 남겨주셨고요. 황서영님은 저는 학원 끝나고 요거트 먹고 있다고 생뚱맞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또 남겨주셨습니다. 너무 귀엽습니다. 혜정쌤도 간식 좋아하셨어요?
2: 저는 고3 때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이게 독서실에서는 소리 안 나는 간식 있잖아요.
1: 그치.
2: 그 특정 아무튼 빵이랑 이런 예. 소리 안 나는 과자가
1: 빵
2: 있어요.
1: 같은 거.
2: 그거 입에다 녹여 먹으면서 공부도 하고.
1: 그렇지.
2: 정말
1: 먹는 거 되게 좋아하셨구나.
2: 좋아했고 예. 또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1: 맞아.
2: 그리고 안 졸려고.
1: 안 졸려고.
2: 졸리니까.
1: 졸리면 근데 먹으면 더 졸리잖아요.
2: 저는 먹으면 좀
1: 잠 깨요.
2: 네, 깨더라고요.
1: 와, 되게 신기한. 우리 윤혜정 쌤의 고3 때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다음 사연도 계속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익명을 요청하신 바다님의 사연입니다.

0: 근데 거절하면 분위기가 어색해질 것 같고 또 저만 빼고 더 친해질까 봐. 아 그래 좋아 라고 해요. 그렇게 놀고 집에 오면 괜히 지치고 허무해요. 어느 순간부터는 제 시간이 전부 친구들한테 맞춰진 느낌도 들어요. 제가 싫다고 말하지 않았으니까 제 친구들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제가 갑자기 아, 나 이제 안 할래 라고 말하면 친구들이 서운할 것도 같고 제가 너무 예민해 보일까 봐 걱정됩니다. 친구들과 잘 지내고 싶은 마음도 진심이고 저 자신을 지키고 싶은 마음도 진심인데 이 둘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1: 익명을 요청하신 바다님인데 친구들 사이에서 나의 솔직한 의견을 말하는 게 어렵다. 이게 그러니까 친구랑 멀어질 걸 너무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선생님도 이런 적 있으세요? 없으셨을 것 같아.
0: 아니요. 있어요.
1: 있었어요?
0: 네.
1: 언제? 중학교 때?
0: 중학교 이럴 때.
1: 중학교 때. 네. 그때가
0: 고등학교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1: 아, 네. 친구랑 관계가 매우 예민할 시기라서.
0: 제가 막 되게 예민한 그런 성격은 아니거든요.
1: 네.
0: 그런데도 친구들이 이렇게 하는 분위기에 그냥 같이 맞춰가면서
1: 그치.
0: 그렇게 몰려다녔던 것 같아요. 특히 고등학교 때.
1: 그때 그거를 지금 우리 바다님처럼 인지를 하고 힘들었었어요?
0: 힘들진 저는 이렇게 마음이 막 힘들고 막 그러진 않았는데 그냥 뭐 그때는
1: 맞춰주지 뭐 네, 이런 맞춰주지 마음으로 뭐
0: 그런 마음
1: 그러셨구나. 그런데 거절을 하고 싶은데 그래 좋아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 그랬어요. 친구들과 놀고 와도 집에 오면 허무할 마음이 들 정도면 뭔가 바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나는 드는데
0: 근데 저는 그 우리 언젠가부터 MBTI가 굉장히 네. 이제 사람들이 막 되게 궁금해하고
1: 맞아.
0: 그걸 좀 활용해서 나 사실 I야 이거 근데 MBTI가 의외로 되게 어떤 사람을 좀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더라고요.
1: 그치. 그래서 맞아요. 긍정적인 기능이 있어요.
0: 내가 I다 이다라는 것만 얘기를 이제 좀 진지하게 하더라도 조금 이해해 줄 것 같은데요.
1: 그러니까 좀 솔직해지는 자기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도 솔직히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저도 그런 경험 있고 윤혜정 선생님도 누구나 한 번 정도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거기에 조금 벗어나 보니까 훨씬 더 스스로의 행복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나를 감추는 느낌이잖아. 이렇게 되면 조연으로 사는 느낌이에요. 내 인생인데. 그러는 것보다는 친구들한테 좀 때로는 유머 섞이게 얘기해도 좋고 능글맞게 얘기해도 좋고 나는 오늘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나 싫다 그러면 나랑 안 놀아줄 거지 이러던가 해서 좀 뭔가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 이것도 다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0: 연습 필요해요.
1: 조금씩 조금씩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갑자기 확 바뀌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보면 조금씩 조금씩 나아져요. 마음이 좀 풀어지고 지금은 많이 힘든 시기라고 하니까 집에 오면 허무함을 느끼고
0: 맞아.
1: 내 친구들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느낌까지도 든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씩 연습을 해야 될 때가
0: 그 말 되게 와닿네요. 내가 조연인 것 같은 느낌.
1: 맞아. 그렇더라고. 이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니 뭐니 해도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이에요. 진짜 그래. 그게 나중에 새롭게 가족이 생기면 가족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친구들의 관계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아니더라고. 내가 생각했으니까 내 자신이 먼저 행복해야지만 내 자신이 솔직해지고 내 감정대로 그렇게 가고 숨기지 않고 그런 모습을 가져야지만 좀 이렇게 인생이 행복을 조금씩 조금씩 느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0: 진짜 그렇네요.
1: 맞습니다. 맞아요. 거절은 어렵긴 해요. 이현철님. 그래도 나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야 해요. 맞아요.
0: 그러네. 저도 예전에는 진짜 거절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다 네 하고 어떻게든 다 해냈는데 네. 요즘에는 그래도 연습하니까 되는 것 같아요.
1: 연습하면 된다니까 네. 거절이.
0: 거절 연습.
1: 와 진짜 제가 한번 그 너무 힘들게 거절 한번 해봤는데 어? 별거 아니네? 그걸 느끼는 순간 그리고 마음이 되게 편해지거든. 거절을 못해서 억지로 했을 때 느낌을 내가 알고 있잖아. 맞아요. 근데 거절한 다음에 홀가분한 게 훨씬 나아요. 주인공이 되세요 정말. 어차피 친구들은 거기 그렇게 나와. 이름이 예를 들어서 홍주환이라면 대본에 홍주환이고 주위의 친구들은 친구 1, 친구 2, 친구 3.

저는 고등학교 올라오고 나서 친구들 사이에서 제 의견을 말하는 게 너무 어려워졌어요. 친구들이 야 오늘 같이 놀자 이거 먹자 하면 저는 집에 가서 쉬고 싶을 때도 있고 별로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0: 친구 4라니까. 그러니까 너무 친구 1, 2, 3, 4들한테 끌려다니지 마세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요한님이 인생에서 제일 소중하고 비싼 게 시간이라는 생각이 드신다고. 살아가면서 그 시간을 내가 진정 원하는 데 쓰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른이 되어가는 자연스러운 과정. 너무 공감합니다. 정말 어른이 되어가는 자연스러운 과정. 이런 경험 혜정쌤도 있고 나도 다 겪었다니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거니까 연습 많이 해봤으면 좋겠고. 김희정님은 자기 의견을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이 정말 당당하고 떳떳한 거예요. 바다님 이렇게 또 남겨주셨습니다.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다들 그쵸?
1: 네.
0: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다님들은 사연 듣고 어떤 생각 하셨을지 지금처럼 남겨주시고요. 거절이 어렵다는 바다님께도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들은 샵 1045도 좋고요. 반디의 메시지나 유튜브 댓글로도 좋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배가가 부릅니다. 착한 사람 컴플렉스.

0: 배가의 착한 사랑 컴플렉스 듣고 왔습니다. 해정승재 크로스 앞에서 고등학교 올라오고 나서 친구들한테 솔직한 의견을 말하는 게 어려웠다라는 바다님의 사연을 만나봤었죠. 해운 0822님은 거절하는 것도 거절당하는 것도 참 어렵다고 맞습니다.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거절당하는 것도 참 그래. 거절당하는 게 너무 무서워. 그래서 내가 딱 20대 때 거절당할까? 처음에 딱 내가 그때 얘기했었잖아요. 처음에 내가 고백을 했다가 거절당한 걸로 10년 동안 얘기를 못했다고. 너무 충격이었어. 거절당하는 게.
1: 아 그래요? 그 얘기는 처음 들었어.
0: 내 얼굴로 무조건 통할 줄 알았나 봐.
1: 아 충격이셨겠다 진짜. 아, 그럴 줄 몰랐지.
0: 리버님은 나 아이야. 라고 하면 친구들은 생각보다 잘 이해해준다고.
1: 와서
0: 선생님이 얘기한 건 똑같네. 네. 만약 반응이 이상하다면 걔가 이상한 거임.
1: 이런 마인드 좋다.
0: 맞아. 반응이 이상하면 걔가 이상한 거지 뭐. 온채원님. 거절은 첫 시작이 가장 무서웠던 것 같다고. 저도 초등학교 때 그 아이여서 거절도 못하고 되게 소심했는데 중학교 올라오고 나서 제 의견을 조금씩 말하다 보니까 용기와 자신감이 붙은 것 같다. 맞다니까 정말.
1: 연습.
0: 연습해야 돼 진짜. 친구들과 사이가 더 좋아지기도 했고 바다님 언제나 응원할게요. 아니 진짜로 친구들도 어떤 친구를 더 좋아하냐면 무조건 오케이 하는 친구보다 확실하게 나 이건 좋아. 오늘은 안 될 것 같아. 얘기해주는 게 훨씬 더 부탁하기도 좋고 아, 안 되면 얘기하는 게 더 낫지. 맨날 맞아요. 이렇게 하면
1: 또 표정도 또 어둡고 힘들면 또 친구들도 맞아. 눈치 볼 수 있고.
0: 맞아요. 맞아요. GKD님은 제 사연인 줄 알았어요. 저도 초등학생 때 항상 그랬어서 친구들과 싸우고 나면 제가 큰 잘못을 안 했어도 친구의 표정이 풀릴 때까지 사과했대. 지금은 그 경험 때문인지 멘탈에 조금은 방어막이 생기지 않았나 싶다고. 저 조금은 성장한 걸까요? 그럼요. 사람은 이렇게 다 성장하면서 살죠. GOD817님은 저도 거절을 잘 못하고 의견 표현을 잘 못해서 급식에 맛있는 거 나오면 친구들한테 다 준다고? 왜? 이건 뭐 왜? 왜?
1: 애들이 달라고 해서?
0: 정말? 친구들이 나 이거 주면 안 돼 그러면 준다. 야 이거 저 엄마 되게 속상하시겠다 진짜. 엄마 이거 들으면 야, 안 돼. 그렇죠, 다이어트 맞아. 한다는 핑계로. 그러면 안 돼. GOD817님. 그러면 안 돼.
1: 나도 이거 좋아하거든. 그래.
0: 나도 이거 좋아하는데 네가 나 좀 주라. 막 이래야지. 안 돼. 진짜. 그러지 마요. 내가 지금 다 속상하다. 야. 클로버님. 친구랑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건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잖아요. 하지만 내 마음까지 계속 접어버리면 지칠 수 있다고. 좋은 관계는 한 사람이 계속 맞춰주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의견도 조금씩 받아들이는 관계. 맞아. 당연히 누구나 생각은 다 차이가 있는 거고 그거 얘기 안 하고 그냥 맞춰주는 거는 절대로 좋은 사람도 아니고 사람들이 좋아해 주지도 않아요.
1: 내 의견을 이렇게 존중해주는 친구를 만나가는 과정도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
0: 맞아요. 그것도 인생을 맞아요. 사는 방식. 자라나는 방식입니다. 원리님은 친구들끼리도 바운더리를 잘 설정해야 된다고 친구들과 솔직히 얘기해보고 아마 사연 보내주신 바다님 말고도 친구들 중에서 비슷한 느낌을 받고 있는 친구도 있을지 모른다고 지금은 다 성장하고 배우는 과정이라 시행착오 중일 거예요. 이렇게 또 따뜻하게 글 남겨주셨습니다. 원리님 감사합니다. 좋아요. 이번에는 최혜정 바다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예비 고1인데요. 예비 고1. 벌써 예비 고1이라는 표현을 써요?
1: 그러니까요. 이거 또 겨울에 쓰는 말인데.
0: 그러니까. 국어 공부는 일단 책을 많이 읽는데 집중을 하고 싶은데 주변에서 야 지금 책 읽는 거 소용 있을까? 라고 해서 많이 속상해졌어요. 정말 지금 저의 시기에 책을 읽는 건 소용이 없는 걸까요? 요즘 공부 방해 너무 안 받고 싶은데 인간관계까지 너무 힘들어져서 고민입니다. 이렇게 또 남겨주셨네요. 책 읽는 거 가지고 진짜... 수학 선생님이 항상 듣는 질문처럼 국어 선생님들은 언제나 질문 들을 것 같아. 책을 어떻게 읽혀야 되나요부터 시작. 네.

0: 대해서 언제까지 하루에 몇 시간 읽어야 되나요?
1: 제가 이제 어머님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0: 예, 예.
1: 근데 우리가 뭐 선생님 우리 아이가 영화를 너무 안 봐서 걱정해요 이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0: 안 하지. 맞네.
1: 안 하죠.
0: 안
1: 그렇죠.
0: 예,
1: 뭐,
0: 안 하네.
1: 우리가 음악을 너무 안 들어서 걱정 이런 말을 안 하지만
0: 안 하네.
1: 책을 안 읽어서 걱정이란 말은 하시는데
0: 그치.
1: 그 이유가 뭐냐면 예. 책을 많이 읽으면 성적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성적이랑 독서를 연결하셔서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다 독서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다
0: 그쵸.
1: 읽고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0: 맞아.
1: 책을 많이 읽으면 진짜 도움이 돼요. 그리고 아니 중학교 3학년이 책을 읽는 것에 대해서 지금 책만 읽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일단 자기 자신이 책을 많이 안 읽어본 사람들. 책 읽어서 느껴지는 그 기쁨이나 그런 효능감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0: 예.
1: 그러니까 지금 책 읽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거는 독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 말고 지금 책 읽어서 그게 성적으로 직결될까? 이런 생각이 일단 전제로
0: 그렇지.
1: 깔려있는 거거든요.
0: 책을 읽는다는 게 성적 좋으려고 읽는 거 아니잖아요.
1: 맞아요.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은 저도 얼마 전에 윤유근 선생님 저희 학교에 오셔갖고 막
0: 예.
1: 얘기해 주셨거든요.
0: 예.
1: 우리 학생들은 전전두엽이 발달이 25살 남학생들은 27살까지도 발달을 한대요. 근데 그때 그 책 읽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학교 아이들과도 약속했거든요. 하루에 딱 20분씩만 읽자. 20분씩이라도 읽자.
0: 정말?
1: 정말 내가 뭐 맘 잡고 하루에 막 몇 시간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정말 조금 조금씩이라도 책을 읽고 또 되게 다양한 책을 읽는 게 좋거든요. 다양하게 돌아가면서 읽다 보면 어딘가에서 진짜 내가 재미있는 그런 분야를 발견할 수 있으니까.
0: 그러니까.
1: 읽어야 돼요. 중학교 중학생이면.
0: 아니 우리 진짜 말씀해 주신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영화도 보고 뉴스도 보고 음악도 보는 것처럼 책도 일상일 수 있는데
1: 맞아요.
0: 그걸 너 지금 읽어서 무슨 소용이야. 이게 참 웃기는 얘기야.
1: 그럼요.
0: 생각해보면.
1: 그럼요.
0: 그러니까 책 읽는 습관을 조금씩 조금씩 하루에 20분이라도 갖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거니까 모든 과목 공부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1: 그럼요. 우리가 경청을 막 기다리면 막 설레잖아요.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인생 드라마가 생긴다. 그럼 그 드라마가 하는 너무너무 설레잖아요.
0: 예.
1: 책 읽는 거 독서도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0: 그러면
1: 얼마나 삶이 기쁘겠어요.
0: 그렇지.
1: 손만 뻗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책이 있는데.
0: 맞아. 맞아 맞아. 되게 좋은 말씀이시다 진짜. 그렇게 책 읽는 거 야 지금 책 읽는 게 소용이 있을까라는
1: 소용이
0: 이런
1: 있습니다. 전전두엽이 계속 발달합니다.
0: 아 예 이러면서 그냥 계속 읽으세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노래 듣고 계속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노래 듣고 와서 우리 바다님들 실시간 고민 본격적으로 나눠보는 시간 가질 거거든요. 고민도 좋고 응원받고 싶어요도 좋아요. 칭찬받고 싶어요도 좋고요. 잘하고 있는 건지 확인 좀 부탁드려요도 좋아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 무료인 반디에 댓글도 좋고 반디에 메시지도 좋습니다. 원필의 노래 우리 더 걸을까 윈터의 노래 그런 날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0: 해정 승재 크로스, 원필의 우리 더 걸을까, 윈터의 그런 날 듣고 왔습니다. 실시간 상담을 좀 해보죠. 임윤하님이 작년에 같은 반이었던 여자애가 요즘 자꾸 저를 인별그램으로 저격한다고요. 어떻게 반응을 해야, 어떤 저격을 얘기하는 걸까? 그러면 남자인 것 같은데 임윤하 바다님은 남자고 여자애가 이런 거 보니까.
1: 윤하 바다님도 여학생일 수 있어요. 윤하라는 이름이.
0: 아 진짜? 아니 그런데 여자애라는 표현을 쓰나? 여자가? 남자애가 여자애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아닌가? 이렇게 사람은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항상 거절하는 연습도 하고 그래야 된다라는 거야. 어떻게 반응할까요, 진짜? 나는 만약에 남자라면 여자애가 관심 보이는 거 아닐까요? 난 그런 것 같은데.
1: 윤아가 남학생이라면 그럴 수 있는데 윤아가 여학생이라면
0: 이건 심각한 거죠.
1: 심각하다기보다 좀 힘들죠. 마음이 힘들죠.
0: 무시하면 되지 않나 그러면? 아니면 차단하면 되지 않나? 그러기에도 좀 그런가?
1: 아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사실.
0: 그래요?
1: 아이들 사이에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일들이. 근데 굉장히 마음이 힘들 수 있는 일인데.
0: 이런 상담도 선생님 학교에서 이렇게 와요? 애들이 선생님 막 이렇게 누가 이렇게 저를 계속 괴롭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러는 거?
1: 저희 학교에는 많진 않지만 이제 다른 반에서 이런 걸 본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인별그램이나 아니면 뭐 카톡이나 이런 걸로 서로 그런
0: 저격한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욕을 한다는 거예요?
1: 그쵸, 좀 안 좋게 말하는 거죠.
0: 야, 그것도 진짜 문제겠다.
1: 근데 이것도 학교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아이들을 좀 이렇게 좀 떼어놓거나 격리시키거나 화해를 시키려고 학교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0: 그렇구나.
1: 정확한 상황을 잘 몰라서.
0: 그러니까 이 짧은 세 줄 가지고는 파악은 안 되는데. 9917님은 반 아이들이 대부분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남겨주셨는데.
1: 아, 속상해.
0: 속상하다. 그런데 생각보다 사람들은 그렇게 남의 관심을 안 가져. 그러니까 굳이 싫어하고 그럴 이유도 없어요.
1: 그럴 수
0: 사실.
1: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이제 본인의 느낌일 수 있고.
0: 맞아. 그러니까 특별하게 뭐 내가 씨름을 당할 일을 했나 먼저 한번 생각해보고 그게 아니라면 굳이 이렇게 다 나를 싫어해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
1: 정말로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나도 생각해봐. 내가 우리 반에 있는
0: 누굴 싫어하는지
1: 스물 몇 명을 다 한 명 한 명씩 굉장히 예민하게 신경 쓰고 나는 쟤는 이렇게 평가하고 쟤는 이렇게 있어 싫고 이렇게 생각하니 안 그렇거든요.
0: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 또 그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좋게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너무 한번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거 빠져나오기가 힘들죠.
1: 마음이 힘들죠.
0: 1251님은 저도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인데 벌써 5월이 끝나가는데 아직 반에서 친해진 친구가 두 명밖에 없다고. 친해지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미 반에 친해진 친구가 있으니까 더 다가가기 힘들어졌다고.
1: 여학생인가 보다.
0: 어떻게 해야 친해질 수 있을까요? 제가 먼저 다가가고 그런 성격이 아닌데 성격을 고쳐야 하는데 쉽게 안 고쳐지네요. 그러네. 이거는 그때도 우리 얘기했다시피 그냥 초콜릿 하나 주면 되는데.
1: 맞아요.
0: 그러면서 얘기가 시작돼요.
1: 오늘 딱 제 옆자리에 앉은 선생님께 이제 그 선생님의 반 학생이 얘기했던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문제 같은 거 궁금한 거 걔가 좀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 한번 물어봐. 그리고 걔가 대답해주면 이거 설명해줘서 고마웠어 하면서 간식 같은 거 하나 주고 그래. 이러면서 조금씩 친해지는 거라고 맞아. 그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0: 맞아 맞아. 그러니까 뭔가를 뭐 이렇게 막 사교성 좋게 어떻게 하지 얘네들이랑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일은 아니야. 인간관계가 그렇게 딱 집어서 나 얘랑 친해 막
1: 그치.
0: 어떻게 하면 친해지고 어떻게 하면 멀어지고 이런 공식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아니 모든 게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그냥 진짜 사탕 하나 가지고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학생들 되게 많은 거기에서 강의하다가 딱 내려와도 꼭 그렇게 사탕 하나 주는 애들이 있으면 한 번 더 보게 되고
1: 맞아요 진짜
0: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다가 또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거 보면 뭐 잘 돼? 일부러
1: 나도
0: 물어보게
1: 한번 얘기하게 되고.
0: 그렇게 된다니까. 그게 인간관계니까 그렇게 한번 천천히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 진짜.
0: 성격 고칠 필요 없어 그러고. 그리고 두 명밖에 못 친해졌다는데 두 명

0: 괜찮은 거야.
1: 맞아.
0: 많아야 될 것도 없어 사실. 그쵸? 근데 친해지고 싶은 친구가 딴 애랑 먼저 친해졌다고 속상해할 필요도 없고 그냥 사탕 줘요. 난 사탕이 제일 좋은 것 같아.
1: 간식.
0: 간식 같은 거 딱 주면 빵 좋아하잖아. 그 나이 때 항상 배고프고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이 먹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벌써 시간이 33분 46초를 지나가네요. 우리 반짝반짝 빛나는 선생님이 나가시면 항상 여기 다시 어두워지거든요.
1: 아, 그래요?
0: 어떻게 하면 좋아요?
1: 어쩌죠. 뭐라도 좀 드리고 가야 되나.
0: 아, 너무 좋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됐고 저희는 정말 시간만 허락되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4시간이든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으니까 진심을 담아서 다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요. 홈페이지 게시판, 인별그램 DM, 반DM 메시지, 유튜브 댓글 짧게 보내면 50원, 길게 보내면 100원이 드는 샵1045 뭐든지 다 좋습니다. 전화 연결도 가능하니까요. 비밀글로 전화번호 남기고 전화 연결 원해요 써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1: 아, 저에게 힐링의 시간입니다. 아, 저도 정말요? 너무 기다려지는 시간이에요.
0: 그래요. 감사합니다, 쌤. 안녕히 들어가시고요.
1: 네, 선생님 얼른 나으세요.
0: 나 진짜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안 나으면 쌤이 대신 아파주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1: 네.
0: 윤혜정 쌤과는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쌤 안녕히 가세요.
1: 여러분 다음에 봬요.
0: 노래 듣고 저 다시 오겠습니다. 도영의 노래 세븐틴, 권진아님의 노래 새 발자국

오늘 내가 겪은 허탈한 일, 속 터지는 일, 어이없는 일 또는 간절하게 바라는 일 무엇이든 얘기 나눠요. 말하기 힘들 때는 이렇게 꺼내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이하은님,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요. 부모님이 한 번도 버터떡을 드셔본 적이 없다 그러셔서 제가 한번 드셔보시라고 사왔는데 처음에는 저한테 이런 거 왜 사왔냐고 식빵이나 사오지 하시더니 결국 제 것까지 다 드셨어요. 그럴 거면 심통은 또 왜 부리신 걸까요? 부모님들 꼭 그래요. 뭐 이런 걸 사고 그래 막 이렇게 그쵸. 아마 부모님의 마음은 돈 쓰는 것 좀 이렇게 아까우니까 자식들 그래서 걱정돼서 그런 게 아닐까. 이거 비싼데 이런 걸 뭐하러 사왔니 이렇게 얘기하신 걸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한 입 드셔보시니까 또 너무 맛있는 거지. 그건 또 이해되잖아요. 이문영님, 며칠 전에 지인에게 선물 받은 키보드를 회사에서 사용 중인데 키보드를 두드릴 때마다 톡톡 경쾌하게 나는 소리 덕분에 업무 효율이 너무 좋아졌다고. 평소에 쓰는 물건 하나만 바꿔도 일하는 기분이 달라지네요. 운동하면서 경청 잘 듣고 있어요. 항상 좋은 방송 감사드려요. 이렇게 또 남겨주셨습니다. 맞아요. 뭐 하나 바꾸고 나면 기분

되게 좋잖아요. 그쵸? 가까운 걸로는 뭐 휴대폰 바꾸고 나면 또 기분 되게 좋아지고, 그쵸? 맞아요. 나중에 어른 되고 나면 몇년 만에 한 번씩 자동차 바꿔도 기분 되게 좋아지고요. 저는 얼마 전에 와이셔츠가 안 맞아서 뒤에 이렇게 접혀 있는 거를 수선 맡겨가지고 뜯었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배가 편해진 거예요. 그것도 바꾼 거라면 바꾼 거니까 앞으로 새 키보드와 함께 좋은 일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민바다님, 생선님 감사해요. 지난 월요일 아침 9시에 우체국 아저씨가 경청 선물을 건네주셨거든요. 바로 치킨 교환권. 운이 좋게 생일날 생일 선물로 받을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하든지. 생선님 생각하면서 배부르게 맛있게 행복하게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남겨주셨네요. 경청 선물이 생일날 도착했다니까 정말 타이밍이 그죠? 완전 좋았어요. 저희의 경청 선물이 작지만 행복한 생일 선물이 된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참 좋고요. 치킨 맛있게 배부르게 드세요.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에 하고 싶은 이야기 언제든 보내주세요. 반디 앱은 무료고요. 경청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하시거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노래 두곡 들을까요? 사샤 알렉스 슬론이 부르는 올더, 저스틴 비버의 노래 Off My Face.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햄버거 브랜드 버거킹에서 햄버거 교환권, 44년 역사를 지닌 양념치킨 브랜드 주식회사 페리카나에서 치킨 교환권, 피부에 영양을 채워주는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1: 정승재의 경청 5월 21일 목요일 이제 문을 닫을 시간이 벌써 됐네요. 아까 우리 1부 장르불문 생선물에서 최산책로가 어딘지 여쭤봤었잖아요. 2427님이 수원역 근처에 오래된 기착한 하나로 시작되는 조그만 길이 있다고요. 저희 집 근처에 있는데 예전에 우울했었던 때 그 길을 걸었는데 길 옆으로 나무가 길게 나와 있는 게 참 이뻤다고. 슬픈 음악 들으면서 왔다 갔다 걷다 보니까 평온해지고 좋더라고요. 이렇게 또 남겨주셨고요. 저는 부산에 사는 초등학교 6학년 아이 엄마입니다. 1265님. 제가 좋아하는 산책로는 아이와 함께 걸었던 바닷가 옆길입니다. 시원한 바람 맞으며 물고기를 보면서 걷는 길을 참 좋아합니다. 바닷가 옆길에 뭘 물고기도 보이는구나. 그러면 항인가 보다. 그죠? 해수욕장은 아니고. 그렇구나. 저도 부산 가보고 싶네요. 한참 동안 못 가본 것 같아요. 2312님. 저는 스터디 카페에서 집까지 가는 길이 너무 좋다고. 스카에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밤 11시 12시쯤에 나와서 선선한 바람 부는 길을 걷다 보면 엄마가 나와서 아이고 맞아 저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부모님께서 저를 기다려주시는 모습을 보면 무거운 가방도 가볍게 느껴지고 눈도 맑아지는 것 같아서 행복하다고. 저도 그 생각나요. 그 독서실에서 밤 12시 정도에 딱 이렇게 내려오면 저희 집이 그 큰 길가에 있는 5층짜리 아파트 5층이었는데 거기서 항상 저희 엄마가 이렇게 베란다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저 쳐다보고 있었던 그 모습도 평생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다 끝나갈 시간 돼서 우리 또 헤어져야 해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노래는 박효신님의 노래로 준비했어요. 별시라는 노래. 이 노래 들으면서 우리 작별 인사 나누겠습니다. 바다님들 오늘 수고 정말 많으셨고요. 코 잘 자요.

어서 오세요. 저는 카페주기 윤고은입니다. 원하시는 차가, 아니 책이 있나요?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밖에 날씨는 어때요? 소설, 시, 에세이, 과학, 역사, 인문학 종류별로 다 있답니다. 오늘 같은 날엔 이 책이 딱 좋아요. 음악은 이게 좋겠네요. 화창한 날에도, 비 오는 날에도, 기분 좋은 날에도, 울적한 날에도 문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문을 엽니다. 놀러오세요.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발칸반도의 내륙국가인 북마케도니아, 이 나라의 수도 스코페. 스코페가 요즘 인기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인기의 배경에는 브루탈리즘 건축 양식이 있다는데요. 노출 콘크리트로 건축물의 구조와 재료를 드러내며 기능성과 물질성을 강조한 건축 양식, 브루탈리즘. 우리에게도 뭐 낯설지 않은데요. 이 양식의 미학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도시가 바로 수도 스코페라고 합니다. 흥미로운 건 이 위상의 배경에 자연재해가 있답니다. 1963년 대지진으로 이 도시 건물 대부분이 무너지면서 스코페는 말 그대로 잿더미가 되었는데요. 이후 세계 각국의 건축가들이 재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스코페만의 독특한 브루탈리즘 도시 경관이 형성된 것이랍니다. 바야흐로 브루탈리즘 건축 투어 상품이 오늘날 생길 정도로 새로운 관광 수요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킹 이승열입니다.

5월 21일 목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출발했고요. 오늘 첫 곡은 마케도니아 출신의 아티스트 가롤리나의 모요트스벳 나의 세상이었고요. 2007년 유로비전 마케도니아 대표로 출전해서 부른 노래였습니다. 브루탈리즘. 얼마 전에 그 플랫폼에 에이드리언 브로디 주연의 브루탈리스트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이 좀 삭막한 외관은 건축 양식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으면서도 뭐 디스토피안 영화상 등장하는 이 건물들에게 그 외관의 묘한 매력 을 느끼는 것도 부인할 수 없어요. 예, 드니 빌레브의 블레이드 러너 속편에도 이 브루탈리즘 건축물이 이 스케일의 압도가 되죠. 일단 예, 그 위용이라고 그래야 되나? 떡 버티고 있는 이 자세가 원래 정신은 뭐 재료에 정직하고 장식은 제거한다 뭐 이런 거였다는데. 그 구소련 위성 국가들의 양식도 좀 이런 식이라지만 유고슬라비아는 조금 더 벗어난 그 위성 국가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자체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들만의 이상주의 그런 게 있었답니다. 유고가 다 해체되면서 그 마케도니아도 유고슬라비아의 일부로서 굉장히 복잡 미묘한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2014년에는 이 브루탈리즘 이 양식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뭐라 그래야 되나 씌우기, 지우기 작업도 일어났던 게 사실이랍니다.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이 옛 유고 시절의 이 기억을 덮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건축 양식에서 집단의 기억, 특히 집단의 트라우마 같은 게 사실 살아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어린 시절에 다녔던 초등학교 말고 국민학교 시절에 그 건물 양식을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지금 예,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새마을리즘인가 그거는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살아남지 못했죠.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양식들이 다 지워졌죠. 이게 뭐 예, 그런 의미에서 이 마케도니아 스코페의 이 개체 수가 이렇게 많다라는 거가 좀 놀라워요. 그러니까 아무도 돌보지도 않고 그냥 방치된 채 존재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소프트 파워? 뭐 이런 요소로 이제 각광을 받는다는 것도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한국에도 노출 콘크리트 많죠. 안도 다다오. 그거는 조금 가지치기 된 그런 또 다른 미학의 양식이라고 하네요.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하고요. EBS 반디 앱으로도 사연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생방송 실시간 시청은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개방송 당첨 안내는 5월 30일 토요일 4시 예, 이 공연이죠. 오늘 밤에 하겠습니다. 세음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개방송 신청 게시판 오늘 밤 해치고 뭐밤 되면 명단이 올라간다. 예, 그렇습니다. 당첨자 명단에서 본인의 이름 발견하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음악 두곡 듣고 오죠. 유럽, 이탈리아와 프랑스 각각 최신곡 두 곡입니다. 이탈리아의 로렌소 살베티가 부르는 디멜로 뚜, 니가 말해줘. 이어서 프랑스의 크리스토프 마예가 부르는 라 룬, 저 달, 두 곡입니다.

올해 1월 발표된 프랑스의 가수 크리스토프 마에의 La Lune, 저 달이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 4월 릴리스 곡 이탈리아의 로렌소 살베티가 부른 Di Mello Tu, 네가 말해줘 들으셨습니다. 5월 21일 목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이죠. 새 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만나보죠.

아이고, 오늘은 정말 못 일어나겠다. 일요일 밤 한 잠도 못 잤네. 밤새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웃어대느라 출근해야 되는데 손 하나 까딱하기 싫으네. 파티와 음주로 밤새고 난 후 찾아온 월요일 아침 숙취와 피로를 핑계로 출근을 주저하는 청년. 스페인 그룹 메카노의 1982년 곡 Hoy no me puedo levantar, 오늘은 정말 못 일어나겠어의 화자입니다. 소비와 향락에 물든 청년 세대를 비판하는 노래처럼 들리죠. 그러나 당시 스페인 젊은이들은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해방감은 메카노의 의도에 적중한 리액션이었습니다. 1975년 드디어 40여 년의 프랑코 독재 정권이 막을 내리고 민주화의 과정을 밟게 된 1980년대 초반, 이 노래는 청춘의 송가가 되었습니다. 이젠 생각

하는 것을 그대로 말해도 무사하다는 것. 기성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썼던 가면을 벗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음을 재확인하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메카노를 이야기할 때마다 라 모비다 마드릴레냐의 역사 선상에 서게 되는데요. 마드리드 운동이라는 뜻의 라 모비다 마드릴레냐는 민주화를 맞이한 후 스페인 청년 세대가 마드리드를 중심으로 일으킨 총체적인 문화운동입니다. 당대 예술 전반에 급진적이고 구조적인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스페인 대중음악은 펑크, 뉴 웨이브, 글램, 일렉트로니카 등등 이 다양한 스타일과 뒤섞이면서 달라진 시대의 인형, 새로운 문화적 정체성의 출현을 선언했습니다. 메카노는 그 최전선에 선 기수와 같았는데요. 아나토로화, 호세 마리아와 나초 까노 형제는 이 독재에서 민주화로 이행하던 스페인 도시문화 속에서 성장한 전환기 세대로서 스페인 팝의 전통적 감수성과 영미 락, 뉴 웨이브 이것을 동시에 흡수하며 성장했습니다. 그 경험은 포스트 프랑코 제네레이션, 즉 민주화의 과정에서 자유, 금기의 해제와 이 쾌락과 과잉, 혼돈과 무기력과 공허를 동시에 맛본 도시 청년들의 정체성을 그들의 언어와 감수성을 반영한 음악 서사로 구현했습니다. 1981년부터 1992년 사실상 해체를 선언할 때까지 뉴웨이브 댄스에서 이베리아 반도의 정서적 특성, 재즈, 심포닉 팝, 아트 팝에 이르는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뭐 소비와 일탈, 탐닉과 고립 같은 개인적인 문제부터 폭력, 범죄, 빈곤, 성정체성 등등의 사회적인 고찰까지 독백과 단편소설, 신화적 내러티브의 형식으로 다양하게 담아냈습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새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프랑코 독재 이후 그 제네레이션을 대표하는 팝 그룹 민주화 이후의 청년 세대의 다양한 욕구와 좌절을 음악으로 대변한 스페인의 국민 밴드 메카노 만나봤습니다. 데뷔 초기와 중후반기 대표곡 각각 한 곡씩 들어봤고요. 82년도 데뷔 앨범에서 오이놈의 부에도 라반따라 오늘은 일어나기 싫어 였습니다. 후기에 비해서는 차갑고 그리고 뭐 쾌락주의적이다 뭐 이렇게 음악에서 느낀다고 하면 좀 비약일 텐데요. 일단 뮤직비디오에서 아나토로아의 그 연출, 무대의 모습은 개슴츠레한 눈, 이것이 아주 도드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 당시 뭐 라모비다 마드릴레냐 시절에는 마드리드 시 당국이 즐겨라, 그것이 민주주의다라고 공공연히 청년 세대에게 그렇게 부추기었다라고 하네요. 뭐 그러니까 해방감은 당연한 것이었겠죠. 도시의 분위기도 마드리드는 잠자지 않는다. 뭐 이런 말도 있었다고 하는데 언더그라운드 문화공간 뭐 그런 예술가 집단도 많이 생겨났다고 하는데 그 당시 영화계에서는 대표적으로 이런 시대상을 페드로 알모도바르 같은 작가가 그의 초기 영화를 통해서 포착해냈다고 합니다. 시대 감성을 잘 정확히 포착했다의 방점이 찍히는군요. 어떤 경우는 시대 감성을 정확히 빗나가거나 뭐 그런데 그렇죠. 아니면 너무 앞서서 그런 경우도 있고 이 경우는 정확히 포착했다. 두 번째 곡은 이들의 초반 시절이 아니라 중후반기 이제는 다른 언어로 좀 확장해야겠다. 음악적인 언어가 좀 풍부해진 시대였고 저희 새음행 전하는 노래를 통해서도 소개한 그런 신화를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의 이호 델라 루나 달의 아들이었습니다. 86년 음반 수록곡이고요. 뭐 오케스트라의 현악 그런 편곡도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의 곡이었습니다. 금주의 새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는 오늘 메카노 편을 끝으로 마치고요. 내일은 세아라 뒤풀이 음감회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아바의 노래의 프랑스어 리메이크네요. 클라라 루치아니가 부르는 브라보 뚜아게네 축하해 네가 이겼어. 아바의 80년 곡이죠. The Winner Takes It All. 2022년 프랑스 팝 가수의 리메이크로 듣고요. 이어지는 곡은 아바 출

출신의 아티스트 프리다, 아니 프리들링스타드, 그의 75년도 솔로 음반에서 이탈리안 팝의 리메이크인데요. 이쿠지니 디 캄파냐의 73년 곡 아니마 미아의 스웨덴어 리메이크입니다. At Live Isolen, 태양 아래서의 삶. 이렇게 두곡 듣고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이어갑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 명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브라질의 자반, 그가 부르는 사무라이입니다. 싱어송라이터 자반이 1982년에 발표한 곡, 미국의 거장 스티비 원더가 백킹 보컬과 하모니카 연주로 참여해서 더 유명해진 곡입니다. 브라질 리듬과 스티비 원더의 소울풀한 코러스와 하모니카가 근사하게 어울린. 그런데 이 사무라이라는 제목이 조금 엉뚱하죠. 여기서 사무라이, 사무라이는 운명의 적수를 만나서 목숨을 건 싸움을 하려다 그대로 무릎을 꿇고 충성을 바치게 된 사람을 비유합니다. 그 적수는 바로 사랑이죠. 노랫말 낭독하겠습니다. 와, 내 심장은 너무도 큰 욕망에 터질 것 같다. 아, 그 욕망이 날 고통에 몰아넣었다. 숫제 날 죽일 지경이다. 죽일 수 없대도 기어코 만신창이로 만든다. 그것은 내겐 말도 없이 떠나선 정념의 처소로 간다. 제멋대로 오고 떠났다가는 다시 와선 저주를 안긴다. 그러면서 또 내 몸을 어루만진다. 달이여 빛을 더 뿌려다오. 정염의 짙은 어둠을 환히 비춰다오. 나 맞서고자 했었다. 사랑의 힘과 싸우고자 했었다.

그러나 결국 승자의 발 앞에 무너지고 말았다. 이제 나는 사무라이의 시종이다. 그러나 오히려 나는 가득한 행복을 얻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사랑이 서로를 끌어당겼기 때문이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세 음악이 전하는 노래. 브라질의 아티스트 싱어송라이터 자반의 1982년 발표곡 사무라이 노랫말과 함께 듣고 왔습니다. 스티비 원더의 백인 코러스 그리고 하모니카 연주도 멋지네요. 제가 아까 오늘 밤이라고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공개방송 당첨 발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마 더 좀 막연한가?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너무 떨린다 뭐 이런 청취자 반응이 있어가지고요. 당첨자 발표 날이라 몹시 떨리네요. 초반에 문자도 보내고 게시판에 신청글도 썼는데 꼭 당첨됐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제작진 입장에서 이게 쉬운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거 뭐 선물 이런 거, 티켓 이런 거, 그 한 뭐 10분 정도 추첨하는 건데 이건 그거에 비해서 좀 예 많잖아요. 신청도 많이 왔고 또 몇 분이죠? 한 뭐 40~50분 당첨시키는 건가? 아무튼 이런 공개방송 신청 사연 뭐 전문가를 모실 수도 없고 이런 걸 또 AI를 동원할 수도 없고 누가 채점을 하는지 채점이라고 그럴 수도 없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저도 신청하신 분들 뭐 다 당첨되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예 공간이 한정된 좌석 수라 아무튼 good luck입니다. good luck. 아, 요런 또 사연은 또 저도 숙연해진다라고 해야 되나 마음도 아프고 숭인원 청취자님께서 새음행 오랜만에 듣습니다. 이 대학 때부터 당시 그 진행에는 권병준 씨가 할 때부터 들으셨다는데 같이 그 친구분과 들으셨나 봐요. 그 친구분은 작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한동안 마음 아파서 들을 수 없었어요. 그래도 오늘부터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라고 쓰셨습니다. 오늘 용기를 내신 건가요? 송인원님. 저희 새음행의 타임라인에 그 초기 때부터 함께 하셨으니까 역사를 쭉 보신 분이네요. 송인원님도 신청하신 건가요? 이 사연은 당첨각인가요? 아무튼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 종종 편하실 때 그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순서 이하립의 음악정찬이죠. 싱어송라이터 출판인 이하립의 음악으로 차린 정찬 잠시 후 펼쳐집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브라질 아티스트 가우코스타의 우벵뚜 바람 이 노래 듣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EBS 북카페 누룽지 카페인님의 사연입니다. 고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마세요.

보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0: 그녀가 음악으로 차려내는 식탁은 각별합니다. 음악가의 귀로 선별하고요. 책 만드는 사람의 눈으로 헤아린 후에 우리에게 손수 차려주는 맛있는 정찬이니까요. 목요일 2부 코너 이하립의 음악 정찬 시작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6월에 네. 공연하시네요.
1: 네, 네.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0: 소개를 좀 자세히 해주십시오.
1: 네, 자세하게 소개를 제가 아는 걸 하자면 그 음악가 오지은.
0: 네.
1: 네, 오지은 씨가 직접 기획한 페스티벌인데요. 이름하여 영희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그 여러 분야의 여성 뮤지션들, 예술가들 뭐 전시도 있고요.
0: 전시.
1: 토크쇼도 있고 네.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 아티스트들의 무대를 준비하고 있고요.
0: 이 포스터 제가 얼핏 보니까 여기 요조 씨도 있고 이상은 씨도 있고.
1: 맞습니다.
0: 그다음에 물론 우리 예, 네, 이하딥 씨도 당연히 계시고. 있고. 그러네요.
1: 네, 선종아님도 있고. 네.
0: 어제 소개했던 해파.
1: 네네.
0: 해파도 있네.
1: 해파도 제가 너무 좋아해서 네. 소개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어제 마침 소개해서
0: 저기. 박정영 씨가 소개하고 가셨어요.
1: 한말 해줬다. 네. 너무 좋아하는 뮤지션이고 네. 좋아하는 그 DDBB도 전에 TV 해가지고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 있었죠.
0: 예예. 예. 그리고 김사월 씨도 있고.
1: 네, 정우 씨도 있고.
0: 김진아.
1: 그래서, 네. 그래서 여기에 정말 좋아하는 뮤지션들 많은데 여기에 제 이름이 놓였다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비현실적인 가장 그게 비현실적인.
0: 저기 이게 지구본이라면 네. 이하립 씨는 저기 파푸아 누기니쯤인 것 같은데.
1: 아, 파푸아 뉴기니구나. 네. 저는 약간 이 지구를 떠나서 안드로메다 쪽에.
0: 아, 그건 몰라요. 어딘지.
1: 느낌인데 네. 이렇게 또 하게 돼서 네. 뭐 얘기하자면 한국의 릴리 스페어 이런 거를 만들고 싶었다.
0: 릴리 스페어.
1: 네.
0: 이게 약간 그 음악계의 고질적인 여성 차별에 대한 네. 그런 항거하는 의미의
1: 네, 그런
0: 여성 약간... 온리 페스티벌이었잖아요.
1: 네, 그게 네. 이제 뭔가 한국에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해서 오지은 씨가 이 세상의 모든 영희를 위한 페스티벌을 만들겠다 하면서
0: 철수 오지 마.
1: 네. 자기가 자신의 어떤 인맥으로 그동안에 그 음악과 문학계에서 쌓은
0: 오지은 씨 대단하네.
1: 네, 그래서 네. 다 전화를 돌린 거죠.
0: 네.
1: 그래서 섭외를 했는데 모두가 한결같이 너무 좋아, 네. 그래 하자 약간 이렇게 돼서 네. 심지어 한영애 님도 전화를 드렸는데
0: 네. 고사하셨어요?
1: 아, 고사는 아니고 네. 자기가 그날 마침 또 이 행사가 있어가지고
0: 다른 일정 때문에
1: 못 온다면서 막 너무 미안해 하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모임
0: 이거 3일 하는데?
1: 네, 아닌가? 3일 동안 합니다.
0: 3일 연속 뭐가 있으시구나.
1: 그러신가 보네요.
0: 아, 농담이고요. 뭐 당연히 일정 때문에.
1: 그래서 또 네. 재미난 것은 여기에서 네. 나오는 출연하는 음악가들이 다음에 출연했으면 하는 여성 뮤지션 노래들을 또 카피해요.
0: 아, 네. 그 약간 세레네이드 같은 거네. 구애하는 거네. 네,
1: 구애. 네. 세레나데처럼 그래서 네. 뭐 아이유 노래 부르시는 분도 있고 뭐 비비 밤양갱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뷰욕도 있어요.
0: 아, 장르와 그 국적의 확장 뭐 이런 걸 네, 꿈꾸는구나. 네, 네. 오지은의 이 마스터 플랜은 한국에서 네. 릴리스 페어의 뭐 그 이상의 어떤
1: 네. 그래서 차 내년 두 번째 세 번째가 기대가 되는 어떤 페스티벌을 만들고 싶어.
0: 아, 너무 좋네요.
1: 네, 그렇게 네,
0: 저도 여자이고 싶네요. 이런 이 순간에. 그 예전에요. 한 네. 십수년 전에 그 선우정아 씨와 그 주변 여성 뮤지션들에 의해서
1: 네네.
0: 약간 그 이름이 굉장히 독특했는데 무슨 포도주 연합 뭐 이런 거였어요.
1: 그래서 살짝 들어본 것
0: 예,
1: 같습니다.
0: 그런 자기네들 그 한 4-5 개체 아티스트들의 연합이었는데 그런 게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1: 네.
0: 아니 오지은 씨가 이제
1: 네 진짜 본격적으로
0: 런칭을 하셨네요.
1: 네 그래서.

0: 누가 이것을 하나하나 했는데 아 지은 씨가 해냈습니다.
1: 이, 자세한 일정은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네. 올해 6월 12일 금요일 그리고 15일 토요일 그리고 3일째는 14일 일요일이죠. 마포아트센터를 통해서 예. 통해서가 아니라 여기서 예. 아트홀 맥이라고도 불리고 뭐 플레이 맥이라고도 불리고 갤러리 맥이라고도 아 이게 아, 다 이게. 마포 아트 센터에 있는 공간이죠 참
0: 맞습니다 예.
1: 아트홀 맥 플레이 맥 갤러리 맥 그리고 야외 광장
0: 야외 광장에는 이제 공연은 없고요 예. 이렇게 세 군데에서 전시랑 공연이랑 토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1: 전시 공연 토크
0: 네.
1: 이거 나중에 확장되면 뭐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규모의
0: 그럼 너무
1: 국제 행사 되는 거 아니야?
0: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네. 네 어쨌든 이렇게 또 관심 가져주시고 네. 또 많은 그 일권 예매가 벌써 다 완료가 됐다 그래서
1: 벌써 다
0: 오픈을
1: 팔렸어요?
0: 오픈을 했는데 매진이 네. 됐다 그래서
1: 와 대박
0: 그래서 너무나 또 반응에 감사하면서 뭐 이게 실화냐 뭐 우리들에게 톡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하면서 얘기 별로 하지 않지만 공지사항 계속 확인하는 네. 톡방에서 그래서 다들 놀라우면서 감사하는 마음.
1: 아우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잘 되시기 바랍니다. 아립 씨도 여기 약간 그 주최 측 뭐 일을 좀
0: 아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1: 출연 음악가로 출연만 하시는
0: 네,
1: 거예요?
0: 네, 참여자로 출연을 해서 그리고 뭔가 토크에 잠깐 참여하는 네. 그런 걸 해서 아직도 믿기지 않아서 매일 볼을 꼬집고 있습니다.
1: 혹시 뭐 해외에서 뭐 키노트 스피커 뭐 모시고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건 아직 아니고.
0: 네, 네. 그런 거 잘 뭐 잘 모르겠어요.
1: 토크의 주제 뭐 이런 건 뭐예요?
0: 토크의 주제는 뭐 네. 이제 여성 아스틱 네. 뭐 아티스트로 살아가는 것 뭐 이런 거 되게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1: 네.
0: 네.
1: 알겠습니다.
0: 네.
1: 영희 페스티벌 6월 12일부터 15, 14. 공연은 며칠 날 하세요? 아립 씨는?
0: 저는 토요일 날.
1: 13일?
0: 네, 13일 토요일 날 하는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놀 오십시오.
1: 저 공연해요, 그날.
0: 피스트레인 그날입니까?
1: 네, 네.
0: 아,
1: 이날이 무슨
0: 제가 거기 가고 싶네요.
1: 손 없는 날인가? 왜 여기 페스티벌이?
0: 제가 거기 가고 싶습니다. 네. 제가 너무 구경하러 가고 싶은데 너무 좋다던데 분위기가.
1: 소닉 뉴스의 서스턴 뭐 보러 오셔요.
0: 아 지금 슈퍼스타 듣고 좀 네. 또 다시 한번 젖어가지고 네. 아 정말 부럽습니다.
1: 자 오늘 음악 정찬 메뉴 네. 소개해 주시죠. 아 문소라님 사연 하나만 소개하고 갈까요?
0: 네. 네, 문소라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이 완전 대거 등장 이틀 전에 예매했어요.
1: 영희 페스티벌.
0: 아, 네. 전야제도 가고 싶었지만 그날 일정이 있어서 아무튼 너무너무 기대돼요 하셨습니다.
1: 네.
0: 저 꼭 공연 때 인사 나눠주세요.
1: 문소라님.
0: 네, 제 예. 주변에 그 타임라인을 보니까 막 너무 또 쟁쟁한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 혼자 공연할 것 같은.
1: 약한 소리 하시는 거예요?
0: 혼자 공연할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들어가지고 소라님 꼭 저한테 인사 해주십시오.
1: 아니에요. 왜 또 약한 모습을 또. 문소라님 비롯해서 우리 새우맹 청취자분들 이아림님 응원하러 가시기 바랍니다.
0: 네. 아니 다 여기 오겠죠. 피스트레인 승열님 보러 가잖아요.
1: 피스트레인? 피스트레인은 네. 너무 멀어. 나라면 마포아트센터 간다.
0: 진짜 안 됩니다.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 광흥창역이잖아요. 근처. 그렇죠. 그 바로
0: 아, 대흥역.
1: 대흥역.
0: 대흥역 중.
1: 네, 5분 네. 거리.
0: 네, 맞습니다.
1: 맞아요. 오늘 음악 정찬 메뉴 소개해 주십시오.
0: 네, 오늘 메뉴는 어제 진짜 세찬 봄비가 또 내렸습니다. 아, 네. 봄비가 아니라 여름비라고 해야
1: 장마가
0: 되겠죠?
1: 시작된 거 아닐까 불길한 느낌이 좀 약간 들긴 해요.
0: 어,
1: 다음 주에도 주초에
0: 살짝, 네, 비 소식이
1: 있더라고요.
0: 있긴 있는데 네. 오늘부터 또 주말까지는 또 괜찮더라고요.
1: 맞아요, 비 없어요.
0: 네, 그래서 네. 어제 세찬 비가 내리길래 아 오늘은 이걸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비 그치면 산책할까?
1: 네.
0: 이 주제로 비겐디 산책 플레이리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1: 지난 시간에는 우리 뛰는 동안
0: 네네네.
1: 듣는 음악이었죠?
0: 맞아요. 그래서 뛰는 거 너무 힘들다. 워커스 네. 플레이리스트 좀 해달라고 어떤 청취자분께서 얘기해 네. 주셨는데 오늘 딱 그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1: 비겐디 산책 플레이리스트 첫 곡부터 만나보겠습니다.
0: 네. 그 우리 비그치면 산책할까라는 그 제목은 스웨터라는 팀을 제가 하고 있을 때
1: 네.
0: 거기 노래 한 곡이었습니다. 무려 이한철 씨가 쓰신 노래였는데
1: 아, 한철 씨의
0: 네.
1: 그 자상함이 그분

0: 약간 자상한가요?
1: 자상하고 오빠 같고 네. 약간 그런 느낌인데 네. 이 제목은 제가 지었어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노래가 나나나나나나나 너무 돌려오지 못하네. 약간 네. 이런
0: 춤새 넣어드려야 되는데
1: 나나나로 다 네. 이렇게 나온 노래인데 네. 그 제목을 빌려와서 오늘은 하지만 스웨터 노래는 나오지 않는다.
0: 스웨터 노래는 왜요?
1: 네, 나오진 않고 네. 첫 번째로 가장 산책을 비가 이제 그치고 문을 쫙 열고 나왔을 때 초록초록한 이 느낌과 제일 잘 어울리는 음악을 한번 골라봤는데요. 비알리스톡스 한번 소개된 적이 있더라고요.
0: 맞아요. 이게 그 작년 아시안 팝 페스티벌
1: 아파페
0: 예, 출연자였죠. 네. 일본의 듀오 비알리스톡스.
1: 네, 일본 듀오고 진짜 다재다능한 뭐 영화 음악가이자 예. 감독. 이죠.
0: 영화도 만들어요?
1: 네. 영화도 만들고 사실은 2016년에 자신이 감독하고 각본 편집을 맡은 어떤 단편 데뷔작 영화를 상연할 때 이 네. 노래를 그냥 음악도 한번 라이브를 해볼까? 하면서 그때 라이브를 준비하다가
0: 진짜?
1: 네. 키보디스트로 그날 이렇게 약간 함께 합을 맞추게 된 그 친구랑 듀오를 하게 된 거예요.
0: 그 어제 그 본 쇼트 중에 하나가 네. 정말 뭐 60, 70년대에 네. 정말 절악펴락하던 그런 세계적인 락밴드의 그 뭐 드러머도 있고 기타리스트도 있고 그들의 요즘 근황을 이렇게 AI 합성 영상으로 이렇게 착 그때의 모습이 갑자기 크로스페이드라고 그러나 하여튼 쫙 변하면서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는 뭐 의사 된 사람도 있고 무슨 전문 농업 전문가 무슨 예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의 CEO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도 약간 그런 소위 말하는 사기캐 뭐 이런
1: 사기캐죠. 예. 네.
0: 그런 거예요.
1: 영어를 만들고 막 예. 각본을 쓰고 이러고 있다 데뷔하는 날에 이제 아 음악과 함께 여기서 연주를 직접 해볼까 하면서 이제 피아니스트를 만나서. 그 사람과 계속 합을 맞추면서 네. 공연을 하고 올해 3월에도 또 싱글을 네. 발매하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음악, 이 노래 제목이 사시이로 약간 강조색이라는 네.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인트 컬러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0: 우리 디자이너이신 우리 아립 씨도 강조색을 좀 많이 쓰시나요?
1: 강조색이 사실 필요하긴 합니다.
0: 필요한 네, 거예요?
1: 메인 테마처럼 메인의 어떤 색이 있어야 되고 그 색과 함께 이미지를 좀 풀어가는 게 있는데 요즘의 색은 초록이 아닐까?
0: 초록이 강조색인
1: 네, 초록색 요즘. 강조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여기에 가사를 보면 뭔가 내 마음 가는 대로 늘 걷던 거리를 호박빛으로 물들이며
0: 호박빛. 약간 저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1: 호박빛. 네. 다른 데는
0: 방 칠했어요. 호박색으로.
1: 아, 진짜요? 네. 그게 포인트 컬러 색인가요? 너무 수다가 많았네요. 네.
0: 사실로 강조색은 호박색이다.
1: 네.
0: 비알리스톡스의 음악입니다. 들어보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 음악기행 싱어송라이터이자 출판인이신 이하딥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그가 차려낸 음악 코스 요리 이하딥의 음악 정찬 오늘 첫 곡, 비겐디 산책 플레이리스트 첫 곡이었습니다. 일본 듀오 비알리스톡스의 사시로 강조색이었습니다. 3921님께서는 아파페에서 우연하게 비알리스톡스 정말 잘 들었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이 시작한 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 그쵸? 커리어가.
1: 네, 맞습니다.
0: 요즘 뮤지션인데 음악 듣다가 아리 씨의 느낌은 약간 90년대 음악 느낌도 나서 좀 착시 효과 같은 것도 있다.
1: 네,
0: 네,
1: 저는 음악이
0: 그러셨는데.
1: 너무 청량한데
0: 네.
1: 왠지 그리운 느낌이 드는.
0: 그리움을.
1: 네, 그래서 옛날 음악인가 하고 봤는데 2022년도 앨범이어서
0: 네.
1: 네, 되게 재밌게 들었고, 마지막 솔로가 베이스잖아요, 독특하게.
0: 네.
1: 그래서 이 베이스가 나오는 부분에서는 이제 발 스텝을 막 맞추면서,
0: 무대에서 그런 모습을.
1: 아니, 걸어야 될것 같은.
0: 아.
1: 저희 산책할 때,
0: 예.
1: 아무도 안볼때 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지킬
0: 그럼
1: 수 있어요.
0: 이렇게 발 푸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약간
1: 약간 그리고 저
0: 발목.
1: 탭댄스 밟듯이 그렇게 맞추면, 산책에 이 음악이 좋지 않을까?
0: 네.
1: 강조색이 될수 있지 않을까?
0: 강조색.
1: 해봤습니다.
0: 산뜻한 탭댄스와 함께 첫 음악 들어봤고요. 이제 오늘 비겐디 산책 플레이리스트의 두 번째 곡은 누군가요?
1: 네, 두 번째 곡은 톰더 라이온이라는 뮤지션을 오늘 모셔와 봤습니다.
0: 네.
1: 산책할 때 저의 추구미는 혹시 있으세요? 혹시 추구미 있으세요? 산책할 때.
0: 저는 경치도 좋아야 되지만 이 향도 좋아야 되는 것
1: 그렇죠.
0: 같아요. 예.
1: 피톤치드냐?
0: 막 경치는 막 초록초록 좋은데 어디서 이게 뭐지? 삼겹살을 굽네? 뭐 이런 냄새면
1: 아, 맞다, 맞다.
0: 정말 안될것
1: 네,
0: 같다는 생각이.
1: 갑자기 좀.
0: 추구미는 그두개 완벽한 조화.
1: 향과,
0: 예.
1: 경치.
0: 시각적인 뭐 푸르름 뭐 이런 것도
1: 네네네.
0: 좋고 근데 향.
1: 맞습니다. 그리고 뭔가 목적지가 없는 산책이 저는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산책이 좀긴 산책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0: 어느 정도 길게 하셔야
1: 한
0: 되죠?
1: 시간 정도?
0: 오.
1: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 되게 좋은 산책길들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0: 네.
1: 가는 길이라
0: 아,
1: 하더라고요.
0: 그분들이
1: 네.
0: 전문가이시구나.
1: 그 동네에 어르신들이 가는 길을 쫓아가면
0: 네.
1: 제일 좋은 산책길이 된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저도 동의하고, 그리고 제 산책할 때 추구미가 단조로움이거든요.
0: 단조로움.
1: 네네. 이게, 좀 단조롭게 그 계속 걸을 수 있으려면
0: 네.
1: 음악이 좀 단조로워야 된다.
0: 걷는 것 자체가 단조로운 행위인 것 같다는 생각이
1: 그쵸.
0: 드는데,
1: 그냥 꾸준하게 계속 왼발,
0: 네.
1: 오른발, 이두 가지를
0: 반복이잖아요. 네.
1: 움직이는 거니까 새로운 게 없는데 계속 펼쳐지는 환경들이 바뀌니까. 그래서 음악은 좀 조금 그래도 제 나름 단조로운 느낌의 노래들로 조금,
0: 너무 오버하면 안 되고, 음악이.
1: 네, 어디 뭐 옆으로 확 튀고
0: 네.
1: 조가 확 바뀌고, 그런 게좀 있나?
0: 네. 리듬도 바뀌면 좀안 좋을 것 같긴 하다.
1: 네, 그래서 좀 단조로운 느낌의 어떤 비트의 노래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다가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톰더 라이온이라는

0: 사람을 발견했는데 그 런던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인디 팝 음악가이고요. 네. 뭔가 포크랑 드림 팝 영화 음악적인 이런 느낌들이 좀 섞여가지고 뭔가 각 곡마다 약간 하나의 환경처럼 느껴진달까? 그런 느낌이 드는 곡이고요.
1: 요 환경은 어디예요? 요 곡 All I Want.
0: 요 곡의 환경은 약간 그 옆에 수영장이 있어요.
1: 수영장이 있어요?
0: 네, 수영장 있는 주변을.
1: 수영 좋아하시니까.
0: 네.
1: 수영장을 맴돋는 산책도 가능한가요?
0: 수영장이 정말 끝도 없이 길었으면 좋겠어요.
1: 아하.
0: 네, 그런 수영장이 옆에 있으면서 그냥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게 그냥 바로 탁탁 튀어나오는 그런 좀 산책길이면 어떨까?
1: 꿈에서 하셔야겠네요.
0: 바로 잠드는 것으로. 네, 그래서 이분 진짜 노래 슬립 이런 것도 있는데 네. 아무튼 굉장히 이분 음악의 특징은 그 톰 더 라이언이라고 해서 음악 자체는 굉장히 섬세하고 내성적인 음악인데
1: 내성적이에요. 네.
0: 막 라이언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음악에서 취약함이랑 힘을 동시에 표현하고 싶었대요.
1: 아.
0: 자신의 음악에서. 그래서 그 모습 자체 그런 약간 양립되고 모순되는 느낌 자체가 팀 더 라인의 음악이 아닐까라는 사람 얘기들을 또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1: 그렇군요.
0: 그 음악 중에 2024년 Farmers Lives 이 전생? 전생이라는
1: 아, 예, 전생이네요. Former 네, Lives.
0: Former Lives. 예, 발음이 진짜 너무 어렵죠?
1: 예, 예.
0: 거기에 수록된 All I Want.
1: All I Want.
0: 이 노래를 가져왔습니다.
1: 영국 싱어송라이터 톰 더 라이언의 All I Want 듣고 오죠.

0: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톰더 라이언의 All I Want였습니다. 이 어쿠스틱 기타 스트러밍 긁는 소리가 제가 좋아하는 루 리드 노래 중에서 Walk on the Wild Side
1: 와,
0: 그 노래 느낌도
1: 너무 좋죠.
0: 좀 나네요.
1: 네,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네.
0: 단조로움의 추구미를
1: 네.
0: 말씀하셨는데 김지희님께서는 산책의 모토가 천천히 걷기라고 하시네요.
1: 너무 좋죠. 오늘 슬로우리라는 노래를 또 준비했다가
0: 어느 정도
1: 그건 슬로우 비디오잖아요. 그거는
0: 상대적인
1: 그러니까
0: 개념이네.
1: 시속 한 5km?
0: 5km?
1: 아니야, 5km는 너무
0: 5km 좀
1: 빠른가?
0: 빠른데.
1: 그죠? 시속 한 1, 2km?
0: 초속으로 해. 초속.
1: 초속 5cm?
0: 아무튼 개미보다는 빨라야 되나? 어떻게 이렇게 좀
1: 생각보다 개미가
0: 빠르죠,
1: 빠르더라고요.
0: 빠르죠, 빠르죠. 김지혜님.
1: 네, 좋습니다.
0: 네. 자, 이하림의 음악정찬 오늘 테마 우리 비 그치면 산책할까? 비견디 산책 플레이리스트 두 번째 곡까지 들어봤고요. 세 번째 곡 클래식한 노래, 그러니까 고전 락앤롤이네요. 소개해 주시죠.
1: 네, 러빈 스푼풀 노래를 오랜만에 가져와 봤습니다. 1966년 데이드림에 이제 수록된 데이드림이라는 곡인데 그 저는 이 노래 듣는데 중간에 휘파람 솔로가
0: 맞다.
1: 나와요. 근데
0: 맞아요, 맞아요.
1: 그 휘파람 솔로가 정말 너무도 깜짝 놀라게 정말 새가 부르는 줄 알았어요.
0: 그렇게 청명하고
1: 청명하고 쎄. 원래 휘파람이 이렇게 약간
0: 힘도 있고
1: 공기반 소리반이잖아요. 근데 그냥
0: 맞아요.
1: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그 실제로 존 세바스찬이 작곡하면서 직접 부른 버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분들은 이제 뉴욕 중심으로 이제 탄생한 미국의 포크록 밴드인데 이 노래가 재밌게도 그분들이 미국 남부 투어를 하는 동안에 너무 지쳐가지고 그 투어 버스 안에서 20분 만에 작업한 노래라고 하고요.
0: 네네.
1: 뭔가 스스로 기분을 좀 좋아지게 만들고 싶어서 만든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0: 네네네.
1: 그러니까 뭔가 에너지를 끌어올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0: 이하림 씨도 싱어송라이터 송라이팅 작업하시면서 가장 빨리 완성된 곡은 어느 정도 작업 시간이 들었어요?
1: 저는 그 서라벌 호프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가사랑 노래가 이제 한꺼번에 쭉
0: 흘러나왔어요.
1: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쓴 곡이 아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날 정도로
0: 어떤
1: 누가 불러주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싹 써가지고 저도 많이
0: 5분? 10분?
1: 5분 뭐 약간 이렇게 정리하면서 한 10분?
0: 10분? 와, 이거 전설적인데?
1: 근데 저도 뭐 시간을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 노래가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이렇게 선물 같은 그런 시간들이 주어지는 노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이렇게
1: 혹시 어떤 노래가 있으신가요?
0: 저는 없어요. 저는 작정하고 빨리 해야지 하고서 실험을 해봤더니
1: 네.
0: 반나절은 걸리더라고요.
1: 아, 반나절은.
0: 그리고 요 분들 러빈 스푼풀 같은 경우 뭐 버스에서 투어 버스에서 함께 만들었다 그랬는데 같이 작업하면 그게 더 수월하긴 한것 같긴 하네요.
1: 맞아. 야, 지쳤어? 야,
0: 협업이지.
1: 불러. 막 이러면서 기타가 막 동동동동 하고 있으면
0: 그거
1: 들어오고만.
0: 좋아. 그거 계속 하고 있어. 뭐 이러면서
1: 그 비트 계속.
0: 조합을 완성해 나가는.
1: 그래서 함께하는 게 진짜
0: 네.
1: 되게 부러워요. 이런 거
0: 그렇죠.
1: 보면. 네. 팀들이 정말 부럽습니다.
0: 미국 포크록 밴드 The Lovin' Spoonful의 대표곡 중 하나죠. 66년 음반에서 Daydream 듣고 오겠습니다.

0: 러빈 스푼풀의 데이드림. 오늘 이 아디베 음악 정찬 비그치면 산책할까 비견디 산책 플레이리스트 세 번째 곡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네 번째 곡이네요. 소개해 주시죠.
1: 네 번째는 여성 뮤지션입니다.
0: 예.
1: 오늘 첫 여성 뮤지션인데 예. 그 산책하면 산책하면서 좋을 노래가 뭐 있을까 하면서 미리 이제 꼽아둔 노래들 중에 이 곡이 있었는데 펜넬 일리라는 뮤지션입니다.
0: 네.
1: 영국의 도시 출신으로 이제 뉴욕에서 활동하는 싱송라인데요. 뭔가 포크 처음에는 약간 포크 사운드 위주로 네. 이제 음악을 내다가 점점 더 밴드 사운드와 드림팝 이런 느낌의 질감으로 자신만의 흐릿하고 따뜻한 세계를 만들어가는 여성 뮤지션인데. 이분의 앨범 중에 빅피처라는 2023년에 수록된 라이트 라이트 업 약간 이런 노래인데요. 이분이 뭔가 이제 사랑 노래 같은 거를 잘 쓰지 않는데 유일하게 이제 현재 진행형인 사랑 노래를 이 곡으로 쓰셨다고 해요. 근데 이 곡조차도 뭔가 조금씩 어긋나고 균열을 일으키는 그런 관계에 대한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키스를 하고 있을 때 신호등이 켜져.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자동차 경적 소리도 막 울려. 약간 항상 어긋나고 있어. 나는 요즘에 혼자 매일 춤을 춰. 뭐 이런 가사들을 담고 있는데요. 페니 릴리 목소리가 뭔가 걸을 때 계속 단조로우면서 계속 쉼 없이 또 나아가게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오늘의 또 산책하기 좋은 날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0: 이게 뭐 자신의 그 관계가 끝날 것이다는 뭐 미리 감지하는 그런 느낌에서 쓰여졌다는
1: 그렇죠. 헤어지기도 전인데 약간 감지하는.
0: 방금 음악 나가는 동안에 우리 아립 씨도 그런 곡이 바로 그런 서사의 곡이 내가 이별하기도 전에 이별을 알아차린 어떤 곡으로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본인의 곡 중 하나가.
1: 저도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노래를 썼는데 아까 말씀드린 게 빠르게 쓴 노래가 이별곡입니다. 그래서 아니 왜 이별곡을 이렇게.
0: 제목이 뭐예요?
1: 그게 서라벌 호프예요.
0: 서라벌 호프.
1: 네. 그래서 아니 왜 이별곡을 미리 썼지? 서라벌 호프 집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0: 실존하는 곳인가요?
1: 실촌 아니고 그냥 호프집이었는데
0: 서라벌. 그런데 이름을 서라벌이라고.
1: 네. 찾아보니까 경주에 있더라고요.
0: 네.
1: 예전에 서랍을 그래서 그래서 왜 이별 노래가 나왔지 했는데 이별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노래가 나보다 더 먼저 나의 미래를 점지해 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펜넬릴리의 라이트 업 그러니까 불 타오르다 뭐 이런 얘기네.
1: 그런
0: 듣고 오겠습니다.

0: EBS FM 이승열의 세계 음악행, 싱어송라이터 그리고 출판인인 이하립 씨의 안내로 함께합니다. 이하립의 음악 정찬, 우리 비 그치면 산책할까? 빅앤디 산책 플레이리스트 네 번째 곡 듣고 왔는데요. 영국 출신의 뉴욕에서 활동하는 싱어송라이터 팬 릴리의 Light Light Up이었습니다. 사랑스럽고 귀여운 분위기의 노래와 뮤직비디오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마지막 곡
1: 네,
0: 소개해 주시죠.
1: 마지막 곡은 정말 이번에
0: 네.
1: EBS 공감에 또 이분들이 나오신다고.
0: 예, 그 공감이 아니라
1: 아, 네, 죄송합니다.
0: 우리
1: 정신 차려.
0: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1: 네, 공개 방송.
0: 공개방송에
1: 네. 공개 방송을 제가 줄여가지고 아, 어떻게든 말이 안 된다.

0: 공개 방송에 여유와 설빈.
1: 네, 여유와 설빈. 제주 출신의 듀오.
0: 네, 지금 서울에 듀오. 원래 계셨지만 예. 제주로 이전해서 제주에서 기반으로 해가지고 네. 활동을 하시는 한국의 포크 듀오입니다.
1: 자연주의자야, 뭐 약간
0: 뭐 자연에서 나오는 소리들,
1: 채집한 소리들도 네네. 쓰시고 음악에
0: 진짜 뭐 밤 하늘, 별, 바다 이런 자연의 소재로 많은 노래들을 만들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주고받는 하모니 그리고 이 문학적 가사가 사실 약간 이제 공연 보고 있으면 숨을 죽이고 이게 침도 못 삼킬 것 같은 그런 뭐랄까 정말 빠져듦을 항상 선사하는 그런 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진짜 너무 듣다가 소름 돋을 정도로 저는 항상 좋아하는 팀인데 그분들의 2023년 네, 희극이라는 네.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네. 3집인데요. 거기에 너른 들판이라는 노래를 오늘 마지막 곡으로 가져봤어요. 너른 들판을 산책하면 또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1: 네네.
0: 네. 근데 이 노래, 이 앨범에 대해서 그 선정위원 박종용님께서 네.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1: 뭐라고 하셨나요?
0: 맑거나 밝지 않아도 빛나는 가난하고 슬프지만 초라하지 않는 삶을 비추는 노래. 라고. 근데 진짜 와 진짜 딱이다.
1: 가난하지만이라는 데서 턱 걸리는데. 네. 요 메타포는 음악의 미니멀리즘을 얘기한 건가? 뭐
0: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가난한 마음에 대해서 뭐 이 삶을 살아가는 부끄러움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가사에 잘 녹여서 노래를 부르거든요.
1: 이들의 그 주제가 이 작가 두 분께서 그런 내용을 쓰시는군요.
0: 네. 그 여유라는 분과 설빈이라는 네. 이제 분이 처음에는 여유가 혼자 솔로 활동을 하다가 네. 설빈이라는 분이 이제 코러스를 이렇게 해주고 계셨대요. 근데 점점 설빈의 양이 늘어나면서 여유와 설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다행이다. 여유와 설빈이라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공개 방송 때 얼마나 또 멋진 활약을 하실지 네. 벌써부터
1: 기대됩니다.
0: 네, 정말.
1: 우리 자상하신 또 이하립 씨가 또 공방 데뷔해가지고 미리 들으시라고 또 선곡을 해주셨어요.
0: 네, 미리 이제 공부하셔가지고 네.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책도 감사합니다. 즐겁게 하십시오.
1: 예, 공연 준비 재밌게 잘하시고요.
0: 예,
1: 네. 그 전에 보는 거잖아 우리.
0: 그럼요. 네,
1: 또 봐야죠.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여유와 설빈의 2023 앨범 희극 수록곡 너른 들판 이 노래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EBS 캠페인 가족관계.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순재입니다. 슬픔을 나누면 정말 반이 될까요? 속상한 일이 생길 때마다 가족이 늘어놓는 불평불만을 듣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도 우울해집니다. 가까운 사이니까 속마음을 털어놓는 거라지만 일방적인 하소연은 고민 상담과 다릅니다. 이야기를 듣는 게 버겁다고 느껴지기 시작하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날이 선 가족과 마주치고 대화하는 상황부터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바쁘니까 이따 보자는 식으로 상대가 감정을 가라앉힐 때까지 자리를 피하는 게 좋고요. 내가 느끼는 불편함을 솔직히 말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화제를 돌려 대화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힘들었겠네, 그렇구나 정도로 상대와 나의 감정을 분리해 대화를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사랑한다고 상대의 기분마저 늘 맞춰줄 필요는 없어요. 건강한 관계는 나를 지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2: 해발 1125m, 인도네시아 플로레스 섬 가장 높은 곳엔 아주 특별한 커피가 있습니다. 오로지 사람의 손길로 탄생하는 와레보 마을의 커피입니다. 옅은 초록빛 커피콩들을 골고루 휘저으며 걷다 보면 어느새 타닥타닥 맛있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3: 커피가 좀 까매지기 시작하니까 커피 볶는 향이 아주 향긋합니다.
2: 볶아낸 까만 원두를 절구로 빻고 채 걸으면 고운 커피가루가 됩니다. 여기에 물을 부어 섞기만 하면 와레보 커피 완성! 기다린 보람이 입안 가득 번집니다. EBS 사운드, 세계 테마 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4: 한 줄기 상쾌한 바람 같은 속 시원함이 필요할 때, 마음이 잘 통하는 편안한 친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오세요. 유쾌하게 소통하고 따뜻하게 공감하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5: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 교육 미래 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앉아있다가 일어나는 것도 오키루가 되는데요. 그래서 아이가 깨기 전에라고 하면은 고도모가 오키나이 우치니라고 합니다. 고도모가 오키나이 우치니 센타쿠오 스마세테오고 스마세르는 끝내다 마치다 스마세테오고 빨래

0: 그러면은 뭐 형이 쓰던 거를 남동생이 물려받을 수도 있다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이 미나선 다이앤 오츠카레 사마데시다.
1: それではよい一日をお迎えください。

0: 만년설로 새하얀 산봉우리와 싱그러운 초록빛 초원. 그 사이로 빨간 증기기관차 한 대가 힘찬 기적을 울리며 지나갑니다. 대자연을 만끽하려는 여행자들로 오늘도 만실.
1: From Berlin.
2: Berlin.
0: 100년의 세월을 달려온 알프스행 기차죠. 깊숙이 철길을 따라 달리다 보면 흥겨운 멜로디가 객차 안에 울려 퍼지는데요. 아코디언 연주자의 깜짝 공연에 열차 안은 금세 작은 공연장으로 변합니다. 그렇게 도착한 독일의 가장 높은 산, 바이에른 알프스. 바람을 맞으며 오른 산 중턱에선 경쾌한 요들 버스킹이 여행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 쌓인 골짜기 사이사이에서 만나는 뜻밖의 멜로디. 알프스 여행을 완성하는 또 하나의 선물 아닐까요? EBS 사운드, 세계 테마 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3: EBS 중국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4: 大家好,我是王乐.
3: 오, 오늘 배울 본문의 제목은요?
4: 很有意思. 탄신괴.
3: 탄신괴. 원래 이 괴가 귀신이죠. 이 괴가 들어가면 대체로 하나는 귀여운 거.
4: 아.
3: 하나는 귀여워. 또 다른 하나는 약간 좀 부정적으로 욕심을 많이 부리는 사람이나 이기적인 사람.
4: 네.
3: 이런 사람을 통하였지.
4: 맞아요. 맞아요. 比如说自私鬼.
3: 自私鬼. 어, 이기적인 사람.
4: 还有我们今天学习的贪心鬼.
3: 욕심쟁이.
4: 对对对.
3: 탄신 그대로 어떤 그런 뭔가 사물이든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아주 크게 욕심을 내는 사람. 그래서 탄신 소위 말해서 이제 소탐대실한다라고 하는데요. 원하는 게 너무 많은 거죠.
4: 맞아요. 但是 根据说话的态度啊，对，对，哎，你真是个贪心鬼。这个听起来好像也不是特别批评的感觉。所以说，刚才我跟你说，就那个这个鬼有时候可爱。对。자세
3: 단어 보겠습니다. 욕심쟁이.
4: 탄신鬼.
3: 탄신鬼. 놓다 두다 넣다.
4: 放.
3: 放. 캐리어 여행 가방.
4: 行李箱.
3: 行李箱. 行李가 짐이고 箱이 원래 상자인데 캐리어 여행 가방을 行李箱. 파트너 짝꿍.
4: 따즈.
3: 따즈. 뭐뭐뿐만 아니라
4: 부광.
3: 부광. 뭐뭐뿐만 아니라 뒤에 이제 그 뭐뭐뿐만 아닌 대상이 나오겠죠. 절친.
4: 兄弟.
3: 兄弟. 兄弟는 원래의 그 본질적인 대표적인 뜻은 아우죠.
4: 哥哥和弟弟.
3: 형 아우. 그죠. 형 아우. 근데 여기서는 이제 보통 가까운 친구끼리는 형대 형대 이렇게 편하게 쓰는 거죠.
4: 而且有的时候 个别时候有的女孩子也会用哦不是所有但是也有女孩子会用哎咱们是兄弟吗
3: 보통 일반적으로 이거는 이제 그 남자 친구들 사이에 보통 야 친구야 뭐 이렇게 할 때 근데 여성끼리도 때에 따라서는 예 兄弟 근데 여성들은 원래 저 꾸이미 이 말이 있는데 그걸 쓰기도 하지만
4: 对.
3: 때에 따라서는 兄弟是的 거의 각자 각각
4: 各各
3: 물러서다 양보하다
4: 退退
3: 한 걸음
4: 一步一步一步一步
3: 한 걸음 한 걸음 상자
4: 盒子箱子也可以箱子也可以箱子相对来说稍微大一点对对对对吧对盒子的话小一点对小一点
3: 그러니까 뭐 과자 상자 이런 거 보통 盒子对对我们不会说饼干箱子啊饼干箱子哦有大箱子有大箱子去中国的话买饼干有大箱子大箱子大箱子 근데 보통 이제 盒子라면 좀 작은 상자 箱子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박스죠.

0: 박스. 네. 큰 상자. 차지하다.
1: 짠.
0: 짠. 자리를 차지하다.
1: 짠 座位.
0: 예. 짠 座位. 座位가 자리죠. 座位. 유리한 위치에 있다.
1: 짠 优势.
0: 优势. 우세하다. 그러니까 유리한 위치가 짠 优势. 불허하다. 뭐뭐 해선 안 된다.
1: 不许.
0: 니 不许 什么什么什么 하면 너 해선 안 돼. 하면 안 돼. 추가하다.
1: 加.
0: 加. 너무 많아서 담을 수 없다. 다 들어갈 수 없다.
1: 装不下.
0: 装不下. 装이 있던 담다의 뜻이죠. 不下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담을 수 없다. 装不下. 보장하다. 장담하다.
1: 保证.
0: 保证 什么什么. 미니 버전.
1: 미니版.
0: 네, 미니 그대로 미니고요. 반이 버전이죠. 미니반. 말한 대로 하다. 약속을 지키다.
1: 说话算话.
0: 이 말도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说话 말할 때 算话 그거 확실하게 계산을 말에다 넣어야 돼. 그래서 보통 말한 대로 하다. 더 편리한 건 약속 지켜. 이럴 때 说话算话 약속 지켜야 돼. 거래가 성립되다.
1: 成交.
0: 成交. 어, 좋아. 오케이. 이렇게 할 때 成交. 중량을 초과하다.
1: 超重.
0: 超重. 벌주다.
1: 罚.
0: 罚. 벌금을 부과하다.
1: 罚款.
0: 罚款. 벌주를 마시다.
1: 罚酒.
0: 罚酒. 벌금을 내다.
1: 罚钱.
0: 罚钱. 밀크티.
1: 奶茶.
0: 奶茶. 본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2: 와, 저거也 好好看.
3: 那个也好可爱，我都想买。你真是个贪心鬼，买这么多可怎么带回去啊？嘿嘿，等会儿放你行李箱里点嘛。咱们是旅行搭子，这点小忙你还能不帮？嘿嘿，我自己买的也不少，咱俩不光是旅行搭子，还是贪心鬼兄弟。那就各退一步。
4: 你帮我带两件小的就行，就这两个小盒子，不占地方的。说好了，就两件，不许再加了，再加我这也装不下了。保证不加了，今天只当个迷你版贪心鬼，说话算话。行，成交。回头要是我行李超重了，罚你请我喝一个月奶茶。
0: 와, 이것도 너무 예쁘고 저것도 너무 귀엽네. 다 사고 싶어.
1: 와, 这个也好好看，那个也好可爱，我都想买。
0: 아, 这个也好好看. 아이고 너무 예쁜데. 好好看. 那个也好可爱. 저것도 너무 귀여운데.
1: 아, 最近 商店里的东西非常丰富。
0: 而且确实是很好，又好看又可爱，对吧？确实有这种感觉，有的想啊，都买了算了。没错，没错，没错，我都想买啊！ 이거 다 사버리고 싶은데, 음흠, 이런 욕심쟁이 이렇게 많이 사서 어떻게 가져가려고?
1: 你真是个贪心鬼，买这么多，哦，可怎么带回去啊？
0: 그러니까요, 이제 지금 중국 여행 갔어요. 어, 저거 好好看, 那个 好可爱. 아, 你真是个贪心鬼. 아, 정말 욕심쟁이야. 真是个贪心鬼야. 买这么多, 이렇게 많이 사면 그거야말로 怎么带回去呢? 怎么带回去? 带回去, 가지고 돌아가다. 그래서 어떻게 가져가려고 그래? 히히. 이따가 말이야. 네 캐리어에 좀 넣자. 아, 우리 여행 파트너잖아. 이 정도 작은 부탁도 설마 안 도와줄 거야?
1: 헤헤. 等会儿 放你行李箱里点嘛，咱们是旅行搭子，这点小忙你还能不帮？
0: 오, 헤헤.等会儿 조금 있다가 放你行李箱里点嘛啊，그네그放放 놓다죠? 行李箱里点嘛，네그 캐리어에 좀 넣자. 咱们是旅行搭子，그 여행 짝꿍 완전히 그 한 쌍이죠. 여행 파트너잖아. 저디얼 샤오망. 이런 작은,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샤오망이 부탁이나 약간의 곤란함. 저디얼 샤오망. 니 할 넌 뽀뽀방? 나한테 도와줄 수 없을까?

0: 나도 산게 적지 않은데 우리 둘은 여행 파트너이면서 욕심쟁이 형제네?
1: 嘿嘿，我自己买的也不少，咱俩不光是旅行搭子，还是贪心鬼兄弟。
0: 啊，这有意思
1: 有
0: 啊！
1: 意思，我也买了很多。
0: 对，我自己买的，나도 산게 不少啊，적지 않습니다. 咱俩우리 둘은 不光是모모일 뿐만이 아니라 旅行搭子。여행 파트너 还是 거기다 또 탄신고의 兄弟 아 친구예요. 어떤 욕심쟁이 친구죠. 서로 같은 욕심이 많은 친구 둘입니다. 욕심쟁이 형제도 되고요. 그럼 서로 한 발씩 양보하는 거 어때? 너는 내 대신 작은 거두 개만 가지고 가주면 돼. 딱이 작은 상자 두개 자리 별로 안 차지해.
1: 那就各退一步，你帮我带两件小的就行，就这两个小盒子，不占地方的。
0: 이건 서로 거투의 이부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1: 本来准备了四个盒子。
0: 나就거투의 이부. 조금씩만 한 발씩만 양보하자. 거투의 이부. 니 방어 랴 따이 량젠 샤오더 쥬싱. 요 저기 따이 량젠 샤오더 요거 두개 작은 거 쥬싱. 요거만 가져다 주면 되고. 쥬쥬 량거 샤오 허즈. 요거 상자 작은 거두개 부잔 디방다. 별로 자리 안 차지해. 占 地方, 자리를 차지하다. 不占 地方的. 에이, 약속했어. 딱두 개야. 더 추가하면은 안 돼. 더 추가하면 내 것도 안 들어가.
1: 说好了，就两间，不许再加了。再加，我这儿也装不下了。
0: 可能他的行李箱大一点。
1: 嗯，对。
0: 对，说好了，약속한 거야. 말 끝낸 거지. 就两间，딱두 개. 不许再加了. 더 이상 추가. 안 돼, 안 돼. No, no, no. 再加더 추가하면 我这儿 나도 여기 예, 装不下了. 도저히 담을 수가 없어. 절대, 절대 추가 안 해. 오늘은 미니 버전 욕심쟁이만 될게. 약속해.
1: 保证不加了，今天只当个迷你版贪心鬼，说话算话。
0: 保证，내가보장합니다. 不加了，더이상추가안해요. 不加了. 今天오늘은只当个미니版미니버전그러니까아주작은탄신고의그욕심쟁이가될게쇼화쏘화내가내말약속한다책임져요쇼화쏘화좋아콜나중에내짐초과되면벌로한달동안나한테밀크티사야돼
1: 行，成交。回头要是我行李超重了，罚你请我喝1个月的奶茶。
0: 그렇습니다行정자오사실이정자오는원래는비즈니스에서쓰여지는말이잖아요
1: 对对对。
0: 거래가 딱 성사가 됐어요. 서로 타오자 환자 얼마 얼마 하다가 콜 좋아요 정지어. 근데 이제 이와 같이 두 사람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을
1: 对
0: 때
1: 对对。
0: 그때도 이제 보통 많이
1: 没错，
0: 쓰는
1: 朋友们之间开玩笑也可以用。
0: 그렇죠. 뭐 농담 삼아서 정지어. 回头 조금 있다 要是我行李 내 짐이 超重了 중량이 초과됐어요 罚你请我喝1个月的 오호호 한달 내내 뭐를 사야 되죠? 奶茶 밀크티 사야 돼. 좋습니다. 자, 해설 볼까요? 선생님, 82쪽입니다. 첫 번째. 뿌광 에 하이비. A뿐만 아니라 B도. 그는 업무 능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아주 친절해서 다들 그를 좋아한다.
1: 他不光工作能力强，对人还特别和气，大家都很喜欢他。
0: 뿌광 공소 능력이 강. 일하는 능력이 강하다. 그러니까 업무 능력이 뛰어나다. 공소 능력이 强. 능력이 뛰어나다고 할 때, 强 씁니다. 对 人,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도, 还特别和气. 아주 친절하게 和气. 따뜻하게 대합니다. 大家都很喜欢他. 이 요리는 맛도 좋을 뿐 아니라, 보기에도 아주 좋다.
1: 这道菜不光味道好，卖相还特别好。
0: 这道菜이 요리죠. 不光 味道好，味道맛이죠. 卖相 요게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그 외모가 되는 거죠. 보기가 卖相 还 特别好. 주말에 야근도 해야 하고 결혼식에도 가야 한다.
1: 周末不光要加班，还得去参加婚礼。
0: 周末 주말에 不光要加班。 야근도 해야 하고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에 대치 어디도 가야 합니다. 참자 혼리 결혼식에도 가야 합니다. 두 번째, 부쉬 불허하다 허락하지 않다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오늘 밤에 더 이상 일 이야기는 안 하기로 약속한 거야.

0: 고민이 있습니다. 책을 끝까지 잘 못 읽겠어요. 그냥 중간에 포기해도 될까요?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얼른 대답해 드릴게요. 그럼요. 포기해도 됩니다. 한 대형 서점에서 16년째 책 추천하는 일을 하는 손민규 씨는 책 고르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책의 표지만 읽는 표지 독서도 독서다. 안 읽는 것보다 낫다. 앞면에 쓰인 제목과 부제, 저자, 출판사를 살피고 뒷면에 담긴 발췌문과 추천사, 띠지의 홍보 문구를 봤다면 이미 책을 맛본 셈이란 뜻이죠. 그러니 책을 읽다가 더 이상 읽히지 않을 땐 내려놓으세요. 소화가 잘 되지 않은 음식처럼 꾸역꾸역 끝까지 읽으려다 탈이라도 나면 안 되니까요. 세상은 넓고 책은 많습니다. 어쩌면 다음에 만날 책은 지금의 그 고민이 무색할 정도로 마지막 페이지까지 맛있게 넘기고 계실지도 몰라요.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 응시 만점 강사 김대균입니다. 오늘은 5월 22일 금요일입니다. 파트 5 그리고 6가 준비되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5월 22일 이렇게 금요일이 문제 풀기도 재밌어요. 이 5도 네 문제, 6도 네 문제 이렇게 돼 있죠. 이 6도 문맥 잡기 문제가 한동안 쉬었어요. 근데 이번에 어려울 것 같아요. 5월 말은 항상 이제 막 어떤 분 예상해달라 그러는데 예상이 뭐 늘 맞을 순 없지만 이번에 재밌는 예상은 맞췄죠. 여러분 시험 전에 역대 그 5월 중간 시험에 ABCD 통계를 알려드렸잖아요. 그래갖고 이 방송 때는 제가 그런 말을 함부로 못해서 학생들이 알 수 있는 루트를 통해서 알려드렸는데 C가 33.3%였어요. 그래갖고 이제 잘 모르면 196에서 200 그 C를 찍으면 확률이 좀 높다고 알려드렸는데 5월 10일은 이제 C가 196에서 200에 두 개 나왔어요. 좀 유치하지만 맞았어요. 그래갖고 근데 또 이제 4월 말에는 그 통계가 안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는 말 못했고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알려드렸죠. 근데 그런 통계가 있는데 이 6도 한번 어려우면 한번 좀 쉬워지고 이게 있어요. 근데 지난 5월 10일 시험은 그렇게 6가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5월 말은 좀 어려울 거로 예상하고 같이 공부를 해나가면 좋아요. 그렇죠? 항상 쉬운 파트는 없어요. 항상 한번 쉬우면 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방심하지 말고 공부해 주십시오. 110번부터 같이 보시겠어요. 우리 교재 120쪽입니다. 120쪽에 110번 같이 보시죠. Blank for operating the laser cutter. 그래서 레이저 절단기를 작동하기 위한 안내사항이 어떤 지시문이 are printed, 인쇄됩니다. 인쇄되어 있습니다. On a label, 바로 그 저 라벨에 인쇄되어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 라벨은 attached to the side of the device, 바로 그 장치 옆쪽에 붙은 그 측면에 붙은 라벨에 인쇄되어 있다. 그래서 그 지시사항 보고 그 안내대로 따라서 하면 된다. 뭐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Instructions, 이게 맞죠. A번 조심하세요. A번 direction은 S가 안 붙었죠. 그럼 이건 방향이에요. 방향. 동쪽이냐 남쪽이냐 북쪽이냐 이런 방향이고요. Directions에야 안내나 설명이 돼요. 그 복수형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주절의 동사 보세요. Are printed. 아요. 그럼 이거 저 주어가 복수라는 소리죠. 비번만이 복수 명사입니다.

0: C번은 동사에 S 붙인 거고 D번은 형용사죠. explanatory 이거는 뭐 명사 자리에 올 수가 없죠. 정답은 instructions가 맞습니다. 110번 들어볼까요?
1: Instructions for operating the laser cutter are printed on a label attached to the side of the device.
0: 111번입니다. Analysts believe the most blank outcome of Thursday's strategy meeting. 분석가들은 목요일 전략회의의 그럴듯한 가능성 높은 그런 결과가 will be a delay in the product rollout. 제품의 어떤 출시에 있어서 연기일 거라고 믿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마 저 그때 전략회의 때 제품 출시 연기할 거라는 얘기할 것 같은데 그 가능성이 제일 높겠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주의점. 이래봬도 이 A번 단어 우습게 보면 안 돼요. Likely 이게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근데 이 단어는 부사도 어쩌다 돼요. 그러나 형용사로 많이 쓰이죠. 그죠? 이게 저 ly 붙었다고 부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알았죠? 형용사로 우선 쓰이고 오히려 be likely to로 유명하죠. 형용사로 많이 쓰이고 어쩌다 부사로도 쓰인다.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은 단어예요. roll out이 출시 이런 뜻이 되고 아마 그럴 결과가 나올 거라고 믿고 있는 거니까 이 그럴듯한 의미의 그 likely가 정답이죠. doubtful, 의심하는, 뭐 efficient, 능률적인, expensive, 값비싼 이런 것은 의미가 맞지 않습니다. 정답은 A번. 111번 들어볼까요?
2: Analysts believe the most likely outcome of Thursday's strategy meeting will be a delay in the product rollout.
0: 112번입니다. Greenway Supermarkets은 will place special orders for customers, 고객들을 위한 특별 주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Blank an item is not currently available in the store. 혹시 어떤 물건이 상점에서 현재 구입 가능하지 않으면 주문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if가 문맥에 맞고요. 또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가 오죠. 그러니까 여기 A번은 예선 탈락이에요. 여러분 barring은 전치사야. 뭐뭐가 없다면이라는 의미의 전치사입니다. 이 barring 조심하시고요. if가 여기서 의미도 맞는 접속사죠. 나머지 although나 unless는 의미가 맞지 않습니다. 112번 들어볼까요?
3: Greenway Supermarket will place special orders for customers if an item is not currently available in the store.
0: 113번입니다. Survey participants, 이 survey의 참가자들은 reported being blank concerned about, 매우 걱정한다는 보도를 했다. Protecting their personal information online. 온라인에서 개인정보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걱정이 많다라는 보도를 했죠. 근데 이 자리는 딱 보면 뭐예요? 동명사를 꾸미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reported 다음에 being이 이래봬도 동명사예요. being concerned about이 한 덩어리 이제 표현인데 being이 ing죠. 이게 동명사예요. 자, 한번 메모해 주세요. 지금 졸면 안 돼요, 여러분. 부정사. 분사, 동명사는 모두 부사가 수식한다. 이 문법이 좀 어려워도 외우세요, 여러분. 부정사, 분사, 동명사는 모두 부사가 수식한다. 여러분 중에 부정사 모르는 분 있어. to 동사원형, 그리고 분사 ing형이나 pp, 과거분사형, 그리고 동명사, 동사에 ing 붙인 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부사가 수식합니다. 그래서 여기 정답은 D번이 정답이 됩니다. Intensely가 정답. 113번 들어볼까요?
1: Survey participants reported being intensely concerned about protecting their personal information online.

EBS 김대균 토이킹 파트 6 할 차례입니다. 131에서 133 본문 같이 보시죠. Introducing the King.

킹글리시 엘리트 잉글리시 프로그램. 킹글리시 엘리트 영어 프로그램 소개 이렇게 됐고요. 이게 광고죠. Advertisement. Kinglish Language Institute, Kinglish 어학원은 is pleased to introduce, 소개하기에 대해서 기뻐요. 무엇을? To announce the launch of Elite English Advantage라는 엘리트 영어 어드밴티지의 그 출시를 발표하게 돼서 기뻐요. 이게 무엇이냐? 뒤에 설명이 나오죠. An advanced learning program, 고급 학습 프로그램으로 designed to improve your English communication skills. 여러분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개선하고자 계획된 프로그램이죠. As a registered participant, 등록된 참가자로서 you, 여러분, 바로 여러분은 will enjoy blank access to specialized grammar workshops. 전문화된 이 문법 워크숍에 우선 접근권을 즐기시게 될 겁니다. 이게 등록된 참가자에게 먼저 주는 혜택인 거죠. 그러면 이게 우선되는 뭐 이런 뜻이 딱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단어 뜻이 131번 보기 중에 D번 preferential입니다. 이거죠. B번 찍고 엄청 틀렸어요. 한 60-70%가 틀린 문제입니다. Preferable은 이제 좋아할 수 있는 뭐 이런 뜻은 될 수 있죠. 근데 이게 우선 이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권, 우선 혜택 뭐 이럴 때 그 우선의 그 의미의 형용사는 D번의 preferential입니다. 알았죠? 앞에 그 힌트가 뭐예요? 등록된 참가자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멤버로서, 회원으로서 여러분에게 우선 혜택을 드립니다. 그럴 때 그 우선, 그게 preferential입니다. 이 문제 한 두 달 전에 나왔죠? 이걸 바로 반영하는 게 우리 교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 포인트, 예문은 다르죠. 뭐 갑자기 무슨 어학원으로 내용을 바꿨지만은 이 핵심이 같단 말이에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전문화된 문법 수업을 우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고, personalized coaching session, 그 개인 코치 수업도 또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근데 이것은 tailored to your individual learning goals. 바로 여러분의 개인적인 학습 목표에 맞춰진 수업이죠. 이때 tailored 집어넣을 자신 있어요? 과거 분사형이 맞아요. 이걸 예전식으로 가르쳐드리면 which are tailored to 이렇게 이해하면 좋죠. which are를 쓰진 않아요. 그러나 그 뒤에 과거분사형으로 쓰여지는 tailored 형태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보죠. 자, 이런 말 다음에 쓸 수 있는 문장이 뭘까요? 이 빈칸에 어울리는 게 뭘까요? 이게 저 뭐 지금 뭐 교육계 관련된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또 맞춤 교육도 제공해 드립니다. 그러면은 C번 가볼까요? Our instructors, 우리 강사들은 will create a customized study plan. 여기 customized 밑줄 쫙 그어주세요. 그래서 맞춤형 그런 학습 플랜을 만들어 드립니다. For each participant, 각 참가자들을 위해서. 여기 customized가 앞에 tailored예요. 맞춰진, 재단된. 이게 그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tailored paraphrasing 된 그 단어가 들어가 있는 바로 이 C가 여기서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Customized, tailored 이런 게 이제 비슷한 맥락이라고 알려드렸어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보죠. To celebrate the introduction of this new program, 이런 새 프로그램의 도입을 경축하기 위해서 blank are offering a limited time enrollment discount. 우리가 제한된 어떤 그 등록 할인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사람들이고 여러분, 당신은 바로 이 혜택을 받을 만한 고객인 것이죠. 그러니까 보기 중에 위가 답이에요. 요즘에 이 문제가 잘 나와요. 위인지 윤지 대인지 문맥을 잡아야 그 인칭이 잡히거든요. 문맥에. 그래서 여기서는 위가 맞아요. 우리가 이런 걸 제공합니다. For learners, 학습자들을 위해서 who sign up for Elite English Advantage during the month of October, 10월 달 동안에 Elite English Advantage를

0: 등록하는 학습자들에게는 이런 혜택을 드려요. 그러면 we are offering 했죠. 그럼 그걸 받는 명사형이 뭐겠어요? This offer, 그죠? 이 제안은 reflects our ongoing commitment, 우리의 계속적인 헌신을 잘 반영해 보여줍니다. To helping students reach their language learning goals, 학생들이 그들의 어학학습 목표에 도달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라는 우리의 약속, 우리의 헌신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도 우리가 제공하는 혜택이니까 offer가 문맥에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 또 몇 개는 시험과 답을 똑같게 해서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슷한 흐름,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실제 시험에는 이 offer가 program 또는 initiative 이런 걸로 이제 바꿔 써지죠. 그죠? program, initiative, promotion 이런 식으로 바꿔 써집니다. 그 해설 부분을 잘 보십시오. 이 선수들은 알아봐. 아, 맞아. 시험에는 이게 프로그램이었는데 이렇게 바꿔서 만들었구나. 이 흐름을 여러분이 또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전체 131에서 134 함께 들어보시죠.
1: Introducing the Kinglish Elite English Program. Kinglish Language Institute is pleased to announce the launch of Elite English Advantage, an advanced learning program designed to improve your English communication skills. As a registered participant, you will enjoy preferential access to specialized grammar workshops and personalized coaching sessions tailored to your individual learning goals. Our instructors will create a customized study plan for each participant. To celebrate the introduction of this new program, we are offering a limited-time enrollment discount for learners who sign up for Elite English Advantage during the month of October. This offer reflects our ongoing commitment to helping students reach their language learning goals.
0: 복습 들어갑니다. 110번 동사를 보세요. Are 그러면 복수명사 주어 비번 instructions가 정답.
2: Instructions for operating the laser cutter are printed on a label attached to the side of the device.
0: 111번 likely는 형용사로 뭐뭐할 가능성이 높은 이런 뜻이 되고요. 이 문맥의 정답입니다.
1: Analysts believe the most likely outcome of Thursday's strategy meeting will be a delay in the product rollout.
0: Be likely to도 유명하고요. likely는 부사도 됩니다. 이것까지 기억하십시오. 112번 문맥에 맞는 접속사 if가 정답.
3: Greenway Supermarkets will place special orders for customers if an item is not currently available in the store.
0: 여러분 중에 세븐 먼저 푸는 분 있죠. 전 순서대로 풀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데도 막 세븐부터 풀어요. 그러다가 지난 시험 같이 막 어려운 게 걸리면 다 그냥 세븐의 시간 소모해가지고 파이브 이제 몇 문제 못 풀고 있는데 막 시험지 걷어가려고 그래요. 그럼 112번 어디를 찍어야겠어요? if를 찍어야죠. 잘 모르면 짧은 거를 고르세요. 알았죠? 그리고 113번 부정사, 분사, 동명사는 모두 부사가 수식한다. intensely. 주의점. 여기 being이 동명사예요. 그러나 여러분 meeting, training은 ing형이지만 그건 아예 명사화된 단어니까 구분하세요. 동명사는 부사가 수식해요. D가 정답.
2: Survey participants reported being intensely concerned about protecting their personal information online.
0: 131에서 134 문맥을 다시 확인하면서 또 들어보시죠.
1: Introducing the Kinglish Elite English Program. Kinglish Language Institute is pleased to announce the launch of Elite English Advantage, an advanced learning program designed to improve your English communication skills. As a registered participant, you will enjoy preferential access to specialized grammar workshops and personalized coaching sessions tailored to your individual learning goals. Our instructors will create a customized study plan for each participant. To celebrate the introduction of this new program, we are offering a limited-time enrollment discount for learners who sign up for Elite English Advantage during the month of October. This offer reflects our ongoing commitment to helping students reach their language learning goals.
0: 문장 삽입 문제는 앞이나 뒤에 관련된 단어가 반드시 나와요. 테일러드를 근거로 32번, 132번에 C에 customized가 있다라는 거. 이런 문맥 파악을 훈련하십시오.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모닝 스페셜 최수진입니다.

0: Welcome to Easy Writing!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Master 유진입니다.
0: Hello everyone. I'm Serena. 선생님.
1: 네.
0: Happy Friday.
1: Happy Friday.
0: What are we doing today?
1: 자, 오늘은요. page number 116에 자, 이메일 관련해서 저번에 불만을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0: yes.
1: 아, 나는 리펀드를 원한다 라고 yeah. 했는데요. 오늘은 불량 구두 불만에 대한 판매자의 대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0: Oh, okay.
1: 그래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좀 해줄지 궁금하잖아요.
0: 네. Alright, let's take a look at the seller's resolution of a defective shoe issue.
1: 영어 버전 들어볼게요.
0: Let's go.
2: Please accept our sincere apologies for the frustration you experienced. We have reviewed your photos, and this does not meet our quality standards. To make things right, we have processed a full refund to your credit card. Your reward points have been credited back to your account as well. There is no need to return the damaged shoes, so please dispose of them at your convenience.
1: 네, 오늘의 도전 문장 우리말로 들어보겠습니다. 고객님께서 겪으신 불편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립니다. 고객님의 사진을 검토한 결과 이 제품은 저희 품질 기준에 부합하지 못합니다.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저희는 고객님의 신용카드로 전액 환불 처리해 드렸습니다. 적립 포인트도 고객님의 계정에 다시 적립해 드렸습니다. 파손된 신발은 반품하실 필요가 없으니 고객님 편의에 따라 처분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0: Oh,
1: 네.
0: That's good.
1: 요즘에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죠.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하는 배송비나 이런 것이 더 비싸다 보니까
0: yeah.
1: 그거를 약간 문제가 조금밖에 없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냥 킵하셔라.
0: 네.
1: 굳이 저희한테 안 돌려보내도 돼요. 이런 경우 많거든요.
0: Yeah.
1: 그런 것들도 영어로 좀 알아볼 수가 있겠죠.
0: Yeah, and there are a lot of really good expressions
1: right.
0: in this email.
1: Oh, yes.
0: Yeah.
1: 자, 오늘의 핵심 표현은요. 마지막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객님 편의에 따라 처분하시면 됩니다. 이 얘기는 정말 편하실 때 알아서 이렇게 처리하세요. 이 얘기거든요. 자, 누군가의 편의에 따라 혹은 누군가가 편하실 때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요?
0: 네, 영어로는 At one's convenience. 이거는 이메일 쓰시면 무조건 아셔야 되는
1: 맞아요.
0: 표현이에요. At one's convenience. 특히나 상대방한테 뭐를 요청하고 싶을 때
1: 맞아요.
0: At one's convenience. 많이
1: 아니면
0: 사용해요.
1: 연락 달라고 할 때 편하실 때 연락 주세요.
0: Yeah.
1: 시간 되실 때 연락 주세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0: 네.

0: 그러면은 잠깐만 시간이 될 때 뭐 편할 때 뭐 뭘 써야 되지? comfortable 써야 되나? 라는 실수 아니면 뭐 when you have time 뭐 그것도 가능하긴 하겠지만 네. when you have time 쓰는 것보다 좋은 표현 바로 at one's convenience.
1: 선생님.
0: 네.
1: Please buy me lunch at your convenience.
0: At my convenience.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10년 후에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때 편할 것 같아요.
1: All right. 네.
0: So,
1: I'll wait.
0: Convenience라는 편리, 편의라는 단어를 활용을 좀 한 거죠. 자, 예문 만들어 볼게요. 편하실 때 저희 쇼룸에 방문해 주세요. 자, 저희의 쇼룸에 방문해 주세요.
1: Please visit our showroom.
0: 당신의 편의에.
1: At your convenience. Please visit our showroom at your convenience.
0: 네, 굉장히 공손한 느낌이 들어가죠.
1: 맞아요. 그리고 부담 갖지 않고 되게 너무 좋아요.
0: That's right. 두 번째는요. 편하실 때 답장해 주세요. 와, 이거는 암기에도 안 아까운 문장입니다. 답장해 주세요.
1: Please reply.
0: 당신의 편의에.
1: At your convenience. Please reply at your convenience.
0: 네, 마지막으로 조금 바꿔볼게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편의에 따라 뭐 연락해달라 이런 말을 할 때, 그런데 거기 안에다가 좀 가급적 빨리 주시면 더 좋고요. 이런 것을 섞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맞아요.
0: 네, 자 그럴 때는 at one's earliest convenience라는 걸 쓰면 되는데요.
1: 네.
0: 자 직역 버전을 해볼게요. 저희에게 연락해 주세요.
1: Please contact us.
0: 당신의 가장 이른 편의에.
1: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Please contact us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그래서 편하게 이제 연락을 해주시는데 조금 빠르면 더 좋고요.
0: 이왕이면. 네. 그래서 두 개 다 들어갔네요.
1: Yeah.
0: 빨리 해주는데 그래도 편할 때이다.
1: Yes.
0: 이런 느낌. 그래서 여전히 이렇게 쓰면 굉장히 공손한 느낌이 들어간 격식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Alright. 자, 핵심 표현으로 at one's convenience 배워봤고요. 핵심 단어로 넘어가겠습니다.
1: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words.
0: 오늘의 핵심 단어 잡아볼게요. 진심 어린, 뭐 예를 들어 진심 어린 뭐 사과, 뭐 부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 네, sincere입니다. Sincere.
0: 우리가 보통 이 단어는 편지 쓸 때 왜 sincerely yours 이걸로 많이 이제 익숙할 것 같긴 한데요.
1: 맞아요. 사과할 때도 약간 격식 있게 할 때도 많이 씁니다.
0: Alright, so sincere 무엇 이렇게 하면 진심 어린 무엇이 되겠네요.
1: Yeah.
0: Right. 자 다음은 사과죠.
1: 네, apology입니다. Apology.
0: 아직도 이거 동사랑 명사 헷갈리시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부로 잡아야 됩니다.
1: 네.
0: So 동사는 apologize고요. 사과라는 명사는 apology.
1: 네.
0: Alright.
1: 그래서 보통은 please accept. My sincere apology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0: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사과도 사실 복수로 쓸 수도 있어요.
1: Yeah.
0: 그렇죠? Right. 자, 다음은요. 좌절, 답답함.
1: Frustration. Frustration.
0: 네. 이거는 거의 이런 느낌이에요. I don't know what to do. Right? You don't know what to do. 그래서 뭔가 안 되는 거예요.
1: 네.
0: 해결은 하고 싶은데.
1: 답답함이죠.
0: 그런 감정이죠. 네. Okay? 자, 다음은요. 처리하다.
1: Process. Process.
0: 네, 이 process라고 하는 거를 동사로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1: Oh yes, for sure.
0: 원래 공정 과정이라는 명사로 쓰기 마련인데 오늘은 이것을 동사로 써서 처리한다는 느낌을 한번 동사로 만들어 볼 겁니다.
1: Yes. Okay?
0: 자, 다음은요. 돌려보내다 혹은 반품하다.
1: Return. Return.
0: 쌤, 혹시 이거 send something back이라고 써도 될까요?
1: Absolutely. Yeah, 둘 다 괜찮아요. 근데 return을 좀 더 많이 쓰기는 해요.
0: Okay.
1: Yeah.
0: 그리고 send something back은 이렇게 갖고 가서 주는 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1: 그것보다는 뭔가 이제 배송으로 받은 거.
0: 뭐 택배나
1: 다시.
0: 이런 걸 네. 배송 보낸다든가.
1: Yeah.
0: Okay. 그런 면에서 return이 더 inclusive하다.
1: Yes.
0: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뭔가를 처분하다라고 할 때요.
1: Dispose of. You have to keep in mind this is quite a formal expression.
0: Okay.
1: Right? But if you're the company sending an email to the customer,
0: right.
1: usually your email should be formal. Right?
0: 그렇죠. 이런 것들은 좀 내가 진지하다는 것도 상대방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1: yeah.
0: so dispose of something 한다는 건 결국에는 약간 discard 한다든가
1: yeah. mm-hmm.
0: 뭐 remove, eliminate 이런 단어와 비슷하다고
1: yeah.
0: 볼 수 있겠죠.
1: And you'll also see this expression dispose of on signs.
0: 아.
1: Right? Signs to do certain things or dispose okay. of certain waste. 뭐 그런 recyclables 같은 거 그럴 때 dispose
0: 맞아요.
1: of 많이 써요.
0: 여기서 뭐 뭐를 처리를 해.

0: 카메라 이런 yeah. 사인 같은 데서 yeah. 많이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좀 격식이라는 거죠. Mm-hmm. 자, 그렇다면 주요 표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 Here we go.
0: 네, 오늘의 주요 표현 세 가지 짚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누군가의 기준에 부합하다. 뭐 예를 들어, 아, 그 상품은 확실히 저희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네요. 어떻게 할까요?
1: Meet one's standards. Meet one's standards.
0: 네, 그러니까 걔가 와가지고 우리의 standards를 만나야 되는데 얘가 만나지 못하고 그냥 중간에 떨어져 나간 거예요.
1: Yeah.
0: 이런 느낌. 보통 어떤 퀄리티적인 면에서 얘기할 때 많이 쓰겠죠. 그렇죠? 뭐 제품 퀄리티라든가. 자, 그러면은 쌤, 이거 비슷하게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기대에 부응하다. 이렇게 쓰면은 뭐라고 바꾸면 될까요?
1: 그러면 standards 대신 expectations로 교체하면 돼요. 그래서 okay. meet one's expectations.
0: 아, 그것도 내가 기대하는 게 있는데 여기까지 못 온 거네요.
1: 맞아요. 뭐, it didn't meet my expectations.
0: 오케이. 자, 만들어 보겠습니다. 당신의 로봇은 우리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로봇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우리한테 그거를 팔아서 이제 계약을 하려고 하는 건데 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스탠더드가 있는데 여기까지 yeah. 못 오네요 이런 느낌을 준다면 어떻게 할까요?
1: Your robot doesn't meet our standards. Your robot doesn't meet our standards.
0: 자 이번에는요 그 서비스는 그녀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어. 그 서비스는 그녀의 기준들을 만나지 않았다.
1: The service didn't meet. Her standards. The service didn't meet her standards.
0: 근데 여기서 만약에 기대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1: The service didn't meet her expectations.
0: Alright, very nice.
1: Yeah.
0: 두 번째는요. 명사를 바로 잡다. 뭔가를 바로 잡다.
1: Make something right. Make 명사 right.
0: 제대로 만들어버리는 거네요.
1: 맞아요.
0: Alright, 뭔가 잘못된 게 있다면은 그러면은 뭐 fix나 correct 이런 걸 써도 될까요?
1: You can, but I think that focuses more on the negative.
0: Okay.
1: So sometimes people will want to choose this expression,
0: All
1: make
0: right.
1: something right. 예를 들어서 이거는 꼭 뭐 문제에 대해서뿐만 아니고 뭐 사람 관계, 그러니까 뭔가 안 좋아졌어요.
0: Okay.
1: 내가 실수했어. I want to make things right.
0: 내가 우리 관계를 제대로 한번 잡아볼게. 제대로 만들어볼게. 바로 잡을게. 자, 한번 만들어볼게요. 나한테 기회를 줘. 내가 진짜 그 우리 사이를 정말 제대로 한번 바로 잡아볼게. 자, 내게 기회를 줘.
1: Please give me a chance.
0: 내가 그걸 옳게 만들게.
1: I will make it right. Please give me a chance. I will make it right.
0: 네, 여기서 it라는 게 우리의 관계가 될 수도 있겠고 뭐 사이, 무슨 뭐 우리의 문제점들, 기타 등등이 될 수 있겠죠.
1: Yes.
0: 자, 다음은요. 우린 그 행사 전에 그 상황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린 그 상황을 옳게 만들어야 합니다.
1: We must make the situation right.
0: 그 행사 전에.
1: Before the event. We must make the situation right before the event.
0: Alright. 세 번째 주요 표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명사의 도로 입금되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그 돈이요. 당신의 어떤 계좌에 입금되었어요.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표현할까요?
1: 네. 살짝 난이도 있는 표현인데요. Be credited back to 명사. 다시 한번요. Be credited back to someone.
0: 어허. 크레딧 된다는 거가 도로 입금되는 거를 얘기를 하겠네요. 어떻게
1: yeah.
0: 보면 내가 계산을 했는데 그게 취소되면서 다시 그 돈이 들어가는 것을 얘기를 하겠네요.
1: 맞아요. 근데 이거는 살짝 조심하셔야 되는 게
0: 네.
1: If something is credited back to your bank account, that means you're getting a refund. But if you're just getting a store credit, that means you're not getting the money back, but you can use that money to buy something.
0: 아,
1: so
0: okay.
1: 그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0: okay,
1: 돼요.
0: Okay, so something, 무슨 예를 들어서 your money is credited back to your account. 이 얘기는 실제로 돈이 다시 들어와서 아예 안 쓴 것처럼 되는 거고,
1: yeah.
0: 근데 store credit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내 계좌에 아직 안 들어오고 그냥 포인트만 갖고 있는 거네요.
1: 맞아요.
0: 저도 그런 거 가끔 활용하긴 하는데
1: yeah.
0: 네, 또 쓰겠지 뭐 이러면서
1: yeah.
0: 그렇죠. 그게 또 방법인 거죠.
1: And then you forget about it.
0: I know.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 금액은 당신의 당좌 계좌에 도로 입금될 것입니다. 그 금액은 도로 입금될 것입니다.
1: The amount will be credited back
0: 당신의 당좌 계좌에
1: to your checking account. The amount will be credited back to your checking account.
0: 자,
1: 이건 확실히 돈이 돌려주는 거죠.
0: 들어간 거죠. 네. 그렇죠? 자, 이번에는요. 당신의 포인트는 당신 계정에 도로 입금이 된 상태예요. 자, 당신의 포인트들은 입금된 상태.

0: 들어보겠습니다.
1: Let's go. All right, everyone. Join us on page 119. Let's start writing.
0: 네, 오늘의 어순영작 가볼게요. 고객님께서 겪으신 불편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립니다. 자, 제발 저희의 진심 어린 사과들을 받아들여 주세요.
1: Please accept our sincere apologies.
0: 그 좌절에 대한
1: For the frustration
0: 당신이 경험한
1: You experienced. Please accept our sincere apologies for the frustration you experienced.
0: 네, 두 번째는요. 고객님의 사진을 검토한 결과 이 제품은 저희 품질 기준에 부합하지 못합니다. 자, 저희는 당신의 사진들을 검토한 상태입니다.
1: We have reviewed your photos.
0: 그리고 이건 만나지 않아요.
1: And this does not meet
0: 저희의 품질 기준들을
1: our quality standards. We have reviewed your photos and this does not meet our quality standards.
0: 네, 여기서 인정을 좀 하는 거죠, 그렇죠?
1: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람의 standards보다는 우리의 quality, our quality standards네요.
0: 아, 거기에 만나지 못한다. 자, 세 번째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저희는 고객님의 신용카드로 전액 환불 처리해드렸습니다. 자, 이것저것들을 옳게 만들기 위해
1: To make things right.
0: 저희는 전액 환불을 처리한 상태입니다.
1: We have processed a full refund
0: 당신의 신용카드로
1: To your credit card. To make things right, we have processed a full refund to your credit card.
0: 네, 여기서 things는 하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를 하죠.
1: Yes.
0: 자, 네 번째입니다. 적립 포인트도 고객님의 계정에 다시 적립해 드렸습니다. 자, 당신의 보상 포인트들은 도로 입금된 상태입니다.
1: Your reward points have been credited back
0: 당신의 계정으로
1: to your account
0: 또한
1: as well. Your reward points have been credited back to your account as well.
0: 네, 여기서 your account는 뭐 your you know, bank account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your store account with us를 mm-hmm.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1: Yes.
0: 자, 마지막입니다. 파손된 신발은 반품하실 필요가 없으니 고객님 편의에 따라 처분하시면 됩니다. 자, 필요가 없습니다.
1: There is no need
0: 그 손상된 신발들을 돌려보낼
1: to return the damaged shoes
0: 그러니까 제발 그것들을 처분하세요.
1: So please dispose of them
0: 당신의 편의에
1: At your convenience. There is no need to return the damaged shoes, so please dispose of them at your convenience. Mm-hmm.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to the email one more time.
2: Please accept our sincere apologies for the frustration you experienced. We have reviewed your photos, and this does not meet our quality standards. To make things right, we have processed a full refund to your credit card. Your reward points have been credited back to your account as well. There is no need to return the damaged shoes, so please dispose of them at your convenience.
0: 진심 어린
1: Sincere
0: 좌절, 답답함
1: Frustration
0: 뭔가를 처분하다
1: Dispose of
0: 핵심 표현으로 가서요. 누군가의 편의에 따라 누구가 편하실 때
1: At one's convenience
0: 주요 표현으로 가서요. 누군가의 기준에 부합하다
1: Meet one's standards. That's all. Mondays to Saturdays, 6 a.m., this is Easy Writing.
0: 자, 오늘의 퀴즈 드릴게요.
1: 좋아요.
0: 그게 귀사의 기준에 부합하길 바랍니다. 저희는 바랍니다. 그게 당신의 기준들을 만나길 바래요.
1: 네, 오늘 배우신 주요 표현, 누구의 기준에 부합하다, meet one's standards 사용하시면 됩니다.
0: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Easy Writing 게시판에 오셔서 많이 도전해 주시고요. 방금 들으신 방송은 Easy Writing 교재와 함께 오디오 악당에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스터 유진,
1: 세리나였습니다.
0: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1: All in one, Easy Writing.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1: 리슨 업 에브리원. 귀가 트이는 영어.
2: Welcome back to Kwitiong here on EBS FM Radio, the show that helps you with your English listening skills. I'm Peter Bint.
3: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귀가 트이는 영어 이연석입니다. 우리 피터쌤은 아침에 시리얼을 드시나요?
2: 많이 네. 좋아하죠. 영국 식사는 뭐 full English breakfast 있지만 간단하게 먹으려면 무조건 시리얼이죠.
3: 요즘에도 그럼...
2: I probably have it 3 times a week for breakfast. 하고 밤에 출출할 때 라면보다 약간 시리얼가 좀 덜 건강에 네. 나쁠 것 같은 얼굴 안 부어요. 일단.
3: 그렇긴 네. 하네요. 네. 근데 이제 그 시리얼 보면 형형색색 여러 가지 색상이 들어가 있는 그런 시리얼들 있잖아요.
2: 많이 있죠. 아이들 위한 시리얼. 네. 그런 캐릭터만 그려져 있는 거.
3: 맞아요. 보면 이제 그런 제품들이 딱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아 이거 색소가 많이 들어가겠다 싶은데
2: 티나죠.
3: 최근에 이제 미국 유통업체 중에 이제 큰 기업 타겟 들어보셨죠, 당연히. 근데 여기서 이 합성 색소가 들어간 이 시리얼을 매장에서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전면 퇴출시키겠다 이렇게 선언해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 Yeah, I think part of the shock at this statement, the announcement, was how quickly they were going to remove them from the stores as well. This is in our May book, right? And it's by the end of this month that they are going to have no more synthetic colors.
3: 맞아요. 뭐 월마트 역시 자체 브랜드 PB 상품에서 이걸 인공 색소를 좀 빼기로 했다 이런 결정을 하고 이 대형 유통사들이 인공 색소를 퇴출하겠다고 이렇게 나온 거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네. 일단 첫째는 이제 소비자들이 건강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지면서 그에 대한 압력이 더 높아졌을 것이고 그 미국의 이제 보건부 장관이 밀고 있는 이 건강식으로의 어떤 추진 이런 거에 어떤 일환이기도 해요. 미국 정부의 압박도 있습니다.
2: Yeah, we've mentioned RFK Jr. a few times and he's gone quite extreme on some things including processed foods really targeting that.
3: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좀 더 큰 그림에서 이제 식품업계에 관련된 얘기이자 이제 유통업체들이 어떻게 이것과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좀 조망할 수 있는 기사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2: All right, here's part 1, page 116 of the May book.
4: Target moves to remove cereals with synthetic colors from shelves.
5: Target has announced it will stop selling breakfast cereals containing synthetic colors by the end of May. Responding to criticism of ultra-processed foods. The decision reflects growing consumer interest in healthier ingredients as shoppers examine labels more closely. It also follows pressure on the food industry linked to initiatives promoted by U.S. Health Secretary Robert F. Kennedy Jr.
3: 자, 보겠습니다. Target.
2: Target has announced it will stop selling breakfast cereals containing synthetic colors by the end of May, responding to criticism of ultra-processed foods.
3: Okay. 지금 뭐 딱 듣자마자 가장 우리가 픽업해야 되는 단어들은 이 synthetic colors. Color 자체는 이제 색을 의미하는 단어이긴 하지만 네. synthetic colors 하면 여기서는 당연히 합성 인공 그 색소를 말하겠죠.
2: Yeah, man-made is another word for them. Uh-huh. Anything synthetic is not natural, right?
3: 사람이 합성을 한 거니까요. Mm-hmm. 네. So synthetic colors. 그다음에 저 뒤에 나오는 이제 processed foods는 알겠는데 앞에 ultra까지 붙으면

0: 그냥 1차 가공이 된 게 아니라 뭐 2차, 3차 뭐 이런 식으로 초가공된 그런 식품들을 Ultra Processed Foods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들이 이제 색소까지 가미된 그런 시리얼들 제품이 될 거예요.
1: Yeah, they're all in man-made shapes as well. And sometimes now they abbreviate Ultra Processed Foods to UPFs as well.
0: UPF라고 용어로까지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자, 타겟에서 뭐라고 이제 발표를 했냐면 It will stop selling breakfast cereals containing synthetic colors by the end of May. 5월인 이번 달이잖아요. 이번 달 말까지 인공합성 색소를 사용하는 조식용 그 시리얼 제품 판매를 중단하겠다라고 했는데 자, 이것이 뭐에 대한 대응 조치입니까? Responding
1: to criticism of ultra-processed foods.
0: 그 초가공 식품들에 대한 어떤 보건업계 비판에 대응하면서 내린 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1: One more time, Target has announced it will stop selling breakfast cereals containing synthetic colors by the end of May, responding to criticism of ultra-processed foods. The decision reflects growing consumer interest in healthier ingredients as shoppers examine labels more closely.
0: Which means?
1: Yeah, so reflects growing consumer interest in something. Remember, to reflect means is a signal of that or is showing that in some way.
0: 소비자들의 이 건강식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어떤 결정이란 얘기죠, 결국에는.
1: 그렇죠. 네.
0: 뭐에 대해서 healthy ingredients란 건 이제 식품에 들어가는 그 좀 더 건강한 재료, 식재료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말하고 As shoppers examine labels more closely. 레이블이라고 하는 건 그 식품 같은 경우는 특히 가공식품이 더더욱 그렇습니다만 박스 뒷면에 보면 그 식품 영양 성분표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거를 더 자세히 본다는 얘기예요.
1: Yeah, looking more closely at all of the ingredients and their quantities.
0: 그렇죠. Okay.
1: The decision reflects growing consumer interest in healthier ingredients as shoppers examine labels more closely. It also follows pressure on the food industry linked to initiatives promoted by U.S. Health Secretary Robert F. Kennedy Jr.
0: 자, 미국의 지금 보건부 장관인 Robert F. Kennedy Jr.가 강력하게 가공식품을 좀 줄이고 더 건강한 식품으로 이제 이동을 했으면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식품업계에 대한 압박이 더 올라가고 있고요.
1: 그렇죠.
0: 존중되고 있고 그와 맞물려서 나온 조치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 Yeah, so when you see that word initiative, right, it can mean some kind of act or law or strategy, right?
0: 뭔가 구상을 기반으로 한 어떤 정책 기조 이런 걸 initiative라고 많이 하거든요.
1: 그렇죠.
0: So it also follows pressure on the food industry라는 건 이제 식품업계에 대한 압박이 지금 가지고 있다. 이것과 맞물려 나온 조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1: It also follows pressure on the food industry linked to initiatives promoted by U.S. Health Secretary Robert F. Kennedy Jr. Here's part two.
2: Retailers and manufacturers are adjusting products as they come more under the microscope. Walmart has pledged to remove artificial dyes from its private label food items in the coming years. Major brands, including General Mills, Kraft Heinz, and Conagra brands, have also committed to scaling back synthetic coloring.
0: 자, 이 월마트에서도 움직였다 보니까 월마트 타겟은 미국의 가장 큰 유통 기업들이잖아요. 여기서도 인공 색소를 좀 이제 판매 중단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다 합니다. 볼게요.
1: Retailers and manufacturers are adjusting products as they come more under the microscope.
0: 두 주체가 어딘지 보세요. Retailers 하면 월마트나 타겟과 같은 거대 유통업체들을 말할 것이고 Manufacturers 같은 경우는 이제 식품을 제조하는 식품 가공업체들이나 식품 기업들을 말하는 겁니다.
1: 그렇죠. 네. So it's both. The people who make the food and sell it.
0: So 이런 기업들이 are adjusting products. 제품군에 이제 손을 대고 있다는 얘기죠. Adjust은 이제 조정하고 있다는 얘기니까요. 자, 뭐뭐 하면서 As they come more under the microscope. 갑자기 현미경이 왜 나왔나요?
1: Yeah, so if you're under the microscope, you're examined very closely, just like we checked out, examine the labels. People are watching you more, you're under scrutiny. So that's what it means, that people are paying more attention to the people who make the food and sell the food for whether it's healthy or not.
0: 현미경은 정말 작은 단위까지 보이는 그런 기기잖아요. 그럼 현미경 아래 뭘 댔다는 것은 조금 더 면밀하게 관찰을 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1: 그쵸.
0: 말 그대로 뭐 현미경 검증을 하고 있는 가운데라고 네. 해도 뭐 말이 되긴

0: 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제품들이 점점 더 면밀한 어떤 검증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제품에 손을 대고 있는 유통업계와 식품업계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1: Retailers and manufacturers are adjusting products as they come more under the microscope. Walmart has pledged to remove artificial dyes from its private label food items in the coming years.
0: 자, 아까 synthetic colors와 똑같은 뜻으로 쓰인 단어죠. Artificial dyes. 이 dye는 이제 죽다 할 때 D-I-E가 있고 D-Y-E잖아요. 여기는.
1: 그렇죠.
0: 여기는 네. 염색하다는 뜻이에요.
1: 맞아요. 네. Yeah, it can be a verb and a noun 네. as well.
0: 명사로는 색소란 뜻이고요. 네. 그래서 인공 색소를 제거하겠다고 월마트 측에서도 이제 공언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서부터 PB 제품, 즉 자체 브랜드 제품을 말하는 거죠. Private label food items라는 거는.
1: Yeah, in the coming years, its timeline though is much more generous 그렇네요. than target, 네. right?
0: 뭐 5월까지 이건 아니고 향후 몇 년 동안 그렇게 해 나가겠다라고 일단 발표를 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월마트는.
1: Walmart has pledged to remove artificial dyes from its private label food items in the coming years. Major brands, including General Mills, Kraft Heinz, and Conagra brands, have also committed to scaling back synthetic coloring.
0: 여긴 지금 미국의 거대 그 식품 브랜드들을 말합니다. 네. 뭐 하인츠 케첩 우리 예전에 언급했었던
1: 그쵸.
0: 그 기업도 있네요. 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have also committed to scaling back synthetic coloring. 우리 소위 말해 합성 색소를 이제 입히는 그런 것들을 scale back 한다는 얘기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한 번에 확 없앤다기보다도 점차적으로 줄여나간다. 이럴 때 scale back이라고 하거든요.
1: Yeah, 네. reduce the amount, but not completely, right? Like you said, it can be step by step.
0: 단계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축소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식품업계 지금 또 발표이기도 합니다.
1: Yeah, right? they've committed to that, and again, that means to promise or pledge, right? Major brands, including General Mills, Kraft Heinz, and Conagra brands, have also committed to scaling back synthetic coloring. What's actually quite funny is that I think General Mills, they're one of the biggest cereal companies. They already tried to remove dyes from one cereal, and customers complained that it didn't look bright enough anymore. Because when you use natural colorings, I think it's a bit more dull. 근데 애들이 특히 그런 색깔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거 썩었다. 이거 싫어, 먹기 싫어.
0: 그러니까 이제 시리얼 업계도 이제 색소를 빼려고 하는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일부 소비자들은 또 이게 좀 미관상 맛있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1: 그쵸.
0: 그런 또 반응들도 있나 봅니다.
1: Yeah, it'll take a little bit of time, I suppose, to get used to. Here's part three.
2: Target's policy places the company ahead of many rivals by setting a quicker deadline for reformulating cereal offerings. Most cereals sold at the retailer already avoid synthetic dyes, showing the market has begun turning its back on man-made colorings. The move reflects broader changes in the food industry as companies respond to regulatory pressure and evolving consumer preferences.
0: 자, 기사 보면은 또 하나 나오는 게 이제 man-made colorings. 지금 색소를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기사에서 보면 같은 단어나 같은 것을 의미한다 하더라도 단어를 좀 바꿔가면서 표현하는 것들을 여러분 눈여겨보면서 아, 이렇게 영어는 같은 단어를 동시에 많이 쓰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간다. 이것도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Target's policy.
1: Target's policy places the company ahead of many rivals by setting a quicker deadline for reformulating cereal offerings.
0: Okay. 자, 일단 타겟이 이제 5월 말까지 인공색소가 들어간 시리얼 제품을 판매 중단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자, 이로 인해서 이런 정책이 places the company ahead of many rivals. 여러 이제 유통 경쟁사들에 비해서는 이제 한 발 앞서 나가게 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아, 타겟은 건강한 식품을 파는구나. 이런 어떤 이미지 개선도 된다는 얘기죠. 미리 움직였기 때문에.
1: 그렇죠.
0: By setting a quicker deadline. 자, 시한을 좀 빠르게 설정을 했죠. 올해 5월로. For
1: reformulating cereal offerings. Yeah, to reformulate. To formulate usually means to come up with a certain recipe or experiment or ingredients. So to re means to do it again.
0: So cereal offerings는 말 그대로 이제 offerings는 제품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제 제공하는 이제 시리얼 제품을 재구성한다는 얘기죠. Reformulate이란 것 자체는 색소가 이제 제거된 제품이라든가 그런 것을 쓰지 않는 제품으로 교체하는 작업들을 말하겠죠. Okay.
1: Target's policy places the company ahead of many rivals by setting a quicker deadline for reformulating cereal offerings. Most cereals sold at the retailer already avoid synthetic dyes, showing the market has begun turning its back on man-made colorings.
0: 자, 지금 타겟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시리얼 제품들 같은 경우는 Ready Avoid Synthetic Dyes. 이미 이 합성 색소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 그렇고 있다는 얘기죠. 9월 말까지가 데드라인인데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선제적 조치를 어느 정도 취했다는 얘기네요. 네.
1: 그렇죠.
0: Showing the market has begun turning its back on man-made colorings. 자, 이것이 이제 시사하는 바는 식품업계라는 이 시장 자체가 벌써 인공 색소를 이제 외면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Turn its back on something.
1: Yeah, to reject it, to move away from it, to say no to it.
0: 등을 돌리는 거니까. Mm-hmm. 등을 돌린다는 얘기는 이제 너랑 빠이빠이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인공색소에 이제 등을 돌리는 이 식품업계 시장을 이제 보여주는 일면이기도 합니다. Okay?
1: Most cereals sold at the retailer already avoid synthetic dyes, showing the market has begun turning its back on man-made colorings. The move reflects broader changes in the food industry as companies respond to regulatory pressure and evolving consumer preferences.
0: 자, 식품업계가 이제 두 가지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regulatory pressure, 아까 미 보건부에서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건강식품으로의 어떤 전환, 그런 어떤 압박에도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가 evolving consumer preferences, 소비자들의 취향 변화가 되겠죠?
1: Yeah, exactly. Something evolving. Yeah, if you say evolving Korean Chinwa, it sounds so big, but it just means continually changing.
0: 맞아요. Right? 그래서 뭔가 좀 눈에 예쁜 그런 음식보다도 건강에 더 좋은 음식을 이제 선호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 레이블에 식품 영양 성분표를 자세히 면밀히 살펴보면서 이거 안 되겠네. 이런 식으로 소비자 성향이 좀 변해가는 그런 것들에 이제 대응을 하면서 조금 더 식품업계의 큰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1: Yeah, 영양보들이. Which is very important for America and public health. You know, the highest rates of obesity in the world. The move reflects broader changes in the food industry as companies respond to regulatory pressure and evolving consumer preferences. We're going to listen to parts 1, 2, and 3 in one big chunk. Give the multiple choice questions a try on the following page. But while you listen, fill in the blanks and try and listen out for those key words on page 120.
3: Target moves to remove cereals with synthetic colors from shelves.
2: Target has announced it will stop selling breakfast cereals containing synthetic colors by the end of May, responding to criticism of ultra-processed foods. The decision reflects growing consumer interest in healthier ingredients as shoppers examine labels more closely. It also follows pressure on the food industry linked to initiatives promoted by U.S. Health Secretary Robert F. Kennedy Jr. Retailers and manufacturers are adjusting products as they come more under the microscope. Walmart has pledged to remove artificial dyes from its private label food items in the coming years. Major brands, including General Mills, Kraft Heinz, and Conagra brands, have also committed to scaling back synthetic coloring. Target's policy places the company ahead of many rivals by setting a quicker deadline for reformulating cereal offerings. Most cereals sold at the retailer already avoid synthetic dyes, showing the market has begun turning its back on man-made colorings. The move reflects broader changes in the food industry as companies respond to regulatory pressure and evolving consumer preferences.
0: So, 우리 귀가 트이는 영어 책은 월간지로 출간이 됩니다. 20일경에 그 다음 달 책이 나오고요. 월말에는 온라인 서점가에서 이북으로도 여러분이 이용하실 수 있고 연간 구독해서 집으로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매달 쓰여지는 귀트형 책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We'll be back tomorrow with our weekly review. You don't want to miss that. Great job, everyone, today. Goodbye.
0: Have a great day, everyone.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뭍으로 돌아올 나를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뭍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Welcome aboard.
1: 입이 트이는 영어.
0: Hello and welcome to 입이 트이는 영어.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everyone. I'm Jennifer Clyde.
1: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입이 트이는 영어 이현석입니다. 자, 오늘 사연 주인공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군 복무 중인 이제 군의관이시라고 해주셨는데 이제 제대하시고 이제 미국 이민을 가실 예정인가 봐요. 그래서 미국 의사 자격증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해주셨고 지금 문제는 영어. 현재 가서 이제 살아야 되고 진료도 영어로 보셔야 되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보니까 요즘 우리나라에 외국인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우리 그 의료계에 계신 우리 의사분들도 외국인 환자를 접할 기회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저도 많이
0: 맞아요.
1: 들었거든요.
0: Yeah.
1: 근데 이제 외국인 환자 진료할 때도 이제 오늘 주인공께서 좀 식은땀 좀 나고 그래서 이제 학교 졸업하고 나서 영어 공부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다가 우리 입지영을 만나셨대요. 그래서 우리 사연도 이제 매일매일 보시면서 스스로 영작도 해보고 그런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아내분도 옆에서 같이 어머 여보 나도 해봐야겠어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입지영 부부가 되셔서 열심히 같이 하고 계시다라고 해서 사연을 넘겨주셨네요.
0: 네. 사연 보내주신 분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아내를 사랑하는 동해 내과 군의관 정치자님입니다. Thank you so much. Let's begin by listening.
2: Always with English. I am serving as an internal medicine military doctor on the East Coast. I'm also preparing to immigrate to the U.S. and doing test prep for the U.S. medical licensing exams. Looking back, I never really studied English after getting into college. I would break into a cold sweat whenever I had to treat foreign patients. Every time that happened, I wished I could speak a foreign language fluently. Then I found out about Ipteyong. What I usually do is translate the Korean passage into English the day before the broadcast and get feedback from an AI chatbot. Then, when I listen to the broadcast, I compare the sentences I wrote with the expert's polished expressions. My wife seems to have found this interesting, and now she has started listening to Ipteyong with me. My English still isn't at the level I want, but I try to think and speak in English whenever I can. I am certain that the day will come when I can express my thoughts sincerely in English.
1: 좋습니다. 한번 볼게요. 저는 동해안에서 복무 중인 내과 군의관입니다.
0: I am serving as an internal medicine military doctor on the East Coast.
1: 자, 복무 중이라는 말을 이제 하셨기 때문에 이 serve as 동사가 꼭 필요합니다. 주로 이제 군복무에 많이 쓰죠. 이 단어도 뭐 공직에 있을 때도 serve as라고 당연히 쓰고요. So I'm serving as an internal medicine military doctor 하면 내과 군의관이 다 해결이 되겠네요. Internal medicine 자체가 내과고 military doctor 군의관 on the east coast 동해안 쪽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현재 미국 이민을 준비하면서 미국 의사 자격증 시험 준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0: I'm also preparing to immigrate to the U.S. and doing test prep for the U.S. medical licensing exams.
1: Okay. 어디로 이민 가는 거니까. What do you say?
0: Immigrate to 어디.
1: 그렇죠. So 여기서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거니까 I'm preparing to immigrate to the U.S. to 전치사 동그라미 잘 쳐주시고 자, 미국 의사 자격증은요?
0: Doing test prep for the U.S. medical licensing exams.
1: Okay. 그 자격증 시험을 이제 보셔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것도 나름대로 하나의 시험 대비잖아요. 그걸 이제 test prep이라고 할 수 있죠. Preparation을 줄여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여러분 mm-hmm. 말씀드렸습니다. 자, 뭐에 대한 대비냐면 for the U.S. medical licensing exams. Okay. 자, 돌이켜보면요. 대학 입학 후에 영어를 따로 공부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0: Looking back, I never really studied English after getting into college. So this person is implying that he studied before entering college,
1: 그쵸.
0: but not since entering college. 자, looking back 하니까 지금 되돌아보면, 생각해보면, I never really studied English after getting into college. 대학을 들어간 후에는 영어 공부를 그렇게 특별히 한 것 같진 않다라는
1: 그렇죠.
0: 말이죠.
1: 뭔가 회상할 때 그 화두라고 하잖아요. 맨 먼저 이제 해야 되는 말 중에 하나가 looking back 이런 거 상당히 좀 구어체에서 많이 쓰고 이 반대말이 looking ahead예요. 예. 앞으로 미래를 좀 내다보자면 그래서 거기 써놓으세요. looking back 이건 되돌아본다는 얘기고 앞을 내다본다면 looking ahead 이건 앞으로의 이야기를 할 때 쓰세요. I never really studied English after getting into college. 그래서인지 외국인 환자를 진료할 때면 식은땀부터 났습니다.
0: I would break into a cold sweat whenever I had to treat foreign patients.
1: I would break into a cold sweat. 우리 이제 식은땀 난다고 할 때
0: 네.
1: 이거 같이 썼던 기억이 여러 번 있거든요. 그대로 쓰시면 돼요. 식은땀이란 표현을 우리도 쓰듯이 영어에서는 cold sweat라고 합니다. So break into a cold sweat. 왜 break을 쓰냐? 이게 식은땀이 막 갑자기 확 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break을 쓰는 겁니다.
0: 네.
1: Whenever I had to treat foreign patients, okay. 자, 그럴 때마다 유창한 외국어 실력을 갖고 싶었습니다.
0: Every time that happened, I wished I could speak a foreign language fluently.
1: 그렇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every time that happened, I wished 그런 희망을 그때마다 가졌었다는 얘기죠. I could speak a foreign language fluently. 자,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고 싶었었다. 자, 그러던 중에 입지영을 만났습니다.
0: Then I found out about 입지영.
1: 그냥 find 동사를 쓰면은 이 안 보이다 눈에 딱 보여서 찾은 거예요.
0: Mm-hmm.
1: 어, 저기 있다. 이게 약간 find 느낌이고.
0: 약간의 발견 느낌?
1: 발견했다.
0: 아, 발견했어. 네. Right.
1: 근데 find out about이라고 하면 뭐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머릿속으로 깨닫게 되었다. 아, 입지영이란 프로그램이 있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온 겁니다. 그게 find out about이에요. 조금 달라요. 뉘앙스가. 그래서 여기서 뭐 I found 입지영 하면 막 찾고 찾다가 여기 있다 입지영 이렇게 찾은 게 아니라 아 이런 프로그램 사연을 영어로 바꾸면서 일상 그 필요한 영어 표현들을 배우는 방송이 있구나라고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found out about이 훨씬 더 자연스럽죠. Then I found out about 입지영. Okay? 저는 주로 방송 전날 한국어 사연을 영어로 번역을 해본 뒤에 AI에게 교정을 받습니다.
0: What I usually do is translate the Korean passage into English the day before the broadcast and get feedback from an AI chatbot.
1: 직접 번역을 먼저 해보신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 사연들이 오늘 사연도 그렇잖아요. 굉장히
0: 네.
1: 일상적인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영어로 직접 한번 만들어보고 AI 피드백도 받아보고 그리고 나서 방송을 들으면 너무나 이제 많은 것들이 흡수가 더 잘 되실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문장 구조 한번 볼게요. 자, 주어가 what I usually do 이게 주어잖아요. is 다음에 translate. 선생님, 동사가 is 다음에 어떻게 또 나옵니까? 맞아요. 여기 to가 생략된 겁니다. is to translate인데 이 to 생략은 가능합니다. 어법상. 그래서 what I usually do is translate the Korean passage into English. 거기 to 하고 이제 괄호 쳐놓으세요. to가 생략된 버전이니까. The day before the broadcast and get feedback from an AI chatbot.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당일 방송을 들으면서 제가 쓴 문장과 전문가의 깔끔한 표현을 비교해 봅니다.
0: Then when I listen to the broadcast, I compare the sentences I wrote with the expert's polished expressions.
1: Polished란 건 뭔가 좀 이렇게 그 더 빛나

0: 게 이제 다듬은 걸 말하잖아요.
1: 맞아요. 네,
0: polished. Uh-huh. 이렇게 글 같은 걸 쓰고 나서도 polish 한다는 말을 많이 해요.
1: Yeah, what 네. I actually do quite often is I would write a message or something and then if I need assistance, I would ask it to revise if necessary and polish.
0: Polish.
1: Yeah.
0: 네, 뭐 이제 조금 더 예쁘게 다듬어 달라는 얘기잖아요.
1: 맞아요.
0: 네. 자, 그런 의미로 깔끔한 표현을 이제 그 단어로 써봤고요. 자, 이런 제 모습이 신기해 보였는지 이제는 우리 아내도 저와 같이 입체형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1: My wife seems to have found this interesting. And now she has started listening to 입체형 with me.
0: 자, 여기 found 동사도 동그라미 칠게요. 여기 이제 find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찾다 의미가 아니라 어떤 걸 뭐로 여기다. 어떤 느낌을 갖게 되다.
1: Mm-hmm.
0: 이럴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야, 그거 좀 재밌다. 그럴 때도 That's interesting. 이거 대신에 I find that interesting 하면 참 거기서 뭔가 흥미로움을 느끼다, 흥미롭게 여기다 그런 뜻이거든요. So find 2차적인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찾다가 아니라. So my wife seems to have found this interesting. 자, 시제가 현재 완료 시제가 들어간 건 그런 모습을 쭉 지켜봐 오면서 흥미롭다는 생각을 한 듯하다 이런 의미고요. And now she has started listening to 입체형 with me. 아직은 제 영어 실력이 많이 미진하지만 매 순간 영어로 좀 생각하고 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현지에 가서
1: 네.
0: 정말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그러셔야 이제 커리어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1: My English still isn't at the level I want, but I try to think and speak in English whenever I can.
0: 좋네요. 자, 아직 내가 원하는 수준에 있지 않다. 이건 뭐 영어 하는 사람 누구나 마찬가지죠. 내 영어는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So my English still isn't at the level I want. 이 문장 오늘 통학 1번으로 갈게요. 자, 갑니다.
1: My English still isn't at the level I want.
0: 한 번만 더요.
1: My English still isn't at the level I want.
0: 뭐 배울 때 이거 많이 쓰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골프 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나요 요즘에는요? 아 골프가 아직은 내가 원하는 실력까지 못 갔다.
1: 바로 그거죠. My golf skills still aren't at the level I want.
0: 그렇죠. 그럴 땐 또 skills s를 붙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스킬이 필요하니까. So my golf skills still aren't at the level I want. 아직 내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나 but I try to think and speak in English whenever I can. 영어로 제 진심을 전할 수 있는 날이 꼭 올 거라 확신합니다.
1: I am certain that the day will come when I can express my thoughts sincerely in English. I am certain that the day will come when인데요. 일단 확신이 든다라는 말이죠. I'm sure, I'm certain that the day will come. 그날이 올 것임이 확실하다. When, 뭐뭐 할 수 있는 날이 when I can express my thoughts sincerely in English. 그러니까 유창하게 영어로 할 수 있는 날이 언젠가는 오리다. 곧 오리다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0: 그렇죠. 그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리라. 이런 표현 참 좋잖아요.
1: 네.
0: The day will come when 이 표현. 자, 패턴 뒤에서 하면서 통한기 문장 하나 지정을 해드릴 겁니다. 오늘 주요 표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진심을 전달한다는 말은 그냥 express my thoughts sincerely. 이 단어 하나 쓰시면 돼요. Sincerely. 자신의 진심을 영어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리라 믿습니다.
1: Okay, let's listen one more time.
2: Always with English. I am serving as an internal medicine military doctor on the East Coast. I'm also preparing to immigrate to the U.S., and doing test prep for the U.S. medical licensing exams. Looking back, I never really studied English after getting into college. I would break into a cold sweat whenever I had to treat foreign patients. Every time that happened, I wished I could speak a foreign language fluently. Then I found out about 입체형. What I usually do is translate the Korean passage into English the day before the broadcast and get feedback from an AI chatbot. Then, when I listen to the broadcast, I compare the sentences I wrote with the expert's polished expressions. My wife seems to have found this interesting, and now she has started listening to 입체형 with me. My English still isn't at the level I want. But I try to think and speak in English.

0: English whenever I can. I am certain that the day will come when I can express my thoughts sincerely in English.
1: Pattern practice.
2: Get feedback from an AI chatbot. 자, 그 표현을 오늘 중심 패턴 중에 하나로 잡아봤습니다. I usually
1: get feedback from an AI chatbot.
2: 자, 난 발표하기 전에 동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을 좋아한다.
1: I like to get feedback from my coworkers before a presentation.
2: 이건 좋죠. 네. 동료들의 의견도 반영되면 좋으니까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수준의 at the level one want, 저는 통한기 문장이었죠?
1: My English still isn't at the level I want.
2: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아직 오진 않았다가 되겠네요. 자, 내가 원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노력을 할 것이다. I will keep trying.
1: I will keep trying until I'm at the level I want.
2: 이 문장 좋네요. One more time.
1: I will keep trying until I'm at the level I want.
2: 자, 그 다음 오늘 중심 핵심 패턴 중에 하나예요. 뭐하는 날이 올 것이다. The day will come when.
1: The day will come when I can express my thoughts sincerely in English.
2: 인공지능이 우리 일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게 되는 날이 그 머지않아 올 것이다.
1: Before long, the day will come when AI does much of our work.
2: 이건 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이기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일의 상당 부분을 AI가 하는 날이 올 것이다. The day부터 our work까지 그걸 떼서 오늘 통화기 2번으로 갈게요. 그대로 외우세요, 이 문장.
1: Okay, let's do it together. The day will come when AI does much of our work.
2: 한 번 더요.
1: The day will come when AI does much of our work.
2: 통화기 2번 문장이었습니다. Good job, everyone.
1: Dialogue practice.
3: I heard you're getting ready to immigrate to the U.S.
0: Yes, I'm doing test prep for the U.S. medical licensing exams.
3: How do you study English?
0: I try translating the daily Ipteyung passage into English in advance.
3: Oh, really?
0: Yes. After seeing me do it, my wife decided to get in on it too.
1: All right, so the woman says, I heard you're getting ready to immigrate to the U.S.
2: 이민 준비하고 계시다면서요?
1: 맞아요. 네. So then he answers, yes, I'm doing test prep for the U.S. medical licensing exams. 오늘 사연하고 같은 내용이죠?
2: 그렇죠.
1: 자,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물어봤죠? How do you study English? And then he answers, I try translating the daily Ipteyung passage into English in advance.
2: 미리잖아요, in advance가. 네. 그러면은 이제 방송 나가기 전에 그날 사연을 보고 영어로 먼저 한번 바꿔보는 연습을 한다. 우리 책의 영작 5개 문장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사연 전체를 영어로 한번 바꾸신다니 이거 시간 좀 걸리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계속 영어 문장을 만드는 고민을 하시기 때문에 영어가 안 늘 수가 없죠, 이렇게 하시면. 오케이.
1: 자, 그러면서 After seeing me do it, 내가 이렇게 하는 걸 보고 My wife decided to get in on it too. Get in on it 하면은 뭔가를 함께하다, 뭐 동참하다라는 뜻이잖아요.
2: 그렇죠.
1: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우리 와이프도 아내도 같이 하기로 했어. 같이 하게 되었어.
2: 맞아요. 뭐 decided to join me 뭐 이런
1: right.
2: 건데 get in on something 구동사 동그라미 잘 쳐놓으세요. 이것도 상당히 많이 쓰는 동참 쪽에 쓰는 구동사거든요. 이거는요 그냥 알아두면 영원히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외우는 게 좋습니다. 통한기 오늘 3번 갈게요. 과감하게 my wife부터 to까지 외울게요.
1: My wife decided to get in on it too.
2: 아내도 동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번 더요.
1: My wife decided to get in on it too.
2: 자, 우리 교재 120페이지에 5개 영작 손으로 꼭 한번 해보시고 AI한테 이제 피드백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중에 3번과 5번은 별표 쳐놓고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1: And that is a wrap. Have a great day. We'll see you again tomorrow.
2: Goodbye, everyone.
1: Bye-bye.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쉽고 편리한 인터넷 쇼핑. 개인정보나 금전을 빼가는

사기 사이트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품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면, 또 결제할 때 갑자기 다른 사이트로 넘어간다면 사기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나와 있는 통신 판매업 신고 번호를 찾아보세요. 이 번호가 없으면 불법이고,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기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 쇼핑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영어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So this week we're looking at expressions that you can use at weddings.
1: That's right.
0: 네, 결혼하는 커플들, 뭐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이번 주에 배우고 있습니다.
1: Or about weddings.
0: Oh, or about weddings. 혹은 결혼식에 관한 그런 표현들을 배우고 있는데요. So what is today's expression?
1: Today's expression is something you might ask the couple when they tell you they're engaged.
0: 약혼했다라고 네. 얘기하는 커플에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라고요.
1: When is the wedding?
0: When is the wedding? 아하, 결혼식은 언제인가요? 이라는 표현이죠. When은 언제라는 표현이고요. The wedding은 이제 그 결혼식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When is the wedding? 이 표현을 먼저 파헤쳐보고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1: Ready, start!
0: Okay, so today's mission sentences once again.
1: When is the wedding?
0: When is the wedding? 이죠. 자, 그래서 언제인지, 그 날짜나 시기 이런 거를 물어볼 때는 when이라는 질문을 하죠. So when은 언제라는 표현입니다. 자, when. 자, 그 다음에 뭐뭐가 언제야? 라고 물어볼 땐 when 다음에 곧바로 비동사가 와요. 그래서 이 비동사를 사용해서 어떤 행사가 언제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 구조는 when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이제 주어 물어보는 핵심 그 언제가 그 행사가 있는지 그 행사의 이름이 오면 되겠죠. 자, when is 이렇게 연습하면 되겠네요. When is 자, 그 다음에 그 행사가 뭐죠? 결혼식인데 특정 결혼식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당신의 결혼식이니까 사실은 When is your wedding이라고도 물어보면 되겠지만 여기서는 당신의 그 특정 결혼식은 이라는 질문이라 The wedding이 되는 거죠. 그래서 When is the wedding? When is the wedding?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한 가지 When is your birthday?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생일을 물어볼 때. 근데 When is the birthday? 이렇게 상대방에게 물어볼 수 있을까요?
1: No. No one ever says the birthday.
0: 맞아요. birthday 앞에는 the를 붙이는 게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래서 생일의 경우는 your를 쓴다라는 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다른 사람을 물어볼 때는 when is his birthday? When is her birthday?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되겠죠. 자, 결혼식의 경우는 your, the 둘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wedding 자체는 결혼식, 그 예식을 뜻하는 거고요. Marriage는 이제 결혼식 후에, 이제 그 삶 자체, 결혼 자체를 말할 때는

0: marriage라는 말을 쓴다는 거 요거 잘 구별해서 사용해 주세요. 자, 그러면 결혼식은 언제인가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1: When is the wedding?
0: When is the wedding?
1: When is the wedding?
0: When is the wedding? 네, 그래서 이렇게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볼까요?
1: 패턴 practice.
0: 자, 오늘의 패턴 뭘까요?
1: Well, when is the wedding? Let's change the wedding to something else. So, when is 뭐뭐?
0: 네, when is 뭐뭐? 자, the wedding 대신에 다른 일정, 다른 모임이나 행사를 한번 넣어서 이 문장을 완성시켜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떤 단어들이 올 수 있을지 볼 텐데 일단 힌트를 드리자면 when is잖아요. 그래서 보통 is 뒤에는 단수 주어가 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떨 때 쓸 수 있을까요?
1: Well, we'll start with when is your lunch break?
0: Lunch break는 점심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이 break가 휴식시간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보통 업무를 하다가 점심을 먹을 때는 점심을 위한 휴식을 갖는 거라서 그걸 lunch break라고 물어보는데 When is your lunch break? 너의 점심시간은 언제야?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Can you say when is the lunch break here?
1: Sure. Yeah.
0: 네, 할 수 있죠.
1: When you ask when is your lunch break, you probably want to have a lunch meeting with that person.
0: Right.
1: So you're specifically asking that person.
0: Mm-hmm.
1: But if you were a new employee, you might ask, when is the lunch break?
0: 맞습니다. When is your lunch break하고 when is the lunch break하고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When is your lunch break라고 물어보면 구체적으로 당신의 점심시간은 언제인가요? 라는 걸 물어보는 건데 뭐 같이 점심을 먹거나 아니면 진짜 상대방의 점심시간이 뭐 따로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When is the lunch break는 일반적으로 이 회사의 점심시간이 언제냐라는 질문이라서 뭐 신입사원 같은 사람이 우리 회사 점심시간은 몇 시예요? 이렇게 물어볼 때는 the라고 물어보겠죠. When is your lunch break? When is the lunch break? 네, 이렇게 구별해서 사용해 주세요.
1: When is the game?
0: Game은 정말 다양한 거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Mm-hmm.
0: Right?
1: Could be a sports game.
0: Mm-hmm. 스포츠 경기일 수도 있고요.
1: It could be a board game.
0: 보드 게임의 게임일 수도 있고요.
1: It could be a video game.
0: Video game일 수도 있고요.
1: It could be a card game.
0: 카드 게임일 수도 있고요.
1: Many
0: 다
1: types.
0: 즐거운 거네요. 그쵸? 재밌고. Yeah. 자, when is the game? 여기서는 the game이라고 했는데 그 경기가 언제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네, 여기서도 when is your game이라고 물어보면은 너가 뛰는 경기가 언제야? 구체적으로 너가 뛰는 경기지만 the game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게임. 뭐 상대방이 뛰든 안 뛰든 네, 그럴 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인 거죠.
1: When is the deadline?
0: Oh, are you asking me? 지금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1: Hey, Len, when is the deadline?
0: Long time ago. 자, 마감일, 마감이라는 말이 deadline이죠. 우리도 deadline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하는데
1: 아, 그래요?
0: 네, 근데 발음은 deadline. 그 D 발음이 거의 먹는 듯이 사라지죠. 그래서 deadline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자, deadline. 근데 그 마감일을 물어보는 거니까 the deadline이죠. 그런데 저는 매달 마감일이 있잖아요. Start English 책의 마감일. When is your deadline?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네, 이렇게도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 경우는. 자, when is the deadline? 아, 그런데 Zach Sam,
1: mm-hmm.
0: 저 다음 주에 I'm going on a business trip. 저 출장 가요.
1: Oh? When is your flight? 항공편이 언제야?
0: Oh, 아침 일찍이요. I have to wake up really early in the morning.
1: Oh, no.
0: 자, when is your flight? 이렇게 물어봤죠. When is your flight? 너가 타는 그 항공편은 몇 시야? 라는 뜻이죠. 물론, When is the flight? 라고 물어봐도 똑같은 의미가 될 수는 있는데 조금 더 큰 의미에서 쓸 수 있어요. When is the flight? 같은 경우는 어떤 항공편이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항공편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탈 수도 있고 안 탈 수도 있는 거고요. 자, When is your flight? 항공편이 언제예요? 라는 말이었죠.
1: I have another question for you.
0: Uh-huh.
1: When is your birthday?
0: March 17th.
1: Hmm.
0: 아, 질문한 게 아니었군요. 자, 아까 우리 얘기했죠. 생일을 물어볼 때도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When is your birthday? 당신의 생일은 언제인가요? 라는 질문이죠. 그럼 저도 질문할까요? When is your birthday, Zach?
1: My birthday is June 24th.
0: 곧 다가오네요. 다음 달이네요.
1: 맞네요.
0: 이제 한 달 후에는 우리 Happy Birthday를 불러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생일이 있으면 파티도 하겠네요.
1: Mm-hmm. When is the party?
0: When is the party? 제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The party는 그 파티, 뭐 그 잔치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생일 잔치, When is the birthday party? Birthday 넣어도 되겠지만 그건 너무 구체적이고 그냥 파티, 어떤 파티든 상관없겠죠. 그 파티는 언제냐? When is the party?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네요. Anything else?
1: Sure. When is the movie?
0: The movie. 그 영화는 언제예요? 즉, 그 영화는 언제 상영을 하느냐? 뭐 오늘 우리가 예매를 했는데 몇 시야? 몇 시에 영화를 보는 거야? 막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when is the movie?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1: You can also use this to ask about regular or recurring things, not just one-time events.
0: 맞아요. 특히 영화관 같은 경우는 같은 영화를 보통 같은 시간대에 많이 상영을 하잖아요.
1: Mm-hmm.
0: 그래서 그렇게 똑같은 게 같이 매일 혹은 뭐 주기적으로 반복될 때 when is the 뭐뭐라고 물어보면 그게 언제 계속 일어나는 거야? 라는 질문이 될 수 있겠죠.
1: Yeah, for example, when is the store open?
0: When is the store open? 언제 그 상점이 여나요? 즉, business hours라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mm-hmm. 얘기하는데 yeah. 영업 시간을 물어보는 그러한 질문이 또 될 수 있겠네요. When is the store open? 하나만 더 해볼까요?
1: Sure. When is the last train?
0: When is the last train? 중요한 질문이네요. 막차가 언제냐인데 트레인이 우리 기차로 알고 있잖아요.
1: Mm-hmm.
0: 그러면 이건 기차 시간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지하철 시간도 물어볼 수 있어요?
1: You can call them all trains.
0: 맞아요. 우리 지하철도 일종의 기차잖아요. 그래서 이동수단으로 봤을 때 그래서 다 그냥 트레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When is the last subway? 라고 물어볼 수 있을까요?
1: You can say that.
0: 네,
1: sure.
0: 그것도 가능하겠지만 그냥 다 When is the last train?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네요. 자, when is 뭐뭐? 정말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주옥 같은 표현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의 대화로 넘어가 볼 텐데 오늘 방금 우리가 언급했던 표현들 응용해서 한국말로 들을 때 영어 표현들도 한번 연상해 보세요.
2: 결혼한다는 소식 들었어. 축하해.
3: 응, 맞아.
2: 결혼식은 언제야?
3: 5월 30일이야.
0: 아,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어서 이제 결혼식이 언제인지 물어보는 그런 상황이네요. 일단 친구가 결혼한다는 소식 들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듣다, hear를 사용하면 되는데 들었어, 과거죠, 여러분. hear의 과거는 뭘까요?
1: It's not heard.
0: No, it's not. 다른
1: But
0: 단어입니다.
1: It's close.
0: 비슷하죠. 자, 그 소식을 들었다. 일단 뭐 소식이라는 단어가 굳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들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그 뒤에 당신이 결혼한다. 뭐 이런 문장을 뒤에 붙여주면 될 것 같고요. 축하해 라고 했는데 축하한다고 할 때는 우리 얼마 전에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때 쓰는 그 단어인데 뒤에 S가 붙는다고 했었죠. 응, 맞아. 뭐, yes. 이렇게 간단하게는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결혼식은 언제야?
1: 아하.
0: 여러분, 영어 얘기했죠, 지금? 영어 표현 말 나왔죠? When is 뭐뭐 기억나시고요. 5월 30일이야. 자, 우리가 날짜를 얘기할 때는 보통 it's 다음에 날짜를 얘기하는데 그 사이에 뭐가 하나 붙습니다. 물론 없어도 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네, 근데 넣어주는 연습해주면 훨씬 좋겠죠? 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일단 영어로 들어보면 아실 것 같아요. 쭉 영어로 들어볼까요?
4: I heard you're getting married. Congrats.
5: Yes, I am.
4: When is the wedding?
5: It's on May 30th.

0: 아하, 자, 일단 결혼한다는 소식 들었어 라고 하면서 축하해 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I heard you're getting married. Congrats.
0: 다시 한번 결혼한다는 소식 들었어.
2: I heard you're getting

0: You're getting married. You are getting married는 당신은 결혼을 할 겁니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할 거다 라는 걸 들었다. I heard you're getting married 라고 했죠. 근데 참 신기한 게 get married는 약간 결혼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 당하는 느낌이잖아요. Passive, yeah. 네, 패시브라서 so you're getting married. 네, 근데 그런
1: Something
0: 의미가 아닙니다.
1: Done to you.
0: Exactly. Yeah. 내가 원해서 I marry가 아니라 I'm getting married잖아요. 그래서 네, 근데 이렇게 쓴다는 거 이거 기억해 주세요. 축하해라고도 했죠.
1: Congrats.
0: Congrats. 자, congratulations인데. 그런데 요거를 또 줄여서 congrats라고 할 수 있죠. 요것도 잘 기억해 주세요. congrats. 자, 이어서 응, 맞아 라고 대답을 했죠?
2: Yes, I am.
0: 어떻게 대답했나요?
1: Yes, I am.
0: Yes, I am. I am getting married인데 getting married는 이제 생략을 한 거고요. 물론 그냥 yes까지만 얘기해도 돼요. Yes, I am. 둘 다 되고요. 결혼식은 언제야?
3: When is the wedding?
1: When is the wedding?
0: 자, 요거는 여러분 영어로 나왔죠. When is the wedding? 네, 다 기억나시죠? 자, 대답은 5월 30일이야.
2: It's on May 30th.
0: 날짜는 어떻게 말한다고요?
1: It's on May 30th.
0: It's on May 30th.
1: Is there a reason you picked May 30th?
0: No, not really.
1: No?
0: Why?
1: Okay, just wondering.
0: 보통 이제 5월달에 결혼을 많이 하는데 이제 저희 책에 아직 지나지 않은 날짜 중에 5월 30일이 좋았나 봐요.
1: 네.
0: 자, 네, 저는 11월달에 결혼했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날짜고요. 자, May 30th라고 했는데 일단 요 앞에 on이 붙었죠. 날짜나 요일을 얘기할 때는 on을 씁니다. 근데 여기서는 it's May 30th라고 얘기해도 생략해도 괜찮을
1: works.
0: 것 같아요. 하지만 있다는 거를 또 기억해 주면 좋겠죠. 그리고 날짜를 얘기할 때는 30번째 날 이렇게 서술을 사용해 줍니다. 그래서 May 30가 아니고 30th라는 거 이것도 중요하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다 봤고요.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까요?
3: I heard you're getting married. Congrats.
2: Yes, I am.
3: When is the wedding?
2: It's on May 30th.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뭐죠?
1: When is the wedding?
0: 자, 잘 들으셨나요? When is, 여기 연음이 되죠. 그래서 when is, 근데 살짝 연음이 됩니다. 그 다음에 the 같은 경우는 짧게 해주시면 되고요. wedding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d 발음은 모음 소리 사이에 있어서 ㄹ처럼 발음이 돼요. 그래서 wedding, wedding 이렇게 발음이 되죠. When is the wedding? 연습해 볼까요?
1: When is the wedding?
0: When is the wedding?
1: When is the wedding?
0: When is the wedding?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는 끝났고요. 복습은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돼요.
1: I'd like to remind you to pick up your book for next month, too, if you like. They're now available.
0: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케일린과
1: 자키였습니다.
0: Speak now.
1: Start English!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쉽고 확실하게
4: 영어 회화 레벨 2
3: Easy English.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4: Hello everyone. This is Juch.
3: 네, 오늘은요. 5화로 116쪽에서 금요일 22일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Mm-hmm. 아, 지금쯤이면 아마 저희 yep. 다음 월호 책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4: That's right.
3: 그죠?
4: Our June book.
3: June
4: Please
3: book.
4: Get the books. We always tell people it's always best to study together with the textbook, right?
3: 네. Yeah. 그러니까 오감을 동원한다라고 할 때
4: yes.
3: 그러니까 use all your senses. 뭐 그 눈으로 보는 것도 있고 귀로 듣는 것도 있고 손으로 받아 적는 것도 있고 그런데
4: right.
3: 그 시각적인 어떤 그런 입력을 우리가 그 visual input이라고 할까요?
4: Visual input.
3: 네,
4: yeah.
3: 그런 걸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4: Right. It has a better impact in your studies
3: 네.
4: if you can see and hear and speak all at the same time.
3: Yes. And yes. write.
4: And write, that's
3: 네,
4: right.
3: 더 좋고.
4: 우리 워크북, there's a Now You Talk and there's
3: right.
4: also the writing section.
3: 네, 네.
4: So it's a perfect book.
3: 네.
4: It's a great fit. 어제 배운 표현이죠?
3: 네. 아니, 그렇게 책이나 영어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4: I think this program is a great fit for novice learners.
3: 아.
4: Yeah. Sure, why not?
3: 와.
4: It's a great
3: 그러니까
4: fit.
3: 그러니까 특히 영어를 이제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novice learners
4: mm-hmm.
3: or
4: right.
3: beginners.
4: Beginners,
3: 혹은
4: sure.
3: 혹은 whoever wants to upgrade their English level
4: sure.
3: to another level, 그런 경우에 다 좋을 수 있다는 말씀이실 텐데 a great fit가 되는군요.
4: There are many programs out there, but this program would be a great fit for you.
3: 아.
4: It would be good for you.
3: Good
4: yeah.
3: for you. 네. Mm-hmm. 하여튼 나쁠 건 없다. 뭐 그 정도인가요? 네.
4: That's
3: 자,
4: right.
3: 오늘 내용은요. 어제는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please put in a good word for me with the manager. 자, 매니저
4: right.
3: 그러니까 우리 부장님께 나에 대해서 좋은 얘기 좀 해 드려 줘. put in a good word for me가 있었잖아요.
4: Yes.
3: 역시 reputation 어떤 평판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오늘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의 마음에 들도록 행동하라고 그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 눈밖에 나지 말아라.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되거든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런 말 참 많이 하게 되는데.
4: I wonder what the situation is.
3: 아, 그러니까 여자친구의 아버님, 어머님을 뵙는
4: 아.
3: 날. 네. 근데 사진으로 뵌 분을 그 이미지를 생각하면 조금 너무 무섭게 생기신 거예요. 그 여자친구의 아버님께서 미리 겁이 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래 내가 보니까 이분 만만치 않으실 것 같아. 자. 눈밖에 나지 않도록 조심해 이런 말 나오게 됩니다.
4: When you meet your girlfriend's parents for the first time, you become very nervous, very anxious.
3: Do you remember when you first met your now wife's parents?
4: It was too long ago. I don't remember.
3: 아 진짜? 네. 얼마 있으면 이제 몇 그 사위님을 보셔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아직 그것도 먼 얘기지만.
4: This is a yeah. I think maybe in 10 years.
3: 아, 오케이. 또 빠른데. 네, 자, 그런 말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먼저 우리말로 들어보세요.
4: Mm-hmm. 오늘 저녁에 여자친구 부모님을 뵙기로 했거든. 너무 긴장된다.
3: 긴장 풀어. 그냥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좀 이렇게 미소를 지어봐.
4: 알았어, 알았어. 하지만 그녀의 아버님이 사진 속에선 꽤 근엄해 보이시더라고.
3: 아, 그렇다면 그분의 마음에 들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4: Scary.
3: 에, 여자친구 부모님을 뵙기로 했다. 자, 나 오늘 그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할 때 영어로 어떻게 시작하시겠어요? 그러니까
4: yeah.
3: I am going to 혹은 I will 정도로 우리가 그러니까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말하는 거니까 문장을 시작할 수가 있을 텐데 여기서처럼 I am 다음에 만나 뵙기로 했다라고 해서 meeting, I am meeting 누구누구라고
4: right.
3: 바로 시작하면 좋습니다.
4: Sure. I'm meeting my girlfriend's parents tonight.
3: 네, 그렇습니다. Yes. I am meeting my girlfriend's parents tonight. 자, 나는 만나 뵙기로 했어요. 누구누구를 언제?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드는 right. 건데요. 이렇게 그 I will meet my girlfriend's parents 라고 해도 물론 이해도 될 것이고 sure. 뜻은 통할 것이고 I'm going to meet my girlfriend's parents 라고 해도 다 이해는 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아 뭔가 뉘앙스는 확실히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 right. I'm going to meet my girlfriend's parents tonight 하면은 No one can stop me. I'm going to. 나 반드시 내가 뵙고 말 거야 내가. 이렇게 최진사 댁 막내딸을 내가 달라고 가서 무릎 꿇고 하는 것처럼 I'm going to 뭐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4: 그런 말투와 태도로 얘기하면 그렇게 느껴져요. 네. But if you just kindly say, "Oh, I'm going to meet my girlfriend's parents," 아. it really depends on how you say it, with what kind of feeling.
3: 네, 네.
4: 근데 현재형으로 네. 미래 상황을 진짜 많이 묘사하잖아요, 영어로.
3: 네.
4: So we always use the present tense for future situations all the time. But you have to say when. Present tense and time.
3: Perfect
4: tonight, tomorrow,
3: point.
4: next week, right?
3: 맞아요, 맞아요.
4: So I'm meeting my girlfriend's parents 언제? Tonight.
3: 그렇죠. 만약에 yeah. tonight를 빼고 말하면 지금 나
4: 만나고
3: 그
4: 있어.
3: 여자친구 부모님 뵙고 있는 중이야. 이런 말처럼
4: right.
3: 들릴 수 있기 때문에
4: right.
3: I am meeting my girlfriend's parents tonight. 까지 말을 하게 되면 아 오늘 밤 만나 뵙기로 했구나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4: Right.
3: 네, 이렇게 확정된 계획에 대해서 말할 때 특히 I am 다음에 동사 그리고 ing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 오늘 일 끝나고 내 친구하고 밥 먹기로 했어 한다면 I'm going to have dinner with my friend after work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4: sure.
3: 그 대신에 I am having dinner라고도 되잖아요.
4: Right. I'm having dinner with my girlfriends 네. tonight.
3: Girlfriends요?
4: Girlfriend. 아, 여자들끼리 만났을 때.
3: 아, 네. 네.
4: I'm 큰일 날 뻔했다.
3: 괜히 예민해, 그죠? 자, I'm having dinner with my friend after work. 한다든지 내가 나중에 그 공항에 형을 데리러 가기로 했어요. 라고 한다면 I am picking up my brother at the airport later. 라고 한다든지.
4: That's right. That's
3: 그러니까
4: right.
3: after work, later, tonight 이런 식으로 주치생 말씀처럼 언제 그걸 할 건지를 특히 붙여 말하는 것이 좀 더 명확한 뜻 전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4: That's right.
3: 자, I'm meeting my girlfriend's parents tonight 라고 하면서 내가 좀 긴장이 돼 라고 하죠.
4: I'm a little nervous.
3: I'm a little nervous. 우리가 긴장한다라고 할 땐 거의 백발백중 nervous라는 단어부터 떠올리게 되는데 어떻게
4: nervous.
3: 생각하세요?
4: Oh, yeah. Do you still get nervous when you speak in front of like hundreds of people?
3: Each time.
4: Every time?
3: 네, every time. 네.
4: But it doesn't show.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It doesn't show.
3: 아니, 다행이죠, 뭐.
4: 연기를 잘하셔서.
3: 아니, 그게 아니라 그 특히 이제 공개방송, 뭐 한 지가 우리는 오래되긴 했지만
4: right.
3: 공개방송 한다고 그럴 때 이제 엊그저께도 it's interesting because I was talking about that very topic with my mom the other day.
4: Okay.
3: 근데 그 커튼 뒤에 이렇게 우리가 있다가 자, 뭐 오늘 MC를 소개합니다. 뭐 입어요. 뭐
4: 우리 노래하면서 나갔잖아요. 네, 그렇죠?
3: 뭐, 맞아요. 노래하면서 쿵딱쿵딱쿵딱쿵딱 해가지고 나가기 직전까지가 저는 blood, I could feel that blood pressure is
4: rising, right?
3: Rising. 정말 솟구쳐 오는 걸 느껴요.
4: Were you really nervous that day?
3: Oh, 그러니. Oh, yeah, I was.
4: Yeah, me too.
3: 네,
4: 저도 너무, 그랬어요.
3: 노래하면서 나갔잖아요, 몇 년 전에.
4: 그냥 말하는 건 괜찮은데 네. 노래는 무대 앞에서 해본 적이 없거든요. I was like really anxious, really nervous.
3: 아, 자, 그럴 때 antsy라는 말도 하지 않아요?
4: 앉아보잖아요. 그러니까 네. Antsy, antsy. That's 네. right.
3: 그 개미 같다고. 아니, yeah. 개미가 아닌가?
4: 약간 개미가 온몸을 막 돌아다니는 것처럼.
3: 맞다.
4: Antsy.
3: 그러니까 yeah. 엔트들이 내 몸을 막 돌아다니는 것 같이 막 몸이 안절부절을 못할
4: yes.
3: 정도였다라고 할 적에도 nervous 대신에 또 쓸 수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4: When you're really nervous, you 그렇죠. become antsy.
3: 아, become antsy. 여기서 I'm a little nervous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5: I'm meeting my girlfriend's parents tonight. I'm a little nervous.
3: I'm a little nervous. 그랬더니 친구는 아유, 뭘 긴장을 하고 그래. 긴장 풀어.
4: Oh, relax.
3: Relax.
4: Relax.
3: 그렇죠. 이 단어는 항상 relax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4: Right. 그냥 relax.
3: 응.
4: 이러면 안 되고요. 아이, 괜찮아. Just relax.
3: relax. Relax. Just relax. 그냥 긴장을 풀어 느긋하게. Just relax. 그런 다음에 하는 말이 그저 딴 거 없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미소를 꼭 지어봐.
4: 아, Just be polite and smile.
3: 네, simple as that.

0: right? 그렇게 간단합니다. 말하기는 쉽죠. 남의 일이니까 지금. 자, be polite라고 하는 거. 이렇게 비동사를 앞에 넣어서 be 뭐뭐, be 어떠어떠한 하게 되면 이렇게 굴어라, 이런 태도를 취해라 라는 뜻이 되죠. Right. 그래서 보통 우리가 왜 be quiet 이런 문장에서 우리가 비동사로 시작하는 명령어를 right.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학교에서 아주 조용해! be quiet 이럴 때 비동사로 시작하죠. That's 뭐 right.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났는데 right. be polite 하게 되면 polite 아주 그 예의 바른 그런 모습을 말하게 됩니다.
1: Yeah, be polite.
0: Be polite. 그렇죠.
1: Sometimes I want to tell people they're so nervous before a job interview or meeting somebody important. I often say, be yourself.
0: Be yourself.
1: Oh, Diane, be yourself. Don't pretend to be somebody else. Just show yourself as you are. Be yourself.
0: 정말
1: 그게 제일 힘들어요.
0: Easier said than done이에요. 그게.
1: 그렇죠.
0: 예, 그럴 때 나 자신이라는 건 과연 뭘까? 그래서 항상 그럴 때 이제 BTS의 노래를 떠올립니다. Love myself.
1: 네. 아, love myself.
0: 나 자신을 사랑하자. 자, just be polite. 그렇게 좀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and smile. 또 미소를 짓는 걸 잊지 말라고 하는 건데요.
1: That's right.
0: 그래서 그러면 뭐 모든 어른들은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1: We all love smiles.
0: 그렇죠.
1: People react well to smiles.
0: 그렇죠. Yeah. 미소를 짓는 얼굴에 누가 침을 뱉겠습니까? 그런 한국말 표현이 있어요.
1: Right.
0: Who would spit on the smiling face?
1: On a face, smiling face. Right. Hopefully nobody. 그렇죠? 네. So just be polite and smile.
0: 네. 영어로 하니까 조금 그... I mean, nobody...
1: It sounds really harsh in English, right?
0: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거든요. Right. 자, 그럴 때 하는 얘기가 하지만 그녀의 아버님의 사진 속에서 뵌 모습은 굉장히 근엄해 보이셨다라는 말을 하죠.
1: Yeah, but her dad looks pretty serious in photos.
0: 네, yeah, I remember to be polite and smile 이지만서도 그런데 내가 여전히 nervous한 이유는 내 여자친구의 아버지께서는 꽤나 진지하고 근엄해 보이셔. 어디에서? 사진에서 보이니까. In photos라고 합니다.
1: So he's looking at just one photo or a couple of photos.
0: Yes.
1: He looks very serious. Pretty serious. So maybe he's... So if somebody looks serious on a photo, my impression is, oh... He's not flexible. He can't joke. I can't joke with him.
0: Right.
1: He's not going to smile at me. He looks so serious.
0: So serious.
1: Yeah.
0: 그러니까 보통 웃는 상이 아니고 굉장히 입을 한일자로 그냥 꽉 다물고 막 이렇게 막. 근데 보통 우리는 무서워 보인다라는 말을
1: right.
0: 할 때 he looks scary라고 할 수 있나요?
1: Yeah. If he looks scary. Wow, the picture. He looks like a scary person. He looks scary.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0: 근데 scary만큼은 아니지만 조금 이제 진지 근엄해 보이신다라는 뜻으로 그냥
1: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0: serious라고 네, 한 네. 거군요.
1: So the word serious is perfect because that one word can mean scary, can mean he's not flexible. He just looks somebody I can't like He's not warm to me. He looks serious.
0: 그렇죠. Yeah. 조금 차갑기도 하고 다가가기 쉽지 않은 분인 것 같다라고 할 때 우리는 흔히 진지하고 심각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는 단어 serious를 쓸 수 있습니다. So he looks serious in photos라고 하는데요.
1: Right.
0: 이렇게 in photos를 뒤에 붙이게 되면 사진 속에서 그래 보인다. In photos가 되는군요.
1: There's a photos.
0: 네.
1: 복수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0: 네.
1: 사진 여러 개 봤나 봐요.
0: 아, 그런가 봐요.
1: 하나만 보고는 판단하기 좀 어려운데
0: 네?
1: 여러 사진, 모든 사진들이 다 이렇게 serious하게 보이니까 이렇게 진지하게 보이실까요?
0: 그렇죠.
1: 무서워 보이네.
0: 무서워 보인다. 라고 할 때 꼭 scary가 아니더라도 serious라는 단어가 무난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죠.
2: Relax. Just be polite and smile.
3: Yeah, but her dad looks pretty serious in photos.
0: But her dad looks pretty serious in photos. 하니까 그녀의 아버님께서는 사진 속에서는 조금 꽤나 진지한 모습처럼 보인다. 근데 심각하고 진지한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erious라는 S-E-R-I-O-U-S라는 단어가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지를 말할 때 조금 딱딱해 보이고 무서워 보인다는 뜻으로도 쓸 수 있다는 거.
1: Serious.
0: Serious, 그렇죠. Right. 자, 그랬더니 이제 하는 얘기가 야, 그렇다면은 너 그분의 마음에 들도록 잘 행동하는 게 좋겠다라고 합니다.
1: Then you'd better get on his good side.
0: Then

0: you better get on his good side 라고 합니다. Right. 즉, 너 그분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는 게 좋겠다. 그러지 않았다가는 별로 결과가 안 좋을 것 같다라는 뜻으로 좀 강하게 하는 말이 you right. better로 시작해서 you better get on his good side가 되네요.
1: 네, 문법상으로는 네. 빨리 말하면 그냥 you better 이렇게 나오는데 네. it's really you had better.
0: 네.
1: Like you need to. You had better. You'd better get on his good side.
0: 아, 근데 실제 발음할 때는
1: You'd better.
0: You'd better.
1: You'd better.
0: You'd better.
1: 거의 D가 안 들리죠?
0: 네.
1: 그냥 you better, 그냥 you better처럼 들리긴 하는데 when you write, you should write you'd better.
0: 그렇죠. 쓸 때는 you 하고 apostrophe 하고 D까지 붙여서 mm-hmm. you'd better. 근데 발음할 때는 그 D 부분이 거의 발음이 안 들릴 정도로 you'd better 이렇게 된다는 거네요.
1: Right.
0: 네. 자, get on 누구누구의 good side라고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고 좋은 인상을 남긴다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right. get on his good side, get on your good side, get on her good side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상황에 따라서 바꿔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1: How can I get on good side with 보양쌤, for example? 어떻게 하면 can I get on your good side?
0: 그건 뭐 아, 우리 했던 거 be polite and smile 뭐 그런 거죠 뭐. 저도 마찬가지가 되지만
1: What I would do is he's meeting the father, right? So find out what he likes, what he enjoys, his hobbies, his interests and learn them before so you can talk about them and get on his good side.
0: Get on his good side.
1: That's right.
0: Do some research about
1: Do your research.
0: Like a girlfriend's father.
1: That's
0: 조금
1: right.
0: 그 미리 조사를 좀 하고 엉뚱한 얘기하지 않게끔
1: 네, That's right.
0: 가서 얘기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잘 보여서 호감을 사거나 마음에 들게 한다고 할 때 get on 누구누구의 good side라고 하게 됩니다. 근데
1: right.
0: 반대로 you don't want to get on his bad side
1: That's right.
0: 라고도 할 수 있죠.
1: Bad side is... Like, he's not going to like you for whatever reason.
0: 네.
1: So there are good sides and bad sides.
0: 네, 맞습니다. Yeah.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에 들지 않게끔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you should not get on his or you better not get on his bad side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 That's right.
0: 네, 여기서는 you better get on his good side. 그렇다면 그분의 마음에 들도록 행동을 하는 게 좋겠는걸? 자, 들어볼까요?
2: Then you'd better get on his good side.
0: 네, 대화 전체 들어보죠.
3: I'm meeting my girlfriend's parents tonight. I'm a little nervous.
2: Relax. Just be polite and smile.
3: Yeah, but her dad looks pretty serious in photos.
2: Then you'd better get on his good side.
0: 자, 큰 소리로 같이 말해보세요.
1: Let's go.
0: 오늘 저녁에 여자친구 부모님을 뵙기로 했어. I'm meeting my girlfriend's parents tonight.
1: I'm meeting my girlfriend's parents tonight.
0: 좀 긴장돼. I'm a little nervous.
1: I'm a little nervous.
0: 아유, 긴장 풀어. 그냥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미소를 짓는 거야. Relax. Just be polite and smile.
1: Relax. Just be polite and smile.
0: 알았어. 하지만 말이야, 그녀의 아버님이 사진 속에선 꽤 근엄해 보이시더라고. Yeah, but her dad looks pretty serious in photos.
1: Yeah, but her dad looks pretty serious in photos.
0: 오, 그렇다면 그분의 마음에 들도록 하는 게 좋겠는걸? Then you'd better get on his good side.
1: Then you'd better get on his good side.
0: 여기까지입니다.
2: Yay!
1: Good job, everyone.
0: 잘하셨어요.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ch.
0: 영어 배워봐 쉽고 확실하게
1: Easy English.

EBS 북카페 누룽지 카페인님의 사연입니다. 고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EBS 오디오 쇼츠 57초 교양 정보. 모자를 만드는데 수은이 들어갔다고? 한때 유럽에서는 모자를 만들 때 형태를 잘 잡아주고 반짝반짝 빛을 내주는 수은을 직물에 넣었었습니다. 수은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면서도 디자이너들은 더 멋진 형태의 모자, 더 아름다운 모자를 만들겠다며 이를 포기하지 않은 것이죠. 결국 실제로 수은을 만지는 모자 장인들은 수은에 중독되어 고통받기도 했는데요. 아름다움에 집착한

원기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줍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프랑스 작가 르클레디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뭍으로 돌아올 날을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뭍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